실패 끝에 전기를 발명하게 됐습니다. 한 번은 99번째 도전에 실패한 에디슨에게 한 친구가 이렇게 물었다고 하네요. 이렇게 많이 도전하고 실패하는데 이젠 그만해도 되지 않을까? 그때 에디슨은 나는 이것을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아 오히려 전기가 되지 못하는 99번째 이유를 찾은 것뿐이라네. 한 번쯤 이 예화를 다들 들어보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서요.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을 해봤어요. 내가 만약 에디슨이라면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그는 그 이상 실패를 했더라도 같은 말을 하지 않았을까? 그렇다면 실패한 것을 받아들이면서까지 계속 도전할 수 있었던 힘은 어디에 있었을까?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요. 저는 나름대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에게는 바로 확고한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언젠가는 성공할 수 있으리라는 그 믿음을 그는 믿지 않았을까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기도 응답을 저는 좀 보게 되는데요. 지금은 이뤄지지 않고 보이지 않아도 언젠가는 하나님의 때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는 사람은 오늘도 기도할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에 우리는 기도를 쉬지 않고 주님과 함께 오늘도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떠세요? 오늘 하루 시작하시면서 내가 순간 이 기도의 끈을 놓고 있다면 다시 한번 소망을 갖고요. 실패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와도 향기로운 나무의 찬양으로 5월 29일 금요일 아침 1부 시작합니다.

아멘. 향기로운 나무에 너 근심 걱정 와도 오늘 사랑이들한 일부 첫 곡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아, 오늘이 5월의 마지막 주 금요일입니다. 그죠? 5월이 꽉찬 31일까지 있는데 오늘하고 내일 모레 이제 3일밖에 남지 않았어요. 시간이 굉장히 빠릅니다. 그죠? 네. 5월 시작한 지 얼마 안된것 같은데 벌써 다음 주 월요일 6월 세 달을 맞이하게 되네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5월 한 달도 어떻게 보내셨는지 또 감사의 사연들도 좀 나눠주시고요. 오늘 출첵은 도전입니다. 네. 아, 이거 자꾸 이게 도전을 했는데 지금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좀 실패로 인해 좀 두려워하시는 분들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끊임없이 또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전이라는 두 글자로 출첵 받아보도록 할게요.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 우물정 버튼의 9030번으로 오늘은 여러분을 어디에 도전을 하고 계시는지 아직까지 응답받지 못한 기도 제목도 많이 있으시죠? 그래도 끝까지 기도하며 도전합니다라는 마음으로 도전 이두 글자로 지금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육안의 82번님, 5월 한달 마무리하는 끝 주간 금요일 참 좋은 아침에 인사합니다라고요. 반갑게 인사 나눠주셨고요. 나로부터 시작되리 듣고 싶어요라고 신청해 주셨는데 다음 곡으로 준비해 놨습니다. 9507번님도 5월도 가정의 날 행복하게 보냈습니다라고 보내주셨고요. 날씨가 좀 덥다라고 하셨는데 우리 포항과 이 경북 동해안은 오늘 아침 그렇게 덥지는 않더라고요. 저는 오늘 출근길이 굉장히 상쾌했습니다. 네. 많이 덥지도 않고 좋은 날씨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 어떠세요? 여러분들 계신 그곳 날씨 상황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전 두 글자로 들어오세요. 소리엘의 찬양입니다. 나루부터 시작되리 6181번님의 신청곡 들으시면서 도전 들어오세요.

아멘. 나로부터 시작되는 소리의 찬양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도전이라는 두 글자로요, 출첵 받고 있습니다. 네, 무엇에 도전하고 계세요? 올 한해 계획을 세웠던 뭐 여러 가지가 있으시겠죠? 말씀을 더 본다거나 아니면은 뭐좀 네, 운동을 좀 해야 되겠다. 나름대로 나의 또 자기 개발을 위해서 이걸 좀 해야 되겠다 했는데 혹시 스탑이 되어 있다면 지금 늦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랄게요. 2667번님도 도전으로 출첵합니다 하셨습니다. 와, 번호까지 써주셨어요. 첫 번째, 교회 이전 건축. 두 번째, 교회 내 젊은 부부가 암으로 지금 고통 중에 있는데요. 기도 제목으로 교회 건축이 이루어지기까지 끈질기게 기도할 것과 또두 부부가 완치될 때까지 주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볼 것을 도전해 봅니다 하셨습니다. 아멘. 네. 이미 기도 제목에서부터 그 의지가 나타나는 것 같아요. 2667번님. 아, 정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주님 바라보시면서 또 끝까지 기도로 승리하시길 저희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0707번님도 도전 들어와 주셨어요. 작년 11월부터 시편 통독을 도전해서요, 겨우겨우 이겨내고 있습니다. 아, 마무리 결여에 내 삶의 단점도 고쳐보려고요. 열심히 매일매일 도전하며 버티고 견뎌내고 있어요. 그러시군요. 항상 방송도 잘 듣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잘 버티고 있는데요. 도전에 승리할 수 있도록 응원 부탁드립니다. 극동방송 사랑하고요. 축복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11월부터 시편 통독을 읽으신다라고 하셨는데 저희 직원들도 아침마다 시편을 읽고 있어요. 벌써 시편 통독을 우리가 몇 번째 읽고 있거든요. 네. 근데 가능하실 것 같아요. 저희가 해보니까 되더라고요, 진짜. 네. 시편을, 그 많은 시편을 지금 한 거의 한세 번째? 네, 읽고 있는 것 같습니다. 0707번님, 같이 해보자고요. 할수 있습니다. 3783번님께서도 도전으로요, 이행시 보내주셨어요. 도인데 돌로 하셨네요. 도. 돌아오라. 주께 전. 전하라. 복음을. 올해부터 전도부를 섬기며 미래 세대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고자 이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어요. 라고요. 어떤 시스템인가요? 궁금한데요. 네. 다음 세대 미래

세대에게 복음을 어떻게 하면은 잘 전할 수 있는지 교회에서 고민하고 그런 시스템이 아마 마련이 된것 같습니다. 한번 해보시고요. 아, 정말 이렇게 하니까 전도가 됩니다 하시면은 우리 3783번님, 우리 극동방송 뜨란 가족들에게도 같이 공유해 주시면 좋겠어요. 오늘 도전이라는 두 글자로 출첵 받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도전해 보세요. 담은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이고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은혜복음성가에 있는 찬양 준비했습니다. 이 곡은 9507번님께서요 신청해 주신 곡입니다. 함께 하시죠.

할수 있다 하시니는 찬양 함께 나눴습니다. 할수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4540번님 반갑습니다. 삿대지기 정지 PD님 할렐루야라고요. 들어오셨어요. 사랑만이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라고 하시면서 보내주셨습니다. 아멘. 1482번님은 새싹분이세요. 와 반갑습니다. 네. 샬롬 정지 PD님 아름다운 목소리 오랜만에 듣네요. 승리하시는 오늘 되시고요. 복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라고요. 우리 1482번님 앱으로 듣고 계시네요. 정땡철님이신데 반갑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오셨나 봐요. 우리 1482번님께는 선물을 챙겨드려야죠. 네. 오랜만에 방문해 주시는 분들께는 또 환영의 선물 드리고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주소와 이름 문자로요.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주 뵀으면 좋겠네요. 돌발 찬양 퀴즈. 돌발 찬양 퀴즈 준비했어요. 찬양 한 곡을 들려드릴 텐데요. 이 찬양의 제목을 완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곡은 하니의 내게 땡땡 주시는 자 안에서라는 찬양이에요. 내게 무엇 주시는 자 안에서일까요? 내게 땡땡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라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이죠. 여기 들어갈 두 글자입니다. 이 말씀은 워낙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따로 보기는 드리지 않을게요. 대신 초성 힌트 드립니다. 초성 힌트는 니은과

리을입니다. 니은과 리을. 정답 아시는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 우매정버튼의 9030번으로 내게 땡땡 주시는 자 안에서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되겠어요. 우리 1482번님께서요, 대한민국 최고의 소프라노 정혜은 집사님, 그리고 대한민국 최고의 피아니스트 노현정 집사님, 늘 응원한다고 꼭 전해주세요 라고요, 2부에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아, 1부에서도 전해드리고요, 2부 때도 꼭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2부 시간에서는 보이는 라디오 아침 콘서트 준비되어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소프라노 정혜은 집사님이 출연하실 예정입니다. 2부도 쭉 함께해 주시고요, 보이는 라디오 보라도 들어오셔서 좋아요도 꾹 눌러주시고 많이들 또 애청해 주시면 좋겠네요. 퀴즈 정답들 계속 보내주고 계십니다. 맞습니다. 내게 땡땡 주시는 자 안에서 한이사모의 찬양이에요. 아, 그래도 좀 어렵다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 찬양 들으시면은요 정답 보내실 수 있습니다. 한이의 내게 땡땡 주시는 자 안에서 이 찬양 함께 나눌게요.

사랑의 뜰 안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경주시 분당로에 위치한 카페 분당에서 아메리카노와 와플 세트를, 포항시 북구 두호동에 위치한 베이크 투게더에서 베이커리 교환권을, 다양한 즐거움과 행복을 빚는 사람들 한만두에서 만두 세트를, 포항시 남구 효자동에 위치한 꽃관 안에서 꽃바구니를, 포항시 남구 연희읍에 위치한 색을 담다에서 2인 식사권을, 포항시 남구 상도로에 위치한 하나투어 전문 판매점 우리여행사에서 여행용 가방을, 경주시 성건동에 위치한 사진관 시선에서 5인 가족사진 촬영권을, 포항시 북구 우현동에 위치한 명가사진관에서 가족사진 촬영권을, 주식회사 해세드바이오 아슈브에서 화장품과 두피에어 에센스를, 구룡포에 위치한 일해수산에서 방건조 오징어 10마리를, 포항시 북구 죽도동에 위치한 믿음의 기업 누가의료기에서 토르시아 치약 비누 세트를, 울릉군 독도박물관 옆에 위치한 카페 만디에서 2인 커피 교환권을, 경주시 대경로에 위치한 예담 갤러리에서 2인 음료권을, 경주시 충효동에 위치한 투엔즈 커피에서 2인 음료권을, 포항시 북구 양덕에 위치한 델리든에서 3만원 상당의 식사 이용권을, 경주시 북성로에 위치한 카페 에셀나무에서 2인 음료권을 선물로 드립니다.

네, 사랑의 대란에서 준비한 선물까지 소개해드렸습니다. 나가는 동안 많은 분들께서요, 퀴즈 정답들 보내주셨어요. 와. 내게 땡땡 주시는 자 안에서 한희사모의 찬양이었습니다. 정답은 맞습니다. 능력이 정답이었습니다. 능력입니다라고요. 오늘 처음입니다. 반갑습니다라고 보내주신 분도 있으셨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입니다. 신호 대기 중에 문자 보내는데요. 날씨만큼 정희수 PD님 목소리도 맑고요. 은혜롭네요. 감사합니다라고 하셨어요. 와, 또 은혜로 들어주시는 우리 328번님의 그 마음이 참 예쁘네요. 고맙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퀴즈 정답들 정말 잘 맞춰주셨고요. 선물 받으실 분세분 추첨했어요. 먼저 휴대전화 뒷자리 번호 1557번님 그리고 2684번님 마지막으로 2508번님 축하드립니다. 세 분께는 뜰 안에서 준비한 선물 보내드릴게요. 받을 수 있는 주소와 이름 문자로요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0792번님께서요 능력 잘 맞춰주셨고요. 5월 너무 바쁘게 보내느라 아침 방송 오랜만에 들어오는데요. 아는 말씀이 나와서 얼른 참여합니다. 지난번에 받은 떡 선물 교환권 1대1 양육 동반자가 마침 육아에 사셔서 선물로 드렸대요. 너무 좋아하시네요. 감사합니다라고요. 와, 인증샷까지 보내주셨습니다. 어머, 정말 맛있어 보네요. 이 종류가 하나가 아니라 송편도 있고요. 다양한 꿀떡도 보이는 것 같고, 갑자기 막 입안에 침이 도는 거 있죠. 아침을 좀 간단히 먹고 와서 그런지, 더 갑자기 배가 고파졌습니다. 떡을 보는 순간.

아, 이렇게 또 선물 받으신 분잘 받았다고요? 사진까지 보내주시고, 정말 감사하네요. 1대1 양육 동반자가 이 선물을 받고 좋아하셨다고 하고, 또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또 문자 보내주신 분들도 많이 계셨는데요. 선물 당첨되신 세분 축하 축하 드립니다. 그리고 3100번님께서는요, 사전투표하고 왔어요라고요, 보내주셨어요. 잘하셨습니다. 오늘부터 또 사전투표가 시작이 되죠. 네, 사전투표하실 분들은 꼭, 네, 투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네, 꼭 참여하시면 좋겠네요. 1557번님도 당첨이 되셨는데요. 아침 식사하면서 귀 쫑긋하며 즐겁게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오늘 1부 끝곡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하시고요. 잠시 후 10시 2부 시간에서는 뜨란 네 오늘 아침 콘서트 준비가 되어 있어요. 소프라노 정혜은 집사와 함께하는 보이는 라디오 아침 콘서트도 많이들 기대해 주시고요. 또 시청해 주시고 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시 2부에 돌아올게요.

0: 예쁜 칼럼 하나님의 일꾼을 키우는 영남신학대학교 제공입니다.
1: 영남신학대학교 총장 유재경입니다. 미국과 이란 전쟁의 와중에도 코스피는 8천을 향하고 있습니다. 정권과에서는 한국 주식시장이 저평가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더 상승할 것이라고 합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몰려올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모두가 성공과 보상을 이야기하지만 우리 사회엔 어두운 곳이 많이 있습니다. 자영업 폐업은 늘어나고 있고 청년층 취업난은 여전히 심각하고 외식 물가는 치솟고 수많은 가게들이 대출 부담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밝은 면이 있으면 어두운 면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도 큰 혜택을 누리는 밝은 곳이 있는가 하면 생활고에 허덕이는 어두운 곳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이 그리워집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1장 포도원 품꾼 이야기에서 일찍 일터로 나온 자나 늦게 일터로 나온 자에게 똑같은 임금을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 공정의 잣대로 예수님을 비난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공정을 넘어 다른 사람을 배려하며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공생의 길을 여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배려와 지혜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공정을 넘어 우리 주님이 주시는 배려의 마음으로 함께 살아갈 세상을 만들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0: 이 기쁜 소식을. 이 기쁜 소식을 오늘 이 시간에는 주향교회 박병기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사랑하는 극동방송 애청자 여러분, 오늘은 신명기 1장 말씀, 왜 같은 자리에서 오래 멈추어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나는 왜 계속 같은 문제 앞에서 무너질까? 왜 신앙은 오래되었는데 여전히 두려움이 많을까? 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현실 앞에서는 자꾸 흔들릴까? 어떤 분들은 삶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느낌 속에서 살아갑니다. 분명 하나님을 믿는데 마음은 늘 광야에 머물러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신명기는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신명기는 모세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출애굽 이후에 광야 40년이 지났고 이제 이스라엘은 가나안 입구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새로운 이야기부터 시작하지 않습니다. 오래전에 실패 이야기를 다시 꺼냅니다.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과거를 잊어서 무너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하나님을 잊지 말라. 신명기는 율법책이면서 동시에 기억의 책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또 어디서 무너졌는지, 왜 광야를 오래 돌았는지를 다시 들려줍니다. 그리고 신명기 1장은 그 시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왜 너는 같은 자리에서 오래 머무는가? 신명기 1장 6절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서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이 말씀은 단순히 이동명령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멈춰버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안타까운 말씀입니다. 원래 이스라엘은 이렇게 오래 광야를 헤맬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가데스 바네에서 믿음으로 들어가기만 했으면 됐었죠. 하나님은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땅도 준비하셨고 길도 여셨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그런데 백성은 정탐꾼의 말을 듣고 두려워했습니다. 우리는 못 들어갑니다. 그들은 너무 강합니다. 성벽이 너무 높습니다. 결국 그들은 현실을 크게 보고 하나님을 작게 보는 실수를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불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없는 상태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현실이 더 크게 보이는 상태가 불신앙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문제를 보면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사람의 말 한마디에 마음이 흔들립니다. 환경이 막히면 하나님의 약속도 희미해집니다. 그러면 결국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멈추게 됩니다. 몸은 예배 자리에 있는데 마음은 앞으로 나아가지를 못하죠. 기도는 하지만 확신이 없습니다. 찬양은 부르는데 기쁨이 없습니다. 신앙이 광야에 오래 머무르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여전히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일어나서 앞으로 가라. 하나님은 멈춘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실패했다고 끝내지도 않으셨습니다. 광야 40년이 실패처럼 보였지만

0: 하나님은 그 시간에도 그들을 먹이셨고 보호하셨고 인도하셨습니다. 신명기란 책 자체가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실패한 백성과 다시 시작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은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너무 오래 헤맸다. 이미 실패가 너무 많다. 하나님께 다시 쓰임받을 수 있을까? 오늘 신명기는 우리에게 다시 말합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과거의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을 다시 신뢰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1장에서 모세는 또 이렇게 말하죠. 28절입니다.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백성은 문제를 과장해서 보기 시작을 합니다. 두려움은 언제나 현실을 부풀리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축소시킵니다. 그래서 믿음이 흔들리면 감사보다 원망이 먼저 나오게 되죠. 27절에는 충격적인 말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여러분,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셔서 애굽에서 건져내셨습니다. 홍해를 가르셨고 만나를 주셨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불신앙에 빠지니까 그 은혜조차 왜곡해서 해석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한다. 그래서 믿음이 무너지면 해석이 어두워집니다. 은혜도 은혜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환경보다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조심해야 되는 것은 지치면 하나님의 침묵을 버림으로 해석하기가 쉽습니다. 응답이 늦어지면 사랑하지 않는다고 느끼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도 언제나 일하고 계십니다. 신명기 1장의 가장 중요한 말씀 중 하나가 30절이죠.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나님은 뒤에서 밀어내시는 분이 아닙니다. 앞서 가시는 분이죠. 이스라엘보다 먼저 광야를 지나가셨고 먼저 길을 준비하셨고 먼저 싸우셨습니다. 여러분, 인생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내가 혼자 버티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이미 먼저가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극동방송 애청자 여러분, 혹시 지금 마음이 광야 같습니까? 오래 같은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 같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이제는 두려움에서 나와야 되는 겁니다. 원망에서 나와야 되는 겁니다. 과거의 실패에서 나와야 되는 거죠. 그리고 다시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신명기는 실패한 백성에게 주신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같은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보다 먼저 가시는 분입니다.
1: 이 기쁜 소식을 지금까지 주향교회 박병기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242-688번, 이사이에 0688번 주향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0: T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 꿈이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Z,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특별한 아침 콘서트. 네, 사랑이들아 매주 금요일 2부 시간 뜰한 아침 콘서트로 함께합니다. 오늘 초대 손님은요, 1부 시간에도 예고해 드렸어요. 소프라노 정혜은 집사님과 함께하는 아침 콘서트 오늘 준비했습니다. 아, 이 아침에 우리 귀한 집사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한번 인사 나눠볼까요? 집사님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환영합니다. 상큼 발랄한. 네. 텐션이 굉장히 좋으세요. 우리 정혜은 집사님 카메라 보시고 우리 뜨란 가족들
1: 반갑습니다.
0: 아우, 너무 감사합니다. 아니, 이 에너지가 어디서 나오시는 거예요?
1: 에너지는 밥심이죠.
0: 밥심? 네. 아니, 근데 전에보다 조금 살이 빠지신 것 같아서요.
1: 그럼요. 노력했습니다.
0: 네. 날로 너무 아름다워지십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아니, 일부 시간 때부터 우리 정혜은 집사님을 찾으시는 분들이 있으셨어요. 일부 언제 나오세요? 하시더라고요.
1: 네. 너무 감사하네요.
0: 네. 네. 아니, 오늘 방송 출연하시는 거 지인분들에게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홍보를 좀 하셨나요?
1: 네.
0: 어떻게 하셨어요?
1: 이제

0: 방송 나가게 됐으니까 이제 기도도 해주시고 댓글도 많이 부탁한다고 응원의 댓글.
1: 오, 네. 와.
0: 다 지켜볼 겁니다.
1: 네. 네. 무서워요. 네. 어떤 분들이 들어오실지 네, 댓글로 많이들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김숙희님께서도 오랜만에 들어와 주셨고요. 대구에서 엄마와 함께 이 시간을 기다리면서 방송 듣고 계신다라고 하셨는데 김숙희님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라영민, 우리 찬양사역자 라영민 전도사님도 오셨어요.
0: 네, 그 방송 봤는데.
1: 보셨죠?
0: 네네네.
1: 와, 그 뒤로는 저희 찐 애청자분이 되셨어요.
0: 저 너무 은혜 받았어요.
1: 그렇죠. 네. 그때 마지막 곡은 거의 눈물로 부르셨잖아요.
0: 맞아요.
1: 다 못 부르시고. 제주에 계시나 봐요. 제주에서 사랑이들을 함께합니다라고 하셨는데.
0: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진짜. 이봉진 님도 반갑습니다라고요. 들어와 주셨습니다. 아, 그리고요. 오늘 또 같이 반주해 주실 집사님이 오셨네요.
0: 네.
1: 한번 소개해 주세요.
0: 아, 우리 집사님은 제가 너무 사랑하는 우리 지휘자 선생님이세요.
1: 지휘자
0: 우리 성가대 지휘자 선생님이신데
1: 네.
0: 또 반주를 엄청 잘하세요. 제가 별명 붙이기를 일명 안반수 반주라고 시원해요.
1: 아, 그래요? 듣고서 네. 마음이 뻥 뚫리네.
0: 네, 마음이 뻥 뚫리는 그런 네. 진짜 놀라운 능력의 소유자.
1: 와, 우리 노현정 집사님.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초면이 아니에요, 그죠?
0: 네.
1: 네, 반주를 몇 번 이렇게 와주셨는데 오늘도 귀하게 또 섬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일부 시간에 이런 사연이 있으셨어요. 1482번님이신데 정땡철님이세요. 혹시 이름 아실까요? 중간 자리가 보이지 않는데 정땡철님께서요.
0: 느낌이 오네요.
1: 느낌이 와요? 누군가요? 누군가요?
0: 정진철 집사님이신 것 같은데
1: 네.
0: 정말 우리 교회에 없어서는 안 되는 어디 가나 계시는
1: 어디 가나 계시는
0: 교회를 너무 사랑하시는
1: 네.
0: 우리 귀한 집사님이십니다.
1: 정진철
0: 네네, 맞아요.
1: 집사님이신 것 같아요.
0: 그분인 것 같아요. 네. 네. 네.
1: 뭐라고 소개하셨냐면은 대한민국 최고의 소프라노 정희은 집사님. 대한민국 최고의 피아니스트 노현정 집사님 늘 응원한다고 꼭꼭꼭꼭 전해주세요 하셨어요.
0: 네. 집사님 네. 플러스 100점입니다.
1: 점수 네. 따셨어요.
0: 네, 네. 집사님.
1: 오케이라고 하셨는데 좋습니다. 와, 많은 분들이 지금 댓글 달아주고 계시는데요. 김동욱 님도 들어와 주셨어요.
0: 네.
1: 다 보고 계신다는 그 말씀이 어머, 움찔하셨어. 이렇게 응원의 문자를 보냅니다.
0: 네.
1: 정혜은 집사님, 네. 그리고 네. 반주로 섬겨주시는 노현정 집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기도합니다. 아자! 아자! 하셨습니다.
0: 아자! 아자! 파이팅!
1: 네, 이분 누구신가요? 김동욱?
0: 김동욱 네, 집사님은 또 너무 멋진 목소리를 가지신 우리 같이 중창단과 성가대를 함께 하시는 집사님이신데요.
1: 네네.
0: 외모도 너무 멋있지만 그 믿음이 또 너무 멋있으시고 그리고 또 찬양의 목소리도 너무 아름다우세요.
1: 그래요.
0: 네. 네.
1: 아, 전공은 하시진 않으셨는데
0: 네.
1: 근데
0: 네.
1: 정말 전공자답게
0: 네. 그리고 또 찬양의 열정이 엄청 뜨거우셔가지고
1: 네.
0: 늘 배우시려고 하시고 최선을 다하시는 제가 너무 배울 점이 많은 집사님입니다.
1: 우리 네. 김동욱 집사님이시군요.
0: 네.
1: 감사합니다. 언제 또 기회가 되면 저희 뭐 이렇게 뜰 안 항상 열려 있으니까
0: 네네네.
1: 오셔서 한번 또
0: 네,
1: 찬양해 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0: 네네네.
1: 네, 고맙습니다. 우리 천사님께서도요, 우리 혜은 집사님 파이팅입니다라고
0: 네,
1: 하셨어요.
0: 감사합니다.
1: 네. 아, 이제 천사라고 하니까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0: 나 그렇죠? 모르겠어요.
1: 천사가 너무 많잖아요.
0: 너무 사람 천사가 너무 많아.
1: 네. 우리 천사님도 혹시 이름 밝히실 수 있으시면은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5823번님께서도요, 노현정 집사님, 정혜은 집사님 너무 잘하시네요. 오늘 화장도 이쁘게 하셨어요. 네, 화이팅 하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이분도 굉장히 궁금한 이니셜로 보내주셔가지고,
0: 네.
1: 이름 공개하실 수 있는 분들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0: 네.
1: 네. 아, 진짜 많은 분들 들어와주고 계시네요. 네. 최은진님 아시는 분이신가요? 남편분의 친구입니다라고 하셨는데요.
0: 남편분의 친구의 제가?
1: 네.
0: 죄송합니다. 그 남편분이 누군지를 궁금하네요.
1: 아, 그러니까 혹시 남편이 이제 두 분 네. 중에 한 분 남편을 얘기할까요?
0: 그런 아닌가? 것 같은데요.
1: 네. 최은진님. 네. 네. 아직까지는 저희가 잘 모르겠는데.
0: 죄송합니다. 남편분의 네. 성함을
1: 알려주세요. 성함을 한번 알려주세요. 아, 심현숙
0: 아,
1: 과사입니다.
0: 네.

0: 이분이야말로 천사예요.
1: 진짜요?
0: 네.
1: 누구세요?
0: 진짜. 우리 교회에 또 남편 집사님이 또 엄청 찬양을 잘하시고 음악을 너무너무 전공자 이상으로 사랑하시는 분인데 그분의 또 저기 부인 되시는 권사님이신데 너무 아름다우시고 또 마음이 정말 천사세요. 네.
1: 우리 천사, 우리 심현숙 권사님이시네요.
0: 네, 아우.
1: 아니, 여기 오신 분은 다 이렇게 음악을 사랑하시고 잘하시는 분들이 많나 봐요.
0: 이 권사님의 남편분 집사님도 정말 여기 와서 찬양을 하셔도 될 만큼 엄청 잘하세요. 음악을
1: 와,
0: 사랑하시고.
1: 사랑하시고. 기쁨의 교회는 그 찬양
0: 아,
1: 사랑하시는 분들이
0: 넘쳐나요.
1: 많네요.
0: 네,
1: 목사님도
0: 진짜.
1: 사랑하시죠?
0: 목사님 너무 사랑하시죠. 항상 이제 춤추시면서 찬양하시고.
1: 진짜요.
0: 네,
1: 우리
0: 맞아요.
1: 박진성
0: 네,
1: 목사님.
0: 맞아요. 네.
1: 와. 우리 많은 분들이 들어와 주셨는데, 문자 읽다가 시간 다갈것
0: 아,
1: 같아요, 집사님.
0: 그러니까요.
1: 네. 여기까지 한번 소개해드리고, 중간중간에 또 여러분들 귀한 사연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규님, 이분은 소개를 해야 될것 같아요.
0: 이분은 소개 안 하면 안 되죠.
1: 안 되죠. 와.
0: 정말 굉장히 또 이분도 음악을 사랑하시고 또 제가 볼 때는 정말 약간 그 뮤지컬의 끼가 있으신 것 같아요.
1: 아,
0: 이분도 표현이나 이런 것도 너무
1: 그래요.
0: 멋지게
1: 리액션도
0: 잘하시고
1: 굉장히
0: 너무 좋으시고
1: 좋으시고.
0: 또 이제 마음도 너무 부드러우시고 그래서 제가 너무 좋아하는 집사님이에요.
1: 김철규 집사님, 우리 정혜윤, 류현정 집사님 두 분은 기쁨의 교회에서 열심히 찬양으로 섬기시는 분들이십니다라고요. 좋아해주고 계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또 기쁨의 교회 팔남성 교회 하세훈 집사의 아내 정혜윤 집사님, 아름다운 부부 주안에서 축복합니다. 류현정 집사님도 반가워요 라고 하시면서 보내주셨습니다. 네, 상원? 서상원? 네,
0: 네네네. 알아요.
1: 맞나요?
0: 네네네.
1: 와, 서상훈 집사님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1: 네, 우리 최은지님 그 메시지가 삭제가 돼버렸어요.
0: 죄송합니다.
1: 아마 그또 디테일하게 써주시지 않을까 저희가 좀 기다려보고 있을게요. 네, 마음 상하지 않으셨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 지금 들어와 주셔서, 중요한 거는 좋아요도 좀 눌러주셔야 돼요.
0: 좋아요 부탁합니다.
1: 네,
0: 좋아요.
1: 좋아요. 네, 글다 보고 계십니다, 지금. 네,
0: 보고 있습니다.
1: 다 보고 있어요. 좋아요도 꾹꾹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쁨의 교회를 지금 섬기고 계시는데, 우리 기쁨의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한번 소개해 주세요.
0: 그 교회 이름대로 기쁨의 교회입니다.
1: 기쁨의 교회.
0: 제가 거기서 엄청난 회복을 또 맛봤고요. 그리고 제가 정말 놀랬던 건 교회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런데 그 속에 들어가 보니까 정말 아기자기하고 또 물론 큰 교회도 사랑이 많지만 이큰 교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서로 간에 굉장한 깊은 사랑이 느껴지는 교회인 거예요. 그리고 구석구석에서 뭐꼭 기도실이 아니어도 구석구석에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모습을 보고 굉장히 놀랬어요. 주일날이나 뭐 수요일이나 금요기도회에 갔을 때 그냥 지나가시는 분이 있으면 뭐 서로 뭐 어떤 기도 제목을 나누고 그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고 뭐 그런 모습에 굉장히 제가 놀랬고 또 목사님의 생활 선교사의 그런 비전을 가지고 또 목회를 하시는데 그 목사님의 선포되는 말씀 때문에 제가 삶이 굉장히 또 풍성해지고 또 삶이 예배가 되는 게 어떤 것인지 조금 더 훈련을 받고 있는 너무 좋은 교회예요.
1: 네. 더 칭찬하고 싶은 게 많으신 것 같아요.
0: 근데 진짜 너무 좋아요.
1: 그 좋다라는 게 표정에서 그렇고요. 이게 진심이 느껴져요, 진짜. 네. 우리 김유린님께서도 보내주셨어요. 정혜은, 노현정 집사님, 아침부터 얼굴 보니까 너무 좋네요. 우리 교회 천사들이십니다. 마음도 찬양도 섬김도 아름다운 두분 응원합니다. 사랑해요. 라고 하셨어요. 아니, 김유리님, 이름도 너무 예쁘시네요.
0: 이분은 또 얘기 안할 수가 없어요.
1: 어떤 분이세요?
0: 이름만큼이나 또 외모가 너무 예뻐요. 그래서 제가 연예인이라고 부르는데,
1: 진짜.
0: 한번 정말 초대하셔도 찬양도 너무 잘하세요.
1: 네네. 아니,
0: 오늘
1: 오실 분들 굉장히 많네요.
0: 줄이 섰네요,
1: 네.
0: 오늘. 얼굴 예쁘고 잘생기고 찬양
1: 네,
0: 잘하시는 분들
1: 잘하신 분.
0: 다 댓글 다셨네요, 오늘.
1: 와, 대단합니다. 진짜. 꼭 한번 또 우리 김유리 님도 모시고 싶어요.
0: 꼭.
1: 네. 한번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와, 이게 진짜 제가 다 소개해드리지 못할 만큼 많은 분들이 지금
0: 부작용이
1: 댓글.
0: 좀 생겼네요.
1: 아니, 이게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방송이 끝나고 나서 댓글은 저희가 찬찬히 읽어보실 수가 있잖아요.

0: 어떤 분들이 들어오셨는지
1: 네.
0: 방송 끝나고 나서도 한번
1: 네.
0: 좀 읽어보셔도 굉장히 힘이
1: 아,
0: 되실 것 같아요.
1: 그러니까요.
0: 네.
1: 네.
0: 장예진님도요, 아리따운 노현정 정혜연 집사님 응원합니다. 축복합니다. 라고요. 들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집사님, 제가 리허설하는 모습 봤는데, 리허설을 실전답게, 와, 정말 열정적으로 찬양을 해주시더라고요. 언제부터 이렇게 성악을 전공하게 되신 거예요?
1: 저는 고3 때 이제 사실 작곡을 공부를
0: 어,
1: 했었어요.
0: 네.
1: 그래서 막연하게 제 생각에는 작곡은 내가 막 선율이 떠오르면 막 써가지고 하는 건줄 알았는데 막상 공부를 해보니까 엄청 공식이 많고 너무 어려운 거예요.
0: 네.
1: 그래서 이 길이 아닌가 보다 이러고 낙심을 하고 있을 때또 제가 생각해보니까 제가 노래하는 걸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성악을 시작을 했는데 고3 10월에 시작을
0: 고3 때?
1: 했어요. 네.
0: 아니, 우리 보통, 우리 시험 언제? 11월 아닌가요?
1: 네, 그때 당시는 12월, 1월 이렇게 저희가
0: 어,
1: 입시 때는
0: 네.
1: 그래서 엄청 늦게 시작을 했죠.
0: 와, 근데 합격.
1: 네.
0: 아니, 그 평소에도 노래를 잘하셨네요.
1: 노래하는 걸 좋아했죠.
0: 네, 음악을
1: 네, 엄청
0: 사랑하셨네요.
1: 사랑하고 음악이 제 친구였죠. 어렸을 때.
0: 네. 그래서 지금까지도 쭉 이렇게 또 음악으로 또 찬양으로 교회에서 잘 섬겨지고 계시는데, 나이스봉님께서요, 반갑습니다. 정혜은 집사님, 류윤정 집사님, 화면에서 보니 더욱 아름다우시네요. 두 분의 하나님에 대한 열심, 하나님 앞에 진실한 모습 늘 보고 배우게 됩니다. 오늘의 나눔과 찬양을 통해 기쁨을 잃어가는 영혼들이 기쁨을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라고요.
1: 아멘.
0: 네네. 아, 그래서 오늘 그런 마음으로 또 준비를 해주셨고요. 우리 요들레이님께서도 깜놀하셨어요. 왜 깜짝 놀라셨을까?
1: 그러게요.
0: 근무 중에 문자를 받고 도둑 지금 라디오 지금 라이브로 시청 중이다라고 하셨어요. 살짝의 흔적은 남기고 갑니다. 우리 혜은 집사님 뒤에 우리 주희자 노현정 집사님 파이팅. 그리고 우리 샬롬 찬양대 파이팅입니다. 난 누구에게 끝까지 잘해놓고 난 누구에게 지금
1: 아,
0: 놀리고 있는 것
1: 그러니까요.
0: 같은데
1: 네.
0: 우리 주일 아침 광고 시간에
1: 아.
0: 집중 수고하세요. 광고 시간에 광고 해주시는 분이신가요?
1: 아, 우리 총무님 같으신.
0: 김경화?
1: 아니,
0: 아니죠.
1: 서근희 집사님 같으신데, 은희
0: 석은희
1: 집사님이라고.
0: 집사님.
1: 네.
0: 오.
1: 아, 이 집사님 너무, 전 너무 이 집사님 좀 사랑스럽거든요.
0: 진짜요.
1: 네,
0: 지금
1: 굉장히,
0: 보니까 난 누구게 하는 거
1: 네.
0: 맞아. 지금 사랑이 막 묻어나요,
1: 네,
0: 진짜.
1: 맞아요. 네.
0: 애교도 있으시고.
1: 아니요. 카리스마가 넘치는데,
0: 네.
1: 그 뒷면에 엄청난 러블리함이 있어요.
0: 오, 진짜요? 진짜 매력적인
1: 네, 맞아요.
0: 분이시네요. 이분도 꼭 뵙고 싶네요.
1: 네.
0: 이름도 봐요. 요들레, 요들레. 반갑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해같이 빛나네요. 라고
1: 네.
0: 하시면서 봄별 파파님께서도 들어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니,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섬기시는 모습을 보고 많은 분들이 아, 나도 이렇게 좀 닮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 준비한 곡이
1: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0: 열심이에요. 하나님의 열심. 개인적으로 저도 이 찬양 참 좋아하거든요. 네. 이 곡을 선곡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1: 굉장히 이제 우리가 살면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막 이게 동굴 같을 때가 있잖아요. 이제 막혀 있다고 느껴질 때.
0: 네.
1: 그때 제가 이 찬양을 듣게 됐는데 하나님의 음성으로 저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 따뜻한 그 햇살처럼 따뜻한 빛으로 이야기해 주시는데 좀 더뎌도 조금 이제 늦어도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정말 나를 바라보고 너가 이 상황을 열심히 살아주겠니? 정말 이렇게 하나님이 저에게 따뜻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찬양, 이 찬양에 너무도 은혜를 제가
0: 러비메 곡이죠.
1: 네,
0: 러비메 하느님의 열심. 저도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서 제 컬러링에다가 깔아놨는데 저는 못 듣지만 전화 걸어주시는 분들이
1: 그쵸, 너무
0: 들으시고
1: 너무 좋아요.
0: 네,
1: 그럴 때,
0: 은혜 받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해놨습니다. 아, 이 찬양 너무도 기대가 되고 이 방송을 또 들으시는 분들 우리 정희 집사님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또 위로와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1: 아멘.
0: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1: 네.
0: 네.

준비하는 동안에 여러분들의 귀한 사연들 도착을 했는데요. 우리 권민혜님께서요, 사랑스러운 두 분, 개인적으로도 너무 좋아하는 노현정 지휘장님, 그 정혜은 집사님, 화면도 너무 잘 받으시네요. 본판, 불변의 법칙이라는데, 오늘 우리 정인수 PD님까지, 아우, 저까지 넣어주셨어요. 세 분의 미녀가 화면에서 반짝반짝 거립니다라고요.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권민혜 집사님은 또 저희 화요일마다 찬송가 교실로 함께 섬겨주고 있잖아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준비한 첫 번째 곡입니다. 러빔의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 오늘 소프라노 정혜은 집사님과 반주에는 노현정 집사님께서 올려드립니다.

0: 하나님의 찬양, 하나님의 열심 들었습니다. 저는 그 찬양도 찬양이지만 우리 정혜윤 목사님의 그 간절한 그 마음이 저는 느껴졌어요.
1: 아, 네.
0: 네.
1: 감사합니다. 네.
0: 어떠셨어요? 리허설 할 때랑 또 지금 찬양했을 때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셨어요?
1: 정말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제가 사실 더 하나님께 간절한데,
0: 네.
1: 사실 알고 보면 하나님이 저에게 더 간절하신 것
0: 그렇게 해주지
1: 같아요. 네.
0: 않겠니라고, 그죠?
1: 해라!
0: 네.
1: 이게 아니라,
0: 그니까.
1: 너 힘든 거 안다. 너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거 내가 너무 잘 안다. 그렇지만, 진짜 나를 좀 봐서 열심히 살아봐 주겠니? 그게 너무도 힘이 돼요.
0: 맞아요,
1: 그리고
0: 맞아요.
1: 이 찬양은 하나님의 음성을 저를 통해서 이렇게 흘러가는 거잖아요.
0: 네.
1: 그래서 이 찬양을 통해서 모든 분들이 힘을 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0: 지금 남주님께서요, 항상 목소리로만 듣다가 처음 보는 라디오를 시청합니다라고 들어주셨습니다. 아우,
1: 네.
0: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0414번님께서, 와, 정희은 집사님의 목소리로 이 찬양을 들으니까 정말 감동이네요. 귀에 속삭이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으로 들립니다. 차에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듣는 모든 분들도 아마 그렇게 느꼈으리라 믿습니다. 귀한 장을 마련해 주신 사랑의 뜰은 감사합니다라고. 또 저에게 또 감사합니다라고 하셨는데 저희가 감사하죠. 또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 역시 정혜윤 집사님은 보이는 라디오에 잘 어울리시는 분입니다.
1: 어머.
0: 목소리로 한번 찬양하는 모습으로 한번더 은혜를 받네요. 감동으로 쓰러지겠습니다
1: 어머,
0: 하셨어요.
1: 감사합니다.
0: 나이스 북님, 와, 어쩜 다들 이렇게 말씀들을 참
1: 그러니까요.
0: 잘하세요.
1: 어디 학원 다니시는 건 아니죠? 댓글 학원.
0: 와, 있는 그대로
1: 아,
0: 다
1: 그러니까요.
0: 솔직한 마음을 담아서
1: 그러니까 너무
0: 보내주시는
1: 진심이
0: 거잖아요.
1: 느껴지네요.
0: 그쵸?
1: 네.
0: 손지연님, 아름다운 혜은 집사님, 찬양도 최고, 섬김도 최고입니다 하셨습니다. 정영은님께서도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정혜은 집사님 찬양 감동입니다. 처음 교회에서 특송하셨을 때 감독이 아직까지 있어요. 나의 친구이자 동역자 노현정 집사님도 파이팅! 우리 두분다 하나님 앞에서 참 아름다우신 분 사랑합니다 하셨어요. 네, 아니, 이런 댓글 받아보시니까 어떠세요, 집사님? 진짜 힘이 되시죠?
1: 아우, 정말 거의 뭐 남은 지금 6월이잖아요. 남은 6개월의 사랑을 오늘 다 받는 것 같네요.
0: 아,
1: 오늘 1년치를 다 받네요, 제가.
0: 진짜. 네, 평소에 우리
1: 네.
0: 집사님의 삶이 보여 있는 것
1: 아유,
0: 같아요.
1: 아유,
0: 네.
1: 감사합니다.
0: 이거는 그냥 나오는 말이 아니라 우리 집사님의 또 삶과 또 모습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또 은혜를 받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아, 우리 1175번님도 예쁜 찬양인데 이렇게 감동 중에 눈으로 숨쉬기.
1: 아, 이게 무슨 말인지
0: 무슨
1: 알겠어요.
0: 말이에요? 감동 중에 눈으로 숨쉬기?
1: 아, 저희가 이제 중창단을 이번에 창단을 했어요.
0: 네네.
1: 그래가지고 이제 처음 창단이니까 이제 성악을 잘 이제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 노래 방법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 또 잘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0: 네.
1: 제가 이제 기초적인 발성을 알려드리는데 이제 노래를 잘하기 위해서는 이제 소리의 피치를 올려야 돼가지고 제가 눈으로 숨쉬기를 이제 계속 시켜요.
0: 어떻게 해요?
1: 이렇게
0: 눈으로 숨쉬기?
1: 어머. 눈을 이제 그냥 우리가 보통 코로 숨을 당연히 쉬잖아요. 근데 이제 피치를 올리기 위해서 이건 저만의 방법이지만 이제 눈으로 이렇게 눈을 숨을 이렇게
0: 눈 크게?
1: 네네 눈을 이제 크게 뜨지만 이제 눈으로 숨을 쉬는 것처럼 상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걸 이제 계속 숙제를 내드렸더니 이렇게 아, 정,
0: 어머.
1: 더 신경 써서 해야겠네요.
0: 네. 눈으로 숨쉬기 또 생각나서
1: 네.
0: 혼자 웃었어요. 잘 들었습니다 하셨습니다. 아니, 근데 눈으로 숨쉬지만 눈도 굉장히 커질 것 같은데요.
1: 그럼요.
0: 예.
1: 네, 눈
0: 눈
1: 커집니다.
0: 처지잖아요. 나이
1: 그쵸, 그쵸,
0: 드니까.
1: 그쵸.
0: 눈좀 힘을 줘야 돼요.
1: 네,
0: 네,
1: 맞아요.
0: 힘을 받자요. 아, 우리 다 디바인 뷰티님인가 김효정님께서요. 지친 영혼들을 위로하시는 그, 아이고, 문자가 지워져 버렸어요. 그죠? 읽다가 갑자기 싹 지금 지워져 버렸는데 다시 한번 보내주시면은
1: 네.
0: 좋겠습니다. 네. 손지연님도 늘볼 때마다 사랑스럽고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우리 혜은 집사님, 사랑하고요, 존경합니다 하셨어요. 다시 들어왔어요. 디바인
1: 네.
0: 뷰티님. 아까 김효정님이셨던 것
1: 아,
0: 같은데, 그죠?
1: 네.
0: 지친 영혼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전해지는 찬양이네요. 정혜은 집사님, 노현정 집사님 꼭

0: 권사님 되시나 봐요. 피택
1: 네,
0: 권사님이신가
1: 맞아요.
0: 봐요. 어우, 축하드립니다. 네. 우리 두 분 하나님에 대한 열심과 사랑의 섬김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하셨습니다. 네. 아, 두 분의 모습을 보면서 참 찬양으로도 은혜 받지만 그 섬김으로,
1: 네.
0: 삶으로 더 많이들 은혜를 받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아, 교회에서, 기관에서 좀 활동하고 계신 분야가 있으세요?
1: 네, 지금 이제 우리 지휘자 선생님이 지휘하시는 그 샬롬 성가대에서 제가 이제 찬양을 하고 있고요.
0: 네.
1: 그리고 수요일 날 찬양단으로, 디사이플스라는 찬양단으로 섬기고 있고, 또 우리 에하드라는 중창단, 네, 중창단을 또 섬기고 있습니다.
0: 네.
1: 네.
0: 오, 그럼 세 개를 지금 교회에서
1: 아,
0: 찬양을
1: 네.
0: 하고 계시네요.
1: 네네네.
0: 허, 중창단은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됐다고 들었어요.
1: 얼마 안 됐어요. 이제 따끈따끈하다 못해 너무 뜨거워요.
0: 뜨거워.
1: 지금.
0: 아니, 저는 중창단에서 한 뭐 한 20명?
1: 네.
0: 뭐 그 정도 생각을 했거든요.
1: 근데 저희가 이제 중창단인데 인원이 좀 많아졌어요.
0: 몇 명이에요?
1: 혼성이다 보니까
0: 네.
1: 30명이 좀 넘는데 예, 처음에 창단 때는
0: 네.
1: 또 사람들이 좀 이렇게 관심이 있어서 많이 또 들어오시기도 하고 또 중간에 여러 가지 여건상 이게 좀 조절이 되잖아요. 그래서 또 혼성은 보통 교회는 혼성이 잘 없어요.
0: 네네.
1: 그냥 혼성을 하게 되면 인원이 좀 많아지더라고요.
0: 어. 네.
1: 근데 많은 인원 뭐 적은 인원이 상관없고 다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기 위해서 모이신 분들이어가지고 저희 연습 시간이 너무 은혜롭습니다.
0: 어, 혼성이면 이제 남성과
1: 네네네.
0: 여성이 같이
1: 네네네.
0: 언젠가는 이게 중창에서 합창으로 바뀌는 거 아니에요?
1: 좀 그래야 될 것 같기도 해요. 지금. 네.
0: 어, 저 깜짝 놀랐습니다.
1: 네.
0: 30명이 넘었다고 해서
1: 네.
0: 시작한 지 이제 얼마 안 됐는데도.
1: 네, 얼마 안 됐어요.
0: 네. 네. 그 전에 한번 기회가 되면 그 중창단도 한번 모시고 싶었거든요.
1: 네네네.
0: 근데 이 스튜디오가 보시다시피
1: 네.
0: 30명까지 들어오기에는
1: 네.
0: 굉장히 협소해요.
1: 아, 네.
0: 그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
1: 네.
0: 한번 또 좀 그런 자리도 마련해보면 좋겠습니다.
1: 네.
0: 네. 그동안 참 많은 사역들을 해오셨을 것 같은데, 특별히 좀 우리 뜨랑 가족들과 나누고 싶은 그런 에피소드, 뭐 간증이 있다면 한번 나눠주실까요?
1: 제가 이제 여러 가지 힘든 가운데 몸도 지치고 이제 마음도 지치고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해 가지고 신앙적으로도 엄청 다운될 시기가 있었어요.
0: 네네.
1: 그래서 그럴 때는 왜 아무것도 하고 싶지가 않잖아요. 사실
0: 다 포기하고
1: 네. 싶고 이제 내려놓고 싶고 막 이런 마음이었는데 이제 남편의 권유로 또 우리 지휘자 선생님의 권유로 성가대를 하게 됐어요. 근데 우리 성가대가 일부 성가대여 가지고 아침에 이제 뭐 5시면 일어나야 되거든요.
0: 7시 뱅가?
1: 네네. 6시까지 이제 연습을
0: 네네.
1: 가야 되니까 사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상황에서 그 시간은 너무 힘들잖아요.
0: 그렇죠.
1: 아, 그런데 제가 내가 첫사랑을 잃어버렸구나라는 마음이 들어서 어디서 잃어버렸나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찬양의 자리에서 내가 잃어버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잃어버린 곳에 가서 찾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0: 네.
1: 그래서 성가대를 갔는데 너무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또 우리 지휘자 선생님이 너무 또 잘하시고 또 지휘자 선생님이 작사 작곡한 이제 임내송이라든지 뭐 그런 곡들이 저에게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0: 네.
1: 근데 이제 은혜로 그 자리에서 은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지휘자 선생님에게 정말 열심히 하는 대원으로 최선을 다해야겠다 싶어서 막 4시 반이면 일어나서 고기를 막 구워 먹고 근데 처음에는 막 어지러웠어요. 몸이 안 좋았기 때문에 찬양 한 곡 하고 나면 엄청 어지럽고 식은땀이 나고 힘들었거든요.
0: 네.
1: 근데 매주 그냥 하나님 앞에 내 목숨 걸고 간다는 마음으로 갔어요. 그런데 한 주 한 주가 지나고 또 찬양을 드리면서 너무 그 안에 은혜가 되고 내 마음이 뻥 뚫리고 목사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0: 네.
1: 그 영의 눈이 열리고 근데 뭐 그런가 보다 했는데 육이 회복되기 시작하더라고요.
0: 네.
1: 그래서 이제는 고기 구워 먹지 않아도 돼요.
0: 찬양으로 모든 거를 다 흡수할 수 있다.
1: 네. 그래서 가서 이제는 어지럽지 않고 가서 너무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고 그래서 너무 놀라운 체험을 우리 그 샬롬 성가대에서 제가 누리고 있습니다.
0: 네. 네. 아마 같은 대원들을 보셨잖아요.
1: 네.
0: 그렇죠. 집사님의 그 달라진 모습을 보면서
1: 네.
0: 같이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1: 네.
0: 많은 것을 같이 공유하지 않았을까
1: 네.
0: 생각이 듭니다.
1: 네. 네.
0: 근데 저는 우리 집사님께서 물론 예전에보다는 약간 좀 마르셨지만
1: 네.
0: 표정은 굉장히 더 밝아지신 것 같아요.
1: 그렇죠.
0: 네. 기쁨이 넘치시는
1: 네,
0: 것 같아요.
1: 맞아요.
0: 네, 정말 기쁨의 교회에서 기쁨을
1: 네,
0: 누리시면서
1: 네.
0: 기쁨 받

0: 여러 찬양을 하고 계시는데
1: 네.
0: 너무 아름답습니다. 네. 오철진님께서도요. 하나님의 열심이란 이 찬양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요. 다시 들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라고 하셨는데 검색하시면 다 나올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 들어보시고 외모도 그렇고 또 차분한 대화도 그렇고요. 주님께서 더욱더 귀 사용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1: 아,
0: 라고요.
1: 감사합니다.
0: 아, 집사님하고 저랑 닮은 듯 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어머,
1: 어머, 어머. 어머.
0: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좋으신 거 맞죠?
1: 네, 언니라고 부르세요.
0: 좋으신 거 맞죠?
1: 네, 네. 너무 좋아요.
0: 어, 네. 감사합니다. 네. 아니 그 외에도 많은 분들이 지금 문자로도요. 아주 좋습니다. 아멘입니다 하셨고요. 정말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느낄 수 있는 아름다운 찬양 감사합니다라고요. 0393번님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구하의 체르버님도 목소리만 들어도 건반 소리만 들어도 느낌이 팍팍 옵니다. 사랑하는 노현정 집사님, 정희연 집사님 축복합니다라고요. 보내주셨고요. 목소리에서 관록이 느껴집니다라고요.
1: 감사합니다.
0: 육안의 파리버님도 보내주셨네요. 네. 아, 우리 9449번님께서도 네, 아름다운 집사님 은혜의 찬양 기대합니다. 사랑해요 라고 하시면서 남겨주셨습니다. 저희가 이야기 나오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이렇게 많이 지났어요.
1: 네네.
0: 다음으로 준비한 찬양 좀 들어볼까요?
1: 네. 다음 준비한 찬양은 기름 부으심이라는 찬양입니다. 너무 많이들 알고 계시는
0: 네네.
1: 찬양인데요.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내가 뭔가 이렇게 충성 봉사를 할 때 내 힘으로 할 때가 너무 많잖아요.
0: 그렇죠.
1: 예, 그런데 내가 정말 눈먼 자들을 눈을 뜨게 해주고 싶고 또 묶인 자들을 정말 자유롭게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막 끌어오를 때가 있는데 그럴 때 내 힘이 아니라 정말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면 이것들이 오히려 이제 해가 될 때가 있더라고요.
0: 네네.
1: 그래서 이 찬양을 하나님께 준비하고 올려드리면서 또 제게 더 충만함을 달라고 그래서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기름 부으심으로 인한 정말 귀한 열매들이 모두 이 찬양 가운데 결심하면서 맺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0: 네네.
1: 마음으로 찬양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0: 아 좋습니다. 네. 박수로 자리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소프라노 정혜은 집사님의 기름 부으심이라는 찬양입니다. 이 곡도 많은 분들 아실 거예요. 제가 알기로 송성미 사모님께서 네, 또 부르셨던 곡이기도 하고요. 이 찬양의 또 가사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와 또 만지심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름 부으심이라는 찬양이고요. 우리 소프라노 정혜은 집사님 그리고 반주에는 네, 노현정 집사님의 반주로 올려드릴게요.

0: 아멘. 와, 우리 정혜은 집사님의 기름 부으심이라는 찬양. 우선은 저희가 정말 그 성량을 다 담지 못해서 너무 죄송해요, 진짜. 너무 진짜 발성도 그렇고 성량이 너무 좋아서 이
1: 네.
0: 다 담지 못하는 아쉬움이 굉장히 크거든요. 아, 근데 들으시면서 많은 분들이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에 기뻐하라, 아멘 하시면서
1: 아멘.
0: 보내주셨고요. 우리
1: 아멘.
0: 소영이님께서도 우리 정혜은 집사님 예쁜 하트까지
1: 감사합니다.
0: 보내주셨어요. 와, 파워풀하십니다라고 하시면서
1: 나.
0: 6안에 8일번이 아니 어쩜 이렇게 약한 몸에서
1: 네.
0: 그런 강함이 나타나세요?
1: 아, 진짜 하나님 은혜예요.
0: 와.
1: 네, 진짜. 하나님의 그 성령을 다 담지 못해서 제가 좀 죄송스럽네요, 하나님 앞에.
0: 아니에요. 저희가 다 담아드리지 못해서 너무 죄송하고. 와, 진짜 아멘입니다라고 신기태님께서 보내주셨고요. 가서 듣고 싶네요라고 하셨어요. 여기 현장에 오셔서. 저희는
1: 네.
0: 사실은 봤잖아요.
1: 네.
0: 소름이 돋았어요.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와, 정말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정혜영 지사님 하트 하나님을 향한 찬양하시는 모습에 늘 감동받습니다. 이경화님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몸속에 차고도 넘쳐 이 찬양이 절로 나옵니다. 라고
1: 아멘.
0: 보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사님 벌써 시간이 다 돼서요. 이
1: 네.
0: 시간 우리 집사님의 또 앞으로 계획, 또 기도 제목이 많으실 것 같은데,
1: 네.
0: 우리들한 가족들과 함께 좀 나눠주시면 좋겠네요.
1: 나. 저는 이제 예전에 나의 명예를 위해서 내가 노래를 좀더 잘하고 뭐 이렇게 뭐 사역도 그렇고 막 이런 마음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정말 그긴 터널을 지나와서 보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달란트가 예전에는 저는 좀 너무 튄다, 너무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0: 근데 지금은 너무 특별하다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1: 네네.
0: 이 달란트를 가지고 정말 하우스마켓 같은 작은
1: 네네.
0: 곳에서 또는 꼭 넓은 곳에 사람이 많은 곳이 아니어도 함께 정말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고 또 나

0: 학생이지만 우리 집사님 워낙 또 이렇게 사랑이 많으시잖아요. 네, 같이 대화하고 소통하는 걸또
1: 네, 아, 좋아하죠.
0: 좋아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작은 카페 하나 빌려가지고 차 한잔하고 같이 찬양도 부르면서 담소도 나누면서 그런 자리도 한번 좀 마련을 하셔도 참 좋지
1: 아,
0: 않을까.
1: 너무 좋을 것
0: 네,
1: 같아요.
0: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 다 담아지지 않아서인지 뜨거운 찬양이 보여요라고 하시면서 보내주셨고요.
1: 감사합니다.
0: 네, 우리 신기태 님도 저도 피디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성량이 정말 대단하십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최은지 님도 남편분이 학창 시절 교회 친구입니다 하셨어요. 아, 우리 정혜은 집사님의 학창 시절 교회 친구라고 하셨나요? 출근하면서 항상 듣는 방송인데 정혜은 집사님 이름이 나왔을 때 혹시 라는 마음으로 들어오셨어요. 네. 몇년 전에 집에서 모임할 때 뵙게 잘 모르실 겁니다. 네. 찬양으로 하나님 일하시는 모습 멋집니다. 라고 하시면서
1: 감사합니다.
0: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많은 분들이 사연 보내주셨는데 저희가 또다 소개해드리진 못했지만 집사님 집에 가셔서 한번 댓글 하나 찬찬히도 읽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1: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소프라노 정혜은 집사님, 또 반주에는 노윤정 집사님 함께 해주셨는데요. 두분 귀한 말씀과 찬양까지 감사하고요. 네, 앞으로도 자주 뵀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오늘 두 분과 함께 한 시간 어떠셨어요? 저는 정말 기뻤고요. 감사했습니다. 5월 한 달도 마무리 잘 하셨으면 좋겠고, 저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정인숙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극동방송은 여러분에게 어떤 방송인가요? 이 질문에 많은 사람들은 생명을 전하는 방송 또는 생명을 살리는 방송이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우리 곁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 천국 소망을 갖고 살아가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오늘 췌장암으로 남편을 먼저 떠나보냈지만 귀한 생명을 선물한 아내분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1: 큰애 아빠가 얼마 전에 췌장암으로 이제 한나라에 갔는데요. 그때 가장 은혜롭게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이었는데 그 호스피스 병동에 있었는데 항상 가면 극동방송을 틀어놓고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을 정말 싫어했어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 했고요. 말씀을 이렇게 계속 들을 수 있게 해놓으니까 마음을 결국은 열어서 하나님 믿고 한나라를 갔거든요. 그때가 가장 극동방송이 있어서 너무 좋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사람이 말로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방송이 있어서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도 하나님 말씀을 접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정말 너무 감사했죠.
0: 너무 감사했다고 전한 아내 인사의 메시지. 이렇게 극동방송은 전파 선교사님의 후원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극동방송은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극동방송을 듣게 하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오늘도 우리는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저는 포항 순결교회를 섬기고 있는 박하민 권사입니다. 네, 거의 매일 듣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고통방송을 듣지 않으면 제가 영혼이 목마르고 배고픈 것 같아서 거의 매일 그냥 공기와 같이 방송을 듣고 있습니다. 전할수 있는 게 오로지 섬길 수 있는 일은 이거밖에 없겠다 싶어서 또 북한까지 제가 갈 수는 없잖아요. 북한에도 보니까 동포들이 지하교회에서 열심히 그 하나님을 믿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정말 형편이 안 돼도 이거는 무조건 해야 되겠다 해서 마음이 가는 대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과부의 두랩돈을 기이 받으셨잖아요. 우리 일상에서 그냥 무심코 마시는 그 커피 한잔 값이라도 씹는다면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실 것 같아가지고, 아, 극동방송은 생명을 살린다고 항상 멘트에 나오듯이 정말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는 그 영혼을 살리는 일에 여러분, 청취자 여러분들 다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극동방송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휴대폰 들고 그냥 눌러주시고 정말 작은 금액이라도 한 구자라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 극동 방송을 듣지 않으면 영혼이 목마르고 배가 고픈 것 같다는 박하민 권사님은 그렇기에 극동 방송의 전파가 계속해서 흐를 수 있도록 두렵던 과부의 마음으로 지금 이 순간에도 전파 선교사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권사님은 생명을 살리는 극동 방송의 사역에 함께 동참해 달라고 담대히 고백합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보내주세요. 과부의 두랩돈과 같은 여러분들의 작은 헌신이 극동방송의 생명을 살리는 사역을 가능케 합니다. 전파 선교사, 생명을 살리는 가장 귀한 이름입니다.

0: FE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5월 29일 금요일 포항 극동방송 소망의 기도 진행을 맡은 포항 동일교회 임서미 사모입니다. 주일날 천국에 대한 설교를 들은 한 성도가 그 다음날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어제는 천국에 대한 설교를 듣고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천국이 어디 있는지는 말씀해 주지 않으셨는데 그 천국은 어디 있는 거죠? 라고 묻자 목사님은 아, 참 좋은 질문이군요. 제가 한 집사님의 가정을 지금 막 다녀왔는데 그분은 병을 앓고 있는 데다가 경제적으로도 너무 어렵습니다. 성도님, 성도님께서 그 집에 가셔서 필요한 것들을 드리면서 이렇게 말해보세요. 집사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것을 드립니다. 그리고 난 후에 시편 23편을 읽고 또 기도해 보세요. 그런데도 천국을 보지 못하면 저를 다시 찾아오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날이 되어 그가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외칩니다. 목사님, 제가 정말 천국을 보았어요. 천국에서 15분 동안이나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라고 했다는 글을 읽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저는 이 글을 읽고 깊이 묵상하는 중에 이 찬양이 떠올랐습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아멘. 네, 아픈 성도와 사랑을 나눌 때 임재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그분은 경험한 것이죠. 5월 가정의 달 끝자락에 서 있는 지금, 특별히 가족을 사랑하고 또 교회와 공동체를 사랑할 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고 또 죽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며 소망의 기도 지금 시작합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진행되는 포항 극동방송 소망의 기도에 포항, 경주, 영천, 영덕, 울릉도 지역과 모든 청취자 여러분의 기도 제목 또는 친구나 이웃을 위한 중보 기도 제목을 받고 있습니다. 전화나 문자로 올려주시면 목사님과 청취자들이 함께 기도하여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기도할 내용 보내실 곳은 전화

2563000번,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9030입니다. 먼저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찬양 들으시는 동안 기도 제목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듣고 오겠습니다.

0: 여러분은 지금 포항 극동방송 소망의 기도를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중보기도를 요청하실 분은 전화나 문자로 하시면 되는데요. 기도 제목 보내실 곳은 전화 256-3000번, 문자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90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영천제일교회 변상민 목사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네, 오늘 목사님 처음 뵙는데 참 인자하신 모습, 아주 차분하신 모습 너무 은혜스럽습니다. 이렇게 함께 기도하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목사님.
1: 네, 감사합니다. 너무 과찬이십니다. 사모님은 천사 같고 손해 같으세요.
0: 아이고, 네, 감사합니다. 또 죄송하고요. 아, 네. 아, 목사님, 우리가 네. 예수님 믿어야지 천국 가잖아요.
1: 네네.
0: 네, 우리가 죄가 있으면 천국 갈 수 없고,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사함받고 천국 간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데, 사실 또 천국 이야기를 하면 죽음을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천국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영원히 거할 곳 천국을 많이 묵상해야 된다고 저는 또 듣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1: 네네.
0: 그런데 지금 두 주 동안 제가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묵상하고 이야기를 나눴는데, 오늘은 이 땅에서 천국, 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천국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을 이렇게 알고 그 천국이 어떤 것일까 하고 보는데 이 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을 나눈 그곳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 바로 천국이라는 이런 이제 결론을 얻고 너무 한 주간 동안 이거 준비하면서 너무 기뻤거든요.
1: 네네.
0: 네, 그래서 교회 다니지만 왠지 이 땅에서는 천국을 누리지

0: 우리 성도들은 한번 생각해보면 좋을 내용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목사님.
1: 네, 그렇습니다. 네.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이 서로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천국 가서라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네. 서로 사랑하며 네. 예수님에 따른 제자답게 살라고 하는 건데 네.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사랑을 행하고 또 네. 사랑을 행하기 위해서는 저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아멘. 생각합니다.
0: 네.
1: 재미있는 얘기가 있는데 네. 어떤 분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다가 네. 천국에 갔는데 예수님 보고서 예수님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그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는데 네. 정말 예수님과 이 땅에서 친밀하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분이 사신 삶을 따라서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것이 이 땅에서 천국을 사는 삶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0: 예수님에 대해서 듣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1: 그렇죠.
0: 예수님의 네네. 그 사랑을 우리가 나누는 삶. 아, 지금 이 방송을 들으면서 난 왜 교회 다니는데 기쁨이 없지? 왜 내 삶은 지옥이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한번 좀 내가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주님께서 희생하신 그 목숨까지 내놓으신 그 사랑은 아니지만 사랑을 한번 나눠봐야겠다 이런 마음에 각오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목사님 기도 네네.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1: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0: 아멘.
1: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였는데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며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복음 그 사랑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서 이 땅을 산다 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는 관계없는 삶을 살았던 지나온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들과 또 청취하시는 모든 분들 가운데에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깨달음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0: 아멘.
1: 삶의 구체적인 현장에서 하나님 바라보며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어주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예수님이신 세계명을 기억하고 붙잡고 사랑을 실천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듯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그래서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고 실천되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선취되어 이루어지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0: 아멘.
1: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우리 모두 사랑을 잘 실천하여서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모든 그런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첫 번째 기도 제목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8135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샬롬, 가정의 달 5월도 저물어 갑니다. 한 달 동안 중보 기도로 섬겨주신 목사님께 감사드리며 진행하시는 사모님과 PD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저도 감사하네요. 네, 소망의 기도를 청취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드리며 부족한 여정의 기도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제게 물질의 축복을 주셔서 몸된 재단에 물질을 공급하는 통로가 되길 희망하고 있습니다. 말없이 무명으로 교회에 필요한 재정과 어려운 성도님들을 돕고자 하오니 여정의 기도를 들어주시길 함께 기도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축복합니다. 라고 목사님 참 아름다운 기도 제목입니다.
1: 네, 정말 귀한 기도 제목입니다.
0: 네, 돈이 많으면 내가 누리고 네. 살겠다 이게 아니라 정말 교회를 섬기고 또 성도들을 섬기겠다는 이 아름다운 마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 받으실까요? 네, 이 기도 제목에 우리 목사님 축복의 기도를 부탁드릴까요?
1: 네, 같이 네. 기도하겠습니다.
0: 네.
1: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8일 사모님께서 가진 귀한 이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 땅 가운데 믿음의 사람을 세워서 그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분을 붙잡아 주시고 이분의 삶에 풍요로운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어서 교회를 세우며 하나님 나라 역사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0: 아멘.
1: 하시는 일 가운데 주님의 성령이 날마다 동행하여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더하여 주시어서
0: 아멘.
1: 오늘 이 시대에 참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을 잃어가는 이때에 이분이 세상 속에서 빛과 같이 드러내며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여 나타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0: 아멘.
1: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8일 사모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기도하고 소망하는 그 기도 제목 위에 넘치는 은혜로 채우시고 그런 믿음의 삶 살게 하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0: 다음 기도 제목입니다. 7411님의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여고 친구가 어제 5월 28일 대학병원에서 입원하여 오늘 5월 29일 심장 판막 수술을 합니다. 의료진의 손길을 붙잡아 주시사 치유 회복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막내 여동생의 림프 부종도 치유하시고 모든 환우들을 회복시켜 주시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샬롬이라고. 네, 7411님의 그 여고 동창생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심장 판막 수술을 오늘 한다고 하는데 큰 수술이 아닐까 싶습니다, 목사님.
1: 네, 그리고 아주 큰 수술일 겁니다. 네, 예, 저희 오늘, 교회도 네. 얼마 전에 한 청년이 인공 심장 수술을 했는데
0: 네. 예,
1: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또 잘 순적하게 회복하는 가운데 있는데 네. 굉장히 어려운 수술이라고 하더라고요.
0: 정말 기도가 필요하네요. 네. 네, 또 막내 여동생에도 림프 부종 치유를 위해서 또 기도 부탁을 드렸네요, 목사님.
1: 네, 네.
0: 네. 기도를 부탁드릴까요?
1: 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0: 네.
1: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작은 신음까지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7411님의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서 아쉬운데 하나님의 손길이 역사하여 주셔서
0: 아멘.
1: 이분의 친구의 오늘 수술이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하심 아래에 의사의 손길을 붙잡아 주시고 그가 정확하게 진단하고 판단하며 실수 없이 수술하도록 주님의 성령께서 모든 것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이후에 빠른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또 이 일이 많은 이들의 중보의 기도와 하나님의 역사임을 깨달아 알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건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0: 아멘.
1: 또 막내 여동생의 림프 부종도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0: 아멘.
1: 주의 능력 속에서 강건하여져서 이후의 삶이 이전보다 더욱 복되며 하나님을 더 가까이 알아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0: 아멘.
1: 오늘 또 방송을 청취하시는 많은 분들 가운데 있는 세밀한 기도의 제목,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을 들으셔서 그 아픔과 질병의 근원까지 우리 주님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고 그 일이 하나님의 역사가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0: 아멘.
1: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7411님 사랑하는 친구의 수술 과정을 우리 성령님께서 주장하시고 또 치유까지 함께 하시고 막내 여동생에게 치유의 은혜가 꼭 일어나서 간증하는 그런 문자를 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다음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1289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최아린, 최혜린, 학교에서나 어디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진심으로 믿는 쌍둥이들 되게 해주세요. 우리 가정에 화목이 넘치길 기도합니다. 라고. 아, 쌍둥이 자녀인데 최아린, 최혜린이 학교에서 또 이렇게 학생이네요. 목사님, 자녀들을 위한 또 가정을 네. 위한 기도의 제목입니다. 네.
1: 오늘 시대 믿는 부모님들의 가장 간절하고도
0: 네.
1: 큰 기도의 제목이 자녀의 신앙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0: 아멘.
1: 우리 쌍둥이를 향한 어머니 혹은 아버지일 수도 있겠지만
0: 네.
1: 이 부모의 마음 우리가 잘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0: 아멘.
1: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0: 아멘.
1: 우리 귀한 하나님의 자녀 아린이와 혜린을 향한 부모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 두 자녀를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0: 아멘.
1: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의 창조 주시고 이 아이들을 이 땅에 보내셨으니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책임지시고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굳건한 믿음을 부모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0: 아멘.
1: 이 아이들이 가는 걸음걸음마다 주님의 성령이 함께 계셔서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가며 하나님께 더 사랑스러워가며 사람들에게 더 사랑받을 수 있도록 은혜 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0: 아멘.
1: 걸음걸음마다 하나님께서 좋은 믿음의 사람들을 친구로 붙여주시고 또 이 아이들이 또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사마리아인 같이 좋은 친구가 되게 하시고 주변의 선생님과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중받으며 사랑받으며 또 그 안에서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고 표현하며 선포하는 아이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세상 한가운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잃어가는 이 시대 상황 속에서 믿음을 표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많은 이들을 섬겨가는 귀한 아이들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두 아이가 같은 시간대 이렇게 쌍둥이로 태어나

0: 나싸운데 앞으로 살아가는 여정 속에서도 같은 믿음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며 동역하는 믿음의 동역자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선하게 신실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아멘.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1289님 우리 목사님의 기도대로 우리 아린이 혜린이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온 가족에게도 큰 은혜로 부어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네, 다음 기도 제목 나눌게요. 921호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조카 이다윗은 태국 이주민 여성과 결혼해서 4살 아들과 얼마 전 예쁜 딸을 낳았습니다. 다윗의 가정이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살아가지만 교회에서 성도들과 잘 연합하여 믿음으로 올곧게 잘 세워지며 경제적으로도 필요들이 잘 공급되어 어려움 없이 온 가족이 건강하게 기쁨과 기도, 감사의 삶을 잘 살아가도록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라고 네, 921호님이 조카를 사랑하는 마음이 네. 네, 늘 이렇게 자주 올려주시는데 이 조카는 행복할 것 같아요. 이 가정은 잘 될 것 같아요, 목사님.
0: 네, 그럴 것 같습니다.
1: 네, 거기에다가 또 우리 목사님과 또 모든 청취자분들이 또 함께 기도하니 얼마나 또 좋겠습니까? 네.
0: 우리 다윗을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할까요?
1: 네.
0: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조카를 향한 이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 이 조카의 하나님이 주신 이름 다윗같이 오늘 이 시대에 정말 다윗같은 용기있고 믿음있는 언제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복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 세상이 하나같이 움직여지는 이 시대에 또 태국 여성과 함께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이 주신 아들과 딸을 양육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가정이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천국 같은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1: 아멘.
0: 이 가정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늘 공급하여 주시옵시고 이 가정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하나님 안에 사랑을 받으며 또 해야 될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복된 믿음의 가정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께서 그 모든 가정의 길을 다 아시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복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로움을 누리며 나누고 섬기는 복된 가정 되게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921호님 사랑하는 조카 다윗의 가정 천국과 같은 가정이 되고 또 풍성하며 사랑을 나눈 귀한 가정 되게 하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네, 7087님의 기도 제목 나눌게요. 친정 어머니가 82세이신데 젊어서부터 하시는 보험 외판 판매업을 계속하시고 사무실도 계속 나가시고 계십니다. 엄마가 보험일을 정리하시고 아빠가 폐암 말기이신데 아빠가 식사하실 수 있으실 때 아버지 맛있는 반찬 해드리시고 엄마가 사무실 다니시기 위해서 제가 앞으로 가입해놓은 필요 없는 보험들을 다 해약 처리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엄마가 허리와 다리가 많이 아프신데 오늘 병원에서 치료 잘 받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엄마가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네, 7087님의 마음에 어머니에 대한 여러 가지 마음이 이렇게 담겨 있네요, 목사님.
0: 네.
1: 아, 연세가 그만하신데도 그래도 또 이렇게 일을 하시면서 또 남편도 돌보셔야 하고 어머니도 참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0: 네.
1: 그렇지만 또 그 자녀가 보기에는 또 이렇게 이렇게 되었으면 하고 하는 마음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예.
0: 그러게 어머니의 이제 믿음을 위해서
1: 네.
0: 참 연세가 많으실 때가 열정적으로
1: 네.
0: 살아오신 분이신데
1: 네.
0: 예수님을 만나야
1: 아멘.
0: 진정한 삶이 주님을 향한 삶이 시작될 텐데 그 간절한 마음이
1: 네.
0: 우리 청취자분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1: 아멘.
0: 함께 기도할까요?
1: 네.
0: 하나님 아버지 우리 7087님의 모든 그 마음의 세밀한 것을 저희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청취자분의 어머니임의 삶을 82년의 삶을 다 아시고 그 곁에서 늘 함께 계시며 지키시고 인도하셨음을 믿습니다.
1: 주님.
0: 이제 하나님 노년의 때에 이제 자신의 어머님의 몸도 돌보며 또 사랑하는 남편의

0: 그 곁에서 그 삶을 돕고 또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시고, 무엇보다도 이제 인생의 주인 되시는 우리 주님을 알고 주님의 그 사랑을 깨달아 알며 믿음 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주께서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믿음의 사건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마음이 낮아지고 부서져서 우리 주님 앞에 엎드리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1: 아멘.
0: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해결해 되어야 할 일들, 어머니가 일을 이제 내려놓고 아버지를 도우며 또 하나님 보험 관계 모든 것들이 또 잘 해결되어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까지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루어 주셔서 이 가정 안에 참된 평화와 우리 주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랑이 충만하게 넘쳐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한 영혼도 포기하지 않고 붙드시는 아버지 하나님, 어머님의 삶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어서 정말로 마지막 때에 주님을 바라보고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의지로 내 열정으로 살아왔던 인생이 이제 십자가 앞에 끝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새롭게 거듭나서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1: 아멘.
0: 감사드리며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7087님, 사랑하는 어머니를 걱정하며 그 영혼 구원과 또 아름다운 가족의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는 기도 제목에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줄 줄 믿습니다. 네,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포항 극동방송 소망의 기도 시간, 포항, 경주, 영천, 영덕, 울릉도 지역과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청취자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기다립니다. 기도 제목 보내실 곳은 전화 256-3000번, 문자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90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찬양 한 곡 듣고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찬양 듣고 오겠습니다.

0: 여러분은 지금 포항 극동방송 소망의 기도를 영천제일교회 변상민 목사님과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중보기도를 요청하실 분은 전화나 문자로 하시면 되는데요. 기도 제목 보내실 곳은 전화 256-3000번, 문자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90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아, 이번에는 익명으로 기도 제목 보내셨네요. 저희 교회 한 부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결혼하고 7년 동안 아기가 생기지 않아서 계속 기다렸는데 지난 토요일 임신이 됐다는 소식을 듣고 참 감사하고 기뻤습니다. 아, 네, 할렐루야. 정말 축하드려요. 네, 그런데 며칠 전 남편이 심근경색으로 새벽에 응급치료를 하게 됐는데 아직 의식이 없습니다. 아, 주여. 뇌사 판정이 내려질 것 같고 오래 버티지 못할 것 같다고 합니다. 오래 버티기 힘든 상황이라 장기 기증 절차를 진행하게 될 것 같습니다. 양가 부모님도 병원에서 임신 소식을 알게 됐는데요. 아내와 양가 부모님 그리고 뱃속에 있는 아기가 안전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라고. 목사님, 아기 네. 가졌다 해서 너무 기뻤는데 갑자기 아기 아빠가 이러면 어떡해요? 네.
1: 때로는 신앙생활하며 네. 해답을 알 수 없는 그렇죠.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0: 네.
1: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믿고
0: 네.
1: 또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신 분이시니까
0: 아멘.
1: 하나님께서 또 의사가 불가능하다고 하는 곳에
0: 네.
1: 길을 열어주시고
0: 아멘.
1: 또 생명도 살려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네. 믿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0: 아멘.
1: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부부를 우리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0: 아멘.
1: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7년 만에 새 생명을 하나님 주신 것을 기뻐하고 감사했는데 어느 날 사랑하는 남편이 이렇게 불의의 심근경색으로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분명히 온 세상의 주관자이고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크신 손길 아래 있음을 믿으며 아멘. 이 시간 기도합니다.
0: 아멘.
1: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 무한한 긍휼을 베풀어 주시어서 하나님 원하시면 하나님 뜻 가운데 하나님이 남편 회복시켜 주셔서 아버지는 기적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0: 아멘.
1: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하나님 이 일로 또 부모님들 또 양가의 부모님
0: 주여.
1: 또 우리 아내 그리고 뱃속에 있는 아기까지도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평안함 가운데 있도록 우리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하늘의 위로와 하늘의 소망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지금은 답답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0: 아버지.
1: 상황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보이지 않던 길을 열어주시고 믿음의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0: 아멘.
1: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계획을 알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0: 아멘.
1: 우리 주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7년 만에 새 생명을 주신 우리 하나님, 생명의 주인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꼭 남편 살려주시기를 우리가 계속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네, 다음 기도 제목입니다. 8118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아, 네,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머니 심정보님께서 잇몸이 일주일 동안 아프셔서

0: 엊그제 치과 다니십니다. 주님의 보혈로 완전 치료해 주시고 또 위와 대장, 소장 기능을 주님께서 회복, 치료시켜 주시고 지켜주셔서 정산, 병 볼 수 있도록요. 또 식사 잘하시고 강건하시도록 약간 치매 증상 주님의 보혈로 완전 치료 강건하시도록 또 가끔 불안증이 있으신데 주님 인격적으로 만나시고 치료받고 예배드리는 심정보 어머님 되시도록 성령님 임하시고 또 불받으시도록 아멘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층 소음 때문에 힘듭니다. 네 기도해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라고 네 어머니와 또 위층 이렇게 소음 때문에 힘드신 것 같습니다. 목사님.
1: 네.
0: 네 기도 제목이 많으시죠? 어머니를 위한 기도 제목. 네. 네.
1: 그래요. 우리 이분의 마음을 우리가 또 생각하며 네. 여러 가지 정말 뭐 공감만 하면 많이 썼을 것 같아요.
0: 네.
1: 하나님을 향한 세밀한 것까지 이렇게 써주시며 기도 제목을 주셨는데 우리 그 마음을 생각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0: 아멘.
1: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또 힘들고 때로 괴롭고 답답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어려움들에 악한 영이 있음을 이분이 알며 고백하며 썼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에 주의 성령의 빛이 임하여 주셔서 악한 사단이 물러가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변을 바라보는 모든 시선과 또 태도가 달라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 안에서 넓은 마음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또 어머님을 향한 간절의 기도 제목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취자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또 뿐만 아니라 육신적으로 연약한 모든 부분들을 우리 주님 다 아시오니 몸의 모든 곳 만져주셔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0: 아멘.
1: 이전보다 건강한 삶을 육신적으로 살아갈 뿐 아니라 영적으로는 완전히 새로워져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더 힘있고 복된 삶을 우리 자녀와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크신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이 가정의 모든 것 우리 주님께 의지하고 맡기며 주의 평안이 청취자에게 임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아멘.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8118님 어머님을 향한 그 사랑과 기도 우리 하나님 아시고 가장 합당한 은혜를 주시며 또 모든 사람 삶 가운데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네, 다음 기도 제목 나눌게요. 2404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앉아있으나 누워있으나 아픕니다. 목, 어깨, 팔, 몸이 아픈 상태예요. 지금 요양병원에 있는데 건강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라고 앉아서도 네. 아프고 누워서도 아프면 정말 쉴 곳이 없네요. 목사님.
1: 그래요.
0: 너무 네. 힘드실 것 같습니다.
1: 힘드실까? 네. 요양병원에 계시는 분들이 네. 많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것 같습니다.
0: 네.
1: 내 주변에 있는 분들도 이렇게 약해 보이고 나도 아프고
0: 네.
1: 그래도 이런 상황을 가지고 기도 제목을 올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너무나 귀해 보입니다.
0: 네. 이 방송을 또 함께 들을 수 있는 이 자체도 또 감사하네요.
1: 네.
0: 네.
1: 앉아있으나 누워있으나 아프다고 했는데
0: 네.
1: 앉아있으나 누워있으나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0: 아멘.
1: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요양병원에 계신 이 귀한 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0: 아멘.
1: 그 마음에 믿음이 더 뚜렷하여지고 더 주님을 간절하게 붙들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0: 아멘.
1: 하나님 사단이 육신의 고통과 아픔으로 끊임없이 공격해오지만 거기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앉아있으나 누워있으나 또 잠을 잘 때에도 늘 곁에 계시며 지키시고 동행해 주시는 주님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주님을 마음에 품고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마음에 모시며 늘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서 내 육신의 아픔보다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더 커서 더욱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송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0: 아멘.
1: 몸은 날로 연약해져 갈지 모르지만 속사람이 날마다 강건하여지는 성경 기록된 이 복이 우리 성도님 가운데 임하도록

0: 우리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2404님, 우리 목사님의 기도대로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마음에 품고 살아서 아픔보다도 하늘에 대한 소망이 더 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다음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9507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아,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신랑이 요즘 쉬는 날인 수요일에는 교회를 나갔었는데 최근에는 피곤하다는 이유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랑이 다시 기쁨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또한 마음에 있는 걱정과 근심을 모두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을 의지하며 평안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라고 남편을 위한 기도 제목인데 목사님, 네네.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이 보이네요.
0: 그렇죠.
1: 네, 네. 참 귀한 분입니다.
0: 네. 네. 우리 남편분도 수요일에 예배를 네. 나가다가 최근에 못 가시는 것이
1: 네.
0: 늘 사단이 이런 공격을 하죠. 저희 그렇죠. 교회도 항상 수요일에 와서 예배하던 청년이 있었는데 어느 날 안 보이더라고요.
1: 네.
0: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도 많이 겪었는데 그 순간마다 잘 이겨나갔었고 다시 하나님 의지하고 했었는데 조금 시간이 길어지는 것 같아서 저도 우리 교회 성도를 향한 그 청년을 향한 아픈 마음이 있는데 이때가 또 우리 사연을 주신 분에게는 중요한 시간인 것 같아요.
1: 그렇죠.
0: 예, 더 네. 길어지지 않도록 남편을 위해서 더 기도하고
1: 아멘.
0: 남편을 더 잘 섬기고
1: 아멘.
0: 그래서 하나님 역사 속에서 믿음이 회복되고 더 뜨거워지기를 바랍니다.
1: 아멘.
0: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연을 주신 청취자분의 남편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세상에서 힘겹고 또 근심 걱정이 늘 있는 이 세상 살아가다가 수요일 그 삶의 시간에 저녁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주님을 붙들었던 그 시간들 하나님 다시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세상이 눈에 보이는 것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손길 속에서 하나님 이끌어 가심을 다시 깨닫게 하여 주시고
1: 아멘.
0: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남편의 마음을 사로잡는 사단의 역할과 공격들 또 세상에서 주는 염려와 근심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 십자가 그 주님의 은혜 안에서 다 내려놓으시고 주님과 동행하고 예배하며 기도하며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기쁜 것인지를 다시 회복하며 경험하고 부부가 함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간절한 이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져 앞으로 이 가정이 복된 믿음의 가정으로 하나님을 높이며 섬기며 하나님 영광스럽게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1: 아멘.
0: 우리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7507님 남편을 더욱 사랑하고 또 기도하여서 그 사랑과 기도를 통해서 남편의 믿음이 회복되고 뜨거워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마지막 기도 제목 나눌게요. 아, 네, 0767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딸이 최근 극심한 스트레스로 정신병원 입원한 지 며칠 되었습니다. 조울증인데 딸의 인생이 너무나 힘든 파란만장이었습니다. 주님이 딸을 만나주시어 회개하여 회복되게 하시어 주의 꿈을 이루어드리며 인생 낭비하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떠난 상태이며 주를 많이 원망하고 있으며 저도 저를 또 많이 원망하고 있습니다. 라고 예, 따님이 이러면 정말 많이 힘들 것 같습니다. 네, 목사님 이제 시간이 다 되었는데 짧지만 좀 뜨겁게 네.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0: 네, 네. 자녀의 이런 상황이 된다면 어느 부모도 마음이 아프지 않을 뿐이
1: 그렇죠.
0: 없겠죠.
1: 네.
0: 이 간절한 그 심정이 느껴지는데요.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딸을 향한 우리 부모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간절한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또한 사랑하시는 그 딸을 주의 사랑으로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1: 아멘.
0: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생각과 판단으로 세상을 판단하고 하나님을 죄어보고 했던 모든 것들이 그런 악함이 또 우리 인간들의 마음속에 있는데 혹여나 우리 따님에게 그런 마음들이 있다면 다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아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이 좋은 땅같이 되어서 하나님이 온 땅의 주인 되시고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선하게 이끌어 가시는 것을 믿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멘.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의문들, 질문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순간

0: 땅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당하지 아니하며 주께서 안위하시고 지키심을 경험하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 내가 주님을 떠나려 하고 잊어버리려고 부인하려고 할 그때에도 우리 주님은 함께 계시며 더 가까이 계시며 말씀하시며 붙드시고 여전히 함께 계시는 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1: 아멘.
0: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의 그 간절한 사랑이 깨달아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시고, 또 이 사인을 주신 분 끝까지 딸을 사랑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간절하게 기도하게 도와주셔서
1: 아멘.
0: 어느 순간 하나님의 때에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1: 아멘.
0: 한 인생을 붙드셔서 회복시켜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놀랍게 주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1: 아멘.
0: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아멘. 아멘. 우리 목사님의 기도대로 일해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천제일교회 변상민 목사님께서 기도로 동역해 주셨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2: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3: FEBC 게시판. 이 시간에는 우리 지역 교계 정보를 안내해드립니다. 포항 제1교회에서 베리트 부부학교를 시작합니다. 5월 30일부터 7월 4일까지 토요일 5회 과정이며 오후 2시부터 5시 20분까지 진행됩니다. 한국가정사역협회 사무총장이신 오강근 목사부터 지구촌 가정훈련원 상담소장 최수경 소장 등 다양한 강사가 함께하며 하나님 나라와 가정의 영성, 부부 성격 분석, 그리고 부부 대화 등 유익한 프로그램이 준비됩니다. 선착순 15쌍의 부부를 모시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054-244-3311 포항제일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미랄선교회 심장재단에서 심장병 어린이를 위한 음악회를 평해 제1교회에서 개최합니다. 5월 31일 주일 오후 1시 30분에 시작되며 찬양사역자 이실로 권사가 함께해 은혜를 전합니다. 무료로 입장 가능하오니 사랑의 음악회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051-255-410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포항 중섬로교회가 설립 40주년을 맞아 홈커밍데이 및 이웃 초청잔치를 개최합니다. 6월 7일 주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예배가 드려지고 이어서 기념행사 및 작은 음악회가 시작됩니다. 한동대학교 풍물패 한풍과 댄스 동아리 고, 그리고 중섬로 여성 중창단의 축하 공연 등 다양한 무대가 준비되며 참석하시는 분들께는 고급 탁상용 시계와 텀블러 세트를 선물로 드립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054-276-9191 포항 중섬로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어린이 전도협회 주관 2026 여름성경학교 강습회가 열립니다. 이번 여름성경학교는 다음 세대와 교회의 진정한 변화를 소망하는 체인지 업을 주제로 다루며 찬양과 율동, 설교 해설 등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이 준비됩니다. 포항지회 강습회는 6월 1일 월요일 저녁 6시 20분부터 9시 40분까지 포항 충진교회에서 진행되고, 경주지회 강습회는 6월 6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5시 30분까지 경동노회 회관에서 진행됩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포항지회는 054-281-0191로, 경주지회는 054-741-799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포항 남노회 중고등부 연합회 주최로 찬양 발표제가 6월 6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포항 연일교회 본당에서 열립니다. 중고등부를 대상으로 교회별로 한 팀까지 참가할 수 있으며 참가 부문은 찬양 또는 중창입니다. 일부는 찬양 발표제로 진행되고

2부는 기프티드의 찬양 콘서트로 이어집니다. 참가 감사 시상금뿐만 아니라 행운권 추첨의 시간도 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5090-491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포항연일교회에서 남성 관리직원을 모집합니다. 지원 자격은 건전한 교단에 속한 세례교인으로 일종 보통 운전면허 소지자며 대형면허 소지자를 우대합니다. 교회 관리, 교회 행사 지원, 차량 운행 등의 업무를 맡게 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지원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054-285-8066 포항연일교회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포항극동방송에서는 지역교회 음향시스템 점검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미자립교회를 비롯한 교회의 음향 또는 음향시스템 운용에 어려움이 있어 도움이 필요한 교회는 샵 9030으로 점검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신청 가능한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도움이 필요한 교회는 점검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FABC 게시판에서는 신앙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각종 집회 행사에는 이단들의 활동도 예상되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 교계나 교회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들은 포항 극동방송 256-3000번, 팩스 253-9100번으로 또는 극동방송 홈페이지의 공지 요청 게시판을 이용하시면 무료로 공지해드립니다. 또한 게시판 내용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안내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방송된 내용은 포항극동방송 홈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1: 1분 찬송.

0: JT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진영중앙교회 송철승 목사님입니다.
1: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금까지 붙들어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했고 말씀보다 성공을 따라 살았습니다. 이 민족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무너진 교회가 다시 깨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성령 안에서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고통 중에 있는 국민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청년들에게는 소망을, 무너진 가정에는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시험에 들게 하지 않기를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시대의 거짓과 유혹 가운데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거룩함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성도와 모든 사람들이 이 권세와 영광을 인정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0: 2026년 5월 29일 금요일 극동방송 교계 뉴스입니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가 오늘과 내일 진행되는 가운데 교계 지도자들이 기독 유권자들을 향해 진영 논리와 편가르기를 넘어 성경적 가치에 기반한 성숙한 정치 참여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오다인 리포터가 전합니다.
1: 주일 예배 단상에서 하늘색 넥타이를 가리키며 특정 정당 지지 5회를 경계한 김병삼 목사의 권면처럼 선거를 앞둔 교계 전반에서 정치 신념이 하나님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교계 인사들은 단순히 기독교인 후보 여부나 특정 쟁점만을 전면에 내세운 네거티브 선거전에 매몰되지 말고 후보자가 걸어온 삶의 여정이 사회적 약자의 편에 서 있었는지 또 그간의 언행이 정직했는지를 분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 상임대표 김철영 목사는 기독 유권자들이 관심을 가질 공공 영역으로 출생과 돌봄 정책 그리고 청년 공약을 꼽으며 실현 가능성과 실제 예산 확보가 가능한지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교계 단체들이 진행한 정책 질의에서 시도지사 후보 응답률은 26.1%에 그쳤고 시도교육감 후보 역시 58명 중 9명인 15.5%만 회신해 후보들의 정책적 무관심은 한계로 지적됐습니다. 반면 성도 5,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96.4%가 기독교적 가치를 실천하는 후보를 지지하겠다고 답해 유권자들의 뚜렷한 정책 수요와 도덕성 검증 의지를 보여줬습니다. 교계 지도자들은 정치권의 극단적 대립 속에서 스스로 확증 편향에 갇혀 상대를 정죄하기보다 최선이 아니면 차선의 일꾼이라도 찾으려는 주권 행사가 필요하다며 투표소에서 성경적 청지기 사명을 완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극동방송 교계 뉴스 오다인입니다.

기독교 대한선결교회가 제120년차 총회에서 창립 120주년 기념사업위원회를 설치하고 동성애 동조금지 조항을 헌법에 명시하는 등 교단 체질 개선을 위한 행정제도를 대대적으로 재정비했습니다. 총회는 어제 서울 신길교회에서 회무를 마감하며 미자립 교회 자립을 돕는 120개 교회 리모델링 프로젝트와 교회 학교 위기 극복을 위한 평신도 교육사 양성 안건을 통과시켰습니다. 특히 총회 대의원들은 헌법 제28조 교인의 자세 조항에 성경에 반하는 동성애와 성적 지향을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내용을 투표를 통해 신설했습니다. 대의원들은 교단 헌법에 금지 조항을 명시함으로써 교회의 신앙적 입장을 분명히 하고 향후 사회 법적 분쟁에 대응할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총회는 교계 안팎에서 논란이 컸던 유신진화론을 이단으로 최종 규정했습니다. 교단 통계 지표를 보면 전체 교인 수는 지난해 기준 38만 2,172명으로 전년 대비 1,710명 소폭 증가했으나 교회 수는 2,890곳으로 24곳 감소했습니다. 또한 교회 학교 학생 수 역시 전년보다 1,694명 감소한 5만 5,816명으로 집계돼 다음 세대 하락세가 여전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총회 본부 측은 밝혔습니다. 한국교회가 급속한 고령화와 돌봄 공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사회의 의료와 복지를 연결하는 통합 돌봄 플랫폼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습니다. 통합 돌봄 네트워크는 어제 서울 종로구 연동교회에서 통합 돌봄과 마을 목회를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노영상 통합 돌봄 네트워크 이사장은 주제 발표를 통해 마을 목회는 개인의 영혼 구원과 함께 마을 공동체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라며 교회가 지역의 아픔을 품는 돌봄 공동체로 전환될 때 복음의 능력을 구체적 사랑으로 증명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임종환 인하대 의과대학장은 주제 강의에서 가족에게만 의존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사회적 돌봄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임 학장은 한국교회가 지역의 자원봉사와 돌봄 서비스를 하나로 묶어 새로운 마을 공동체를 세워가는 핵심 거점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번 포럼에서는 안산 미랄교회와 부천 새롬교회 등 현장 목회자들이 참석해 지역 자원을 융합한 실제 통합 돌봄 적용 사례를 공유했습니다. 한국교회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저해하는 고질적인 밀실 청빙 구조를 깨뜨리기 위해 미국 대형 교회들의 리더십 승계 사례를 바탕으로 장기적인 준비와 공개 투명성 확보가 시급하다는 제언이 나왔습니다. 교계 전문가들은 미국 새들백 교회가 2022년 릭 워런 목사 퇴임 이후 전 후임간 정서적 공유 시간 부족과 급진적인 조직 개편으로 주말 출석 성도가 2만 명에서 1만 명 수준으로 급감하는 진통을 겪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반면 은퇴 10년 전부터 승계를 공론화하고 외부 청빙 전문기관을 통해 검증 절차를 밟은 메리너스 교회는 리더십 교체 이후 성도가 2만 4,500명 규모로 4배 이상 성장해 극명한 대조를 보였습니다. 또한 이스트사이드 교회처럼 전 후임 목회자가 일정 기간 공동 리더십을 발휘하며 성도들의 정서적 공백을 메우는 구조적 정착 기간이 필수적이라는 진단입니다.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정재용 교수는 목회자 의존도가 높은 한국교회가 소수인사에 의해 청빙을 은밀하게 결정하는 구태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랜 시간 많은 교인이 청빙 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외부 전문기관의 객관적 평가 기준을 도입해 행정적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리더십 이양의 충격을 완화하고 승계 이후에 공동 책임을 담보할 대안이라는 주장입니다. 디지털 소통 환경에서 소외된 개척교회와 미자립교회를 위해 3분 만에 온라인 주보와 홈페이지를 구축해주는 무료 기독교 웹 플랫폼 사역이 교계에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개발자 출신 이진석 대표가 이끄는 무료교회 홈페이지 서비스 스마트처치는 지난 27일 기준 전국 132개 작은 교회가 가입해 온라인 선교회 발판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스마트처치는 사이트 개설비와 월 사용료를 전면 무료로 제공하며 정보 부족으로 성도들이 이단교회를 찾아가는 혼선을 막기 위해 주요 교단의 이단결의 내용과 현대종교 자료를 바탕으로 철저한 사전 검증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1월부터는 국내외 외국인 디아스포라 교회를 위한 영어 버전 제작 기능도 추가했습니다. 수입보다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 직분을 우선시하는

0: 이번 사역은 재정난으로 미디어 인프라 구축이 어려운 오지 전성과 소형 교회들에게 기술을 통한 상생의 대안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청주 상당교회가 설립 50주년을 맞아 성도들이 일상에서 보냄받은 자로 살아가는 선교적 교회로의 체질 개선을 선언했습니다. 상당교회는 최근 성도 20여 명과 함께 튀르키예 유럽 선교대회에 참여해 의료와 자녀돌봄 등 평신도 은사중심의 봉사를 펼친 데 이어 WEC 국제선교회와 청주 선교대회를 공동 개최했습니다. 안광복 담임 목사는 지난 반세기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일회성 행사를 배제하고 삶의 현장에서 선교적 삶을 살아가도록 비전을 공유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상당교회는 오늘부터 사흘간 파송 선교사 15명을 초청해 선교 페스티벌을 개최합니다. 또한 교회 측은 50주년 기념 사업의 일환으로 아프리카 말라위에 신규 선교사 한 가정을 추가로 파송한다고 밝혔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포항 현재 기온 24도로 경북 지역 대체로 맑은 날씨 이어지겠고 평양 27도입니다. 극동방송 교계 뉴스 김보석입니다. FEBC.
1: 극동방송은 순수 복음 방송입니다. 다른 방송사들은요 광고를 해요, 광고. 근데 극동방송은 광고료를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성도들의 헌신으로 만들어가는 방송이 극동방송. 그러니까 세상 방식으로 운영하는 방송국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감동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 일들을 합니다. 포항 극동방송의 전파가요, 이 포항, 경주, 영덕, 저 울릉도까지 보이지 않는 데 갑니다. 전달되어지는 그 전파를 통해서요 사람들이 은혜를 받습니다. 저는 진짜 자신 있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복받을 길이 여기 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는 줄 믿습니다. 성경은요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심지 않으면 거둘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심으면 반드시 거두게 됩니다.
2: 그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크신 사랑에 대한 감격만으로 우리는 지금껏 복음을 전했습니다. 포항 선결교회 김진호 목사님의 말씀처럼 극동방송은 전파 선교사님들이 심은 그 열매로 북한 땅까지 복음을 전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극동방송의 사역에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으로 전파라고 보내주시면 참여 가능한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복음만을 전하는 극동방송의 귀한 사역에 지금 바로 함께하세요.

도심 속 숨겨놓은 물길이 다시 흘러 생명을 찾습니다. 물길에 따라 사람들이 모이는 아름다운 학산천. 맑은 물이 흐르는 학산천이 옛 물길 흐르는 자연 생태하천으로 복원되어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친수 문화 공간으로 재탄생합니다. 우현 도시숲에서 동빈 내항을 잇는 물길인 학산천 복원 사업은 모두 세 구간으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지는 생태 문화 구간, 자연 친화형 생태 힐링 구간, 생태가 살아 숨쉬는 생태 복원 구간, 누구나 살고 싶고 누구나 찾고 싶은 푸른 도시 포항, 생태하천 복원으로 만들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포항시와 함께합니다.

0: FM。
1: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김경화입니다.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 머나먼 바다를 건너 신대륙에 도착했을 때 가장 힘들었던 것이 물의 공급이었다고 합니다. 깨끗한 물을 발견하기도 힘들었을 뿐더러 물갈이가 심해서 도착한 사람들마저 심한 복통을 호소했는데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과를 갈아서 먹었다고요. 그리고 이 사과를 가른 것이 확실히 도움이 된다는 것을 깨달은 한 남자는 개척시대 내내 평생을 바쳐 전국을 돌아다니며 사과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숨이 멈출 때까지 개척시대의 미국을 돌아다니며 사과 씨앗을 심다가 죽은 이 남자의 바람은 단 하나였다고요. 후손들이 정착하는 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것. 이 사람의 여행은 많은 미국인들의 귀감이 되었고 사람들은 그를 조니 애플시드라고 불렀다고요. 열악한 환경에서 자신의 안위를 찾기보다 후손을 위해서 평생을 헌신한 존 체프먼의 삶은 분명 가치 있는 삶이겠지요. 세상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복음을 전하기가 점점 척박해진다고 하는데요. 지금이야말로 더욱 곳곳에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 맡기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의 사명 잊지 않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찬양으로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전국의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이 시간 문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우물정 1069 문자 우물정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듣고 싶은 찬양이나 살아가는 소소한 일상이야기 기도 제목 감사 제목 보내주시면 함께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 계속해서 이어드릴게요.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박순용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하나님께 물으며 사는 것을 배우다 편 읽어드립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늘 여쭈어보는 것은 실패를 통해서 배운 거였습니다. 거기서 그는 그 교훈을 처절하게 배운 것입니다. 급박한 위기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묻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하나님의 원하심과 뜻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그 이후로 그는 계속해서 여호와께 물었습니다. 이처럼 그는 뼈아픈 실패와 시련을 통해 견고한 신앙을 갖게 되고 삶의 전환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가 매 순간 하나님께로부터 즉각적인 답을 들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도 답을 듣지 못하고 기다려야만 했던 시간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의 답을 듣고 그에 따라 행하고자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실패와 시련 속에서 확실하게 배운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 물으며 사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길이라는 사실을 배운 것입니다. 비록 지금 당장은 답을 얻지 못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답이 최고라는 것을 배운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다윗은 이것을 자신의 인생 가운데 가장 어두운 때 배웠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배우지 못하고 오히려 불만이나 반감을 드러냅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 중 하나인데, 하나는 하나님께로 돌이켜 행하도록 역사하시고 감동하게 하는 성령이 그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그가 불신앙에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묻는 것의 중요성을 실패와 시련 가운데 배우는 일은 예수 믿는 순간부터 시작해서 계속되어야 합니다. 이 일을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 묻는 것보다 내 생각과 판단 이전에 했던 방식이 앞서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훨씬 더 익숙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보통 어떤 사건이 발생해야 비로소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러나 신앙이 점점 더 성숙해지면 신자는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께 묻는 것을 일상으로 삼게 됩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삶의 주권자여 구원자이심을 믿고 그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인식 가운데 하나님께 물으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박순영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하나님께 물으며 사는 것을 배우다 편 읽어드렸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이사야서 12장 2절 말씀이에요. 나의 힘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늘도 감사와 기쁨의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0: RT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안녕하십니까.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김보령입니다.
1: 김대환 목사입니다. 건강하세요.
0: 영국의 조지 왕은 형 엘버트 빅터의 갑작스런 죽음으로 왕위를 이어받은 뒤 큰 책임감과 긴장 속에서 불안했습니다. 그는 머리를 식힐 겸 어느 도시의 도자기 공장을 방문하게 됐는데요. 전시된 작품을 둘러보던 중에 서로 똑같아 보이는 두 개의 꽃병 앞에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같은 재료와 무늬로 만들어졌지만 하나는 윤기 있고 생동감이 있는 반면 다른 하나는 투박하고 볼품없었지요. 이를 이상하게 여긴 왕은 왜 서로 다른 두 개의 꽃병을 나란히 뒀는지 공장장에게 물었는데요. 공장장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는 불에 구워졌고 하나는 구워지지 않았습니다. 시련은 인생을 윤기 있게 하고 생동감 있게 하며 무엇보다 아름답게 하죠. 저 두 개의 꽃병을 나란히 이곳에 전시해 둔 건 그런 뜻을 보여주기 위한 겁니다. 목사님,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그 말씀 생각나네요.
1: 우리 믿음 생활도 용광로에 들어갔다 나오면 더 훌륭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처럼 네. 이 꽃병, 하나는 용광로에 들어갔다 나왔고 하나는 안 들어갔다 나왔기 때문에 하나는 윤이 나고 하나는 윤이 안 난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역경과 시련을 겪었던 사람 믿음하고 평범하게 지나가는 신앙생활 한 사람하고는 좀 차이가 있죠. 사업도 실패했다, 성공했다, 실패했다, 성공했다. 이러한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0: 네.
1: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을 하나를 하시더라도, 맡기더라도 하나님께서 이미 도와주시고 챙겨주시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불광로에 왜냐하면 뜨거운 데 들어갔다 나오는 사람하고 안 들어갔다 나온 사람의 신앙의 차이는 반드시 있을 거예요.
0: 아멘. 네.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고난도 복이 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잘 기억해야겠습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찬양 함께한 뒤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0: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동국성신 대표이사로 계시는 강국창 회장님 만나봅니다. 먼저 준비된 자료 함께 하시죠.
1: 가전부품 분야에서 40년 넘게 한 길을 걸어오며 국내 최초 기술 개발의 신화를 써내려온 강국창 회장. 탄광촌의 가난한 공대생에서 주님의 은혜로 열매 맺는 기업인이 되기까지 수많은 실패와 재기의 시간을 지나 오늘도 현장을 누비며 믿음과 기술로 대한민국 산업을 지켜가고 계신 동국성신 강국창 회장님의 간증이 이어집니다.
0: 네, 오늘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동국성신 대표이사로 계시는 강국창 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장님.
2: 네,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우리 극동방송 가족들에게 소개와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2: 안녕하세요,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저는 40년간 국내외에서 가전부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대표이사이기도 하고 엔지니어로서 국내 4개 지역에 5개 공장, 해외 4개 나라에 5개 공장, 약 한 800명 종업원을 두고 인천 경영자 총협회 회장과 전국 경청 협의회 회장을 같이 겸하면서 인구 감소 대체 국민운동과 경제 살리기 범국민운동도 지금 함께 전개하고 있는 강국창입니다.
3: 장로님,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2: 네.
3: 가정제품 하면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서 대표적으로 장로님이 만드는 가정제품이 뭐예요?
2: 제가 가전제품을 우리나라에서 삼성전자나 대우전자가 생기기 전 금성사만 있을 때 부터 가전 제품의 부품을 만들었습니다. 네. 그때는 우리나라는 기술이 없어서 TV를 만든다 그러면 케이스만 만들고 그 속에 있는 브라운관이라든지 뭐 이런 성능 부품은 다 수입을 해 가지고 왔어요. 냉장고도 역시 냉장고 케이스만 있고 그 안에 얼음을 얼리는 모든 그 성능 부품은 다 수입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열악한 상태에서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빨리 국산화를 네. 해야 된다.
3: 그래서 기술을 개발하셨다.
2: 그렇죠.
3: 그럼 또 회사 이름이 동국성신. 뭐 그 무슨 뜻이에요, 그게?
2: 우리나라는 그 한때 기아자동차를 타고 현대자동차에 들어가지 못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대자동차를 타고 기아를 못 들어가요. 경쟁 회사이기 때문에. 당시에는 가전 3사가 있는데 LG, 삼성, 대우가 있는데 이 세 개 회사는 서로 경쟁 관계이기 때문에 네. 한 회사의 협력업체면 다른 회사의 협력업체가 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부품은 제가 혼자 만드는데 공급을 다 해줘야 돼.

0: 되는데 그렇죠. 아 그러면 회사를 세 개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법인을 세 개를 만든 겁니다. 회사 이름을 그래서 동국전자는 대우전자 너희하고 협력업체. 그다음에 가난전자는 LG전자 너하고 협력업체. 성신하이텍이라고 그래서 거기는 삼성전자하고 협력업체를 맺어야 되니까 할 수 없이 회사가 세 개가 된 겁니다.
1: 그럼 세 가지의 이름을 만드신 거네요.
0: 그렇죠. 네. 그러다가 20년 이상 하다가 대우전자가 이제 크로스가 되면서 법인을 세 개 운영하는 건 힘들으니까 두 개를 합쳤습니다. 법인 세 개를 두 개로 줄였죠. 그래서 동국성신이 된 겁니다.
1: 아, 그렇군요. 네.
2: 근데 사업은 언제부터 시작하셨어요?
0: 지금 한 45년 뭐 가까이 됐죠.
1: 와, 오랫동안 운영하셨네요.
0: 네. 50년 가까이 됩니다.
2: 그럼 대학을 졸업 맞고 바로 시작하셨고.
0: 대학 졸업하고 ROTC 제가 3기입니다. 1학번이니까 3기로 67년도 2년 동안 군대 복무를 하고 그다음에 나와서 취업을 한 10년 하고
2: 그렇죠. 그럼 장로님은 탄탄 대로에 오셨어요. 그렇지 않으면 좀 시련도 좀 있었어요.
0: 시련이 많았죠. 굉장히 시련이 많았습니다. 원래 회사에 입사해가지고 직장 생활할 때는 최연소자 그때는 들어가면 수습사원, 준사원, 사원, 주임, 계장, 과장, 부장 이런 직제가 네. 있었습니다. 근데 수습사원에서 사원되고 사원에서 뭐 주임되고 계장되는 부장까지 올라가는 건 최연소자로 항상 먼저 승진이 됐습니다. 네. 그렇게 해야만 된다고 생각해서 남보다 열심히 했더니 그런 기회를 줬고요. 그 다음에 사업을 시작하고 부터는 사업이 그렇게 만만한 줄 알고 시작은 했는데 퇴직금 가지고 처음 시작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사업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 굉장히
2: 자금도 딸리고
0: 예 자금도 딸리지만은 제일 문제는 제가 기술부장 개발부장을 할 때는 업체들이 제게 점심 식사라도 한번 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제가 막상 이제 사업자로서 그 회사 사업을 네. 물건을 좀 설명하러도 납품하기 위해서 갈 때는 그렇게 그 창구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부장이
1: 되네요.
0: 굉장한 사람이구나 이런 걸 느꼈고요. 그래서 그 창구서부터 담당부터 이렇게 거쳐가는 게 엄청 어려웠습니다.
2: 장로님 네. 결혼하고 시작하셨어요? 결혼하기 전에 하셨어요?
0: 결혼하기 전에 했죠.
2: 그러면 저 사업이 잘 되니까 네. 결혼도 하고 부도가 언제 났어요?
0: 잘 돼서 결혼 잘 될 때는 그 시작할 무렵에 결혼을 했으니까 결혼하고는 역시 뭐 그렇게 평탄 뭐 넉넉하다거나 이러진 않았고요.
1: 사업을 처음
0: 시작해서 한 초기에 10년쯤 됐을 때 예. 그때는 아주 그 새마을운동이 한참 일어나고 이랬을 때인데 굉장히 새마을 뭐 성공사례 강사로도 이렇게 네. 강연을 할 정도로 많이 사업이 이제 좋아졌죠.
2: 그런데 부도가 나고
0: 그리고 그런데 그
2: 친구가 좀 도와준 적이 있네.
0: 예. 그래서 저보고 그 국회의원을 하라고 이제 잘 나가니까 젊고 그래서 그 정치권에서 저를 이제 콜을 해서 제가 이 사업하는 사람이 또 학교 다닐 때 그거 좀 한번 그 멋있게 보이기도 하고 해서 하고 싶은 차에 그런 기회가 주어져서 한번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지방에 내려가서 이제 운동을 하는데 그 사이에 모든 이제 도장이나 모든 이제 경영을 내보다 10살 나이가 많은 제가 엔지니어다 보니까 격리나 뭐 이런 걸 잘 못해요. 그래서 그쪽으로 전부 격리 담당 중역을 채용해가지고 그분에게 맡기고 뒀더니 그 수표 남발이 어음 남발을 많이 했어요. 그 쟤는

0: 또 공천에서 보니까 떨어져가지고 그래서 이제 다시 사업을 해야 되겠다고 올라왔는데 아 그때 보니까 이 많은 그 수표가 많이 막 돌아오는데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1: 예수는 언제 믿으셨어요?
0: 부도가 나고 이제 도망자가 됐죠. 그러니까 집에도 못 들어가고 그때는 부정수표 단속법이라 그래가지고 부도가 나서 회사가 망하면은 형사들이 잡으러 다녀요. 그 집 부근에 이래 있기도 하고 그리고 친구 집을 전전하면서 이렇게 다녔는데 제가 사업을 잘할 때는 친구들이 많이 그냥 많았죠. 근데 내가 막상 어려움을 당하고 친구를 찾아가 보니까 며칠 없어요. 근데 그 한참 일할 때인데 그 친구 집에서 계속 있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 친구들도 좀 답답하니까 피하기 좋은 데가 기도원이 좋다고. 그래서 그때 기도원이 순복음교회 오살리 기도원이었는데 그럼 순복음교회 등록을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순복음교회에 가서 제가 등록하고 그분들이 뭐 담요 하나씩 가지고 기도원에 갈 때 따라서 가서 거기서 먹고 뭐 금식이니까 물병 하나 놓고 그냥 누웠다 일어났다 그 예배 그때 다섯 번인가 본 것 같아 기도원에서 그때 일어났다 하다가 보니까 이제 신앙 생활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1: 이제 그렇게 돼가지고 다시 회사를 재건하고 이제 회사에 예배도 드리시고 이제 그렇게 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시작했다. 그러면 그렇습니다. 흙수저가 금수저가 됐다고 하는 책을 내신 것 같은데.
0: 예, 제가 이 흙수저도 금수저가 될 수 있다는 책을 이렇게 냈는데 그게 5세가 나왔습니다.
1: 그래서 5세가?
0: 5세도 벌써 이제 뭐 몇 권이 안 남았다 그래요.
1: 이건 그럼 장로님이 그동안에 겪어오신 모든 경험담이 여기 들어와 있죠.
0: 예, 그렇습니다.
1: 나는 광산촌에서 어렵게 자라는 흙수저가 지금 먼저 먹고 살만하고 뭐 골프장도 갖고 계시고 남 부러울 거 없고 그 사모님하고 결혼을 하고 자녀를 몇 두셨어요?
0: 아들을 하나 딸 하나
1: 남매. 그 사모님 칭찬 좀 한번 해보세요. 어디서 어떻게 만나셨어?
0: 우리 중매로 그땐 뭐 만났고요. 제가 그 사업한다고 뭐 그냥 뛰어다니니까 그렇게 잘 해주지는 못했지만은 많이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을 때도 잘 견디고 기도로 우리 집사람은 먼저 교회를 좀 나갔고요. 제보다가 먼저 나갔는데
2: 그러셨군요.
0: 그래서 그냥 지금 많이 잘하려고 그동안 못해준 걸 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1: 아니,
0: 대구 사람인데
1: 태어난 데가 어디예요? 강원도요?
0: 예, 저는 우리 형제가 9남매인데 9남매의 11 식구지 부모님하고 제가 셋째입니다. 형님이 계시고 누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셋째인데 제 고향은 강원도라고 그러는 거죠. 태백이라고. 단광촌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초중고 다 나오고 아버지 단광, 형님 단광, 누나 이제 자형도 단광. 그럼 제 차례인데 쟤도 단광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정말 거기를 벗어나고 싶었거든요. 근데 벗어날 방법이 없죠. 그러던 차에 이웃 그 회사에서 태백고등학교 나와 출신으로 서울에 있는 공과대학에 진학하면 입학금부터 매월 잡비하고 졸업할 때까지 장학금을 대주겠다 이렇게 제안을 왔어요. 하도 이제 그래서 그게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니까
2: 그 얘기를 듣고 도전하신 거군요.
0: 그렇죠. 이제 이것이 뭐 정말 이때 아니면은 벗어날 방법이 없다 이 탄광에서.
1: 탄광에서.
0: 그렇죠. 그래서 그때부터 열심히 그냥 조그만 꼬마 전구를 켜놓고 그냥 스스로 이제 공부를 해서

0: 근데 그 시험을 쳤는데 전 뭐 취업 저 합격될 거라고 생각은 못했는데 그렇게 됐습니다.
1: 그래서 그래 이제 거길 졸업을 마치시고 그 다음에 군대를 갔다 오셨어요?
0: 그렇죠. 이제 ROTC니까 장교로 2년 동안 복무를 했죠. 군 복무를 소대장으로서 그 소대장으로 복무하면서 제가 소대장 임관할 때 그 교관으로부터 첫 받았던 그 어록이랄까 그 명령 중에 하나가 명예는 상사에게 공은 부하에게 책임은 나에게 그런 그 그런 걸 듣고 그 제가 일생의 좌우명으로 생각하고 살아왔더니 그것이 지금 나를 만드는데 굉장히 유익한 좌우명이었다 네. 이래 생각을 합니다.
2: 그 이후에 이제 회사에 들어가서 생활하시다가 또 사업도 도전하시게 된 거군요.
0: 네, 그 어느 어디에 가든지 아 명예는 상사에게 돌리고 공은 부하에게 돌리고 책임은 내 네. 내가 지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아, 생활하니까 어떤 집단이나 어디에서든지 그렇게 빨리 인정받고
1: 그럼 인천에서 지금 직장 예배를 드리신다는데 예배 장소가 어디예요?
0: 예배 장소가 우리 아, 평소에는 예배실이고 그 그걸 예배가 끝나면 휴게실로 이렇게 사용하는 그런 공간을 식당에서도 하고요. 저희 공장이 인천에 있고 광주 전라도 광주에 있고요. 창원에도 있거든요. 그리고 제주도 골프장인데 전부 다 매월 첫 근무일에는 주변 목사님 모시고 와서 예배 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예배 드리고 그 예배 끝나면 원례하고 그 원례 생일자 축하도 해주고 뭐 그다음에 또 잘한 팀 그 한 달 동안 했던 실적을 팀별로 발표를 해서 팀이 잘한 팀에게는 작은 뭐 상품을 주고 잘 못한 팀은 나와서 제일 꼴찌한 팀은 왜 못했는지 격려 박수 받고 뭐 이런 식의 행사를 합니다.
1: 아니 그럼 교회는 지금 어디 나가세요?
0: 서울 수정교회 수정교회라고 인천에도 불로동에 수정교회가 있습니다. 조일래 목사님이 네. 그 이제 시무를 하는 교회인데 제가 원래 서울 영등포 대림동에서 신학생으로 개척한 교회였거든요. 그때 제가 우리 부모님 집이 그 가까이 있어서 순복음교회에서 제가 세례를 받고 항상 뜨거워져 있는 상태에서 부모님 전도를 해야 되겠다고 그래서 그러면 가장 가까운 교회 가보자 이래서 이렇게 둘러보니까 부모님 집에서 가장 가까운 2층 교회 개척교회가 있는데 그것이 수정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거기 등록하고 부모님을 모시고 갔는데 그 목사님이 그땐 전도사였죠. 전도사 때 개척을 한 교회인데 아이고 뭐 일꾼이 하나 왔다고 좋아하시면서 저에게 많은 감투를 씌웠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너무 이제 부흥되니까 아 이 교회가 너무 좁으니 교회를 좀 넓은 데로 옮기자 이래서 제가 건축위원장을 하면서 불로동 인천에 그 보이라 공장을 했던 공장을 입찰을 해서 이제 낙찰을 받아서 거기 교회를 지었습니다.
2: 아, 그래서
0: 인천에 수정교회가 됐는데 그 교회를 아주 잘 짓고 크게 지었는데 서울에 있던 사람들이 그까지 다 가면은 좋은데 상당 부분 이제 떨어져 있게 됐잖아요. 그래서 못 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럼 본교회가 그리 인천으로 옮겼으니까 그러면 본교회 이름은 수정교회로 하고 서울에 남은 교회는 서울을 하나 붙이자 이래서 거기 남은 교회를 서울 수정교회를 붙이고 제가 그 남아서 남은 성도들하고 같이 신앙생활을 지금
1: 그럼 이제 제주도에 골프장을 하시는데 예. 제주도에 골프장이 여러 개가 있죠?
0: 예. 한 30개 정도 있습니다. 제가 만든 골프장이 제일 마지막 골프장이었으니까 제주도 30개 중에서 일반적으로 지금 코로나 이후에 골프장들이 한꺼번에 굉장히 골퍼들이 전부 외국으로 많이 나가서 골프장들이 다 어려움을 당하고 지금까지 별로

0: 학자 경영을 하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1: 제주도에.
0: 예. 다행히 저희 회사는 그 코로나 때 값도 별로 뭐 올리지도 않고 또 그래서 그런지 많은 사람들이 괘씸죄에 속아 들어가지를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 지금까지 가장 선호하는 골프장에 대해서 현재까지 흑자 경영을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2: 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어려운 어린 시절을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하고 이제는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고 계시는 강국창 장로님의 간증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찬양 함께한 뒤에 계속해서 또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0: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동국성신 대표이사이신 강국창 회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께서는 여러 사업체도 운영하고 계시고 또 골프장도 갖고 계시고 그런데 해외에서도 또 여러 공장을 또 운영 중이시라고 들었거든요.
1: 네. 지금 그 우리나라는 인구가 작기 때문에 수출을 하지 않고는 시장이 작아서 못 견디는 상태죠. 그래서 모든 대기업들이 우리 고객사죠. 그러니까 LG, 삼성, 대우 할 것 없이 전부 해외로 이제 공장을 진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동반 진출 같이 가자 이러면 그 우린 부품 협력 업체이기 때문에 노라고 할 수가 없어서 그냥 그때 다 이렇게 같이 따라간 것이 처음에는 뭐 중국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멕시코에 두 곳이 있습니다. 한 나라에 두 곳이 있는 건 멕시코가 유일한데 그다음에 베트남, 폴란드까지 이렇게 해서 지금 나갔는데 현재는 중국이 굉장히 발전을 하고 이래서 국내 경쟁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전부 다 중국 업체가 들어와서 지금 경쟁을 하고 있어서
0: 네.
1: 굉장히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0: 그러시군요.
2: 만약 장로님이 다시 시작한다, 인생을. 그동안에 하시던 걸 그대로 하시겠어요? 아이, 난 그거보다 뭐 정치를 하겠다, 교육을 하겠다.
1: 전 그 물건을 만들고 개발하고 남이 못하는 걸 하는

0: 굉장히 그 즐겁고 기쁩니다. 그것이 아마 천성인 것 같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탤런트라고 생각해서 다시 해도 전 재조업을 할 것 같습니다.
1: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사업을 하려면 자금이죠.
0: 예.
1: 자금을 어떻게 조달해요?
0: 옛날에는 자금이 굉장히 어려웠지만 지금은 기술이 있으면 자금이 어렵지 않습니다. 현재 한국에서 돈이 없어서 뭐 사업을 못하겠다 이런 게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술이 모자라는 거예요.
2: 네.
0: 기술이 경쟁국에 비해서 너무 기술을 개발할 시간이 부족하고요.
1: 그렇죠.
0: 다른 나라들은 경쟁 국가가 없을 때는 우리가 대부분의 그 기술을 일본에서 많이 배웠습니다.
1: 그렇죠.
0: 80, 90%를 일본에서 배웠는데 그때는 일본 사람들이 토요일, 일요일 놀 때 우린 놀지 않았거든요. 놀지 않고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그래서 그 일본을 따라 아리케준 선생 나라를 그냥 그 능가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우리 그 모양을 보고 본뜬 나라들이 참 많이 생겼죠. 중국에서부터 뭐 중국도 우리 수교하기 전에 김우중 회장 계실 때 냉장고 공장을 만들어주러 중국 갔어요. 그때는 중국이 어느 정도였나 그러면 드라이버를 들고 있는 사람 드라이버 들고 있으면 볼트를 날라주는 사람이 올 때까지 가만히 있는 거예요. 굉장히 답답하고 그런 나라가 지금 제가 지난주에 다녀왔는데 아 이거 완전히 뭐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하는
1: 중국이
0: 아 그렇습니다. 지금은 K-POP의 그 흉내 뭐 7명 8명 그 율동하고 노래를 로봇가 다 해요. 같이 똑같이.
2: 네.
0: 아 거의 완전히 아 이래 가지고는 지금은 완전히 그 쓰레기가 하나도 없는 나라가 됐습니다. 그 항주에 갔는데 거기는 아주 깨끗합니다.
2: 네. 기술 발전이 참 빠르게
0: 기술도
2: 이루어지고 있군요.
0: 기술도 발전이 됐고
2: 예.
0: 아주 그 환경도 그건 전부 전기자동차니까 매연을 내는 차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중국은 아리바마 뭐 그타 여러 가지 로봇 회사들 이번에 가는데 본사 견학한데 다 돈 내고 가야 돼요. 근데 그게 예약이 잘 안 돼. 아, 그럴 정도로 발달이 돼서 그러면 우리가 이 나라에는 자원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나라죠. 그 정말 이렇게 잘 사는 나라 선진국에 치고 자원이 이렇게 없는 나라는 세계에서 유일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손밖에는 자원이 없는 거예요. 사람의 손놀림. 요거 가지고 이제까지 이렇게 경제 선진국이 됐는데 지금 이것을 놀게 하고 이 값을 너무 비싸게 하면 우리는 뭐 아무리 산에 가도 열매 하나 먹을 게 없잖아요.
2: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또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또 화합과 또 집중이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0: 아, 네. 예, 뭐 네. 굉장히 중요한 네. 겁니다. 국가 경영이나 저는 뭐 가정 경영이나 기업 네. 경영이 거의 공통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2: 네.
0: 가정 경영, 가정에도 애들이 배고파서 막 우는데 부부싸움만 하면 안 되잖아요.
1: 네. 그렇죠.
0: 아유, 우선 애들 밥 먹여놓고 그냥 네. 부부싸움 해야 될 거. 네.
2: 또 오랫동안 이렇게 사업을 해오신 우리 장로님을 통해서 또 이런 고견을 들을 수 있게 돼서 참 감사합니다. 청취자 사연 도착했는데요. 함께하겠습니다.
1: 샬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죄와 악,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입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복을 누리는 극동방송 또 믿음의 가정이 되길 기도합니다. 목사님 건강하세요. 편안하세요. 이런 글이 왔네요.
2: 네. 귀한 사연 보내주신 성도님 감사합니다. 사연 채택된 성도님께는 준비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듣고 함께 나누고픈 사연 있는 분들은 인터넷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www.febc.net 극동방송 홈페이지 찾아주시고요. 게시판에 사연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전국 라디오 방송

0: 방송뿐 아니라 극동방송 홈페이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그리고 유튜브 극동방송 TV 채널을 통해 영상으로도 함께하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동국성신 대표이사로 계시는 강국창 회장님의 은혜의 간증, 또 인생의 이야기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1: 또한번
0: 감사합니다.
1: 오셔야 되겠어요? 내
2: 네.
1: 얘기가 많어.
2: 예,
1: 정말
0: 네,
1: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2: 얘기 많습니다. 오늘 이런 좋은 기회를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0: 네.
2: 목사님 감사합니다.
1: 아, 뭐 저희가 감사하죠.
0: 감사합니다. 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 순서 마무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 방송을 들으시고 청취 소감을 홈페이지나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는 www.febc.net 극동방송 서울로 들어오셔서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페이지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문자를 보내시는 경우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1069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프로그램은 아름다운 세상을 보여주는 믿음의 기업 방주가 함께합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안녕하세요. 저는 포항 통일교회를 다니는 홍성희 권사입니다. 저희가 신앙생활하거나 힘들 때 마음이 무거울 때 있죠. 네, 제가 찬양을 들으면서 많은 위로도 받고 많은 힘을 받고 있는 방송입니다. 제 둘째 딸 시온이가 이 합창단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어요. 그래서 우리 시온이 이름이 그 방송에 아무튼 또 많은 활동했는 그 방송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은 마음으로 제가 조그만 헌금을 했습니다. 네, 저는 무슨 방송이 주를 이제 섬기는 것에 후회함이 없는 포항국동 방송이 되었으면 하고 또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1: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가질 수 없었던 그 마음. 극동방송을 통한 주님의 일하심과 위로를 체험했기에 가능했습니다. 사랑하는 딸을 천국에서 다시 만나길 기대하며 홍성희 권사님은 지금도 극동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딸의 이름으로 동참한 극동방송 사역을 통해 홍성희 권사님은 또 다른 생명을 살립니다. 천국에서 해같이 빛날 찬란한 그 이름, 극동방송의 사역에 함께하시는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들의 이름입니다. 천국 복음의 통로를 만들어주는 극동방송의 아름다운 사역에 함께해 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으로 전파라고 보내주세요.

0: 1분 칼럼 한국가족보건협회 김지연 약사입니다.
1: 자신의 성 정체성이 여자라고 주장하며 법적으로 인정해달라는 남자들이 있는데 최근 들어 그런 트랜스젠더들에 의한 성폭력 사건이 종종 보고되고 있습니다. 미국 와이오밍주에 거주하는 남자 미겔은 자신의 이름을 여성 이름인 미셸로 바꾸고 자신이 성전환자라고 주장하며 평소 여자 화장실을 드나들던 사람입니다. 자신을 절대로 남자로 봐서는 안 된다고 한결같이 주장해오던 미겔. 그는 실제로 머리를 여성처럼 기르고 화장을 하는 등 여성으로 보이도록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여자 화장실에 들어갈 권리를 얻은 그가 결국 10살 여자아이를 화장실에서 성폭행하는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의 죄질이 심각하여 그는 최대 70년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는 위기라고 미국 언론은 전한 바 있습니다. 여성으로 성별 정정을 한 사례가 한국에서도 최근 발생했는데요. 이를 본 많은 국민들의 불안을 호소하는 댓글들을 인터넷에서 종종 보게 됩니다.
0: 한국가족보건협회 김지연 약사였습니다.

0: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3: May I help you?
0: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1: 학문은 붕대고 발전했지만 교회는 영적으로 퇴부했습니다. 신학자들이 영성이 없기 때문에, 십자가와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설교는 자기 아는 지식으로 말씀을 전했지만 생명이 없기 때문에 목회를 못하는 거예요. 신학자들이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말씀하디도록 무릎을 꿇고 기도해서 가슴에 신학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신학은 학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라. 신학자들이 영혼이 메말리니까 신학생들한테 지식으로만 전달했지 학문을 더 의지하고 믿는 거예요. 한국교회의 놀라운 부흥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거는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으로 예수 생명이 흘러야 하는 거예요.
2: 기독교 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 백석대학교는 백석총회와 함께하는 대학입니다.
3: 현대인들의 필수품 중 하나인 전기. 전자제품 사용량이 더욱 많아짐으로 인해 생활안전사고가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에서는 가스전기 사고를 줄이기 위한 예방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가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선 가스를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냄새를 맡아 가스가 누출되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점화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가스가 누출되면 절대 당황하지 말고 먼저 코크와 중간 밸브, 용기 밸브를 잠그고 창문과 출입문 등을 활짝 열어 환기를 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전기를 사용할 시에는 전기기기와 배선의 절연 처리가 되어 있지 않은 부분은 노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기기기는 땅이나 수도관과 전선으로 연결해야 하며 누전 차단기를 설치하여 감전과 화재 등의 사고를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전기기기의 스위치 조작은 아무나 함부로 하지 않도록 하며 젖은 손으로 전기기기를 만지지 않아야 합니다. 수동개폐기의 표주로 동선이나 철사를 사용하면 매우 위험하므로 반드시 전격 표주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자동개폐기는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정기적으로 테스트를 하시기 바랍니다. 불량 제품이나 부분적으로 고장이 나 있는 제품을 무리하게 사용하지 마시고 배송형 전선은 중간에 연결 접속하여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 가스전기사고 예방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안전한 가스전기 사용으로 우리는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0: FE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찬양의 멜로디. 찬양 속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길 소망합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956년 겨울, 인천의 한 앞바다에서 라디오 전파가 송출됐다. 1973년 제주, 민간 최대 출력 250kW의 아세아 방송도 시작됐다. 북방으로 송출된 이 두 소리. 방송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한 극동 방송의 시작이었다. 전파로 예수님을 전파하는 전파 선교사. 지금 여러분께서는 전파

0: 선교사들이 만들고 있는 극동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1: So take my hand. 안녕하세요. 저는 부천에 살고 있고요. 전 평안교회를 섬기고 있는 이경희 집사라고 합니다. 저희 담임 목사님은 원영배 목사님이십니다. 바른 신학, 바른 교회, 바른 생활을 비전으로요.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항상 말씀에 준하는 설교를 통해서 저희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요. 부후 교역자님들 또한 늘 성도들을 위해서 애써주시고 특히 이제 제가 섬기고 있는 저희 영화부 김영은 전도사님께서 저희 매일 3차례씩 기도 알람을 해주셔가지고 저희 선생님들의 기도 제목과 또 저희 영화부를 위한 합심 기도를 인도해 주셔서 참 감사하고 이 부분을 자랑하고 싶습니다.
2: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의 목소리로 함께 만들어갑니다. 복음을 전하는 소리, 복소리 이인성입니다. 오늘은 이경희 집사님의 교회 자랑으로 시작했습니다. 이경희 집사님을 교회로 이끌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어릴 때는 친구들을, 장성에서는 옆집 집사님을 예비하셨습니다.
1: 저는 사실 어렸을 때는 그냥 친구들 따라서 교회를 갔었고 한 20, 30년 정도는 제가 떠나 있다가 10년 전쯤에 저희 부천으로 제가 이사를 오면서 옆집에 계시는 집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전도가 되었어요. 하나님을 믿고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거는 거의 한 10년 정도 됐고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믿게 된 것은 한 3, 4년 전 정도에 부활절 그 시기 새벽 기도회 때 만나게 되었답니다. 네.
2: 교회에 단순히 출석하는 것과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나를 사랑하는 분이시라는 것을 확신하는 것은 다른 일이죠. 이경희 집사님께도 그런 확신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1: 사실 제가 한 3, 4년 전쯤에 굉장히 개인적으로 힘든 일이 찾아와서 심적으로 굉장히 힘들었던 시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를 붙잡아 주신 것 같으세요. 그때 사실 새벽 기도는 제가 많이 가지를 못했는데 그 시기에 제가 가게 되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저를 위로해 주시고 너희 그대로를 내가 사랑한다, 너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다 라는 그런 저의 존재를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됐고 그후로 이제 저도 하나님을 많이 믿고 있지만 주변에도 좀 알리고 그렇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2: 극동방송은 처음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무슨 유익을 누리고 있을까요?
1: 극동방송은 저희 친언니가 소개를 해줘서 알게 되었고요. 그때부터 조금 듣게 되다가 제가 이제 또 말씀도 좋고 그리고 또 찬양을 제가 듣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부르는 것도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까 항상 집에 있을 때도 듣고 또 제가 차로 이동을 많이 하는데 그때 수시로 들으면서 굉장히 위로도 많이 받고 또 굉장히 따뜻한 마음이 드는 그런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2: 가족을 사랑하고 아직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방법 중에 극동방송을 듣게 하는 게 있죠. 이경희 집사님의 친언니처럼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도 주위에 있는 전도대상자, 특별히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극동방송을 추천해 주십시오. 극동방송을 듣고 이제 극동방송과 함께 동역하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1: 제가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말씀과 찬양으로 은혜를 받으면서 이렇게 저같이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다시 새 힘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방송에서 이제 선교사 모집한다는 그런 이제 또 방송을 듣고 제가 부족하지만 조금 섬기고 싶고 도움이 되고 싶어서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누군가에게는 그 섬기는 그 1분 시간들이 모아져서 이렇게 보면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되잖아요. 그래서 가끔 저도 좀 힘들 때 어떻게 좀 할까 막 이런 생각도 사실 들었는데 그런 마음은 내려놓고 힘들더라도 이것만은 내가 계속 섬기자라는 그런 조금 굳은 의지 같은 게 생겼던 것 같아요.
2: 매달 일정 금액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극동방송을 후원하는 일,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전파 선교사님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이렇게 극동방송을 통해 복음을 전하게 하고 계시죠. 오늘

0: 사랑하는 아들 준서가 부족한 엄마에게 선물처럼 와줘서 정말 고마워. 근데 엄마는 우리 준석이가 하나님을 꼭 만나고 그 사랑을 알고 또 전하길 기도해. 세상을 바라보는 비전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과 또 이웃을 섬기는 선한 영향력을 세상에 끼칠 수 있는 그런 빛과 소금과 같은 존재가 되기를 기도할게. 정말 너무너무 사랑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엄마보다 더 하나님께서 우리 준석이의 존재 그대로를 사랑하신다는 거 잊지 않기를 바랄게. 고맙고 사랑해.
1: 오늘 복소리에서 이 목소리를 들려주고 계신 이경희 집사님의 가장 큰 기도 제목, 가족 구원입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방송 가족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 이어집니다.
0: 어떤 작은 물질이라도 크게 쓰시는 하나님이 계시니 저희가 그 1분 1분이 모아져서 정말 소외된 계층들이나 몸이 편찮으셔서 교회를 나오실 수 없는 분들이 방송을 듣고 또 위로받고 하는 소망으로 살아가신다면 그 물질이 전혀 아깝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함께 동참해 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구절이겠지만 저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그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 말씀 자체가 그냥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런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계셔서 그래서 항상 기뻐할 수 있고 그리고 늘 그냥 일상생활에서도 기도하고 뭐 힘든 일일지언정 그것 또한 감사할 수 있게 되는 이유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복소리, 오늘은 이경희 집사님과 함께 했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의 모습 기대합니다. 이인성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목소리 오늘 방송을 들으시고 전파 선교사로서의 헌신을 다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4-256-3000 054-256-3000번 포항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거나 단문 50원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는 소리 복소리였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1: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이 시간은 포항 송도교회 김휘동 목사님께서 성령으로 채우라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이 성령 충만의 역사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에 제자들과 모여 있었던 무리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바로 성령이었습니다. 이 약속대로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지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 날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지 열흘 만에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유월절 부활절 이후 50일째 되는 날에 하나님께서는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랐던 모든 무리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성령을 충만하게 채워주셨습니다.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교회의 은혜의 기적의 역사가 바로 이 성령 충만의 역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겁쟁이들 숨어 있어서 나 예수 믿습니다, 예수 믿어야 합니다, 한마디 말도 하지 못했던 제자들이 거리에 뛰쳐나가서 예수 믿어야 구원 얻습니다, 예수 믿어야 은혜 있습니다 하는 것을 외치게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제자들이었는데 성령 충만할 때에 기적을 일으키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무엇이든지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성령 충만하면 무엇이든지 감당할 수 있습니다. 어떤 그릇이 있다고 생각할 때에 그 그릇에 무엇이 채워져 있는가 하는 것에 따라서 그 그릇의 가치와 용도가 달라집니다. 어떤 통에 물이 채워져 있으면 물통이 됩니다. 기름이 채워져 있으면 기름통이 되는 겁니다. 그 똑같은 통이지만 물통이 될 수도 있고 기름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안에 물이 채워져 있으면 물통, 기름이 채워져 있으면 기름통이 되는 겁니다. 똑같은 그릇이지만 그 안에 보석이 채워져 있으면 보석함이 됩니다. 그런데 그 안에 쓰레기가 채워져 있으면 쓰레기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같은 사람인데 우리 같은 사람의 마음에, 이 영혼에, 내 생각에 무엇이 채워져 있는가 하는 것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집니다. 내 안에 주의 성령이 채워져 있으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 축복의 역사를 이룰 수 있지만 내 안에 온갖 잡된 것이 채워져 있으면 세상에 잡된 그런 사람밖에 되지 못하는 겁니다. 내 안에 이단의 생각이 채워져 있으면 이단의 수괴가 되지만 주의 복음이 채워져 있으면 복음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마음에는, 예수 믿는 사람의 심령에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의 성령이 채워져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주님의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성경 말씀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엄한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담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사람, 내 영혼에 성령을 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주어진 것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800년 전에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이 요엘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를 보면 북왕국 이스라엘로 보면 엘리사 선지자 시대와 비슷한 시대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합, 또 엘리사, 엘리야 이런 시절이었고 남쪽 유대 나라는 요아스 임금 시절이었습니다. 요아스 임금은 일찍이 8살, 9살 때 임금이 되었습니다. 제사장들이 섭정을 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과 결탁해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이 요아스의 할머니 되는 아달리아라는 정말 이세벨의 딸이 나라를 온통 쑥대밭을 만들어 놓은 그 시절이었습니다. 그때에 세상의 정치가 어지럽고 경제가 어지럽고 농사가 되지 않았습니다. 말씀 가운데 보면 여러 가지 많은 자연재해가 일어나서 이러다가는 나라가 망한 것이 아니냐, 정말로 암울했던 그 시기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엘 선지자를 보내어주시어서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고, 주의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어지럽고 힘들지만

주의 성령을 내 심령에 부으면 내 마음에 내 생각에 내 심령에 성령으로 충만해서 내 생각이 주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생각하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품고 살 수 있다면 이 세상의 근심 걱정, 이 세상의 모든 재앙들 아무것도 아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질병에 있습니까? 어떤 문제에 빠져 있습니까?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면 모든 것을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엉뚱한 것으로 채워져 있으면 더 힘겨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떤 질병에 걸렸습니다. 정말 불치의 질병에 걸렸습니다.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 지금까지 내가 어떤 공기를 마시며 어떤 음식을 먹고 살았습니까? 하는 것을 먼저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음식이 잘못되면 만병의 근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대부분의 질병은 음식을 바꾸면, 좋은 음식으로 바꾸어서 섭취하게 되면 고쳐질 수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불치의 질병이 걸리게 되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이 좋은 물 마셔야 하고 좋은 공기 마셔야 하고 좋은 음식을 먹으면 거의 모든 질병은 고쳐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건강의 기본입니다. 나쁜 것을 채우면 나빠집니다. 그런데 좋은 것을 채우면 좋아집니다. 여러분, 사람이 고기를 많이 먹잖아요. 소고기, 붉은 고기, 이런 고기를 많이 먹으면요, 붉은색 나는 음식, 고기, 또 토마토, 수박, 이런 붉은색 나는 음식을 많이 먹으면 그 붉은 기운이 내 몸을 휩싸가지고요, 피를 타고 올라가지고 얼굴도 윤기가 나고 붉고요, 얼마나 보기 좋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노란 음식을 많이 먹잖아요. 귤이나 오렌지나 이런 음식을 많이 먹으면, 여러분 귤 한 상자를 다 까먹고 그 다음날 일어나 보면 황달 걸린 것 같습니다. 푸른 채소 먹는 것도 많이 좋지만 푸른 채소 막 푸른색만 막 계속 먹고 일주일 내 푸른 음식 채소만 많이 먹으면 어떠냐? 입술이 푸릇푸릇한 게 꼭 죽었다가 금방 살아난 강시 비슷하게 사람이 그렇게 바뀌어집니다. 내가 무엇을 먹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상태가 달라지는 겁니다. 내 마음에, 내 생각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생각이 바뀌어지고 마음이 바뀌어지고 운명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에 채워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의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채워지면 변화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성령 충만했더니만 비로소 제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 그저 3년 따라다녔지만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폭발력이 어디에서 드러났냐?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많이 읽습니까? 기도 많이 합니까? 그렇다면 성령으로 채워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기도가 폭발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말씀을 많이 읽고 기도를 많이 해도 성령으로 채우지 않습니다. 여러분,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 인생이 아무리 꼬이고 꼬였다 해도 성령 충만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변화됩니다. 비로소 온전한 그리스도인, 은혜의 사람, 축복의 사람으로 세상의 중심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성령 충만하면 사람이 어떻게 변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교훈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꿈을 가지게 됩니다. 이상을 가지게 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내일의 희망이 있습니다. 28절, 29절 말씀해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엘 선지자 시대, 요아스 임금 시대, 진짜 암울했던 시대였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에는 아합 임금이 설치고 있습니다.

있었고, 이 아합 임금과 사돈이 되어가지고 남쪽 유대 나라도 완전히 망조가 들어있던 시대였습니다. 정말 힘들었습니다. 거기에 요아스 임금 아버지가 일찍이 죽으면서 그의 할머니 아달리아가 온 세상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고 있었습니다. 큰 재앙도 있었습니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메뚜기 떼가 공격을 했는데 거대한 군대와 같이 공격을 해서 유대 땅의 모든 푸른 식물은 다 먹어버렸습니다.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급심한 가뭄으로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지경에 빠졌습니다. 식량도 다 떨어졌습니다. 정치도 경제도 다 망해버린 겁니다. 온 백성들이 절망했습니다. 이제는 길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버렸다고 생각했습니다. 온 백성들이 절망에 빠져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부어줄 테니 성령으로 채우십시오. 정치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경제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물질로 양식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을 채워야 한다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면 세상이 달리 보입니다. 아무리 절망과 고통이 우리를 위협해도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그 절망과 고통이 더 이상 절망과 고통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은 암담하지만 변화의 기미도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그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이상이 있습니다. 내일을 꿈꿀 수 있습니다. 남종과 여종에게 무슨 꿈이 있습니까?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이 전부라 생각할 수 있는 이 남종, 여종에게도 성령이 부어지면 꿈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 이 세상을 보면 정말 암담하고 암울한 일들이 무지무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내 성령 충만해서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성령님이 지배하시면 세상의 영이 세상의 생각이 날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지배하게 되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나를 보는 인생이 달라지고 교회를 보는 눈이 달라지고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일이 없었던 사람에게 내일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뜨여집니다. 꿈을 품습니다. 이상을 가지게 됩니다. 어떤 절망 속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령으로 채워지면 절망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힘을 가집니다. 왜냐하면 주의 성령을 통해서 내일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6.25 전쟁 취재로 퓰리처상을 받은 하긴스라 하는 기자가 있습니다. 중공군과 한판 전쟁을 치르고 몹시 지쳐있던 한 해병 중대를 찾아가서 취재를 했습니다. 한 병사가 그 추운 겨울에 얼어붙은 콩을 씹고 있었습니다. 그 콩을 씹고 있던 병사에게 이 하긴스 기자가 물었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이라면 어떤 소원을 말하고 싶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 있다면 하나님께 간절히 바라는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고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병사가 대답했습니다. Give me tomorrow. 나에게 내일을 주십시오. 나에게 내일을 주십시오. 내일이 있다면 이 추위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전쟁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얼어붙은 콩을 씹는 것도 더 이상 고통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에게는 내일이 없습니다. 오늘 전쟁에서 죽을지, 내일 전쟁에서 죽을지, 언제 죽을지, 나에게는 내일이, 미래가 없습니다. 나에게 미래를 주십시오. 내일을 주십시오. 나는 하나님께 그것을 간구하겠습니다. 대답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일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해서 내일을 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해서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꿈을 가지시고 이상을 가지시고 내일을 꿈꿀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해서 이 땅이 아니라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내일의 미래의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충만해서 내일을 꿈꿀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결코 이 모습이 나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면 내가 어떻게 바뀌어질지, 내가 어떻게 될지, 여러분 큰 꿈을 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40년 전 고교생 일기라 하는 드라마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그 드라마는 모르지만 이 노래 한 소절쯤은 기억하실 겁니다. 그 노래의 주제가를 아주 당시에 유명한 여자 가수가 불렀는데 그 노래 가운데 한 대목에 보면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그리움이 많은 고교 시절에 무지개를 보듯 내일을 본다. 이리저리 열린 여러 갈래길 우리들은 이제 어디로 갈까? 그러면서 시작합니다. 물을 담아두면 물단지, 꿈을 담아두면 꿀단지, 우리들은 꿈단지 꿈을 담아라.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50대, 60대가 다 이 노래 듣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꿈단지가 된 거예요. 물을 담았으면, 쓰레기를 담았으면 아무 볼품 없었을 텐데 그때 그 노래를 듣고 꿈을 담은 겁니다. 그래서 그 꿈을 키워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만큼 온 겁니다. 우리의 젊은 세대들은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이 담았던 꿈보다 더 큰 꿈을 담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이 암담합니다. 정말 예전 시절에 비하면 너무너무 힘듭니다. 옛날 같으면 그저 대학교만 졸업해도, 대학교 석사만 졸업해도 교수님 강사하고 이랬는데 지금은 인류대를 나와서 미국에 유학을 받아서 좋은 명문대에 박사학위를 받아왔어도요, 좋은 논문 여러 기사에 뭐 잡지에 수도 없이 많이 실렸어도 교수님은커녕 시간 강사 한 자리도 못 구해서 여기저기 지방을 뛰어다니는 인재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진짜 힘듭니다. 그러나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꿈을 가지십시오. 주의 성령으로 채워서 꿈을 가지게 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성령으로 채우면 할 수 있습니다. 미국 시카고의 어느 상점에 화재가 났습니다. 그 가게가 완전히 다 타버렸습니다. 모두 그 가게가 문을 닫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이 가게 앞에 이런 간판이 붙여졌답니다. 우리 집의 모든 것은 다 타버렸습니다. 그러나 제 아내와 자식들과 희망은 타지 않았습니다. 내일부터 정상 영업합니다. 여러분 이 가게가 잘 되었겠습니까? 안 되었겠습니까?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희망과 꿈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망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람으로서는 방법이 없어도 하나님의 성령이 도와주시면, 성령 충만하면 내일이 있습니다. 어떻게 내일을 만들 수 있습니까? 두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30절, 31절 말씀해 보면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하나님께서 이적을, 기적을 준비해 주시고 계십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는 재앙의 시대가 있지만 하나님의 이적, 하나님의 기적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하늘과 땅의 이적, 기적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하기 위해서 기적, 이적을 베푸신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 된 것이 아닙니다. 기적을 경험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그냥 정복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적, 기적을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출애굽기 말씀해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똑 떨어졌습니다.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입을 옷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40년 동안 광야에 있으면서 옷이 없어서 추워서 죽은 사람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서 죽은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신명기 말씀해 보면 40년 동안 신발이 부르트지 않았고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 했습니다. 기적이었습니다. 40년 동안 옷을 입었는데 옷이 떨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텍스로 만들었기에. 요즘 같으면 옷가게 다 망했습니다. 40년 동안 단벌 신사로 그 옷으로 그냥 다 지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기적이었습니다. 하늘 양식을 날마다 피같이 내려주셨습니다.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습니다. 이것은 땅에서 얻을 수 있는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하늘 양식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적으로 인도해 주신 겁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마다 날마다 기적에 기적을 더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처음에는 이것이 기적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20년, 30년 지나니까 그 기적이 기적이 아니라 당연한 것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기적 앞에서도 불평하게 된 것입니다.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데 기적이 기적인 줄 모르고 불평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재앙이 생기고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자녀들 먹여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 지켜주시기 위해서 기적에 기적을 준비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것이 너무너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성령으로서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어도 절망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아야 할 것은 마지막에 하나님의 방법, 하늘 양식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방법을 믿고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성령으로 나아가면, 성령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비와 늦은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면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인도하시고 도와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해서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필요한, 오늘 이 시대에 필요한 기적을 만들어가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마지막으로 세 번째 축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게 됩니다. 주님을 찾고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인지 알아야 합니다. 성령 충만해야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어떤 소리를 하느냐? 아이고, 죽었다. 이제는 끝났다. 망했다. 여러분, 엉뚱한 소리를 부르게 됩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순간, 세상 사람들이 절망하고 탄식할 순간에 성령 충만하면 주님을 찾고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여러분, 출애굽의 역사가 어떻게 해서 시작된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견디기 힘든 형편에 처해 있습니다. 요셉이 불러서 갔는데, 요셉이 불렀던 그 시절에는 애굽의 원주민이 아니라 힉소스 민족이 애굽 영토를 장악해서 애굽을 통치했습니다. 그 시절에 요셉이 총리 대신으로 활약을 냈습니다.
그때는

0: 이스라엘 백성들, 야곱의 가족들이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가 불과 70년, 80년 지나고 요셉을 알지 못하던 애굽의 원주민이 다시 힉소스 민족을 몰아내고 애굽의 정권을 잡았습니다. 힉소스 민족에 붙어 있었던 야곱의 일가족, 요셉의 후손을 핍박하기 시작한 겁니다. 고센 땅으로 처박아 넣고 종살이를 하는데 혹독하게 시켰습니다. 400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400년을. 너무너무 견디기 힘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한 것이 무엇이었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하는 말씀의 히브리어 단어 원문이 무엇이냐면 쫙입니다. 쫙. 그래서 쉽게 설명드리면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60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견디기 힘들어서 입을 쫙 벌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이게 출애굽의 시작이었습니다. 이게 출애굽의 시작이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할 때에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방법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탈출구는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거기에서 나의 삶의 엑시트, 탈출구가 열려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해서 내일의 꿈을 품고,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이루며, 성령 충만해서 오늘 이 시대의 암울함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로 복되게 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지금까지 포항송도교회 김휘동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054-244-3060, 054-244-3060번 포항송도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HT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여러분, 하늘을 본 지 얼마나 되셨어요? 평소 하늘 보세요? 저기 저 시골에 놀러 가셔서나 이제 별 보려고 그럴 때 있는데 어딘가 이렇게 특별한 곳에 가서 가끔 하늘을 보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눕게 되면요, 위를 보게 돼요. 누우면 하늘 봅니다. 서 있다 보면은 위를 볼 기회가 많지 않아요. 어떤 분이 간증을 하시는데, 병원 수술방에 들어갔는데 그 수술방 천장에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이 있더래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사람이 그 눈 뜨고 누울 일이 많지는 않잖아요. 누우면은 힘 쫙 빼고 편안하게 하늘을 보거나 아니면 이렇게 이제 긴장된 상태에서 위를 보는 경우들이 있어요. 저도 어느 한의원에 간 적이 있는데 한의원 그 침대마다 누우면은 바로 위 천장에 성경 말씀이 붙여진 곳 제가 가본 적이 있어요. 그 병원이든 한의원이든 어떻게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길 원하는 그 마음들 느껴지더라고요. 자, 저 한적한 시골에 누워있다 생각하시고요, 힘 쫙 빼고 편안하게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우리 찬빛 되신 예수님 묵상해 봅니다. 여러분 한 주 수고 많으셨고요. 찬송가 383장입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이 어디서 오나.

찬송가 383장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바로 시편 121편 말씀 토대로 한 찬송이죠.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그런 이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이 말씀 토대로 한 찬송. 그렇죠? 아, 우리 0490번님 참 좋아하는

찬송이라고. 고맙습니다. 자, 영혼을 깨워드리고 정신을 바짝바짝 깨워드리는 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세 글자로 줄여서 세계랍니다. 총 연출 우리 주님의 명을 받들어서 대신 깨워드리고 있는 조연출 김인수입니다. 자, 오늘도 여기저기 전국 각지에서 극동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 잘 오셨고요. 한주 동안도 참 수고 많으셨고, 평택, 양평, 또 익산, 의정부, 인천 남동구, 고흥, 베란다에서 서면은 하늘과 바다가 보여요. 평온합니다. 0390번님, 4496번님도 또 앱으로 이렇게 듣고 계시면서 메시지 주셨습니다. 극동방송 어플 다운로드 받으셔서 이렇게 무료로 메시지 보낼 수 있고, 50번의 유료 문자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여러분께서 신청곡 또 전도 요청, 본인이 방학생이다, 방학 뭐든 좋습니다. 한주 동안 있었던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나 감사한 제목들도 나눠주십시오. 오늘 5월 29일, 5월의 마지막 금요일인데요. 가정의 달 5월 이제 지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 금요일부터 한 일주일 동안 새끼라 가족 전도 영상 여러분께 나누고 있는데, 사랑 고백했던 우리 새끼라 가족 전도 영상 잘 편집해서 여러분께 보내고 있습니다. 샵 1069번으로 영상이라고 두 글자를 보내주시면 새끼라 제가 스튜디오 안에서 가족 전도 하고 있는 그 모습과 함께 많은 분들 전화 연결할 때 사랑해라고 고백하는 가족 전도 사랑 고백 영상을 여러분께서 받으실 수 있겠어요? 받으셔서 여러분 가족에게 전달해 주시고, 전도 대상자에게도 여러분 많이 많이 전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남대문에서 8236번님 듣고 계시네요. 자, 오늘 금요일인데 한주 동안 여러분 수고 참 많으셨고, 아까 정말 누워서 하늘 보면서 하나님 생각하듯이 우리 편안하게, 자, 쉼이라는 찬양 보냅니다.

향기로운 나무의 쉼. 아주 좋은 찬양 전해드렸습니다. 지금 주말이 다가오고 있는데 주말에 쉼도 가지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품에서 영적인 쉼도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이 픽업하면서 서울 반포에서 출석해 주신 우리 0199번님 찬양이 참으로 힘이 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고맙습니다. 동탄에서 둥이들 유치원 보내고 부천으로 또 와가지고 허리 치료 받으면서 새끼라를 듣고 계시는 7930번님 고맙습니다. 사과밭에서 일하면서 은혜를 많이 받고 계시네요. 또 와 8929번님 안수 집사님들과 땀 흘리며 일하며 주님의 복 많이 받는 날이에요. 최규인 집사님 가나물 주님의 사랑으로 잘 이기고 계신다고 연락이 왔다고요. 아 그래요. 모두 기도로 함께 응원을 해주고 계시면서 사과밭에서 사과를 심기 위해서 야 땀을 흘리고 계시네요. 자 영상이라고 보내주고 계십니다. 새끼라의 가족전도 영상 보고 싶으신 분 가족끼리 서로 사랑해 또 하나님 사랑 얘기할 수 있는 사랑 고백 영상 아직도 못 보신 분들 샵 1069번으로 영상 두 글자 보내주시면 자동적으로 유튜브 링크 여러분께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에게 전달하시고 전도 대상자들에게도 꼭 전달해 주시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 전도 대상자들이 극동방송을 들을 수 있도록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마음은 열어져가지고 또 저하고 또 전화 연결돼서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의정부에서 배송하면서 출석해 주신 2682번님 감사합니다. 1455번님도 오셨고요. 자, 어디서 듣고 계실지 강릉에서 오랜만에 출첵을 하셨어요. 다시 교회 다니기 시작하셨다고요. 잘하셨네요. 그때 방학생이어가지고 아는 60대 언니랑 선물 받았었어요. 지금 또 역시 새끼라 열심히 하는 모습 짱이라고 하시면서 아 3590번님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올해 초에 연결이 됐군요. 강릉의 방학생 교회 나가기 시작한 거 정말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제가 다음에 다시 한번 또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프닝에서 말씀했던 41장 10절 이사야 말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0: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현석주 목소리로 함께 찬양했습니다. 3시 17분 지나고 있어요. 아까 제가 오프닝에서 어떤 분이 수술방에 들어갔는데 수술방 천장 위에 이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이 다 적혀 있더래요. 더 간절할 때 하나님이 더 보이죠. 보니까요. 포도밭에서 경기도 송산. 야, 이 포도 유명한 데죠. 5932번님. 태양을 마주하면서 일하고 계시면서 또 극동방송 듣고 계시고요. 충북 청주 가경동에서 듣고 계신다고. 3042번님. 가족전도 영상 보내달라고요. 네, 영상이라고 두 글자가 문자 안에 들어가 있으면 자동적으로 유튜브 링크 가게 돼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청주에 우리 청취자들이 많이 늘고 있네요. 많이 알려주십시오. 우리 극동방송. 청주 본부도 생겼거든요. 충북의 많은 청취자들이 극동방송 통해서 하나님께 꼭 돌아오기를 간절히 소망해봅니다. 할머니 집 가는 길에 신나요 신나 9713번님도 듣고 계시고 서울 신월동에서 교육 다녀와서 집에서 듣고 계시는 0133번 0113번님 잘 오셨어요. 아이고 0705번님 남편 졸면 안 됩니다. 막히는 내부 순환로에서 지금 졸고 있다고 남편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김포 시 이모님 댁 가는 길인데 우리 0705번님 남편 네, 정신 번쩍 또 깨우셔야 됩니다. 자, 이 시간에 전도 요청이 들어와가지고 전화를 한번 해볼게요. 지금 전도 대상자가 옆에 계시네요. 옆에 계세요. 자, 전화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도 요청이 있는데 전도 대상자가 옆에 있어요. 자, 신호 갑니다. 자, 생방송 중에 갑자기 전화합니다.
1: 할렐루야.
0: 네, 우리 이춘식님 맞죠?
1: 네네.
0: 김민수 PD입니다. 예. 자, 네. 전도 대상자분이 지금 옆에 계시나요? 통화 가능하세요?
1: 네, 네, 옆에 계십니다.
0: 이현국님, 두 분이서 어떤 관계세요?
1: 우리 거래처 사장님이십니다.
0: 거래처? 어떤 거래처인가요?
1: 여기가요, 저 타일. 도기라는 아주 고급 제품만
0: 타일
1: 판매. 예예.
0: 타일 쪽의 사장님.
1: 예예.
0: 우리 이춘식님은 또 그쪽하고 거래하는.
1: 저는 시공.
0: 네. 아, 그렇군요.
1: 시공업자입니다.
0: 타일. 어느 지역이세요?
1: 여기 대전입니다.
0: 대전. 자, 대전의 네. 타일 사장님 옆에 네. 계시고 지금 교회 현재 네. 지금 쉬고 계시는 분이시겠죠?
1: 네, 9년 방학이시라고 그러더라고요.
0: 9년.
1: 네, 어머니가 권사님이시죠.
0: 아, 한번 바꿔주시죠.
1: 네.
0: 네,

0: 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이현국 사장님?
0: 네, 안녕하세요.
1: 예, 저는 극동방송의 김인수 PD라고 하는데요.
0: 네,
1: 극동방송
0: 반갑습니다.
1: 들어보셨어요?
0: 네네네.
1: 어떻게 듣게 되신 거예요?
0: 뭐 극동방송은 웬만한 사람 다 알죠.
1: 그러니까, 그렇군요. 그래서 본인 어떤, 그러니까 어떻게, 어떤 계기로?
0: 아, 옆에 저거 네, 옆에 사장님이
1: 네.
0: 계속 전도를 하셔갖고
1: 네, 그러니까 옆에 사장님이 알려주셔서 듣게 되신 거군요.
0: 네네네.
1: 그래서 오며 가면서 가끔 들으세요.
0: 네네네.
1: 9년 그리고 9년 전까지는 교회 잘 다니셨고.
0: 네네네.
1: 그렇군요. 오늘 이렇게 또 옆에 우리 이춘식 사장님께서 지금 이렇게 방송국에 저 생방 중에 이렇게 요청하셔가지고 전화를 드렸어요. 혹시 방송 듣다가 전화 받으셨나요?
0: 네네.
1: 아, 그렇군요. 이 시간에 저희 막 전화하고 이런 방송 오늘 처음이신가요? 아니면 좀 몇 번 들어봤나요?
0: 여러 번 들어봤어요.
1: 들어봤어요. 아, 그 들어보시면서 아, 나에게도 기회가 될까? 나도 가야 되는데 이런 생각 분명히 하셨을 것 같은데. 예? 네? 그렇죠.
0: 그런 생각 아직 안 해봤습니다.
1: 아, 그런 생각은 안 해봤습니까?
0: 네네.
1: 일단 그래도 그냥 듣고 계셨고.
0: 네.
1: 그거 막 선물 드리잖아요.
0: 선물을 주세요.
1: 네. 선물 드리거든요. 이렇게 전화 연결되면 제가 불러볼 테니까 여기서 하나 골라보세요.
0: 네.
1: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 한국 비엘약품에서 유산균, 예맛에서 고급 김 부각 세트, 강화성 김치 정승댁 순무 열무 김치 세트, 연어로만에서 연어회 세트, 매화연에서 약과 세트, 더치 커피스토어에서 커피, 견과내에서 메이플 하루 견과 세트, 루브로파레에서 주얼리, 캡슐 세제, AN 화장품,
0: 커피,
1: 레모나 이렇게
0: 커피로 할게요.
1: 커피로.
0: 네네.
1: 알겠습니다. 커피로 전해드리고 우리 옆에 이춘식 사장님도 뭐 하나 드리고 싶은데.
0: 점점 바꿔드리겠습니다.
1: 예.
0: 네. 여보세요.
1: 예. 사장님은 어떤 선물 드릴까요?
2: 저는 하루 견과.
1: 알겠습니다. 해서. 견과 드리도록 하겠고요. 우리 이현국님이 그래도 좀 마음이 열려 있나요?
2: 열려 있으시죠.
1: 열려 있어요.
2: 며칠 전에 사모님하고 교회 가자고 얘기를 해봐야겠다고 그러셨기 때문에.
1: 아, 이현국 씨가 사모님께 아내에게
2: 네,
1: 교회
2: 네.
1: 가자고 얘기해볼까 한다고 그랬어요.
2: 네네.
1: 갈 마음이 있군요.
2: 네.
1: 아, 그렇군요. 그리고 극동 방송도 듣고 계시고. 알겠습니다. 바꿔주십시오. 예.
2: 네네네.
1: 네, 이영국님.
0: 네네네.
1: 아내에게 교회 가자는 말을 해볼까 한다고요?
0: 네네네.
1: 어떻게 그런 마음이 드셨어요?
0: 옆에서 전도를 잘 해주시니까.
1: 우리 이춘식 사장님께서.
0: 네, 다시 다니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요.
1: 아, 그렇군요.
0: 네네.
1: 그러면 내일 모레부터 한번 우리 한번 도전해볼까요? 내일 모레.
0: 주말부터요?
1: 내일 모레부터.
0: 네네네.
1: 예.
0: 알겠습니다.
1: 혹시 가실 교회 있으십니까? 아니면 우리 이춘식 사장님 교회 가면 되나요? 같은
2: 네,
1: 동네인가요?
2: 아니요, 아니요.
1: 예?
2: 아, 저는 서울로 다니고 있습니다.
1: 아, 그래요?
0: 네, 저는 동네로 다니면 됩니다.
1: 그러면은 이영국 사장님께 그 동네에 건강한 교회 대전에 있는 교회 소개를 좀 시켜드릴게요.
2: 예, 저 댁 옆에 함께하는 교회라고
1: 예예
2: 침례교 그 저기 있습니다.
1: 예. 아, 그쪽으로 인도하시려고요?
2: 거기 가까우시니까.
1: 아, 거기가 가까우시니까 좋습니다. 교회. 좋아요. 또 저희 대전극동 방송하고도
2: 이사장님하고도 관련.
1: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 거기 가시면 되겠네요. 아내분에게도 네. 잘. 아, 그러면은 아내도 지금 방학 중이죠?
0: 네네네.
1: 아내도 지금 교회를 쉬고 계시면은. 아내분에게는 뭘 드릴까? 주얼리를 드릴까요? 화장품을 드릴까요?
0: 아무거나 주십시오. 나 저 여자들이 원하는 걸 잘 모르니까.
1: 그러면 주얼리 쿠폰을 드릴게요.
0: 감사합니다.
1: 주얼리 쿠폰을 드릴 테니까 오늘 있었던 일을 꼭 참 잘 좀 얘기해 주시면서 내일 모레부터 우리 아내와 함께 아니면 그게 안 되면 일단 혼자라부터 스타트를 끊어서 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해 봐요.
0: 네.
1: 네. 지금 저랑 같이 결단의 기도를 한번 할까요? 저 따라서. 결단의 기도.
0: 네네.
1: 우리 사장님. 좋으신 하나님. 저 따라서요. 좋으신 하나님.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0: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1: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0: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1: 구원해 주시고
0: 구원해 주시고
1: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0: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0: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1: 앞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예배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0: 아멘.
1: 자, 우리 이현 국사장님 너무 감사하고요.
0: 네, 고맙습니다.
1: 내일 모레부터 꼭 이제 예배 드리시면서 예수님을 지금 믿는다라고 고백하셨잖아요.
0: 네.
1: 믿는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했으니까 이제 교회 가셔서 예수님에 대해서 더 좀 깊이 더 알게 되셨으면 좋겠고 예전에 그 신앙생활 했던 것들 다시 생각하면서 이번에는 더 아마 더 굳은 믿음 가지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극동방송 계속 들어주시고요.
0: 네.
1: 예.
0: 알겠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옆에 우리 이춘식 사장님도 이렇게 좀 소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2: 네, 아멘.
1: 예, 우리 이연국님 사장님.
3: 네.
1: 혹시 좋아하는 찬양 있으세요? 기억에 남는 찬양이라든지.
3: 뭐 전화 통화를 해갖고 얘기하다 보니까 생각이 안 나네요.
1: 제목곡 얘기 안 하셔도 예, 뭐 멜로디만 얘기하셔도 좋고 흥얼거리셔도 좋고 가사 얘기하셔도 좋고.
3: 네.
1: 생각 안 나세요?
3: 네네네. 생각이 안 나.
1: 그럼 우리 이춘식 사장님은요?
2: 예. 나 같은 죄인 살리신.
1: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예. 우리 이춘식 사장님은 장로님 같은 분위기예요.
2: 아, 별명만 장로.
1: 별명만 장로님.
2: 네. 네.
1: 그러시구나.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전도 요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이영국 사장님 잘 좀 옆에서 도와주시면서 교회 꾸준히 잘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도와주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2: 네,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네, 나 같은 네. 주인 살리신 이 찬양 나누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이영국님 감사합니다.
3: 네, 고맙습니다.
1: 네.

0: 아이노스 이동영 김윤희 찬양 나 같은 주인 살리신 전해드렸습니다. 3시 31분 생방송 새끼라 극동방송을 통해서 듣고 계십니다. 마산 병원 가는 길에 우리 129번님 꼭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봉화에서 블루베리 적과하면서 또 듣고 계시는 4563번님도 엄청 뜨거운 가운데 지금 일하시고 계시는데 건강 잘 조심하시고요. 서울 강동구에서 매일 여철 열청 중 열심히 애청하고 계시는 우리 6599번님 강동구 우리 미용실 원장님 아유 오래간만에 오셨네요. 고맙습니다. 우리 정말 우리 미용실 원장님들 극동방송 틀고 계시는 원장님들 정말 짱이에요. 짱짱짱 전도가 잘 되고 있습니다. 7807번님 다음 주 지리산 3박 4일 등정 예정이었는데 중2 딸 갑자기 다리 무릎 염증으로 못 가게 됐어요. 아유, 서운하고 섭섭할 것 같은데 잘 위로해 주시고 전라남도 보성 용정중학교 지리산 등정 주님께서 함께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사연 주셨습니다. 광주의 국송이님도 오셨고 6982번님 매일 듣고 계셔서 감사합니다. 전주에서 사전투표하고 아들 학교에 가서 하교길에 집에 차로 모시고 와서 나주 고향집에 가시면서 우리 6206번님 듣고 계십니다. 자 오늘하고 내일 사전투표 6월 3일 본투표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투표하시고요. 탁송일 하면서 전국 다니면서 지역별로 극동방송을 듣고 계시는 우리 0318번님 혹시 이분이 지난번에 이번 주인가요? 탁송일 하다가 전화 연결돼가지고 교회 가겠다는 분 있었는데 탁송일 하시면서 0318번님이 막 이렇게 극동방송으로 맞춰놓는 분 아니신가요? 응? 야 차를 고객할 때 인계할 때 전도하는 마음으로 극동방송 주파수를 맞춰놓고 내리면서 효과 있을까 궁금했었는데 아 맞네요 맞네. 어제 같은 탁송 기사님이 계약하시는 새끼라 방송 들으면서 더욱 열심히 주파수를 맞춰야겠다는 소망이 생겼다고. 야 고맙습니다. 우리 0318번님 저희가 선물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동두천 택시기사님 운전하면서 잘 듣고 계신다고요. 1491번님 고맙습니다. 안전운전 하시고 대구에서도 7899번님 듣고 계십니다. 자, 이 시간에 전도 요청이 또 있습니다. 친구 전도를 요청한 분 강명래님이 요청을 하셨는데 우리 강명래님은 제가 찬양 나가는 중에 연결이 이미 돼 있고요. 우리 친구분에게 전화 한번 해볼게요. 8760 친구에게 전화합니다.
1: 네, 여보세요?
0: 안녕하세요. 저 배인수님 맞죠?
1: 네.
0: 저 극동방송의 김인수 PD라고 하는데요.
1: 네, 안녕하세요.
0: 친구분 가운데서 강명래님 있죠?
1: 네.
0: 강명래님이 그 전화 온다라고 이렇게 얘기해놨나요?
1: 네.
0: 이제 극동방송에 사연을 보냈어요. 배인수님 사연.
1: 아 그래요?
0: 그래서 당첨돼가지고 선물 드리려고.
1: 아이고 감사합니다.
0: 예, 자 선물 어떤 선물 있냐면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 유산균, 김부각 세트, 순무 열무 김치 세트, 약과 세트, 커피 세트, 견과, 주얼리, 캡슐 세제, 화장품 레모나. 여기서 어떤 거 드릴까요?
1: 아 저요.

0: 유산균이 좋을 것
1: 유산균,
0: 같은데.
1: 알겠습니다. 유산균. 어떻게
0: 근데 강
1: 칭후,
0: 아
1: 강명래,
0: 근데
1: 예.
0: 강명민님이 무슨 사연을 보냈나요?
1: 무슨
0: 그런
1: 사연을
0: 얘기나.
1: 보냈을지 궁금하시죠?
0: 네.
1: 잠시 뒤에 알게 될 건데,
0: 네.
1: 사연 보낸 우리 강명래님, 어떻게 친구예요?
0: 아, 저기 우리 아이 어렸을 때
1: 네.
0: 초등학교
1: 예.
0: 1학년 같은 반 엄마 같은 동네 살았고요.
1: 아, 학부모로 만나셨구나, 서로.
0: 아, 예, 같이 이웃이요. 네, 같은
1: 이웃으로
0: 동네 사. 네.
1: 지금까지도 잘 알고 계시고.
0: 네, 그렇죠.
1: 강명래님이 요청해가지고 이렇게 보내 선물 받게 됐으니까
0: 네.
1: 강명래님도 한번 어떤 선물을 드릴지 한번 물어볼게요.
0: 아이
1: 강명래님? 어떤
0: 네.
1: 선물을 드릴까요?
0: 아니, 저를 안 주셔도 돼요.
1: 아니, 얼른 빨리요. 지금 바빠요,
0: 아니에요,
1: 지금.
0: 저는,
1: 아니,
0: 저기.
1: 바쁘니까 얼른. 네. 빨리 여기서
0: 아,
1: 하나
0: 저안 주셔도
1: 골라보시고.
0: 되는데.
1: 지금 다른 거 해야 되니까. 네. 어떤 거? 제가 알아서 드릴게요, 그러면요. 자, 우리 두분 인사 한번 하십시오.
0: 민순집사, 안녕. 안녕. 근데 무슨 사이로 보냈을까? 궁금하네.
1: 자, 무슨 사연이었냐면 직접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강명래님이 배인수님에게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있대요. 한번 하십시오.
0: 아이고 참또 민순집사 눈물이 나네.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어. 빨리 나와. 고마워요 간사님. 여기까지도 나전 어려운데 환경에 있는 나를 구해주고 아이고 참네. 전도해주고 항상 사랑해줘주고 내 생각 많이 해주고 너무 고마운 친구야. 평생 잊지 못할
2: 아니야,
0: 거야. 아니야, 너무 너무
2: 같이
0: 고마워.
2: 천국에 같이 가자고.
0: 알았어, 고마워.
1: 자, 우리
0: 네.
1: 배인수님을 강명래님이 집사님이라고 부르시는 거 보니까
0: 네.
1: 교회에서 집사 직분도 받으셨던 분이군요. 배인수님께서
0: 네. 에.
1: 강명래님은 권사님이시고.
0: 아, 예, 권사님인데, 나
1: 그렇구나.
0: 전도 하셨어요.
1: 권사님이 전도를 하셨군요, 배인수님을. 아이들 초등학교 1학년 때 서로 만나가지고
0: 네.
1: 집사님으로 교회 잘 다니시다가 지금 교회 안 다니신 지는 얼마나 됐어요?
0: 아, 한 2년 됐네? 잘 모르겠네.
2: 4년 됐어, 4년. 4년
1: 아, 4년
2: 벌써?
1: 됐어요?
0: 와, 나도 더 잘하네. 벌써 이렇게
1: 그렇구나.
0: 세월이 많이 흘렀나?
1: 그니까. 자, 우리
0: 네, 아,
1: 배인수님,
0: 네.
1: 서울 어디세요?
0: 아, 여기요? 동대문구야.
1: 동대문구. 자,
0: 네.
1: 4년 쉬었다고 그러는데, 우리 친구가.
0: 아, 그렇구나. 그렇게는 많이 쉬었네.
1: 극동방송 아세요?
0: 예.
1: 듣고 계세요? 혹시?
0: 아니요. 라디오는 제가 전혀 잘못 들었고 있는데, 극동방송 알고 있어요.
1: 알고는 있죠. 앞으로 이제 극동방송 한번 잘 한번 들어보시고,
0: 네.
1: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분 통해서 오늘 이렇게 부르고 계시네요. 하나님의
0: 아, 그래도.
1: 놀라운 계획을 갖고 오늘 배인수님 딱 선택하시고 친구분
0: 아이고.
1: 통해서 지금 부르고 계시니까 다시 돌아오셔야 돼요. 예?
0: 네, 아멘. 감사합니다.
1: 지금 배인수님이 아멘한 거 맞죠? 두분
0: 네.
1: 목소리가 비슷해가지고, 예. 자, 그럼 이번 주부터 나가기입니다, 다시.
0: 아, 이번 주는 안 되고, 다음 주나.
1: 다음 주부터,
0: 네.
1: 이번 주부터는 안 되고,
0: 네.
1: 교회는 소개시켜드릴까요? 아니면 갈 교회가 있나요?
0: 아니요, 그 기회 가면 돼요,
1: 그렇죠. 4년
0: 권사님께.
1: 전에
0: 네.
1: 다녔던 교회,
0: 그럼요.
1: 동대문구에
0: 항상 제
1: 있는,
0: 마음속에 있죠. 우리
1: 항상 마음속에 있는데
0: 목사님한테도.
1: 행동이 잘안 됐죠?
0: 네,
1: 자, 우리
0: 저희
1: 행동을
0: 마음속에 항상.
1: 옮길 수 있도록 결단의 기도 저랑 한번 할까요? 저 따라서. 배인순 집사님,
0: 네.
1: 사랑의 하나님,
0: 사랑의 하나님.
1: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0: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1: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0: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1: 구원해 주시고,
0: 구원해 주시고,
1: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0: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1: 지금 나는
0: 지금 나는
1: 내 마음의 문을 열고,
0: 내 마음의 문을 열고,
1: 부활하신 예수님을
0: 부활하신 예수님을
1: 나의 구주로,
0: 나의 구주로,
1: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0: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1: 앞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0: 앞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1: 예배드리겠습니다.
0: 예배드리겠습니다.
1: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아멘.
0: 아멘.
1: 아멘. 잘하셨어요, 우리 배민수님. 자, 이번 주는 이제 일정이 있으시니까 다음 주부터 꼭 예배 드리시고, 앞으로 이제 극동 방송도 들어주시고요.
0: 네.
1: 106.9로 이렇게 라디오로 들으셔도 좋고요.
0: 네.
1: 핸드폰에서 극동 방송 어플 이렇게 다운로드 하시면 되거든요.
0: 아, 그래요? 네.
1: 그럼 핸드폰으로 들을 수 있으니까 네. 앞으로 극동 방송도 들어보시고요.
0: 네.
1: 알겠죠?
0: 네.
1: 자, 우리 배인수님이 강명래님께 보답의 인사 한번 해보세요. 하시고 싶은 얘기.
0: 아이고, 참. 하고 싶은 얘기는 많죠.
1: 간단하게 한번 하고 싶은.
0: 아, 권사님 이전에 네. 나의 마음속에 있는 제일 자랑스러운 친구거든요.
1: 네.
0: 아, 그래서 이 세상 살면서 친구를 만나서 항상 내 곁에서 어려울 때나 또 기쁠 때나 같이 옆에서 같이 있어준 거 너무 감사하고 지켜봐준 거 너무 감사하고 뒤에서 묵묵히 소리 없이 도와주고 항상 내 편에서 응원해준 우리 친구에게 감사의 인사 이 시간을 드려서 감사의 인사 드리고 싶고요. 또
1: 네.
0: 제가 좀 어려운 환경이 있었어요. 저희 네. 남편이 많이 아팠을 때 많이 정말 정말 힘들었을 때 찾아와서 많이 위로해 주시고 저를 또 하나님한테 또 인도해 주시고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1: 네.
0: 항상 잊지 못할 친구예요.
1: 네.
0: 너무 고맙습니다. 권사님 감사합니다. 네.
1: 그래요. 두 분의 우정 변치 않게 계속 이어가시길 바라겠고 우리 배인수님 이번 기회 다시 하나님께로 꼭 돌아와서 더 굳건한 믿음 가지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네. 전화 받아주셔서 고맙고요. 강명래 권사님 오늘 요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두 분 건강하시고 네, 아이 두 분 다 울고 네. 계시는구나. 예.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2: 네. 네. 사랑해요.
0: 네, 사랑해요.
1: 예. 이렇게 두 분의 눈물 어린 통화를 했습니다. 자, 시와 그림의 항해자 신청하신 분 계시죠? 사과밭에서 있었던 분. 네. 자, 항해자 찬양 보냅니다.

0: 자, 시와 그림의 항해자 전해드렸습니다. 자, 지금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는 새끼라. 자, 이제 마칠까 했는데요. 문자가 9627번님이 지금 사랑하는 아내를 전도하고 싶다고 하면서 아내랑 같이 있는데 지금 운전 중에 문자를 잠깐 보냈어요. 여보세요?
1: 네, 여보세요?
0: 네네, 여보세요. 지금 남편분이 운전하고 계시고 아내분이 조수석에 있죠?
1: 네, 맞습니다.
0: 네네네. 자, 남편분은 운전

0: 운전에 집중하시고 지금 신혼이시라면서요?
1: 네, 4월 달에 결혼했습니다.
0: 예, 예. 아내분 바꿔주세요. 남편분은 운전에 집중해주시고. 예, 4월에 결혼했으면 이제 뭐 한 달밖에 안 됐네요.
2: 네, 맞아요.
0: 네네네. 지금 어느 지역에서 지금

0: 이제 저번 주에 일요일에 대인지교에 서울에 있는 거기 예. 한번 남편이랑 같이 갔어요.
1: 어, 서울에 갈 기회가 있었나 봐요. 지난 주에.
0: 네, 볼 일이 있어가지고.
1: 볼 일이 있어서 베이지교회 네. 조정민 목사님.
0: 네네.
1: 어, 그렇군요. 어렸을 때 몇 번 가봤고 아마 남편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나 봐요.
0: 어, 네, 뭐 이사를 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1: 예.
0: 그냥 일단 핸드폰으로 예배를 보고. 있어요.
1: 누가요, 남편이요?
0: 네네.
1: 서울에서 부산으로 이사했나 봐요.
0: 창원에서 부산으로.
1: 창원에서 부산으로 이제 신혼집을 차리고 나서.
0: 네.
1: 남편은 원래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네네. 유튜브로 지금 예배를 드리는 것 같고, 그렇죠?
0: 네, 맞아요.
1: 이렇게 저희 프로그램 혹시 처음 들으셨어요, 아내분?
0: 어, 아니요, 그 이제 남편이랑 차 타면
1: 가끔 들어요.
0: 항상... 어, 네.
1: 이 시간대 이 프로그램.
0: 네, 타면은 거의 계속 듣고 있어요.
1: 전화 연결 막 하고.
0: 네, 저 그냥 자. 듣고만.
1: 네, 제가 지금 말이 좀 빨라지는데 이제 프로그램이 얼마 남지 않아가지고 시간이 오늘 전화 연결이 됐는데 아내분 아까 제가 이렇게 막 선물 불렀는데 거기서 어떤 선물 드릴까요?
0: 어, 한 번만 더 알려주시면 안
1: 자,
0: 돼요?
1: 소곱창 전골, 유산균, 김부각 세트, 순무 열무김치, 커피, 견과, 주얼리, 캡슐 세제, 화장품, 레모나.
0: 김부각이요.
1: 김부각, 알겠습니다. 김부각. 예.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데 특별히 우리 가정을 사랑하시고 오늘 이렇게 아내분을 향해서 계획을 갖고 전화를 하셨거든요, 남편을 통해서.
0: 네.
1: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부산에 건강한 교회를 소개시켜 드릴 테니까 남편도 어차피 이제 교회를 정해서 가야 되니까.
0: 네네.
1: 남편이 갈 때 우리 아내도 남편을 만난 이유가 있거든요.
0: 네네.
1: 그러니까 한번 교회 가서 정말 예수님이 누군지 한번 좀 이번 기회에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아, 네, 알겠습니다.
1: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이제 천국 간다라는 영생을 얻고 구원받는다고 하는데요. 그 영접하는 그 기도를 저랑 잠깐 짧은 기도인데요. 저 한번 따라 해보시겠어요?
0: 네.
1: 사랑의 하나님.
0: 사랑의 하나님.
1: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습니다.
0: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습니다.
1: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0: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1: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0: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1: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0: 내 마음의 문을 열고
1: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0: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1: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0: 아멘.
1: 아멘. 잘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예. 남편이 옆에 지금 흐뭇한 미소로 지금 듣고 있죠?
0: 네, 맞아요.
1: 예. 그러니까요. 예. 우리 그 잠깐만 김부각 세트 잘 전해드리겠고 그 집 주소를 받으면 그 집 근처에 있는 건강한 교회를 소개시켜드릴 테니까
0: 네.
1: 남편과 함께 꼭 교회 다니시면서 그 고백 지금 했던 고백 다시 한번 하면서 예수님을 마음속에 꼭 모셨으면 좋겠어요.
0: 네. 알겠습니다.
1: 오늘 전화 받아주셔서 고맙습니다.
0: 전화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흐르고 있어요.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저 김인수도 물러갈게요.
2: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FEBC 게시판. 이 시간에는 우리 지역 교계 정보를 안내해 드립니다. 결혼을 소망하는 크리스천 청년들을 위한 따뜻한 만남의 자리 청년이여 결혼하라 시즌3가 6월 3일 수요일 포항 기쁨의 교회 비전홀에서 열립니다. 말씀 안에서 이성교제와 결혼특강, 신앙 안에서 교제와 로테이션 만남을 진행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귀한 인연을 만나는 복된 시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청년회 전국연합회 SNS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1-800-7997-6206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흥해 제1교회에서 6월 한 달간 30일 캠페인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을 진행합니다. 5월 31일 주일부터 6월 27일 토요일까지 특별 새벽기도회, 금요성령기도회, 구역예배 그리고 2명 이상의 VIP 작정 등 다양한 은혜의 자리로 주님 앞에 마음을 드립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054-261-7521번 흥해제일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포항제일교회에서 베리트 부부학교를 시작합니다. 5월 30일부터 7월 4일까지 토요일 5회 과정이며 오후 2시부터 5시 20분까지 진행됩니다. 한국가정사역협회 사무총장이신 오강근 목사부터 지구촌 가정훈련원 상담소장 최수경 소장 등 다양한 강사가 함께하며 하나님 나라와 가정의 영성, 부부 성격 분석 그리고 부부 대화 등 유익한 프로그램이 준비됩니다. 선착순 15쌍의 부부를 모시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054-244-3311 포항제일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미랄선교회 심장재단에서 심장병 어린이를 위한 음악회를 평해 제1교회에서 개최합니다. 5월 31일 주일 오후 1시 30분에 시작되며 찬양사역자 이실로 권사가 함께해 은혜를 전합니다. 무료로 입장 가능하오니 사랑의 음악회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051-255-410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어린이 전도협회 주관 2026 여름성경학교 강습회가 열립니다. 이번 여름성경학교는 다음 세대와 교회의 진정한 변화를 소망하는 체인지 업을 주제로 다루며 찬양과 율동, 설교 해설 등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이 준비됩니다. 포항지회 강습회는 6월 1일 월요일 저녁 6시 20분부터 9시 40분까지 포항 충진교회에서 진행되고 경주지회 강습회는 6월 6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5시 30분까지 경동노회 회관에서 진행됩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포항지회는 054-281-0191로 경주지회는 054-741-799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포항노회 교육자원부 중고등부 연합회 주최로 2026년 다음 세대 연합수련회가 열립니다. 용서받은 나, 사랑하는 우리를 주제로 7월 29일 수요일부터 8월 1일 토요일까지 한동대학교에서 진행되며 손경민 목사, 김선교 선교사, 움직이는 교회 담임 목사이신 김상인 목사 등 다양한 강사가 함께하며 은혜를 전합니다. 초교파 중고등부 학생, 청년, 교사, 교역자를 대상으로 선착순으로 신청받고 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4515-774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어린이전도협회 포항지회 주최로 포항장성교회에서 복음과 전도훈련 캠프 교회연합 여름성경학교가 열립니다. 7월 31일 금요일부터 8월 1일 토요일까지 무박 2일로 진행되며 스키드라마, 레크리에이션, 뮤지컬 공연, 교회별 장기자랑 대회 등 다양한 활동이 준비됩니다. 교사를 포함해 선착순 250명을 모집할 예정이오니 은혜의 시간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7174-469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포항연일교회에서 남성 관리직원을 모집합니다. 지원 자격은 건전한 교단에 속한 세례교인으로 일종 보통 운전면허 소지자며 대형면허 소지자를 우대합니다. 교회 관리, 교회 행사 지원, 차량 운행 등의 업무를 맡게 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지원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2855-8066

호황연일교회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FABC 게시판에서는 신앙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각종 집회 행사에는 이단들의 활동도 예상되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 교계나 교회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들은 포항 극동방송 256-3000번, 팩스 253-9100번으로 또는 극동방송 홈페이지의 공지 요청 게시판을 이용하시면 무료로 공지해드립니다. 또한 게시판 내용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안내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방송된 내용은 포항극동방송 홈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FEBC 1분 칼럼 홀리시즈 교회와 함께합니다. 말씀에는 서대천 목사님입니다.
1: 예배소서 2장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이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압축하여 보여줍니다. 첫째, 예수님 자신이 화평입니다. 화평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화평 자체이십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이룰 수 없는 화평을 십자가 희생으로 성취하셨습니다. 둘째, 둘로 하나를 만드셨습니다. 십자가는 모든 분리, 유대인과 이방인의 화해만이 아닌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단절, 사람과 사람의 불화까지 하나되게 하십니다. 셋째, 원수된 것을 무너뜨리셨습니다. 우리의 본질적 죄로 인한 반역과 원망, 미움과 분열이 십자가 안에서 심판받고 소멸되었습니다. 넷째, 중간에 막힌 담을 허셨습니다. 주님의 몸이 찢기심으로 휴장이 찢어지고 담이 허물어졌습니다. 인간과 하나님을 잇는 열린 길이 되셨습니다. 우리의 불신앙에도 우리의 배신에도 여전히 손 내미시며 초청하시는 이 십자가 사랑 앞에 이제는 머뭇거리지 말고 참된 회개로 응답하는 그 믿음의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0: FEBC 1분 칼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홀리시즈 교회와 함께했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로마서 14장 8절 말씀입니다.

0: HT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극동방송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현석주의 작은 음악실의 현석주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모든 권리를 내려놓고 모든 사람의 종이 되는 편을 택했습니다.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바울의 헌신과 또 바울의 마음이었죠. 바울은 복음에 참여한 복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방법대로 또 복음사역자가 가지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면서 땅끝까지 주님의 복음과 은혜를 증거하였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고 무엇을 위해 싸우고 있나요? 오직 바울처럼 복음을 위해, 오직 주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증거하기 위해 우리의 삶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석주의 자그음악실 오늘 첫 곡으로 함께 하신 곡 멸류관 벗어서 안산시립합창단의 음성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작품 가운데서 준비했습니다.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눈두라고 부르는 소리 있어 VWV 645번 준비했는데요. 이 작품은 깨어라 준비하라 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칸타타입니다. 특별히 대강절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그러니까 성탄절을 앞둔 그런 시점이 되겠죠. 그 시기를 위해서 만든 그런 바흐의 칸타타인데요. 이 작품의 4악장에 나오는 시온의 파수꾼의 노래를 듣고 라는 그 부분을 오르간 연주로 편곡해서 만든 작품이 굉장히 대중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고요. 또 이 작품이 코랄 전주곡으로도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작품을 오르간 연주로 준비했습니다.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눈뜨라고 부르는 소리 있어 BWV 645번 피터 허포트의 오르간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하이든의 피아노 소나타 G 메이저 호복행 번호 140번 가운데 2악장 프레스토 스비아토슬라브 리히터의 피아노 연주를 함께 하셨고요. 앞서 함께 하신 곡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칸타타 140번 눈뜨라고 부르는 소리 있어를 오르간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베토벤의 트리플 콘체르토 가운데서 준비해봤습니다. 베토벤은 바이올린, 첼로, 피아노와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는 이른바 삼중협주곡 트리플 콘체르토를 만들었죠. 특별히 실내악적인 분위기와 오케스트라와의 어떤 경쟁관계가 굉장히 매력적인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바로크 시대의 콘체르토 양식은 여러 악기와 오케스트라 간의 협주곡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어쩌면 그런 시대의 유산들을 이어서 실내악적인 음색과 오케스트라의 만남 이것으로 새로운 분위기의 협주곡을 만들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이 작품의 2악장을 함께 하시겠습니다. 2악장 라르고 함께 하시겠는데요. 굉장히 다른 악장에 비해서 짧은 악장이지만 매우 아름답고 서정적인 그런 느낌이 가득한 작품입니다. 오늘 이 작품, 이작 볼만의 바이올린 연주, 요요마의 첼로 연주, 다니엘 바렌보임의 피아노와 그가 직접 지휘하는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베토벤의 트리플 콘체르토 2악장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생상의 동물 사육제 가운데 마지막 피날레 악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마르트 아레리치의 피아노 연주, 다니엘 바른보임이 지휘하는 런던 심포니

생상의 동물사육제 가운데 마지막 피날레 악장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슈베르트의 예술가곡 가운데 준비했습니다. 괴테의 시에 곡을 붙인 물감 잡는 그레첸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작품을 소프라노 돈 업쇼의 음성 리차드 구드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 하시죠.

미국 작곡가 앤더슨의 나팔수의 휴일이라고 하는 작품 함께 하셨고요. 앞서 함께 하신 곡 슈베르트의 가곡 물감 짓는 그레첸, 소프라노 도노프쇼의 음성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현석조의 작은 음악실 오늘 마지막 곡은 찬송가 구주 예수 의지함이 윤주원의 오보의 연주로 준비했습니다. 이 찬송 함께 하시면 저는 인사드리고요. 다음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평안하세요.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1: 생명수 강가에서 생명수 강가에서 오늘 이 시간에는 포항 푸른숲교회 김선인 목사님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신앙생활의 삼행과 삼불이란 제목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들으시고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신앙의 삶을 살게 되어지면은 기쁘고 행복하고 즐겁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믿음을 가진 많은 성도들이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의무감으로 때로는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삶을 살아갈 때에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이나 기쁨이나 즐거움을 얻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른 것이 없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하고 낙담하는 것이 솔직한 우리들의 신앙의 삶의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기독교 석학 피터 그리프트는 우리 신앙생활에 왜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청년이 평생 소원이었던 운전면허증을 따게 되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기쁠까요? 그래서 아버지의 차를 끌고서 도로로 나갔는데 정말로 자기가 소원했던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직접 차를 몰아보니 정말로 그 마음에는 참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었지만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서 그의 입에는 짜증과 그리고 원망과 불평이 튀어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도로교통법이라고 하는 것이 빨간불에는 멈추고 파란불에만 가고 속도도 마음껏 달려야 할 텐데 60km 이상 내지 못하고 어떤 도로에는 일방통행이라고 해서 들어가고 싶지만 들어가지를 못하고 때로는 차선 변경을 할 때는 또 깜빡이를 켜야 되고 때로는 계속적으로 속도 변화의 그 도로 속에서 어떤 곳에는 100km, 어떤 곳에서는 30km 또 줄여야 하고 아니 내 차 가지고서 내 마음대로 좀 운전하겠다는데 왜 이렇게 하라 하지 마라 하는 요구가 이렇게 많을까. 결국 이 청년은 자기 마음대로 자유를 누리겠다면 무조건 악셀레이터를 밟았습니다. 광란에 질주를 했죠.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마치 이와 같지 않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구원의 면허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에는 계명이 있고 규칙이 있고 법규가 참 많습니다. 주일날은 주일 성수해라. 예수 믿으면 즐겁다고 했는데 뭔가 주일을 교회를 떠나지 못하고 주께 예배드리라. 그리고 십일조를 드려라. 봉사해라. 본문에 오늘 한술 더 떠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성령을 소멸시키지 마라.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이런 사방의 영적 표지판을 볼 때는 내 마음속에 은근히 화가 납니다. 예수 믿으면 이와 같이 기쁘고 즐거워야 하는데 왜 이런 영적 표지판 때문에 내 삶의 구속을 받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면 행복하다더니 내 마음대로 좀 살면 안 될까? 마치 도로의 교통법규처럼 운전자는 여러분 분명 자기의 운전자의 자유를 빼앗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로 주변에 있는 사방의 위험과 사고로부터 생명을 지켜주기 위하여 가장 울타리가 이 도로

성경법인데 영적인 논리도 이와 똑같습니다. 오늘 성경이 제시해주는 말씀 중에 이 하라 하지 말라는 이 규칙들은 우리의 인생을 억제고 피곤하게 만들려고 주는 짐이 절대로 아니라 여러분 이 세상이 험하고 척박하고 힘든 이 악한 영들이 판치는 이곳에서 우리가 영적인 함정과 이 죽음의 덫으로부터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고 내 자녀를 지켜주고 우리 가정을 완벽하게 보호해 주시기 위하여 주님이 쳐놓은 가장 안전한 영적인 사랑의 울타리가 바로 하라 하지 말아야 하나님의 법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영적인 방종을 이겨내고 그리고서 이 땅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참된 복을 누리며 정말로 예수를 믿을 때 주님 주시는 참된 기쁨과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째는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6절부터 오늘 읽었던 18절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솔직히 가슴에 손을 얹고 이 말씀을 들을 때 은혜가 됩니까?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에게도 이 말씀 너무나도 무겁고 부담스럽습니다. 뭐 형편이 좋을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간 날 때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좀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아 이거 일로 인하여 내가 뭐 감사하다. 그걸 감사해야 되는데 어떻게 오늘 본문에 봤더니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왜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불가능해 보이는 이런 조건들을 자꾸 우리에게 요구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먼저 보니까요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데 기뻐하라는 말은 우리는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정말로 기뻐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게 되면 오늘 본문의 액센트의 성경 말씀이 어디 있는가 하니 항상 기뻐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이 기쁨을 뜻하는 이 내용은요 여러분 유쾌하게 하다 그리고 은은하게 행복하다. 그런데 이 행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삶을 살다 보니 특별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삶을 살다 보니 날마다 행복하지 않더라 그 말인 것입니다. 기분이 좋고 일이 잘 풀릴 때는 은은하게 행복한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 아이들도요 손에 장난감 하나 손에 쥐어주면은 온 세상을 얻은 것처럼 막 좋아합니다. 주님이 요구하시는 수준은 항상이라고 하는데 흔히 이 기쁨을 내 마음이 유쾌해지는 감정 다시 말하면 세상 사람들도 감정에 따라 기뻐할 줄은 알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감정에 근거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구원의 감격과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부터 우리의 기쁨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환경은 날마다 매일매일 변합니다. 내 환경은 매일 변하고 무너질 수도 있고 뿐만 아니라 구원하신 그러나 그 속에서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기쁨은 환경이나 내 감정에 둔 그런 기쁨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주님께 뿌리 박은 성도의 기쁨 역시 하나님 앞에 근거를 둔 그 기쁨을 이야기에 두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봤더니요 예수님이 체포되시기 전날 밤에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최후 만찬을 나누셨다 그랬습니다. 정말로 자기가 믿고 믿었던 그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인 그렇게 똑똑하고 최고 똑똑했던 그 가룟 유다가 은30에 팔았는 길 그 유다를 예수님은 정면으로 마주보면서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몇 시간 뒤에는 자기 자신에게 모진 채찍과 십자가라고 하는 그 피를 흘리는 고통의 그 순간 사건을 맞이하게 될 텐데 기분이 좋을 수가 없는 밤 아닙니까? 감정적으로는 가장 처참하고 고독한 밤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30절에 봤더니 어떤 내용이 나오는 거 아니 그 다음에는요 이에 저희가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예수님과 제자들이 지금 기분이 좋아서 찬송합니까? 신이 나서 찬송합니까? 감정이 상하고 눈물이 앞을 가리고 너무 힘들고 죽음의 공포가 온몸을 엄습하는 그날 밤에 주님은

예배를 마치고 찬송하면서 이와 같이 나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공산체하 18년간 신앙 때문에 고문을 받았던 이온 요하니더 성도라고 하는 젊은 청년이 있었습니다. 루마니아가 나치 정권이 끝나고 공산체하에 이렇게 들어갔을 때에 그는 빛 한 줌 들어오지 않는 깊은 지하 독방에서 같이 온몸에 피투성이가 되고 간수가 그를 비웃으며 조롱했다고 합니다. 너희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너를 이런 썩어가는 감옥에 처박아 두느냐. 너 신세가 참 비참하다. 예수 안 믿는다고 말해보라고. 그때 이온 요하니더 얼굴은 은은한 미소를 띠면서 간수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나를 차디찬 이 감옥에 이렇게 감옥에 가둬둘 수 있지만 내 영혼이 누리는 이 기쁨은 절대로 가둘 수가 없고 왜냐하면 내 기쁨은 이 감옥이라고 하는 항쟁에 의해서 좌우되는 그 기쁨의 근거가 아니라 하늘 생명책에 기록되어진 내 이름과 지금도 내 곁에서 찾아와 나의 도움이 되시고 나와 함께하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나는 내일 죽어도 나는 주님 안에 행복한 사람이다. 그렇게 고백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기쁨의 출처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감정에 이와 같이 기쁨의 출처를 두고 있지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신앙을 가진다는 것은 기쁜 날이 있을 수도 있고 슬픈 날이 있을 수도 있고 상황과 여건은 밤낮이 바뀌어지지만 우리의 기쁨의 그 근거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근거는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되어졌고 지금도 예수가 내 곁에 계시고 성령께서 이와 같이 나와 동행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는 영적인 눈을 가지고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 되시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정을 따라가다 보면 세상 사람들도 감정 따라 기뻐할 수 있지만 믿음의 사람의 기쁨의 특징은 감정 따라 하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지금은 어렵지만 이 가정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협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고 이 시간들을 통하여 영광 받을 것이고 지금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어떤 누구도 간섭하지 못하는 영혼의 그 기쁨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 성도들이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은 내가 삶으로 살아내야 할 세 번 삼행의 두 번째 명령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도대체 밥은 언제 먹고 직장생활은 언제 하고 잠은 언제 잡니까?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일상생활을 다 팽개치고 예배당에만 나와 하루 24시간 기도하라는 그 말이 아닙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이게 정확한 뜻을 알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에 하나 어떤 상과 어떤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관계의 상태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해외를 가도 로밍을 하는 것처럼 때로는 내 전화기가 꺼져도 이곳에 와이파이가 있습니까? 묻는 것처럼 이곳에서는 내 데이터가 얼마 남았습니까? 얼마 남았는가? 공부를 할 때든지 사업을 할 때든지 친구를 만날 때든지 아침에 눈을 떠 직장에 출근할 때도 운전대를 잡을 때도 마트의 장을 볼 때도 자녀들과 대화 나눌 때도 내 마음의 중심에 와이파이가 영적인 와이파이가 켜 있는지 주님과 대화하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내가 어디를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 주님과 밀접한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와 같이 삶의 모든 현장 속에 사탄은 늘 언제나 기다리고 있습니다. 유혹하기도 하고 탐욕을 주기도 하고 탐심을 주기도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믿는 자녀로서의 그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기 위하여서 세상 사람과 똑같은 환경 속에 있을 때마다 우리는 영적인 와이파이를 켜놓고 주님이 이 상황에 뭐라고 하실까? 이게 바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언제 기도를 멈춥니까? 내 힘으로 내 인생을 컨트롤할 수 있다고 할 때는 기도가 멈춰집니다.

이 정도는 내 경력으로, 내 지식으로, 내 돈으로 대충 처리할 수 있겠구나. 그러나 우리가 언제 이와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합니까? 이것은 내가 감당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내 영역에서 벗어났습니다. 이것은 주님이 꼭 도와주셔야 합니다.

것이 내가 키워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일터도 이와 같이 천년만년 이와 같이 모든 것들이 그냥 주어지리라 생각합니까?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1년 12달 매 시간마다 우리는 무력한 종입니다. 연약한 사람입니다.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악한 사단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탐욕하고 이와 같이 상실 자를 찾는 것과 찾아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권능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필요한 존재임을 알고 주님께 매 순간마다 문제를 내려놓는 것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영적인 호흡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잠잘 때 호흡하지 않습니까? 잠을 잘 때도 호흡을 해야 합니다. 무호흡증에는 이와 같이 숨을 들이쉬고 내뱉지 않을 때는 얼마나 그 생명이 위험합니까? 우리는 밥을 먹을 때도 호흡을 하고 잠을 잘 때도 호흡하는 것처럼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살아가는 것,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은 언제나 주님과 언제나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죄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위대한 사람들이, 위대한 인물들이 우리는 많이 듣습니다. 이들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목숨을 걸고 기도할 때 소돔성의 조카 롯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되어졌고, 모세가 힘들고 어릴 때마다 손을 들어 기도할 때마다 홍해가 갈라졌고, 여호수아가 기도할 때마다 그 태양이 멈추어 아모리 군대를 이와 같이 대파하게 되어졌고, 고독했던 선지자 엘리야가 혼자서 감당하지 못할 때 주님 앞에 엎드려 땅에서 웅크리어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고, 한나는 자식이 없어 너무나도 고독하고 힘들어 그럴 때 주님의 성전에 나와 이와 같이 울며 기도할 때마다 사무엘이라고 하는 걸쭉한 아들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고, 다윗은 죄를 지어 이와 같이 어찌할지 알지 못할 때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더 귀하게 사용해 주셨고, 다니엘은 이와 같이 악한 그 제국 속에서도, 이 우상 숭배의 그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 위급한 상황을 맞이했지만 사자 굴 속에서도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를 들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이 다리오 왕이 보고서 예수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게 되어졌고,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 기도할 때 옥문이 열려 간수장까지 예수를 믿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위기를 만날 때, 힘든 일이 만날 때뿐만 아니라 매 순간 여러분의 삶 속에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는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 아들은 젊었을부터 이단의 마니교에 빠져서, 그게 빠진 것뿐만 아니라 젊었을 때부터 사생아를 낳았고 도저히 이와 같이 날마다 술에 취해져 있었고, 어머니는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은 말렸습니다. 그 아이는 싸기 노래 안 돼. 어떤 기도를 해도 그 아이는 고칠 수가 없어. 그럴 때 그의 영적인 스승인 암브로시우스가 모니카에게 말합니다. 어머니의 기도가 쉬지 않는 한 그 아들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그는 끊임없이 오로지 아들을 위해서만 기도했던 어머니였습니다. 누가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어머니가 아니고서 말입니다. 기도하고 기도했을 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어거스틴은 최고의 이와 같이 신학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 만들어진 것은 어머니의 기도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기를 쉬지 말고 매 순간마다 어떤 환경 속에 있든지 쉬지 말고 기도함을 통하여 이 땅에서 믿는 자의 모습의 삶을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는 범사에 감사라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아내어야 할 세 번째의 마지막 범사에 감사하는 삶. 성도들에게 감사는 해도 되고 안 되는

같은 옵션이 아니라 바로 필수인 것입니다. 마치 자동차가 있으면 바퀴와도 같은 것입니다. 주님은 또 여기 아주 묘한 단어 하나를 더 붙여놓았습니다. 그냥 감사하는 게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범사는 모든 경우, 모든 상황, 모든 여건, 모든 환경. 여러분, 내 뜻대로 일이 척척 잘 풀리면 감사하고 또 감사 헌금도 드리고 내 주머니 유익이 되어지면 더 감사할 제목도 많아지는 것 같은데 정말로 눈물이 나고 손해를 보고 무참히 꺾이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단 말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그럼에도 범사에 감사하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내 몸에 질병이 자라난다는 청청병력과 같은 소리를 이와 같이 유능한 의사로부터 듣게 되는데 주님 감사합니다는 말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내 자식의 진로가 이와 같이 가로막혀 있는데 주님 감사합니다는 이와 같이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내 감사는 내 중심의 감사가 아니라 내가 지금 내가 어떤 형편이든지 어떤 여건이든지 주님은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합니다. 어느 고을에 마음씨 착하고 부지런한 농부가 살았습니다. 그의 농사를 지었는데 무가 사람만 한 무를 하나가 이와 같이 수확을 했습니다. 농부 자신이 봐도 너무 좋은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보니 우리 마을을 잘 이렇게 관리해주고 치리해준 원님이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이거 내가 혼자 먹는 것보다는 우리 원님에게 내가 감사해야 되겠다 싶어서 원님에게 그것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랬더니 이 원님이 그것을 보자마자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 무를 보고 좋아하는 것도 좋아하지만 이 무엇보다 더 감동적인 것은 아무 대가도 바라지 않고 찾아온 그 농부의 순수한 중심의 그 마음, 그 중심의 마음. 원님이 너무 기뻐서 야, 요즘 내가 이런 사람 참 보지를 못했는데 그래서 밑에 종에게 시켰습니다. 요즘 강가에 들어온 것 중에 가장 귀한 게 뭐냐? 물었더니 밑에 있는 그 종이 우리 강가에 최근에 들어온 물건 중에 아주 크고 좋은 것 중에 하나는 항소 한 마리, 항소가 하나가 있는데 너무 좋은 항소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 항소를 이 착한 농부에게 상으로 주어라. 이 소문이 동네 자자하게 퍼졌습니다. 무 하나 바치고 좋은 항소를 얻었다는 이 소문. 여러분 정말로 무를 드리고서 항소를 얻었습니까? 아마 원님은 그 마음이 귀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마을에 살던 심포 고약하고 욕심 많은 또 그런 사람이 또 거기 살겠지요. 그 사람이 야, 저 미련한 친구가 무 하나 바치고 항소를 얻었다고 하니 나는 정말로 항소를 하나 내가 바쳐야 되겠다. 저 한 내가 우리 집에 키우는 제일 좋은 항소 하나 바치면 원님은 더 감동했어. 땅이라도 몇 마디 주겠지. 자신의 집에 가장 큰 항소를 이와 같이 끌고서 강가에 가서 원님에게 바쳤습니다. 원님이 보니까요, 항소를 본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봤더니 속내와 중심이 흔히 깨뚫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욕심 많은 그 사람에게 이 하인을 불러서 최근에 강가에 들어온 그 중에 가장 귀하고 좋은 건 뭐냐 하고 물었더니 이 하인이 눈치가 빨라서 대답하기를 원님, 며칠 전에 우리 강가에 가장 좋은 것은 착한 농부가 바치고 간 크고 잘생긴 무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원님이 무릎을 탁 치면서 야, 그 귀한 것이지 항소를 가져온 농부에게 상금 대신 무 하나를 줬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비싼 무 한 개를 들고 눈물을 흘리며 돌아간 그 악한 농부. 여러분 우리에게 던져지는 영적인 질문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내가 더 큰 항소나 더 큰 땅을 기대하며 감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범사의 감사는 내 삶의 중심에서부터 이와 같이 주님 앞에 어떤 상황 속에든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크든 적든 마음을 나누는 것이 범사의 감사라고 하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범사의 감사는 오늘 내 손에 당장 지어지는 것에 따라 들어지는 감사가 아닙니다. 우리들의 일상의 감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0: 감사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면서 왜 행복하지 않습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잊어버리지 말고 세 가지 행해야 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기뻐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기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슬프고 힘들어도 항상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고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주님을 믿고 주님이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기 때문에 여호와로 인하여 우리는 여러분 기뻐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삶의 방식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만 여러분 기도하실 것입니까? 우리는 범사에 이와 쉬지 말고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잠을 잘 때든지 친구를 만날 때든지 사업을 할 때든지 일터에 있든지 모든 것들이 연약하고 내 자신이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엎드리고 나갈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응답으로 우리에게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있습니까? 형편과 처지에 따라 상 따라 감사가 아니라 날마다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오늘도 당연한 그것이 얼마나 큰 감사인지 헤아려 보셨습니까? 아무쪼록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오늘도 우리가 감사할 때 주님께서는 더 큰 감사의 제목으로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1: 생명수 강가에서 지금까지 포항 푸른숲교회 김선임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포항 푸른숲교회 054-293-0181번 054-293-0181번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수 강가에서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T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찬송 다이어리 김진입니다. 잠언 19장 21절 말씀.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아멘. 믿음이 흔들릴 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잠언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것을 요구하며 그 핵심은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입니다. 경외함은 감정적인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삶의 우선순위를 드리는 전인적인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가난과 정직의 문제에서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지요. 가난을 이유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죄와 타협하지 말고 이 상황 또한 하나님의 세계임을 믿는 영안이 필요할 것입니다. 돈과 이익 앞에서 정직을 양보하지 않을 때 사람의 계획을 넘어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첫 곡 선샤인 키즈의 내

믿음은 감정의 영역에서도 시험받습니다. 화를 덧대내고 용서하는 것은 슬기이며 감정은 성향이 아니라 조절해야 할 영역입니다. 지성은 말씀으로, 정서는 경외함으로, 의지는 작은 순종으로 채울 때 감정은 은혜로 다스려집니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오늘 한번 실천해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함께하는 찬양, 겸손히 주를 섬길 때, 도미누스의 찬양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김승일 테너의 목소리로 함께합니다.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진행하는 찬송 다이어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소프라노 신영옥의 아름다운 찬양으로 준비했습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인정하고 순종할 때 믿음은 다시 살아나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는 무엇인가요? 점검하는 귀한 시간이 되길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찬송 다이어리 김진희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1: 은혜의 동산. 오늘 이 시간은 포항 대흥교회 권준 목사님께서 요한복음 16장 5절에서 15절 말씀을 본문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성령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주 안에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성령께서 오심으로 이 땅의 교회는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그래서 떠나시는 것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제 십자가 죽음을 앞두신 주님은 제자들을 다락방에 불러 모으시고는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5절을 보시면 주님은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간다라고 하시는데요. 이미 여러 번 이 말을 들었지만 이 말씀을 듣는 제자들의 모습은 그리 긍정적이지가 않습니다. 6절을 보면 제자들의 모습이 있는데요.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이제 떠나야 할 때가 되었다. 주님의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 근심합니다. 두려움 때문이죠. 그래서 제자들은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조차 묻지를 못합니다. 주님이 계셔야 맡기신 일을 감당할 수 있고 또 담대하고 능력 있게 복음의 일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은데 떠나셔야 한다라고 말하니 제자들은 깊은 슬픔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과 제자들의 생각이 같지 않죠? 주님은 떠나야 한다라고 말하는데 제자들은 우리와 함께 계셔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제자들의 마음과는 달리 주님은 전혀 다른 말씀을 또 하시는데요. 7절을 볼까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주님은 당신께서 하늘로 가시는 것이 제자들에게 더 유익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도 제자들의 생각과 다릅니다. 제자들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야 유익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정반대의 말씀을 하시죠. 하늘에서 당신의 사역을 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을 보내시기 때문에 주님은 하늘로 올라가셔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하늘에서 어떤 일을 하시죠?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49문을 보시면 매우 분명하고 정확하게 이 내용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49문을 보시면 이렇게 묻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심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예, 답입니다. 첫째,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언자로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 그의 아버지 앞에서 간구하십니다. 둘째,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으며 이것은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서 그의 지체인 우리를 그에게로 이끌어 올리실 것에 대한 확실한 보증입니다. 셋째, 그리스도는 그 보증으로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며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위의 것을 구하고 땅의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51문도 한번 볼까요? 51문입니다. 우리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의 이 영광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첫째,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그의 지체인 우리에게 하늘의 은사들을 부어주십니다. 둘째, 그는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모든 원수들로부터 보호하고 보존하십니다. 교회 여러분, 이 고백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님은 바로 우리를 위하여 이 일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당신께서 하늘에 오르시는 것이 제자들에게 더 유익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물론 제자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거 말고 다른 유익을 달라라고 요청하는 것이죠. 아니, 그것을 주시더라도 우리 옆에 있으면서 달라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주님께서 잡히시고 고난당하시며 또 죽으실 것이니 힘들고 어려운 시절이 곧 오겠으나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구속사역을 완전하게 이루고 나면 성령을 보내어 우리를 위해 일하실 것이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바로 그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 주님은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령은 무엇을 하시는가? 8절 말씀 한번 볼까요?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령이 오시면 책망하신다.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교회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책망하시죠? 성령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십니다. 교회의 구체적인 사역인 설교, 전도, 그리고 교회의 여러 일들을 통해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선포하게 하시고 또 전하는 그 교회를 통하여 세상의 잘못을 드러내고 지적하십니다. 그리고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책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조언이 아닙니다. 권면 아닙니다. 책망입니다. 그 구체적 내용을 9절부터 설명합니다. 9절 볼까요?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미요. 세상은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나 하나님을 거부했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반응,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던 그 사람들의 반응 두 가지이죠. 사도행전 2장 36절부터 보시면 이 내용이 있는데요. 오순절 성령께서 오신 이후에 성령을 받은 베드로 선생은 유대인들을 향하여 성령 충만하여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그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하죠? 어떤 사람들은 그 삶을 돌이켜 주님에게로 나아옵니다. 2장 37절 볼까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죄를 지적받자 어떤 이들은 마음에 찔려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들은 물었습니다. 한탄하면서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나와 세례를 받기까지 합니다. 삶을 돌이킨 것이죠. 이전의 삶으로부터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부르는 삶으로 그들의 삶을 바꾼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이들의 수가 3천여 명이나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지만 정반대의 반응도 있습니다. 무시하고 조롱하는 사람들. 2장 13절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지금 설교하는 이들이 누구인가? 저 사람들은 갈릴리 출신이 아닌가? 내가 저들보다 모르지 않는데 그들이 왜 나에게 가르치려 하는가? 그들은 그저 어부들 아닌가? 더 심하게 이야기하죠. 술에 취했느냐? 사람을 선동하고 있느냐? 많은 이들은 비웃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책망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 비록 우리에게 죄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자유롭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모든 죄가 용서함 받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온전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물론 세상도 죄를 알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죄가 그리 크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변명을 하죠. 자기 합리화합니다. 내가 나쁜 일을 한 적도 있지만, 그러나 좋은 일도 했다. 말하자면 서로 쌤쌤이지 않은가. 심지어 혹 죄, 혹은 죄인이라고 불릴 정도로 그렇게 심각하고 중대한 죄를 범한 적이 없다. 기껏해야 아주 사소한 죄를 범했을 뿐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덕적 의미에서의 죄로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 성경이 말하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말, 우리가 죄 가운데 있었다는 말, 세상은 받아들이려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있어 보입니다. 죄 혹은 죄인이라는 말에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거 너무 과도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그리 큰 죄를, 그렇게 많은 죄를 범하지 않았는데 왜 나를 자꾸 죄, 죄인이라고 부릅니까? 나는 그럴 정도의 나쁜 짓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교회가 죄에 대하여 너무 많이 이야기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정적인 말 말고, 그런 말을 많이 하면 사람들이 싫어하니, 그런 이야기 말고 좋은 말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이니, 혹은 섬김이니, 살피니, 이런 이야기들로 서로의 관계를 좋은 관계로 이끌 수 있는 말이 더 중요하고 필요한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결국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화평하게 하는 것은 우리 주님이 베푸시는 사랑과 은혜이니 그것에만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반응하는 나의 순종, 나의 섬김, 나의 수고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는 수단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를 죄로부터 구속해 주신 주님의 사랑과 헌신이라는 것, 죄와 별로 상관없는 매우 추상적인 말로 바뀌어 버립니다. 도덕적이거나 아니면 세상에서도 일반적으로 볼수 있는 것, 물론 그거보다는 좀더 위대해 보이고 크고 많은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나, 결국 세상에서 만날 수 있는 것, 그런 사랑 혹은 그런 섬김 정도로 이해하고 그런 것으로 다 바꾸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그 죄로부터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한다기보다는 주님이 있으면 도움이 된다라는 정도로 전락하게 됩니다. 주님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의 삶을 도우시는 분. 주님은 우리의 삶을 일일이 하나하나 인도하여 주셔서 그래도 더 나은 삶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 그러니 나의 믿음, 행동, 수고, 섬김, 내가 하는 일들이 다 중요합니다. 내가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나님과의 교제도 잘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겁니다. 내가 이렇게 순종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섬김을 보여주었습니까? 나는 정말 하나님을 위해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성실한 사람입니다. 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말씀을 말씀으로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었으나 말씀대로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회 여러분, 방금 보았던 베드로 선생의 설교를 들었으나 무시하고 조롱했던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하나님을 믿었고 열심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주님을 십자가로 내몬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 사람들은 선생의 설교를 들었으나, 복음의 진리와도 같은 그 말씀을 들었으나 조롱하고 비웃었던 것이죠? 말씀을 말씀으로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대로 주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6장 10절과 관계가 있습니다. 10절 한번 볼까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이 의는 세상이 자기들의 의를 기준 삼아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을 의미합니다. 의의 기준이 하나님께 말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의라고 생각한다입니다. 그러니 결국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말하는 방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소위 세상에도 의와 정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와 정의가 세상이 말하는 의와 정의 같은 것인가요? 성경이 세상이 말하는 의와 정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정의가, 의가 세상이 말하는 그 의 정의와 똑같은 것을 그저 반복하고 있을까요? 그것을 잘 지키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11절도 볼까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이죠. 지금 주님은 세상의 기준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도덕적인 기준을 갖다 대면서 왜 죄도 없는, 소위 남들을 해코지 한 적이 없는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았느냐,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님을 십자가로 내몰았던 사람들 도덕적인 죄를 범한 정도가 아닙니다. 물론 그런 면도 있으나 말씀이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시는 길을 온전하게 바르게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도 자신들의 죄와 부족을 깨닫지 못합니다. 오히려 자신들의 정당함을 주장합니다. 그게 왜 잘못되었다는 것이요? 여러분, 그것이 죄입니다. 자기들의 정당함을 주장하고 있으나 그것은 죄였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바로 그 일을 위하여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서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 길은 어떤 길이라 할지라도 죄의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길, 참된 의에 이르는 길은 주님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졌고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올 수 있는 것,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열심, 우리가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께서 당신의 뜻을 따라 아버지의 부르심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에 있습니다. 죄의 길과 의의 길, 말씀이 판단합니다. 우리가 그것이 옳은가 그른가를 우리의 기준으로 잣대를 갖다 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오르신 우리 주님을 믿는 믿음과 상관없이는,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이것을 전하고 가르치는 교회의 설교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교회의 여러 일들을 통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성령께서 의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성령께서 바로 이 진리를 교회를 통하여 세상에 전하고 가르치게 하십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들이 받은 사명을 기억하라 라고 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죄를 지적하실 때 비웃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렇게 큰 죄를 지은 적이 없소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돌이켜야 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살펴야 합니다. 성령께서 의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 마치 그 의가 내 안에

내가 좀 괜찮은 면이 있지 않은가라고 주장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편에 계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심이 없이는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임금, 사탄은 심판받았다는 것, 사탄은 결코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삶의 중심을 세상에서부터가 아니라 주님 앞에서 살피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바꾸어 말하면 우리의 눈과 우리의 삶의 방향이 세상에 맞추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맞추어져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바로 이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13절 볼까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모든 진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구원의 모든 문제들을 말하죠. 성경에 있습니다. 제자들은 3년 동안 주님에게서 배웠습니다. 구원의 길과 진리를 설교하게 하셨고 신실한 복음 전도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더 많이 배워야 하고 알아가야 합니다. 어떻게 듣고 배우게 되는 것이죠? 주님에게 듣고 성령 하나님께 의존하여 성령께 들음으로 제자들은 그런 삶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는 스스로 말하지 않고 들은 것을 말씀하신다. 바로 주님께서 가르치신 것을 다시 가르쳐 그것을 더 분명하고 온전하게 깨닫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주님에게서 배우고 성령을 통하여 듣고 배우는데 그 모든 것은 말씀을 따라 하늘 아버지의 뜻을 더욱 분명하고 온전하게 깨닫게 하고 알게 하도록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동의를 합니다. 우리들 가운데 이런 배움에 있어 충분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더 많이 배워야 하고 알아가야 합니다. 이 정도 알면 됐다. 그런 건 없습니다. 우리는 시험을 앞두고 있는 수험생들이 아닙니다. 커트라인을 통과하면 되는 그런 길 가운데 우리들이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정도 하면 구원받을 만하다. 그런 건 없습니다. 우리 삶의 중심이 어디에 맞추어져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지 마치 시험장을 받아들고 그 종이에 빼곡하게 뭘 어떻게 적느냐가 우리의 구원과 관계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중심과 방향이 어디를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들은 시대와 세대, 환경, 형편, 우리가 만나는 이런저런 상황에 따라 그 말씀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 기억하셔야 합니다. 과거에는 중요했으나 지금은 중요하지 않다. 그러면 그것은 더 이상 진리가 아닙니다. 미래에도 지금 우리가 중요하다라고 여기는 것들이 정말 중요할지 아닐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러니 마치 말씀조차도 그런 것처럼 이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에게서 말씀을 통하여 듣고 배울 때, 성령의 인도를 따라 듣고 배울 때 그 말씀에 우리의 귀를 열어야 합니다. 선한 선생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우리의 관점과 주관이 아니라 말씀의 인도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부르시는 대로 신실하게 우리의 삶을 온전히 내려놓고 그 말씀을 붙잡고자 해야 합니다. 성령께서는 교회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교회가 진리를 온전하게 선포하는 곳이 되도록 만들어 가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승천을 통한 구원의 길이 유일하고 참된 길이라는 사실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앞으로 일어날 모든 구원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하게 되는 모든 일들도 다 그러합니다. 교회는 믿음으로 성령의 인도를 따라 그 일을 기다리며 준비합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았으나 말씀을 믿고 신뢰하니, 성령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니 기다리고 사모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눈이 어디에 맞춰져 있는가? 지금 당하고 있는, 지금 만나는 세상의 이런저런 일들에 맞추어져 있는가? 주님에게 맞추어져 있는가? 교회 여러분, 이렇게 성령 하나님의 사역은 온통 우리 주님을 향해 있습니다. 그래서 14절,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살리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이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오신 이유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 성령 하나님을 마치 우리의 필요를 따라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는 분으로 이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이렇게 도와주고 저렇게 기도하면 저렇게 도와주는, 마치 꼭 없어도 되지만 나의 성공을 위해서는 그래도 있는 것이 좋은 그런 분으로 이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와 함께 계셔야 합니다. 그분에게 우리의 모든 삶을 맞추어 걸어가고자 해야 합니다. 우리의 눈과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향하게 하시는 그 주님을, 그 성령 하나님을 붙잡고자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복음을 사람들 앞에 아름답게 비추이기를 원하시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함께 걸어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완벽하고 조화롭게 일하시면서 하나님의 뜻과 진리, 즉 복음의 약속과 구원의 진리를 우리에게 알리시고 적용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의 죽음과 부활, 승천을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죄를 깨달으라라고 하십니다. 그 일을 왜 하시죠? 왜 성령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하시는 것입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의 복을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시기 위해서, 그저 세상에서 좀 더 나은 위치, 좀 더 많은 것을 가지게 하기 위하여 주님이 오셨고 성령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복,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늘에 계시는 우리 주님께서 하늘에 있는 영원하고 복된 것을 한량없이 부어주시는데, 그것을 하시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은덕에 참여하게 하며 나를 위로하고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을 풍성하게 누린다. 그리스도의 은덕에 참여하게 하신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셨던 그 모든 약속을 더욱더 신실하게 붙들게 하신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주님에게서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복입니다. 오늘 이 고백을 보시면 그리스도의 은덕에 참여하게 하며 나를 위로하고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위로가 필요한 세상, 남들보다 더 많이 가졌는데, 남들보다 더 높이 있는데, 세상에서 평안을 더 많이 받았는데 거기에 무슨 위로가 필요합니까? 남들보다 더 좋은 집에 더 아름다운 이런저런 것들을 먹고 마시며 사는 그 삶에 무슨 위로가 필요하죠? 주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위로는 그런 위로가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삶이 피곤하고 고단하고 어렵고 힘드나 영원히 우리에게 주실 그 나라와 그 복을 생각하면 지금 만나는 이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위로, 그래서 지금 만나는 이 모든 형편들을 이기게 하시는 바로 그 위로가 우리에게 있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눈을 세상의 이런저런 일들에 맞추며 걸어가는 그런 삶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이런저런 이익과 그 유익들에 우리의 눈이 다 맞추어져 있어서 그것이 없으면 너무 힘들고 그것이 풍성해야 무언가 성공한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삶의 여정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시면 그 인생은 결국 실패한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성령 충만하여 주님께서 주신 가정과 교회, 우리에게 함께 주어 주님을 섬기게 하신 참으로 아름다운 믿음의 교우들을 신실하게 붙들고 이들에게 주의 말씀을 더 열심으로 잘 전하고 가르쳐서 이 아름다운 교회를, 우리의 가정을 주님 앞에서 온전히 세우고 섬겨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포항대흥교회 권준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275국에 3121번, 275에 3121 포항대흥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동산,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더 큰 경주, 더 나은 경주,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열어갑니다. 경주시는 삼국통일 이후 최대의 성과라 평가받는 제32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APEC을 성공적으로 이루어냄으로써 세계가 인정하는 글로벌 도시로 도약했습니다. 이는 국민 여러분께서 한마음 한뜻으로 선진화된 글로벌 시민의식을 보여주었기에 가능했습니다.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유치와 진행을 통해 한 단계 도약한 경주는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앞장설 것입니다. 이 역사적 성과가 지속가능한 유산이 되도록 AI 새마을운동, 세계경주포럼 정례화 등 포스트 APEC 10대 연구과제를 추진해 문화, 경제, 평화 모든 분야에서 경주를 글로벌 도시로 성장시켜 나가겠습니다. 더 큰 경주, 더 나은 경주,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이 캠페인은 경주시와 함께합니다.

0: HT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따뜻한 저녁, 오늘도 복음 왔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행복한 저녁, 오늘도 복음 왔어요의 홍서영 PD입니다. 요즘 브랜드마다 앰버서더가 있죠. 어떤 연예인을 보면 특정 브랜드, 명품 브랜드가 바로 떠오르기도 합니다. 그 브랜드의 이미지와 가치를 잘 보여주는 얼굴이기 때문인데요. 기업들도 앰버서더 선정에 신중을 기하죠. 이번 주가 성령 강림 주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다시 묵상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여기서 증인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앰버서더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말씀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노력하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먼저 성령님이 임하시고 그 결과로 증인의 삶이 시작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제자들은 두려움에 숨

숨어있던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성령님이 임하자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변화됐습니다. 결국 증인의 삶은 내 능력으로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인 거죠.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의 앰버서더임을 잊지 말고 늘 성령님을 간구하고 사모하면서 예수님의 빛을 드러내는 사람들이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저녁, 오늘도 복음 왔어요. 주님의 앰버서더, 빛의 사자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첫 찬송, 빛의 사자들이여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행복한 금요일입니다. 네, 여러분 평안하셨나요? 벌써 5월 29일 금요일이 됐습니다. 와, 이제 다음 주에 제가 이 6시 방송으로 인사드릴 땐 6월입니다. 이렇게 외치면서 시작하겠네요. 네, 하루의 끝자락, 또 5월의 끝자락. 여러분, 예수님과 평안하게 또 행복하게 동행하면서 보내고 계실까요? 오늘도 이렇게 저녁 시간에 여러분들께 돌아왔는데요. 오늘은 금요일, 홍서영의 찬양 공방으로 함께하는 날입니다. 네, 그래서 이 시간은 혹시 퇴근하고 또 출근하는 분들 계시다면 차 안에서 또 그냥 길가에서 지금 애플리케이션으로 듣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찬양으로 오늘은 많이 함께 하겠습니다. 또 중간중간 여러분들의 신청곡도 올려드려요. 네, 처음에 제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듯이 5월 24일 이번 주가 성령 강림 주일이었어요. 그래서 성령님에 관한 설교도 많이 들었는데요.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 다들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죠? 네, 또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온 유대 땅까지 증인이 되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가 이 전제 조건이 항상 있다는 걸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오직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셔야 해요. 그래서 늘 우리는 성령님을 사모하고 또 성령 충만함으로 나아가야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성령이라는 단어가 많이 들어간 찬양들 올려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동안 신청했던 찬양들도 올려드리고요. 또 지금 새롭게 성령하면 이 찬양 빠질 수 없지 라고 하시면서 올려주셔도 됩니다. 문자는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보내시면 되고요. 또 극동방송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도 무료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첫 찬양이죠. 성령 하면 떠오르는 찬양. 저는 이 찬양이 가장 먼저 떠올랐어요.

네, 성령이여 내 영혼을 아이자야 61의 목소리였고요. 이어서 거룩하신 성령이여 영어 찬양으로 올려드렸습니다. 오늘은 홍서영의 찬양 공방으로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금요일인데요. 오늘 성령을 주제로 이렇게 찬양 올려드렸어요. 방금 거룩하신 성령이여 한국어 가사인데요.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이 가사가 반복됩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늘 구해야 되는 이유, 말씀에도 나와 있는데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있겠다 약속하신 성령님, 우리는 그분을 늘 구해야 할줄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하길 선포하는 마음으로요. 다음 찬양 올려드릴게요.

여러분은 지금 FM 90.3MHz 포항극동방송 울릉 FM 96.7MHz 행복한 저녁 오늘도 복음 왔어 영계 금요일 코너 홍사영의 찬양 공방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오늘 성령을 주제로 계속해서 찬양 올려드렸는데요. 신청곡이 있었습니다. 우리 1387번께서요. 찬양으로 위로받고 싶은 퇴근길입니다. 사랑한다 말하시네 신청합니다 라고 보내셨습니다. 네, 또 지금 퇴근길인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지금 6시 30분을 조금 넘겼는데요. 우리 사랑한다 말하시네 주님의 위로하심과 또 성령님의 운행하심이 함께하길 소망하면서요. 찬양 올려드립니다.

0: 로마서 5장 5절 말씀입니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아멘. 성령님이 임하시면요, 하나님의 사랑도 더 깊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정말 성령님이 주시는 그 마음으로 기도를 하다 보면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느끼면서 회개가 터져나오기도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성령님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 지금 한번 외쳐볼까요? 성령님 어서 오세요. 성령님 환영합니다. 제가 기도할 때 가끔 이렇게 기도합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저녁 되길 소망해요. 네, 이번에도 신청 찬양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4478번님께서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이 찬양 신청하셨습니다. 우리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이 시간 나와 함께 해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찬양 올려드립니다.
1: 자, 우리 예전에 많이 부르던 추억의 찬양이지만 오늘 우리의 새로운 고백으로

아멘. 우리 손을 높이 들고 즐겁게 찬양 올려드렸습니다. 오늘도 금요 예배 가시는 분들 많으시죠? 금요 예배에서도 우리 찬양 즐겁게 올려드리면서요. 풍성한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네, 오늘 성령을 주제로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리고요. 또 찬양도 계속해서 올려드리다가 신청 찬양 잠깐 올려드렸는데요. 우리 다시 한번 성령님에 관한 찬양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빈들의 마른 풀 같이 나무에 내 목소리입니다.

요엘 2장 28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아멘. 네, 방금 마지막 날의 찬양의 가사죠. 오늘 이렇게 성령에 관한 찬양 계속해서 올려드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님의 운행하심이 여러분 속에 가득했길 바라겠고요. 또 이제 예배 갈 시간이잖아요. 금요 예배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금요 예배에서도 성령 충만한 예배 또 기도드리는 시간이길 소망합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려요. 우리 5월이 이제 주말만 지나면 끝납니다. 마지막까지 5월 가정의 달 우리 가족분들과 또 옆에 계신 지인분들과 또 그리고 교회 공동체와 행복한 시간 보내길 바라겠고요. 저는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올게요.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행복한 저녁, 오늘도 복음 왔어요. 제작 진행의 홍서영 PD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JT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전미나의 찬양 드림. 주님을 찬양하는 기쁨이 넘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미나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요한일서 4장 10절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먼저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자격 없는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지극한 용서가 내포되어 있고 무한한 인내가 숨어 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신음하는 인생들을 구원하셨고 영생의 소망을 주셨지요. 십자가 사랑을 경험한 사람만이 세상에 진정한 사랑을 내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은 변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죠. 그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릴 뿐입니다.

5월 한 달 동안 사랑이란 단어를 참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 인간들의 사랑은 한계가 많죠. 사랑하겠다고 결단하고 약속해도 잘 지키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 뜨거운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원수조차도 사랑하는 크고 넓은 사랑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이기적이고 배타적인 사랑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원수조차도 사랑하고 원수를 위해 축복하고 기도하는 크고 넓은 사랑입니다. 진정으로 사랑한다는 것이 쉽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도우심을 믿고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지 않기엔 인생이 너무 짧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많이 받았으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이웃의 허물을 용서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 영혼 깊은 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차서 사랑을 실천하고 베풀며 살게 하옵소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주님의 음성을 듣길 원합니다. 말씀을 배움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일이 더 기쁘게 하옵소서. 말씀을 묵상하며 믿음이 성장하고 삶 속에서 인격이 성숙하여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에벤에셀의 사랑, 여호와 이레의 사랑입니다. 에벤에셀이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는 뜻이고요. 여호와 이레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예비하시리라는 뜻입니다. 예비하시리라는 뜻입니다. 여호와 이레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예비하시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완성된 제품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미완성의 재료를 예비해 주시는 사랑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일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심으로 사랑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러한 하나님 사랑 안에 살고 있는 우리는 정말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에베소서 6장 24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제 마지막 찬양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차유미, 진행의 저는 전민아였습니다.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행복하세요.

0: 극동방송은 여러분에게 어떤 방송인가요? 이 질문에 많은 사람들은 생명을 전하는 방송 또는 생명을 살리는 방송이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우리 곁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 천국 소망을 갖고 살아가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오늘 췌장암으로 남편을 먼저 떠나보냈지만 귀한 생명을 선물한 아내분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1: 큰애 아빠가 얼마 전에 췌장암으로 이제 한나라에 갔는데요. 그때 가장 은혜롭게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이었는데 그 호스피스 명동에 있었는데 항상 가면 극동방송을 틀어놓고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을 정말 싫어했어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 했고요. 말씀을 이렇게 계속 들을 수 있게 해놓으니까 마음을 결국은 열어서 하나님 믿고 한나라를 갔거든요. 그때가 가장 극동방송이 있어서 너무 좋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사람이 말로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방송이 있어서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도 하나님 말씀을 접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정말 너무 감사했죠.
0: 너무 감사했다고 전한 아내 인사의 메시지. 이렇게 극동방송은 전파 선교사님의 후원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극동방송은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극동방송을 듣게 하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오늘도 우리는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시대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회개와 기도, 이 시대를 치유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포항 극동방송은 이 땅에 부흥의 그릇이 될 것을 꿈꿉니다. 이 땅에 부흥을 담아낼 포항 극동방송 사역에 기도를 보태주십시오.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포항 극동방송 공개홀에서 기도의 엔진이 가동됩니다. 함께 기도의 불을 밝히길 원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오셔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포항극동방송 중보기도회에서 주님 앞에 함께 구하는 기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안내는 054-256-3000 포항극동방송으로 문의주시거나 샵 9030으로 중보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방송사역을 세워가는 귀한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0: 오직 말씀으로. 오직 말씀으로 이 시간에는 새생명교회 김창호 목사님께서 에베소서 4장 11절로 13절 말씀을 본문으로 사람을 세우는 공동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우리는 결코 스스로 자라지 않았습니다. 우리 이 땅에 태어날 때, 갓난아기로 태어날 때 스스로 힘으로 먹을 수도 없고 길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우리 육신의 부모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를 키워줘서 여기까지 성장했던 것처럼 신앙 안에서도 아무리 세상적으로 연배가 많고 경험이 많고 지식이 많다 한다 할지라도 믿음 안에서는 어린아이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먼저 예수님 믿었던 사람이 앞서가면서 우리를 이끌어줬습니다. 우리 학교 입학에서는 선생님이 한글 가르쳐주셨고 또 영적 멘토를 만나서 그분을 통해서 예수님 복음을 경험했고 또 믿음이 자라면서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 올 수가 있었습니다. 제 고등학교 동창 중에 송영호라고 지금 목회하는 친구가 있는데요. 고등학교 때 야간 자율학습 시간에 어느 날 뭐 하다 보니까 그 친구의 간증 얘기를 들었어요. 자기 말에 의하면 학교 다닐 때 신발을 안 신고 다녔대요. 가방은 들고 다닌들만들 뭐 책 거의 안 들고 다니고 코를 흘렸는데 이렇게 말랐대요. 이렇게. 그러니까 얼굴은 새까맣대요. 그 송도 해수장 근처 살았는데 방학이 되면 하루 종일 매일 해수장으로 출근했대요. 아주 놀고 그러니까 한글도 모르죠. 좀 보면 좀 부족해 보이죠. 근데 어느 날 자기 동네에 천막이 하나 저지들이 보니까 교회 간판이 붙었대요. 천막교회가 시작됐어요. 그 목사님이 애들부터 모아서 이제 목회를 시작하는데 자기를 딱 보더니 애가 좀 부족해 보이자. 야, 너 일로 와라. 너 이름 뭐야? 그러니까 보니까 애가 좀 어리버리해 보이고 한글도 모르는 거야. 그 목사님이 이 애를 붙잡고 한글을 가르치셨어요. 그 친구가 초등학교 4학년 때 한글을 뗐습니다. 그리고는 공부가 재밌더래요.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하기 시작했는데 나중에 6학년 졸업할 때 교장쌤이 상을 주면서 특별상을 줬대요. 교장쌤 멘트가 내가 평생 교편을 잡았는데 이렇게 성적이 많이 오는 처음 봤다면서 하면서 이 아이에게 상을 줬답니다.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를 같이 나와서 그 친구의 간절을 들으면서 야, 네 진짜 그 목사님 잘 만났다. 목사님을 늘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그 친구에게 목사님은 스승이었고 영적 멘토였고 훌륭한 목회자였고 정말 아버지 같은 분이었습니다. 나태주 시인이 쓴 19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뽑으려 하니 모두 잡초였다.

되었지만 품으려 하니 모두 꽃이었다. 세상은 사람을 자꾸 도구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뭐 공부 잘하나 말 잘하나 능력이 있나 뭐 자격증 뭐 있나 어느 학교 나왔어? 이런 걸 가지고 사람을 평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모습으로 보지 않으시고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그 누군가에 의해서 우리보다 먼저 예수 믿었던 영적 스승, 우리 선생님, 우리 목회자들에 의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고 전달하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은혜 받아서 사실은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오늘 이 스승의 주일, 목회자 주일 맞이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왔는지 누군가에게 감사해야 되는지를 좀 돌아보면서 또 다른 누군가에게 영적 스승의 역할을 할 수 있기를 우리 좀 각오하고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국에서 한국 사람들이 제일 존경하는 목사님 두 분을 꼽으라면 일사각오로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옷구를 치라 순교하신 주기철 목사님, 그리고 또 그 무렵 이제 두 아들을 죽였던 그 청년을 양자 삼아서 사랑의 원자탄을 불렸던 바로 손양원 목사님, 이 두 부분을 우리 한국 사람들은 가장 존경합니다. 그런데 이 두 분의 이야기를 찾아보니까 손양원 목사님이 주기철 목사님의 제자였더라고요. 재밌는 건 나이는 손양원 목사님 더 많아요. 이분이 일본에서 이렇게 공부를 하고 돌아와서 당시에 경남 성경학교, 요즘 말하면 신학교죠? 여기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강사로 교수로 오신 분이 바로 주기철 목사님이었다고 합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로마서를 펼쳐서 가르쳤는데 그때 손양원의 청년이 그 말씀에 은혜 입어서 정말 주님 뜨겁게 만나게 되었고 나중에 주기철 목사님이 제자 손양원을 그렇게 아꼈고 또 손양원 목사님은 주기철 목사님을 자기 영적 멘토로 깍듯이 섬기면서 그러면서 아름다운 사제관계가 이루어졌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강의 때 이렇게 말했답니다. 가장 잘 죽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주님을 높이다 죽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예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 자가 가장 잘 죽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랬던지 주기철 목사님도 끝까지 자기 믿음 지키면서 신사참배 거부하면서 순교자의 반열에 섰고 우리 손영환 목사님도 안타깝게도 목숨을 잃어버렸지만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사랑의 원자탄을 불려질 만큼 우리 한국교회가 존경하는 목회자의 반열에 서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은 바로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고 또 한 분 한 분의 영적 일꾼이 어디서 와서 또 그들이 어떤 일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 안에 더 많은 영적 스승들이 세워지고 또 신앙의 전수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만 나누겠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영적 스승에게 감사하는 일입니다. 자, 한번 11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아멘. 아마 초대교회 유력했던 사역자들 이렇게 분류해놨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로, 주로 이제 예수님의 공생애 기간 동안 예수님과 함께했던 제자들을 사도라 불렀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특별한 메신저가 되어서 하나님의 비밀의 메시지 전했던 사람을 선지자로, 또 어떤 사람은 정말 순도 100%의 복음만 전하는 복음 전한 자로,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목양하는 목사로, 가르치는 교사로 사람들을 세우셨는데, 이 말씀이 중요한 것은 그가 삼으셨다는 말입니다. 즉 이런 일꾼들을 사람이 임의로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불러서 세우셨다는 겁니다. 사람은 부르심을 만들 수 없습니다. 자격도 사람이 만들 수 없습니다. 자기 능력으로 영적 일꾼이 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야망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따로 세우시고 기름 부으셔서 사역자를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따지고 보면 자격이 없고 너무너무 부족한데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 비밀을 알았던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서 맨 나중에 만삭되어 되지 못하여 난자와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열 달 태우지 못하고 일찍 태어난 아이. 요즘에는 인큐베이터에 있어서 이렇게 막 생명 연장 장치로 살려내지만 이때 당시에 어쩌다가 아이가 빨리 태어나면 그 아이의 생명을 누구도 장담 못하잖아요. 바울이 자기를 표현하기를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와 같은 내게도 보셨다고. 진짜 부족하고 부족한 나에게 하나님 은혜 도와하셔서 이 길을 가게 하셨다고. 결국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시고 세우시고 사용하신 분입니다. 부르심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그 부르신 하나님의 사람을 내 인생 가운데 만나는 거예요. 확률적으로 굉장히 희박하잖아요.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가 동시대 이 시간에 앉아있는 거 그 확률로 계산하면 진짜 일어나기 힘든 일입니다. 오늘 우리 한동대 총장님도 오셨고 우리 교무실장님도 오셨는데 이렇게 서로 부르지 않으면 여기서 만나서 이 동시대 같은 공간에 있는 것이 확률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예수를 믿게 하셨고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셨는데 나에게 어떤 한 사역자를 만나서 그분의 영향을 받는 것. 그건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사역자가 되는 것은 자기 노력만으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의 선물입니다. 에베소서 4장 8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셨을 때 사로잡혔던 자를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아멘. 이 말씀 문맥을 따라 보면 사람들에게 주신 선물이 뭡니까? 사람 보내주신 거예요. 사람 만나는 거예요. 내 인생 가운데 누군가의 손길을 통해서 복음 듣고 예수 믿게 된 거. 그리고 나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사랑해주고 품어주는 그 누군가를 만난 거. 그건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의 계획에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그래서 영적 스승 역시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어요. 은혜입니다.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저도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왔던 과정들을 살펴보면 물론 뭐 책으로 책을 읽어서 주님 만난 이런 것도 있겠지만 사실 뭐 신학서적 읽어서 주님 만난 거는 좀 확률적으로 좀 낮습니다. 그건 좀 자기개발이 좀 된 사람이야 책 읽고도 은혜 받겠지만 사실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는 어린 시절 신앙생활 때 이끌어줬던 목사님, 사모님 또 교회에 또 많은 영적 멘토를 했던 스승 같은 분들 이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대학을 대전에 있는 학교를 다녔습니다. 저 때만 해도 전기 후기에 있었는데 전기 다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후기에 겨우 학교에 입학해서 갑자기 제가 포항에서 대전까지 대학을 갔습니다. 근데 제가 고3 때 좀 기도하기를 하나님 우리 교회가 청년들이 많이 없는데 제가 대학교에 가면 제가 주일학교 교사하면서 제가 매주마다 포항에 와서 봉사하고 싶습니다. 이런 좀 겁없는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대학을 하필이면 한 대구쯤만 가도 제가 그때 한동대가 없었거든요. 네, 그래서 멀리 갔어요. 그래서 매주마다 왔다 갔다 하는 게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일단은 제일 힘든 게 차비가 너무 비쌌어요. 어머니가 주시는 용돈으로는 한 달 차비가 안 되는데 저는 또 매주 오겠다고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교회에서 교사를 덜컥 맡았어요. 애들 가르치고 토요일마다 애들 신방하고 전도하는데 매주마다 집에 내려갈 때마다 차비가 없으니까 좀 곤란스러웠습니다. 근데 저희 하숙집 주인이 교회 다니시는 집사님이셨어요. 이분이 저를 굉장히 아껴주고 사랑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뭐 평상 얘기도 많이 하고 그 집사님 따라서 새벽 예배도 한 번씩 가고 그랬더니 이분이 저한테 용돈을 주시는 거예요. 금요일 아침에 이제 수업 마치고 집에 가야 되는데 항상 그래요. 장학세 오늘 차비 없지? 하면서 저한테 차비를 주는 거야. 기분 좋은 날은 올라온 차비도까지 주시고 할렐루야. 4년 내내 차비 없어서 대전 포항 왔다 갔다 못했던 나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아라. 그분들에게 감사하는 것은 지금 천국 가신 분도 있고 우리 같은 공간에 없는 분도 있잖아요. 감사는 그분들이 가르쳐준 그 믿음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는 겁니다. 우리도 똑같이 흉내내면서 또 누군가를 섬기고 또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이 바로 우리 영적 스승에게 감사하는 바른 믿음의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모두가 사역자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아멘. 내가 예수님 처음 믿을 때는 영적으로 갓난아기였죠. 그때는 뭐 섬기는 거, 선한 영향력 발휘하는 거 그 1도 몰랐어요. 뭐 내 문제가 급하니까 내가 힘들고 내가 뭐가 필요하고 내가 뭐 고통스럽고. 그런데 점점점 은혜를 받고 성숙해져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다른 사람을 온전하게 하는 일을 위해서 사역자로 부르셨구나. 이 온전하게 하다는 말이 헬라말을 찾아보면 카타르티스모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이 온전하게 하다, 이 말이 이제 원래 뜻은 찢어진 그물을 깊다, 부서진 뼈를 맞추다 그 뜻입니다. 여러분, 그물을 깊을 때 한쪽에다 구멍을 뻥 뚫어놓고 만들면 그 아무 쓸모 없잖아요. 뼈가 부서졌어요. 좀 끔찍한 상상이지만 정형외과 의사가 뼈를 어떻게 합니까? 굉장히 세밀하게 하나하나 다 맞춰야, 그래야 나중에 뼈가 붙어도 아무 문제가 안 생기는 거잖아요. 바로 한 사람을 그리스도인답게 세워나가는 그 과정, 예. 또 그 사람이 사역하는 사람이 되게끔 하는 것. 그래서 온전하단 말이 이렇게 퍼펙트라는 단어로 그렇게 기록됐거든요. 그래서 연약했던 한 영혼이 말씀 안에서 자라고 기도 안에서 깊어지고 공동체 안에서 더 단단해지면서 예수님 닮아가는 사람, 그렇게 세워나가는 그 과정이 바로 그 교사가 해야 될 일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일부 소수의 사람이 이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 일에 부름받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 누군가에게 영적 스승이 되어야 되고 영적 멘토가 되기를 자처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여러분, 교회는 아주 한두 사람의 영웅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사역자 되어서 그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의 비전이 뭡니까? 우리 교회의 정신 중에 하나가 모든 신자가 사역하는 교회. 모든 사람이 함께 사역에 나갈 때 그 교회는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 뭐 특정한 사람들만 사역하고 그분들만의 쓰는 교회를 통해서 힘있게 교회가 세워지기는 어려울 겁니다. 자, 내가 사역자,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주신 이 사명을 넉넉하게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달 후면 한국전쟁을 기념한 6.25 날이 다가옵니다. 그 기간 동안 여러분들 아픔의 역사지만 우리나라가 통째로 북한에 의해서 나라가 무너질 뻔했잖아요. 그때 마지막으로 살아남았던 지역이 우리 부산을 중심으로 한 경상도 일부 지역만 살아남았지 않습니까? 그때 유엔과 또 미국의 도움으로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 그분들께 감사해야 돼요. 수많은 젊은이들이 이 땅에 와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다가 목숨을 잃어버린 그 외국인들이 얼마 많습니까? 그때 당시에 부산이 대한민국의 임시 수도가 되면서 당시 부산 인구가 50만 명이었는데 굉장히 많은 피난민들이 모이면서 인구가 수백만까지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생활 공간이 엄청 부족했겠죠. 뭐 집도 부족하고 뭐 학교도 부족하고. 우리 크리스천들 중에서 부산으로 피난 오셨던 분들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예배당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고민하다가 장소만 있으면 천막을 치고 그 판잣집 마당에다가 바닥에 뭐 하나 깔고는 거기서 예배 드리면서 교류를 시작했는데, 당시 기록에 의하면 부산 지역에서 그렇게 해서 세워진 교회가 50개가 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교회들이 목사님들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라도 있으면 너무 감사하고 없으면 뭐 어떤 장로님이, 암흑의 집사님이 그 판자촌에서 모여서 예배하면서 당시 평신도들, 무명의 크리스찬들입니다.

그분들에서 부산 지역에 굉장히 많은 교회가 세워졌고, 또 유명한 교회, 뭐 한경지 목사님 같은 분들도 부산 영락교회에 세워서 지금 수천 명 되는 교회로 성장했잖아요. 많은 무명의 크리스찬들이 본인들이 살

축복의 통로를 바로 교회가 했습니다. 우리 새재명교회 올해 이제 15주년입니다. 우리 15주년 될 때 이번에는 하다 보니까 저희가 그 주간에 전교인 수련하는 주간으로 좀 날짜가 겹쳤어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돌아보니까 참 많은 은혜가 있었습니다. 가장 큰 은혜는 저를 비롯해서 먼저 평신도 사역자임을 고백하면서 헌신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자기의 삶을 헌신하면서 계속해서 생명나는 일들에 초점을 맞추면서 함께 동정하면서 여기까지 왔다는 겁니다. 바울도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 말씀 보면 4대가 나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바울이 1세대면 디모데는 2세대고 또 2세대였던 디모데가 충성된 사람은 3세대고 또 충성된 사람이 또 다른 사람, 이게 4세대를 말하는 거죠. 적어도 이 구절 안에 바울 통해서 1대, 2대, 3대, 4대까지 복음이 이렇게 전수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계속해서 영혼을 낳는 일을 하면서 우리 전도해야 되고 우리 다음 세대 목숨 걸고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 신앙의 이 유산을 우리 아이들이 반드시 이어받아서 대를 지켜가면서 계속해서 사역자가 세워지는 이 하나님 영광이 우리 교회 가운데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함께 그리스도를 닮아가면서 동반 성장해야 됩니다. 그럼 함께 믿음이 자라가야 되는데요. 이것을 13절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 아멘. 우리의 롤모델은 예수님입니다. 우리 주님 닮아가면서 가장 먼저 주님께 헌신되었던 사람이 그 은혜를 이렇게 흘려보내면서 우리 바울이 디모데, 디모데가 충성된 사람, 또 충성된 사람, 또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계속 흘러가면서 이 신앙의 유산이 전수되고 전수되면서 같이 믿음이 성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일 좋은 리더십이 뭡니까? 제가 막 충만하고 막 제가 막 카리스마 짱입니다. 할렐루야. 말하면 그대로 다 대쁘고 할렐루야. 뭐 병든 자에 손 얹는 데 다 낫고 할렐루야. 그럼 좋겠죠? 네. 근데 제가 아무리 믿음이 좋고 탁월해도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전달이 안 되면 다들 뭐 우리 목사님 오늘 좀 오버하시네. 딱 이 정도밖에 안 되지 않겠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또 비전, 하나님 주신 마음들이 우리 교회 공동체에 다 흘러가고 흘러가서 이것이 우리 교회의 젖먹이 아이까지 다 이해하면서 교회가 동반 성장한 겁니다. 함께 자라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꿈을 함께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계속해서 성경 공부합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 계속 성경, 지금도 성경 공부하고 있습니다. 성경 공부하자니까 어떤 분이 더 이상 배울 게 없다고. 나는 공부하는 거 너무 싫습니다. 제가 그래서 요즘에 성경말도 웬만하면 이렇게 뭘 어려운 질문을 안 하려고 합니다. 다음 주에 안 올 것 같아가지고. 할렐루야. 우리 계속 하나님을 배워가야 되고요. 훈련 받으셔야 돼요. 우리 교회 봄, 가을로 우리 두 번의 훈련 스쿨이 열립니다. 이 스쿨은 훈련 받는 분을 위한 자료도 있지만 이 훈련을 섬기는 분들은 저희 의도는 강의를 또 듣고 또 반복해서 섬기면서 계속해서 더 강한 하나님의 강한 군대로 일어나라는 겁니다. 여러분 목장 모임 우리 목장 모임 힘들다 하신 분도 있죠. 제가 걱정이 내일이 공휴일이라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 오늘 3부 예배 안 들으시고 가시면 제가 시험 듭니다. 할렐루야. 우리 총장님도 오늘 오셨는데 할렐루야. 참 이게 나누고 목장 안에서 검증받는 이 과정들 우리 뭐 다들 성인인데 그 누군가의 삶에 막 간섭하고 이래라 저래라 하고 싶어서 목자 모임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세우기 위해서 함께 동반 성장하기 위해서 모임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우리 모두로 이 자리에 서서 영적으로 연합해서 함께 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도 절대로 저절로 자라나지 않습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신다고.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러나 그 가운데 함께 그 일에 헌신하는 일은 바로 우리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동물과 다르게 사람은 굉장히 성장이 느려요. 여러분들, 강아지는요, 한 6개월, 1년이면 다 커져버리더라고요. 여러분, 뼈가리는요, 한 2주만 되면요, 커서 잡아먹습니다. 예. 근데 사람은요, 굉장히 성장이 느린 것 같아요. 태어나서 뭐, 자기 손으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 부모가 눈을 떼지 못합니다. 먹는 거, 자는 거 하나, 애가 다치지 않도록, 불꽃 같은 눈동자를 보면서, 나중에 성인이 돼서 자기 역할 때까지 사랑의 돌봄과 수고를 하잖아요. 그 나중에 우리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 되어서 하나님의 대리자로 이 땅의 모든 세상을 주관하는 것이 곧 인간이 하는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그 권한을 우리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지금은 잡초처럼 보이고 지금은 쓸모없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품고 사랑하면 나중에 꽃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누군가를 세우는 자리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한경진 목사님 계시죠? 2000년도에 작고하셨는데 그 영락교회가 남한산성에 작은 처소가 있어서 목사님 거기서 98세의 삶을 사시고 마치셨는데 목사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유품을 정리했는데 놀랍게도 너무 없었어요. 40년 동안 사용하던 1인용 침대 하나, 헤어진 양복 몇 벌, 낡은 성경책이 전부였다고 합니다. 뭐 유명한 점이다. 평생 단 한 채의 집도 소유하지 않았고 단 한 번도 통장을 개설한 적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영락교회의 창립자이기도 하고 한국 사람 최초로 종교교회의 노벨상에 불려졌던 템플턴상을 수상하기도 하셨고 그 바피어스 선교사님과 함께 월드 비전을 창설해서 세계 구호 활동도 하셨고 아까 말했던 부산에서 피난민 교회도 세우셨고 뭐 너무 엄청난 사역들을 하셨죠. 이번에 1992년 그 종교계 노벨상이었던 템플턴상을 수상하면서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입니까? 좀 자랑해도 되잖아요. 양기진 목사님 그 자리에서 굉장히 유명한 말을 남기셨죠. 저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앞에서 죄인이며 신사 참배도 한 사람입니다. 일제시대 때 신사 참배를 했는데 그 죄를 제대로 참회하지 않았습니다. 일생의 짐이었는데 우상 숭배의 죄를 이제야 참회합니다. 바로 일제시대 때 죄송하지만 우리 한국교회 대부분이 신사 참배에 동참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교단적으로 신사 참배를 거부한 데는 우리 장로교 고신척하고 우리 침례교단 외에는 사실 대부분의 교회들이 다 신사 참배했고 오히려 신사 참배를 거부했던 목사들을 면직시키고 파지시켜버렸습니다. 우리 주기철 목사님도 그런 어려움에 처하셨잖아요. 그 템플턴상을 수상한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자신이 신사 참배한 곳에서 공개적인 장소에서 회개하면서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허물을 고백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 목사님 같은 분이 남긴 거 큰 교회 예배당 아닙니다. 결국 그분이 남긴 것은 사람입니다. 그분이 복음을 전하고 섬기면서 가르치면서 그를 통해서 예수 믿은 수많은 사람들이 또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또 어딘가에서 제2의 삶을 살아내고 있는 것, 그것이 최고의 유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남길 수 있겠습니까? 죄송하지만 우리 삶이 끝나는 순간 우리가 입고 있는 옷 한 벌도 가지고 못 갑니다. 이 땅의 것 중에서 우리가 영원히 소유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결국 마지막으로 남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면서 뿌린 그 열매들은 천국에서 상이 되어서 영원히 남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남겨야 될 것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결과물이 아니라 우리가 남겨야 될 것은 바로 한 영혼의 가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흘려보낼 것, 이것이 곧 우리가 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 여기까지 올 때까지 우리를 끌었던 많은 신앙의 선배들에게 우리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번 우리도 사람을 세우는 사역자가 되고 싶습니다. 이 고백하면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더 건강하고

0: 일어나서 우리 영적인 멘토링한 이 공간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서 하나님 주신 위대한 사명을 더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힘있는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 모두가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오직 말씀으로 지금까지 포항시남구 연희로에 위치한 새생명교회 김창호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새생명교회 지역번호 054-284-844번 284-0844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직 말씀으로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FE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내 삶의 노래로 삶으로 노래하고 그 노래가 찬양이 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입니다.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다. 아멘. 시편 71편 6절 말씀입니다. 다윗은 모든 삶 가운데 개입하신 하나님을 이렇게 묵상했습니다. 어머니 태에서부터 간섭하신 하나님, 어려운 순간순간을 돌봐주신 하나님, 그러니 지금 당하는 어려움은 우리를 사용하기 위한 하나님의 작품 활동에 불과한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아기가 엄마를 의지하듯이 우리는 언제나 주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따라 행해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풍성한 찬양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시간, 그러다가 주님께서 주시는 쉼과 위로를 얻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의 노래로 찬양으로 함께 하시죠.

찬송 들으셨고요. 손영진의 내 맘속에 있는 노래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우리는 주님을 의지했고 또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우리를 택하신 주님을 우리는 마땅히 찬송해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 신뢰하겠노라고 다시 한번 결단하면서 찬송들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자, 어디서 어떻게 이 방송 듣고 계시는지 오늘도 함께 해주실 수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샵 9330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듣고 싶은 찬양과 함께 보내주시면 되고요. 계속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신뢰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자, 신청 찬양 함께 듣고 오시죠.

신청해주신 찬양이어서 세 곡 더 듣고 오셨습니다. 프레이즈 유니언 싱어즈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그리고 세바스찬 댐리의 영어 찬송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들으셨고요. 방금 들으신 찬양 김도연의 성령이 오셨네 스케치 버전으로 함께 듣고 왔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찬양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내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 없네. 그레이스 싱어즈 목소리로 듣고 오셨고요. 앞서 들으신 찬송 강성훈의 내 진정 사모하는 듣고 오셨습니다. 믿는 성도의 근본적인 힘은 하나님을 믿는 데에서는 바로 신뢰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신뢰하고 계시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머니 뱃속부터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는 살아계신 주님이십니다. 주님을 이런 마음으로 계속해서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자, 샵 9330 문자메시지로 듣고 싶은 찬양들, 또 기도 제목, 축하 메시지 모두 모두 이곳으로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다음 찬양 향기로운 나무의 찬양 준비했어요. 빈들의 마른 풀같이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민호기의 목사님의 찬양까지 함께 듣고 왔습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이 우리의 살아갈 원동력이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주말 되시고요. 저와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러분이 보내주신 찬양들로 풍성한 내 삶의 노래로가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평안한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내 삶의 노래로 찬양 사역자 지서원이었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극동방송입니다.
1: 도심 속 숨겨놓은 물길이 다시 흘러 생명을 찾습니다. 물길에 따라 사람들이 모이는 아름다운 학산천. 맑은 물이 흐르는 학산천이 옛 물길 흐르는 자연 생태하천으로 복원되어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친수 문화 공간으로 재탄생합니다. 우현 도시숲에서 동빈 내항을 잇는 물길인 학산천 복원 사업은 모두 세 구간으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지는 생태 문화 구간, 자연 친화형 생태 힐링 구간, 생태가 살아 숨쉬는 생태 복원 구간, 누구나 살고 싶고 누구나

0: C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시편 33편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다 라고 하신 말씀을 오늘 이 저녁 마음에 새겨봅니다. 모든 인생을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도 우리의 이웃도 이 땅의 모두가 주님의 백성이라 일컬음을 받는 하늘의 복을 받아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친 하루의 끝자락 찬양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시간, 안온한 밤을 선물하는 Evening Praise. 안녕하세요, 저는 조시연입니다.

네, 첫 곡은 라이트하우스 스튜디오의 나의 하나님 들려드렸습니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우리의 삶이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삼은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다고 하신 이 말씀, 이 말씀의 주인공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이 저녁 하나님께 그 주권을 찬양하며

주님의 위대하심을 올려드리며 내가 주의 백성이오니 복 주옵소서 주님께 간구하며 찬양하는 이브닝 프레이즈 오늘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지는 찬양 달빛 마을의 찬양 준비했습니다. 거무나 아름답다 그리고 제이어스의 나의 백성이 이어서 듣습니다.

두곡 함께 하셨습니다. 거무나 아름답다, 김상진, 달빛마을의 찬양이었고요. 그리고 제이어스의 나의 백성이 두곡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은 어쩌다 보니 조금 호흡이 긴 찬양들만 들려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끝곡도 조금 길어서 저는 일찍 인사를 드리고요. 함께 이 찬양으로 길을 만드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리랜드의 웨이메이커. 마지막 곡으로 들려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주 월요일 저녁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도 길을 만드시는 주님과 함께 평안하세요.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1: 매기 성경 강해 스루 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 이 시간에는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2: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강해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을 사사기서로 모시겠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 사사기서 6장을 이제 쭉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어떠한 조건에서 쓰셨는가, 또 기도원이라고 하는 게 기도원 사사그 기도원이 상당히 유약하고 연약한 사람이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정말 용사다. 이러한 하나님의 쓰심 앞에 영적으로 이 교훈은 어떠한 의미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가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어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들의 문제도 우리들 대부분이 너무 강하여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없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내가 뭘 좀 비어 있어야 하나님께서 들어오셔서 역사하실 수 있는 어떤 여지가, 뭐 이런 식의 표현이 좀 하나님께는 송구스러운 표현입니다만, 뭐 그래야 하나님께 쓰실 거 아니에요? 아, 내가 다 하고 말해. 내가 다 잘났고, 내가 다. 그러면 뭐 하나님께 쓰시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27절에 되어진 말씀,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분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신다 라는 말씀이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지혜 있고 강하고 건강한 사람들을 필요 없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연약함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이 나를 살릴 수 있다고 하는 그 자체를 수긍하며 나아가는 사람을 하나님께 쓰신다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사들을 사용하신 것을 보면 그들이 탁월하거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쓰신 것이 아니다. 그래서 12명의 사사들을 우리가 앞으로 8명의 사사들을 앞으로 쭉 살펴보게 될 터인데, 그 사사들 면면을 보면 못니엘도 그렇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기도원도 그렇고 앞서서 살펴보았던 드보라도 그렇고, 여러분 뭐 누구 하나 그 뭐 분명하게 자기 자신을 나타낼 만한 그런 사람들이 없잖아요. 에훗도. 그래서 이러한 사실들은 바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에게도 마찬가지고 용기를 주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여러분은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부분을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실까요?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그것은 우리가 너무 강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 뭐 내가 다 할 수 있는데 뭐 하나님께서 하시겠어요? 우리들 대부분 너무 재능이 많아서 하나님이 사용하지 못하시는 것은 아닌가. 한 번 더 내 자신을 이 기도원이라고 하는 사사의 쓰임을 통해서 살펴보아야 되리라고 봅니다. 오늘날 우리 대부분은 우리의 뜻을 따라 각자의 길로 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지 않는 유능한 사람, 재능 있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잖아요.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이 너무 강하여서, 스스로 가지고 있는 게 너무 커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 번 더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아까는 26절 27절을 봤지만 그 다음인 28절 2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더 기억하고 나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리라 봅니다. 그래서 교회의 사역자는 교만

안에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육체를 사용하시지 아니하십니다. 이 보잘것없는 전도자가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일과 또 그가 자랑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멸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미워하시고 사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그릇들을 원하시며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은 연약한 그릇뿐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더러운 연약한 그릇을 쓰시지 아니하시고 깨끗한 그릇을 쓰신다고 하는 것 우리가 디모데 후서를 2장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목전에 어떠한 육체도 자랑하지 않도록 하셨던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하시려 때 가장 연약한 것들을 택하사 그 일들을 이루신다고 하는 것. 특별히 여러분 모세를 상고할 때 모세가 갈대상자 속에 누워있었던 어린아이에 불과했다고 하는 것 기억하셔야 되겠죠. 그러나 권좌에 앉아있던 가장 강력한 바로 람세스 2세를 보십시오. 그는 애굽의 가장 큰 도시를 건설한 사람입니다. 작고 보잘것없는 어린아기와 보좌에 앉아있는 강력한 바로 가운데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구를 택하시겠어요? 물론 여러분은 바로를 택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의 약한 것을 들어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려고 갈대 상자 속에 있는 아기 누구죠? 예, 모세를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택하시게 되는데 엘리야는 왜냐하면 약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약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시련을 통해서 연단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엘리야를 가르치시며 마침내 작고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엘리야는 그 작고 세미한 음성에 큰 관심을 두지는 않았죠. 엘리야는 서커스의 묘기라든가 불꽃놀이 그리고 악기 소리 등을 즐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훈련시키셔서 세상에 약한 것을 선택하신다는 것을 깨닫도록 해주셨습니다. 어떤 거죠? 엘리야가 아합과 이세벨의 궁중에 들어가서 7년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엘리야를 그릿 시냇가에 두시게 되는데 거기서 시냇물이 말라가는 것을 보면서 엘리야는 자기의 생명도 말라가는 시냇물과 같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나중에 엘리야는 빈 밀가루 통을 들여다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그를 먹이셨고 그 빈 밀가루 통을 통하여서 과부의 가정을 먹이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하나님은 약한 것들을 들어 사용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시몬 베드로를 살펴보십시오. 누가 그를 선택했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베드로는 물과 같이 연약한 사람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는 반석과 같은 사람이 되라, 내가 너를 반석과 같이 만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 또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저는 주님의 이러한 말씀을 듣고 모든 사람이 어찌 보면 이 베드로를 아니까 웃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봐요. 누가복음 5장 8절을 보면 시몬 베드로도 한때 포기를 하게 되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말입니다. 베드로는 사실 이렇게 말을 하고 싶었을지도 몰라요. 주는 왜 나를 포기하고 다른 사람을 선택하지 아니하십니까? 저는 실패자가 아닙니까? 그럴 때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5장 1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사실상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너는 내가 원하는 사람이다. 너는 오순절날 첫 번째 설교를 하여서 3,000명이 나한테 돌아오도록 만들 사람이다.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약한 자들을 들어 사용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려고 너를 지금 부르고 있는 거란다. 매기 성경 강의를 애청하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항상 이렇게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겠죠? 누군가 이런 말을 했어요. 재미있는 것은요, 사도 바울이 순교를 당했을 당시 네로가 권좌에 있었잖아요. 얼핏 보기에는 바울이 실패하고 네로가 승리한 것처럼 보였죠. 그러나 역사는 이미 그 승패를 결정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바울의 이름을 따라 자기 아들들의 이름을 짓고 네로에게는 욕을 퍼붓고 자기 아들의 이름을 네로라고 짓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것은 아주 흥미로운 사실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약한 것들을 택하사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신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은 베들레헴에 있는 어린아기 예수님과
어찌 보면

면 세금 증서에 사인을 하며 온 제국에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가이샤 아구스도를 비교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같으면 누구를 선택하겠어요? 저는 항상 세금 거두는 사람을 선택할지 모르죠. 왜냐하면 그가 많은 권세를 가지고 있고 많은 돈을 가진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베들레헴에 있는 어린 아기를 택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기는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이러한 방법으로 선택을 하십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볼까요? 비록 기드온이 매우 연약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은 그가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사용하실 겁니다. 그러나 먼저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훈련시키셔야 했던 것이죠. 기드온은 그의 두려움을 극복하고 용기를 얻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는 연약한 무릎을 강하게 하고 버틸 수 있는 힘을 주며 강하게 하는 믿음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기드온이 통과했던 훈련을 정말 여러분들 저도 그렇고요. 꼭 통과하기를 소망해요. 통과하셨더라도 한 번도 통과해야 합니다.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는 기드온에게 첫 번째 교훈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6장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는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왜냐하면 여러분 기드온이 하나님을 그 하나님을 본후이 죽을까 봐 이제 두려워했기 때문인데요.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먼저 너 고향으로 가서 바알의 제단을 둘러엎으며 그 곁에 있는 수풀을 태우는 일부터 시작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사실들은 이방인들의 아주 뭐랄까요, 극악한 부도덕을 보여주는 것이죠. 24절로 27절을 봅니다.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또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이에 기드온이 종열 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의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그랬어요. 이렇게 해서 기드온은 이제 모험을 시작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직도 이제 두려워하는 모습이 없잖아요. 대낮에 용감하게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언제 가요? 어두운 밤에 이제 순종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누가 그 일을 했는지 알고서 이제 기드온을 찾게 되죠. 처형하려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건져내십니다. 기드온은 아직도 주저하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두려움을 물리쳐 주셔야 했습니다. 또 용기와 믿음을 주셔야 했고요.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의 약한 무릎을 강하게 하셔야 했습니다. 이것은 참을성 있고 지루한 연단 과정이었습니다. 다음 단계는 기드온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사용하시는 사람들에게 항상 성령으로 채워주십니다. 34절로 가보실까요? 이제 조금 좀 건너뛰게 되죠. 34절.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그랬습니다. 이 나팔을 부는 것은 전쟁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나팔을 부는 순간에 백성들은 아말렉과 전쟁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요. 기드온에게 이제 모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기드온은 냉대를 당하고 다시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모습이에요. 36절로 38절입니다.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0: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그랬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드온에게 역사하셨는가 하는 것들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다음날 기드온은 다시 이제 돌아가게 됩니다. 제 의견엔 첫 번째 시험의 결과에 관계없이 기드온은 이렇게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역에 따라서는 양털을 밖에 두면 야, 그 땅은 젖지 않아도 양털은 그 젖는 경우가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기드온은 부인할 수 없도록 두 가지 방법을 시험하게 되죠. 이렇게 이제 기드온이 말합니다. 주여, 내가 다시 한번 양털을 밖에 놓겠습니다. 주께서 참으로 이 일을 원하시면 다른 곳에는 이슬을 내리시고 이 양털은 젖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저는 기드온이 이렇게 요청했다는 사실이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우연히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가지 방법은 자연적인 그 가능한 그런 내용이지만 그 반대는 초자연적인 능력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인데요. 기도원은 먼저 양털 위에 이슬을 내리시기를 요구하고 다음에는 양털 위에 이슬이 내리지 않기를 요구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자비를 기도원에게 나타내셨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도원이 자기 안에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까지 그를 점차적으로 가르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여 큰 싸움에서 승리하도록 하실 것입니다. 이제 34절, 35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34, 35절을 보면 사방에서 군사들이 기드온에게 모여든 사실을 볼 수가 있는데, 이스라엘 가운데 나팔을 울리면 그것은 전쟁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기드온이 싸움에 나가서 뭐랄까 좀 이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잖아요. 기드온은 전쟁에서 지휘를 할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전혀 못 되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기드온의 생활 속에서 확실한 방법으로 그를 강화시키시기 시작을 하시는데, 그 내용을 우리가 이제 7장부터 보게 되는데, 제가 여러분 36절로 40절까지의 말씀을 한번더 읽어볼게요.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쭙되 주께서 이미 말씀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이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와 같은 사실과 이와 같은 역사들을 통해서 기드온을 사용하고 계시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제 다음 시간에 7장에서 이제 기드온을 통해서 미디안을 치시는 그러한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1: 스루 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매기 목사님의 성경 강해 시리즈를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 지금까지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사사기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오늘의 퀴즈입니다. 보소서 내가 이것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이슬이 이것에만 있고 사면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기드온은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한 가지 물건을 타작마당에 두고 하나님을 시험했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양털, 2번 풀잎. 정답 아시는 분들은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

9번으로 정답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입니다. 청취 소감도 적어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지난 시간 정답은 2번 큰 용사였습니다. 매기 성경 강의 오늘

0: 번뜩나게 하는 설교 제목이죠. 내가 천국에 가서 이제 주님을 만나겠구나. 아이고, 주님 만날 생각하니 얼마나 좋은지. 주님을 그렇게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다가 가면 주님이 나를 그렇게 맞아주실까 생각해보니까, 열심히 전도해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면 제일 기뻐하시겠구나. 왜?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셨으니까, 우리도 한 영혼 한 영혼 전도해서 구원하는 거, 그거보다 더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없구나. 그래서 저는 그냥 열심히 전도를 했어요. 여러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오늘 밤이 마지막이라면 여러분들이 오늘 어떻게 사시겠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서야 돼요. 주님이 안다고 하셔야죠. 주님이 모른다고 하시면 어떡해. 헛살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라. 여러분, 땅에 쌓는다는 건 뭐예요? 자기를 위해서 먹고 마시며 살기 위해서 재산을 모으는 걸 가리켜요. 하늘에 쌓아놓는다는 게 뭐예요?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그것을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결단하세요. 결단하세요. 아멘.
1: 부산 수용로교회 고 정필도 원로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극동방송은 전파를 통해 복음을 전하는 전도 방송입니다. 한 영혼을 같이 전도하지 않으시겠어요? 지금 단문 50원 유료 문자 샵 903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도 복음 사역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지금 전파 선교사로 결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매달 만 원씩 후원하시는 분들을 전파 선교사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후원으로 인해 지금 한 영혼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전파 선교사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시작해 보세요.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Z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은혜의 찬송.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혜의 찬송 김경화입니다. 최근 한 통계를 보면 사람들은 보통 하루에 평균 30번 정도의 대화를 한다고 합니다. 남자는 대개 2만 5천 마디, 여자는 3만 마디 정도의 말을 한다고 하는데요. 하루 동안에 한 사람이 하는 말을 적어보면 50페이지 정도의 책 한 권이 되고요. 1년 동안 한 사람이 한 말은 400페이지 책 45권 이상으로 엮을 수 있다고 하니까 정말 많은 말을 하고 살고 있네요. 그런데요, 이렇게 많은 말을 하지만 그 중에서 꼭 필요한 말, 좋은 말만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서 조심스러운 그런 마음도 듭니다. 얘기를 나누다 보면 분위기에 휩싸여서 가끔 실언을 하기도 하고요. 또 여러 가지로 상처를 주는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실 말만 할 수 있도록 조금 더 노력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과 같이 하라. 골로새서 4장 6절 말씀이에요. 말을 고르게 하고 조심할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은혜의 찬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의 전 13개 지사가 함께하는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 이어드릴게요.

지혜의 말씀 시편 78편 말씀 함께합니다.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시랴 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셨으며 야곱에게 불같이 노하셨고 또한 이스라엘에게 진노가 불타올랐으니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때문이로다. 지혜 말씀 시편 78편 말씀 함께 하셨습니다.

은혜의 찬송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마음이 굽은 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잠언 11장 20절 말씀이에요. 말도 곱게 하고 행위도 온전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듬뿍 받는 우리 방송가족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의 찬송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평안한 밤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0: FEBC Mission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시편 37편 4절 말씀입니다. 기뻐하는 것이 먼저다 라고 시편은 말합니다. 무엇을 이루기 전에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먼저 두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면 내가 붙잡고 있던 소원뿐만 아니라 미처 알지 못했던 마음까지도 하나님이 채워주신다고 합니다. 그 하나님을 기뻐하며 김도연의 샬롬 나잇 시작하겠습니다.

첫 곡은 Ernie Hassey의 Oh, What a Moment 였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해주시는 무엇보다 그분 자체를 좋아하고 그분으로 인해 만족하는 삶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다 보면 내가 붙잡고 있던 소원만이 아니라 내 안에 있었지만 잘 알지 못했던 마음까지도 하나님이 하나씩 바로잡아주시고 또 채워주시지 않을까.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보다 더 우리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무엇을 얻기 위한 방법이라기

세곡 들려드렸습니다. 왕현의 낮은 자의 모습으로, 빈들의 자유한 사람, 오영은의 나는 너무 작아서 들려드렸습니다. 김도윤의 샬롬 나이스에서는 문자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누고 이 시간에 듣고 싶으신 찬양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또 선곡표를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FEBC 스마트폰 앱 다운받으시면 방송 들으시면서 실시간으로 선곡되는 찬양 확인하실 수 있고요. 사연과 기도 제목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세곡 들려드렸습니다. 샘 옥의 Here I Go, 스티븐 커치 프만의 Dive, 마이클 W. 스미스의 I Will Be Here For You 였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한다라는 것은 결과를 얻기 위해 따라가는 뭐 일종의 절차가 아니라그분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그런 태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따져서 아내가 하나님을 기뻐하면 하나님이 이렇게해주시겠지라는그런게아니라자연스럽게하나님을기뻐하면우리안에소망과갈망도정리되고이루어주신다라는그런말씀이아닐까우리를지으신분이그렇게정하셨기때문에우린그저그분을기뻐하면우리안에깊은소원을또이루어주십니다

세 곡 연이어서 들려드렸습니다. 기뻐하라, 강명식의 기뻐하라, 송정미의 서로 사랑하라, 이길승이 부른 하나님 한 분만까지 들려드렸습니다. 오늘도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하면서 김도윤의 샬롬 나잇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샬롬.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그레이스 투 유 김정호입니다. 얼마 전에 아내와 함께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폭포가 아름다운 곳이었는데요. 평소에는 말라있을 때가 많지만 전날에 비가 와서 그런지 시원한 물줄기가 내려오는 모습이 참 장관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감상하다 보니 제 안에도 시원한 생명수가 폭포처럼 흘러넘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절로

들더라고요. 때로는 너무 바빠서, 때로는 건강이 온전하지 않아서, 때로는 마음의 상처 때문에, 때로는 부족한 물질을 채우기 위해서 주님을 구하는 것이 우리 우선순위에서 밀릴 때가 있습니다. 목소리를 크게 높이기조차 어려울 그때, 그래도 작은 신음일지라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구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다면 우리의 영혼은 하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로 점점 채워져서 마침내 폭포수처럼 우리 주변을, 나 자신을 주님으로 물들입니다. 이 놀라운 일을 우리 안에서 이루어 가실 주님을 신뢰하면서 오늘도 더욱 주님 안에 거하는 하루 또 마무리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하시지요.

김현진의 찬양으로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첫 곡으로 보내드렸고요. 이어서 나무현의 선한 능력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이 정말로 선한 능력이고 그리고 주님이 선하신 분이시지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구하고 주님으로 더욱 채워져 갈수록 우리 안에 선하고 또 충만한 능력이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때때로 우리가 주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모습 그대로인 것 같지만 그래도 괜찮더라고요. 우리가 연약해도 그리고 계속 강해지지 못해도 주님은 주님의 그 강한 능력으로 우리를 통해서 충분히 주님의 일을 하십니다. 그러니 오직 주님을 신뢰함으로 우리는 주님을 더 사모하고 그리고 구하고 그 안에 거하기를 힘쓸 뿐이지요. 자, 오늘 어떻게 그렇게 주 안에 거하고 계신지 주님을 사모하고 계신지 여러분들의 이야기들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또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도 함께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기다리고 있을게요.

어노인팅의 찬양으로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그리고 이어서 지명현의 음성으로 성도여 다 함께 두 곡 함께 하셨습니다. 말씀으로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우리의 삶이 주 안에서 더욱 풍성해질 줄 믿습니다. 오늘은 스가랴 6장 말씀으로 함께 하시지요.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내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더라.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어릉지고 건강한 말들이 메었는지라.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검은 말은 북쪽 땅으로 나가고 흰 말은 그 뒤를 따르고 어릉진 말은 남쪽 땅으로 나가고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하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 하매 곧 땅에 두루 다니더라. 그가 내게 외쳐 말하여 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하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사로잡힌 자 가운데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헬데와 도비야와 여디야가 스바냐의 아들 요시아의 집에 들어갔나니 너는 이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서 받되 은과 금을 받아 면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그 면류관은 헬렘과 도비야와 여다야와 스바냐의 아들 헨을 기념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전 안에 두라 하시니라.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만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이같이 되리라. 아멘.

한이의 음성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오신치라신추였어요. 자, 계속해서 그레이스 투유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찬양은 홀리원과 지미선의 찬양으로

그레이스 큐티 헐몬의 이슬.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요한복음 3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니고데모라는 유대인 지도자가 밤에 예수님께 찾아와서는 쉽게 말하기 어려운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2절 말씀이지요. 그러자 주님은 큰 용기를 낸 니고데모에게 진실로 진실로 거듭나야 함을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스라엘 땅에 세워져서 회복되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사람의 영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비로소 그 안에 세워지는 나라라고 하십니다. 이런 나라를 니고데모가 보기를 그리고 들어가길 원하신다 하셨습니다. 지도자로서 유대 나라에 대한 말씀을 기대했던 니고데모는 당황했습니다. 말씀하신 영으로 세워지는 나라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선포하신 이 나라는 몸이 있는 동안에는 우리 심령 안에 세워지는 나라, 그런 다음에는 그 영으로서 주와 함께 서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베드로 후서 1장 11절 말씀입니다. 내 주여, 이곳에서 주님으로 주의 나라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저곳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그 나라를 살게 하시옵소서. 아멘.

아름다운 화음의 찬양이었습니다. 옹기장의 성령의 리듬이었습니다. 자, 이어지는 찬양은 극동방송 복음성가 경연대회 4회 수상곡입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친구의 고백, 이어서 함께 하시죠.

친구의 고백이었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찬양이었고요. 자, 이어지는 두 곡의 찬양입니다. 수원시립합창단의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그리고 예찬 남성 중창단의 영원히 찬양드리세.

영원히 찬양드리세 예찬 남성중창단의 찬양을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은 129번님의 문자 사연 보내드립니다. 마산에서 듣고 계시다고요? 이제 해야 할 일들 다 끝내고 저만의 시간을 가지며 방송 들으며 몸과 마음의 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매일이 바쁘고 정신이 없네요. 뭐큰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지만 집에 아픈 동생이 있다 보니 이 동생 위주로 생활을 하다 보니 늘 바쁩니다. 제 동생은 6년 전 크리스마스 때 뇌경색으로 쓰러진 뒤 오른쪽이 마비되고 인지 능력과 언어 장애가 있어서 아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긴다고 믿지만 동생 손발이 되다 보니 바쁘네요. 갈수록 힘듭니다. 지쳐간다고 해야 할까? 교회와도 멀어지는 것 같아서 늘 외딴섬 같습니다. 유일한 동반자가 극동방송이라고 하셨네요. 24시간 극동방송을 들으며 매일을 살아냅니다. 감당케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아프지만 동생을 위해서 무슨 일이든 할수 있어서 감사하고, 늘 부어주시는 은혜로 기적을 살아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순 없지만 반드시 좋은 것을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감사로 삽니다. 제 삶은 실패자일지라도 제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께는 실패가 없으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그레이스 투 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문자 사연이 참 귀합니다. 제가 뭐라고 다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힘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수 없지만 신실하신 그 주님 믿고 계시는 129번님. 하나님께서는 실패가 없으시는 건 맞는데

건데요. 우리의 삶도 그 실패 없으신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온전히 성공한 삶을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삶이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그리고 이 세상의 기준으로는 썩 만족스럽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주님 안에

정말 다시 한번 축복하고요. 그레이스토유 또 극동방송과 함께 계속해서 쉼의 시간도 잘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신청은 없지만 제가 한곡 준비했어요. 올레이션스 경배와 찬양 앨범에서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그리고 장성찬의 연주로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이렇게 두 곡 찬양 보내드리고요. 저는 내일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정호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RT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강중인의 달빛 가스펠, 달빛 창문 활짝 열었습니다. 오늘 첫 찬양으로는 장윤영의 미제레레, 불쌍히 여겨주소서 들려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찬양 사역자 강중현이고요. 강중현의 달빛 가스펠 토요일 주일 여러분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오늘 토요일을 국내 CCM 찬양들로 여러분들과 함께 할 건데요.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이제 여름의 날씨가, 누가 뭐래도 여름의 날씨가 된 듯합니다. 비도 온 날도 있었는데 비온 날도 이제는 후텁 지근한 그런 날씨가 계속 이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정말 여름으로 들어서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긴 옷들은 전부 다좀 장롱 깊숙이 넣어두고, 그리고 이제 얇은 옷또 반팔 옷을 꺼내서 입고 다니는, 본격적으로 입고 다니는 그런 시간이 되었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장롱 없나요? 제가 장롱 깊숙이라고 얘기를 해놓고서는 장롱이라는 말이지 안 쓰나? 갑자기 순간 그런 생각이 들었어. 이제 옷장이라 그러죠. 네, 옷장. 뭐, 네, 저뭐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의 세대는 아마 다 장롱을 다 이해를 하실 겁니다. 하여튼 뭐 순간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네, 오늘 첫 찬양으로 장윤영의 미제레레를 들려드렸는데요. 네, 우리는 또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주님 앞에 주여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라는 이 고백은 늘 우리와 함께 있는 고백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 시간에 깨어있는 여러분들, 또 무엇을 하고 계신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그리스도의 그 긍휼하심을 구하며, 또 구하는 모든 이에게 싫다하지 않으시고 거절하지 않으시고 허락하시는 놀라우신 그 은혜를 오늘 저와 함께 이한 시간 동안 찬양을 들으면서 경험하시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참 좋은 곡들 많이 준비해 놓고 있거든요. 저와 한 시간 동안 함께 하시지요.

오영은의 왜 당신은 날. 그리고 이어서 들려드렸던 찬양은 강명식의 고멜의 노래였습니다. 두 곡이 전부 다, 이게 두곡 다, 찬양하고 있는, 담고 있는 노래의 가사의 의미는 왜 나를 사랑하시나, 그리고 사랑하는 주님에 대한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고멜의 이야기는 성경 말씀의 이야기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사랑을 경험하셨나요? 어떻게 이런 날 사랑하시지? 그런 생각이 들 때는 없으신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죄의 문제 때문에 야, 내가 이런 죄인인데 나를 이런 나를 사랑하시네 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지만 제 스스로가 어느 때는 굉장히 무너질 때가 있잖아요, 사람들마다. 정말로 스스로를 봤을 때 야, 난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뭐 매번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살면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가장 인생의 바닥을 경험할 때도 있고 그런 시기들이 있죠. 그리고 또 사실상 그런 시기는 한 번만 오지 않습니다. 살면서 그 경중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상당히 많이 그런 때는 오게 되죠. 저는 오히려 그럴 때 어떻게 이런 나를 사랑하시지?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참 죄송하게도 기도가 늘 똑같거든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주님 어디 계시냐? 주님은 나와 함께하고 계시냐? 주님, 저를 사랑하신다면 왜 나를 이렇게 놔두시나요? 뭐 이런 기도를 하게 되죠. 원망의 기도를 하게 되고 또 그러다가도 긍휼히 여겨달라는 간구의 기도를 또 하게 되고 그리고 또 정말 엉엉 울다가 이렇게 끝나게 되는 기도도 드리기도 하고요. 근데 돌이켜보면 수없이 많이 우리에게 사랑하심을 확증해 주시고 보여주셨잖아요. 고멜의 노래에 있는 것처럼 정말 한 번도 싫다하지 않으시고 너무 많은 일들로 우리와 함께 하심에 대한 증거를 보여주시고 말씀으로도 말씀하시고 그더 놀라운 거는 이렇게 많은 그 똑같은 상황 속에서 주님이 여전히 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저희 같으면, 아니 저 같으면 야, 너 도대체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듣니? 야, 그게 그러면 야, 너 진짜 안 믿는구나, 너는. 넌안 되겠다. 그 이러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 여전히 등을 쓰다듬어 주시고 여전히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아니야, 아니야, 아니다, 얘야. 또 어느 때는 큰 소리로 굉장히 분명하게 아니라고 말씀하실 때도 있죠. 그땐 가끔 혼나기도 하죠. 그러니까 그 혼남이 우리의 믿음이 없기 때문에 벌을 주시는 혼이 아니라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도대체 이 사랑을 너는 왜 믿지 못하느냐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너는 나의 자녀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큰 음성을 들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참 놀랍게도 그분의 그 사랑이 더욱더 깊어지는 것을 또 깨닫게 되죠. 우리가 아무리 힘든 것 가운데 있더라도 주님 앞에 울부짖는 것을 또 소리내서 우는 것을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고요? 그 기도 안에 하나님 계시니까요. 들으시니까요. 행복한 아침 시작할게요.

예수님의 팔복설교는 음악으로 치자면 베토벤이나 바하의 음악과 견주어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술작품으로 치자면 미켈란젤로의 조각이나 다빈치, 라파엘, 렘브란트나 고흐의 영감 있는 작품과도 비교할 수 있을 만큼 수준 높은 설교입니다. 그런데 그런 작품들이 너무 완벽해서 나는 도저히 그런 작품을 만들 수 없다는 좌절감을 갖게 되는 것처럼 예수님의 팔복 설교도 너무 수준이 높아서 순종하기 어렵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면 주님으로부터 너도 할수 있어 라는 격려와 용기를 얻게 됩니다. 정말 우리도 할수 있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임이요

찬양이었습니다. 앨범 제목이 진짜 끝내줘요. 이거는 끝내준다고밖에는 표현을 못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잘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게 앨범 제목이에요. 너무 좋죠. 김보규의 그 주는 달려가서 세우리는 곡의 제목이고요. 이 곡이 담겨져 있는 앨범 제목이 예수님을 잘 소개하고 싶습니다입니다. 참, 너무 이름을 잘 지어서 감동이네요. 오늘 팔복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쵸? 산상수훈에 대한 이야기였죠. 어느 때는 그랬대요. 이 산상수훈의 말씀만 가지고 좀 잘못된 신학자들은 예수님을 그냥 선생님으로, 좋은 얘기하는 선생님으로, 그러니까 교훈과 이제 훈화의 말씀을 하는 그냥 랍비 정도로만 생각했대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굉장히 모든 말씀이 다 복음이잖아요. 그리고 제일 큰 복음은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았다는 사실의 말씀이죠. 그런데 그것보다도 이 산상수훈에 있는 말씀을 부각시켜서 예수님을 그냥 좋은 선생님으로 만 그런 분으로만 만들었던 신학자들도 있다곤 합니다. 그러니까요. 이 얘기를 왜 했냐고요? 사실은요. 선생님들은 본인이 그렇게 못 살면서 누군가에게 가르치는 걸 좋아해요. 좋아한다기보다도 그런 일이 많죠. 근데 또 그것을 더 인정하고 뭐 이야기를 듣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다 같은 사람이니까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팔복의 말씀을 전해주신 거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죠. 그리고 너희도 그렇게 살아가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제일 마지막 장에 28장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산상순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정말로 이루었냐 못 이루었냐에 대한 성공과 실패에 대한 이야기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노력과 그 애씀과 실제 상황에서 함께 하시고 그렇게 함께 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그런 일들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잃어버렸던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주님의 귀하신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신 거고 그 맡기신 일들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쫓아서 이 산상수훈에 있는 말씀처럼 살아가려고 애쓸 때 세상은 주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걱정이 없습니다. 염려도 없죠. 그리고 거룩한 도전과 그 기쁨과 그 은혜만이 우리에게 있을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의 말씀이 정말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한곡더 드릴게요. 나무현이 부릅니다. 욥의 기도.

나무엔의 요배 기도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24시간 복음 방송 극동 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강중현의 달빛 가스펠을 청취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이제 저희 달빛 가스펠에 사용과 신청곡으로 참여하실 수 있어요. 늘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토요일 주일 강중현의 달빛 가스펠은 토요일 주일 또뭐 금요일까지는 나영환 전사님의 달빛 가스펠이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이 토요일 주일 방송에 여러분들이 사연과 신청곡을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저는 주로 문자 사연 방법을 알려드리고 있어요. 샵 1069번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유료 이용료가 있다는 사실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한 가지 더요. 오늘 또 내일 이틀간 사연을 보내주시면 그 사연을 잘 모아서 그주 토요일 날 이렇게 전달해 드려요. 말씀을 드려요라고 얘기하려고 했는데 좀 이상한 것 같아서 배달해 드립니다. 신청곡도 배달해 드리고 사연도 읽어 드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읽어 드리는 게 아니라 이번 주 토요일마다 모아 모아서 방송을 해 드리고 있다는 사실 네,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월 23일이었죠. 5월 23일 1시 땡 치자마자 04초에

5015님께서, 5015님께서, 목사님 안녕하세요. 오늘 드디어 위럽 집회 간답니다. 신곡 나오면 틀어주실 거죠? 그리고 가로 열고 이렇게 쓰셨어요. 조금 늦었어요. 네, 4초 늦으셨어요. 네, 뭘 조금 늦어요? 와, 진짜 좋으셨겠다. 다녀오셨으면 다녀온 후기도 좀 올려주세요. 위럽의 곡은 내일 준비가 돼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5005님. 또 아이고 네. 또 기도 부탁해 오셨습니다. 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8411님. 네. 오프닝 멘트 오프닝 정말 좋네요. 시편 27편 1절. 네. 맞습니다. 8411님이 또 올려주셨어요. 와, 저 장윤영 사모님 바닷길 너무 좋아해요. 신청곡 장윤영 사모님의 미제렐에 들려주세요. 네. 그래서 오늘 첫 곡으로 들려드렸습니다. 저는 장윤영 사모님의 곡들을 거의 다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너무 좋죠. 네. 6997님. 긴 사연을 주셨는데, 아, 이거를 이렇게 추려서 읽어드리기가 좀 그래서 제가 빠르게 읽어볼게요. 성령 하나님께서 촉촉하게 성령의 담비를 촉촉히 온 땅에 우리나라 산과 바다와 산천 초목 위에 동해 서해 남해 삼면을 바다로 에워싸오고 북한 땅에도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증거되기를 간절히 간절히 바라고 원하고 소망하며 기도드립니다. 이 밤에 이 포근한 음성 감미로운 멘트와 예수님의 사랑을 속삭이는 강중현 PD님의 국내 CCM으로 네, 시간이 흘러서 모든 것이 희망이 사라진다고 하여도 네, 하나님께서 내게로 돌아오실 줄다 아시고 임마누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사랑합니다. 찬양드립니다. 찬양의 위로와 힘을 얻습니다. 매일매일 시간이 밤시간이 너무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네. 6997님 정말 감사합니다. 6428님, 저희 왕 애청자시죠. 5월 23일 날, 막 거의 마지막 때 보내주셨어요. 다시 일어나서 찬양에 한국에서의 이 시간 듣기는 기적에 가까운 점점점 필요하면 일상에서의 기적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8박 9일간 일본 여행도 감사합니다. 오, 네. 8월에 오픈 정기전 작품도 끝마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와, 8월에 정기전을 하시는군요. 이번 달 마지막 날에 미국으로 가는 일정 모든 일잘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새임 주시길 기도합니다. 6428님 건강 건강 또 건강 조심하십시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자, 5월 24일 날더 늦으셨는데요. 땡 1시 1분 12초에 안녕하세요. 항상 감사하게 잘 듣고 있습니다. 네. 오기로님 제가 감사합니다. 6002님 오프닝 찬양 제목 알고 싶네요. 엄청 은혜가 됩니다. 24일 날 오프닝 찬양이 뭐였냐면요. 찬미워십의 찬양이었어요. 찬미워십의 찬양이었는데 제 기억이 맞다면 찬미워십의 성전 문전에서라는 찬양이었을 거예요. 네, 성전 문전에서 맞아요, 맞아요. 이 찬양이었습니다. 좋으셨죠? 네, 저도 그 찬양 참 좋아합니다. 이렇게 또 많은 분들이 사연과 신청곡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장윤영 사모님의 신청곡은 제가 오프닝에서 이미 들려드렸고요. 사연 올려주신 분들 위해서 제가 노래 선물 한곡 준비했거든요. 원래 원곡은 민호기 목사님의 곡이죠.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제가 이 곡을 커버한 게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 목소리로 들려드릴게요. 제가 부릅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어서 들려드렸던 찬양은 송정미의 희망가였습니다. 네, 송정미 사모님이라는 호칭이 더 익숙한데, 이 찬양 저 개인적으로 너무 이 찬양도 너무 좋아요. 우리가 이 풍진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해야 할게 뭘까? 예수님이 그 여기 계시면 뭘 하실까라는 생각들 많이 하잖아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런 생각들 많이 하죠. 그리고 또 한때는 그 기억나시는 분 계신가요? 조금 오래전인데 아마 미국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What would Jesus do? 예수라면 어떻게 했을까라는 캠페인 운동 같은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왜그 팔목에 띠도 하고 다니고 막 이랬던 게 기억이 나는데 우리 가끔 그런 생각하잖아요. 지금 이 세상에 주님이 오시면 뭘 먼저 하실까요, 여러분? 누군가를 때려주실까요? 상을 뒤집어엎고 모든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는 공의로 다확 뒤바꿔 놓으실까요? 네, 그런데 이런 소원과 이런 바람은 예수님이 오셨을 그 당시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있었습니다. 근데 참

놀랍게도 예수님은 사랑하셨어요. 그쵸? 그런데 그 사랑하심이 그 세상의 어떤 것도 대신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능력과 힘이 돼서 지금까지도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

생각합니다. 오늘 벌써 마지막 인사를 좀 드려야 될것 같아요. 저는 내일 국내 예배 찬양들로 여러분들과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시고요. 그리스도의 평안을 전하며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곡의 찬양 준비해 놓고 있거든요. 그 찬양 소개해 드리고 전 물러갈게요. 강성은의 주의 선하심에 기대, 그리고 소망의 바다 1집입니다. 소망의 바다. 두곡 들으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샬롬입니다.

0: FE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정숙경의 주님의 시간에 방송가족 여러분, 탈북민 여러분, 그리고 또 북녘 땅에서 청취하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주님의 시간에 정숙경입니다. 올해 끝자락, 초록의 깊이가 한층 더해진 토요일 새벽입니다. 꽃향기에 취해서 시작했던 5월이 어느덧 여름의 길목으로 우리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바쁘게 달려온 한 달, 여러분의 마음속엔 어떤 열매들이 맺혔습니까? 혹시나 앞만 보고 달려오느라 내 곁에 소중한 풍경들을 놓치지는 않으셨는지요. 오늘 새벽 이 시간은 잠시 멈춰서서 한 달간 우리를 지켜주신 주님의 은혜를 돌아보며 또 평안한 안식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고 소망하면서 주님의 시간에 출발합니다.

내게 주신 것 세월보다 지금의 모습

예뻐서 고맙고 귀해서 고맙고 함께 있어서 고맙다. 5월은 모든 것이 다 고맙다는 인사뿐이다. 네, 나태주님의 5월의 감사였습니다. 그렇습니다. 5월 감사의 달을 보내면서 정말 가족이 있어서 자녀가 있어서 또 섬길 이웃이 있어서 또 우리 아버지, 하늘아버지가 계셔서 너무나 감사한 달. 5월이 이제 벌써 또 훌쩍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주님의 시간에 함께하고 계신데요. 이 시간에는 모퉁이돌 선교회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 북한어 성경 낭독을 보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 무렵에 레아가 야곱에게 낳아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려고 밖으로 나갔더니 히위 사람 하몰의 아들이며 그 지방의 군장인 세겜이 그녀를 보고 붙들어 억지로 그녀를 범하고서 그의 마음이 야곱의 딸 디나를 련모하니 그가 그 소녀를 사랑하여 부드럽게 달래었다. 그가 자기 아버지 하몰에게 이 소녀를 나의 아내로 만들어 주십시오 하고 청하였다. 야곱은 자기 딸 디나가 더럽혀졌다는 말을 들었으나 자기 아들들이 아직 짐승들과 함께 들에 있었으므로 그들이 올 때까지 입을 다물고 있었다. 이때 세겜의 아버지 하몰이 야곱에게 말하려고 왔고 야곱의 아들들도 이 이야기를 듣고 들에서 돌아왔으니 세겜이 야곱의 딸과 더불어 누움으로써 이스라엘에게 수치스러운 일, 곧 해서는 안 될 일을 행하였으므로 그들이 크게 상심하고 분노하였다. 그럼에도 하몰은 그들에게 말을 걸어왔다. 내 아들 세겜의 마음이 그대의 딸을 련모하니 청컨대 그녀를 그에게 주어 아내 삼게 하시오. 이로써 그대들은 우리와 통혼하여 그대들의 딸들을 우리에게 주고 우리의 딸들은 그대들이 취하시오. 그리하면 그대들은 우리와 함께 살 수 있소. 이 땅이 그대들 앞에 있으니 그대들은 거기에 눌러 살며 거래할 수 있고 거기서 재산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이오. 세겜도 그녀의 아버지와 오라비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그대들의 면전서 내가 은총을 입기 바라노니 그대들이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드리겠소. 아무리 많은 지참금이나 폐백을 요구할지라도 내가 그대들이 말하는 대로 반드시 드리겠소이다. 그러니 소녀를 내게 신부감으로 내어주시오. 그러자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 아버지 하몰에게 속임수로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두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는 이러한 일을 할 수 없소. 할례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내어줄 수 없으니 그것은 우리에게 치욕이기 때문이오. 그대들이 우리와 같이 되어 그대들 중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는다면 우리는 이 한 가지로서 이 일에 동의할 수 있어.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딸들을 그대들에게 내어주고 또 우리가 그대들의 딸들을 데려올 것이며 나아가 우리가 그대들과 더불어 살 것이니 마침내 우리가 그대들과 한 민족이 될 것이오. 그러나 그대들이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우리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아니하면 우리는 우리의 딸을 데리고 갈 것이오. 하몰과 하몰의 아들 세겜이 그들의 이야기를 기쁘게 여겼고 그 청년이 그 일을 마다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야곱의 딸에게 련정을 품었기 때문이다. 그는 그의 아버지의 집안에서 비할 데 없이 존귀한 자였다. 하몰과 그 아들 세겜이 자기들의 성읍문에 이르러 그 성읍 사람들을 설득하여 이렇게 말하였다. 이 사람들이 우리와 화합하게 하여 그들로 이 땅에 살면서 여기서 거래하게 합시다. 보시오. 이 땅은 그들을 용납할 수 있을 만큼 얼마든지 넓으니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데려와 아내로 삼고 우리도 그들에게 우리의 딸들을 내어주도록 합시다. 다만 이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살며 한 민족이 되려면 오직 한 가지에 동의해야 하는데 우리 가운데 남자는 모두 그들이 할례 받은 것 같이 그렇게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요.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그들의 재산과 그들의 짐승들 모두가 우리 것이 되지 않겠소? 그러니 다만 우리가 그들에게 동의합시다. 그러면 그들은 우리와 함께 살게 될 것이요. 그러자 성문 밖으로 나온 사람들이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귀담아 듣고서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았다. 마침내 사흔 날이 이르자 그들이 통증으로 괴로워할 즈음에 야곱의 두 아들 곧 디나의 오라비 시므온과 레위가 각자 칼을 가지고 부지중에 그 성읍으로 엄습하여 남자들을 모두 죽였고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칼날로 친 후에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끌고 나왔다. 그러자 야곱의 아들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약탈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 누이를 더럽혔기 때문이다.

그들은 저들의 양떼와 소떼와 나귀들과 그 성읍 안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 모두 탈취하였고 저들의 모든 재산과 자녀들과 아내들을 모두 포로로 사로잡고 그 집안에 있는 것들까지 모두 략탈하였다. 그러자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말하였다. 너희가 나를 곤경에 빠뜨렸으니 실로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들 곧 가나안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 사이에 악취를 풍기게 하였도다. 내게 속한 사람들은 구수가 적으니 그들이 모여서 나를 치면 이제 나와 내 집이 멸절되리라. 이에 그들은 그가 우리의 누이를 마치 청녀 다루듯이 다룰 수 있습니까? 하고 대답하였다. 지금까지 창세기 34장이었습니다.

0: 새벽 이 시간까지 공부하는 학생 여러분, 수능생 여러분의 또 그 시간을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로 지치지 않기를 기도하고요. 병실에서 청취하고 계시는 여러분의 빠른 회복을 기도드립니다. 운행 중이신 분들 계실 텐데요. 안전 운행하시기를 기도하면서 이 시간에는 북녘에서 오신 탈북민들의 생생한 신앙 간증을 전해드립니다. 이분들의 생생한 탈북 과정과 대한민국 정착 과정에서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 함께하시죠.
1: 저는 대한민국에 들어오기 전에 북한 땅에서는 북한에서 말하는 빨갱이 집안에서 자랐던 사람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으로 오는 과정에 저와 함께 만났던 탈북민들 중에서 그들이 북한 땅에서 살았던 이야기를 듣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알지 못했던 북한이 현실을 저는 그때 저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북송된 것은 북한 땅에서 선거가 있어가지고 그 선거에 참석을 못했기 때문에 저는 그 선거가 참석 못하면 제가 살았던 정치범 수용소란에 끌려간다는 그 두려움 때문에 가지 못했습니다. 그랬던 제가 북한 땅에 다시 북송돼 갈 때는 북한 땅에서 나가는 순간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당신들이 다시 들어온 것을 저국에서는 열렬히 환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신이 모든 결함을 다 반성을 하면 저국의 어머니 당은 당신들 용서한다. 이 말을 믿고 저는 북한 땅에 나갔습니다. 나가가지고 내 죄를 다 내려놓고 북한 땅에서 다시 한번 살려는 이런 마음으로 내려갔는데 저희 인생이 바뀌는 큰 계기가 있었습니다. 저는 사실은 북한 땅에서 살면서 사회를 몰랐기 때문에 제가 나름대로 보위부탁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잡혀 나갈 때도 결코 저국을 나는 배반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를 그렇게까지 취급할 줄은 몰랐는데 제가 북한 땅에 잡혀 나가는 순간부터 저는 저국 반역자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나가게 되더라고요. 너무 놀랐습니다. 저는 저국을 반역해서 나간 것이 아닙니다. 나는 사실은 어떤 물건을 받고 먹고 살기 위해서 돈을 좀 만들어 보려고 나간 것입니다. 암만 발버둥 치고 말을 했어도 저는 저국 배반자라는 이런 타이틀이 붙였고 그 타이틀을 가지고 제가 청진 도시 도란 데를 다시 넘기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충격적인 또 장면을 제가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는 우리 탈북민 자매님들이 많이 중국에서 살다가 잡혀온 친구들도 있고 또 중국 땅에서 임신해서 나왔던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그 친구들 가운데 제가 너무나도 기억이 남는 친구가 23살짜리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그 안에서 많은 고통과 이런 유산을 시키는 그런 행위가 있었는데도 어떻게 마지막까지 그 친구는 임신을 하여서 제가 들어간 지 3일 만에 아이를 낳게 되었습니다. 낳는 순간에 그곳에서는 그 아이를 일단 죽이진 않고 비닐보자기에다가 싸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기가 살았는데 어떻게 저렇게 비닐보자기에다가 싸냐. 차라리 저 애한테 젖을 물려주면 안 되냐. 근데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안에서 저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 생명을 누구나 살리자고 말을 하는 순간에 저희도 똑같은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아이를 저희가 같이 무릎 꿇고 있는 그 방에 구석에다가 놓고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사람이 목숨이 파리 목숨 먹다 못하다고 하였는데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저도 한 모금 안 먹고 정말 태어나자마자 이빨로 우리가 끊어진 그 탯줄 안에서 포사기 강포에 쌓여있는 아이가 3일을 울고 있더라고요. 엄마 젖도 못 먹은 그 아이가 아에에 하고 우는데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저는 저희 아이를 3년 전에 하늘나라로 보내고 중국에 들어갔다 때문에 저희 가슴이 너무나도 찢어져가지고 아기 울음소리 날 때마다 같이 울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모르지만 해도 신이 있다면 이 땅에 이곳에 벼락을 내려달라고 이렇게 기도가 나갔더라고요. 저희는 울 수밖에 없고 3일 후에 아기 엄마는 자기 고향인 함흥 쪽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아기를 낳은 엄마가 먹을 수 있는 음식이란 건 옥수수 멀건 그 중물 위에 그 빈 물만 떠서 그 애를 줬는데 그 애도 그래도 아기를 낳았다고도 젖 가슴에 젖이 부르니까 애는 가슴을 감싸며 밤새로 웁니다. 애기는 저도 한 모금 먹지도 못했지만 그 울음소리를 듣는 저희들의 마음은 타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3일 후 애기 엄마가 나가게 되니까 그 애기가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저희는 저 애기를 어떻게 할 것인지 너무나도 궁금했는데 저희 감방에 같이 갇혀있던 나이든 아주머니를 불러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줌마가 물바게째에다가 물을 가지고 들어오면서 막 울더라고요. 나도 어쩔 수 없다.

이 죄는 내가 다 받겠다. 하지만 나도 지켜서 어쩔 수밖에 없으니 제발 날 용서해 더하오 하면서 그 엄마가 저희들 있는 앞에서 살아있는 아기를 물속에다가 엮는 것을 보는 순간에 저희들은 정말 땅을 치며 울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세상에 인간이 인간을 어떻게 저렇게 죽일 수 있는가. 북한 땅은 능히 그럴 수가 있는 땅이었고 그 안에서는 누구도 대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안에서 품었던 북한에 대한 환상, 북한에 대한 믿음, 나는 다시 북한 땅에 가서 살겠다는 그 모든 마음을 다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중국으로 탈출을 했다가 두 번째 다시 또 북한 들어가게 됐지만 그때는 제가 제 인간의 힘으로 탈출을 하였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에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하여 주시지 않았나 이렇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 들어온 것은 저는 두 번의 북송을 통해 가시고 어떻게 하나 다시 살아야 되겠다는 그 마음으로 한국에 왔습니다. 남조선이란 나라는 너무나도 별천지였습니다. 그리고 정말 북한에서 말하는 지상낙원이 대한민국에서 펼쳐지고 있더라고요. 저희는 중국에 처음에 와서 중국이 지상낙원이라고 했습니다. 왜? 우리가 못 보던 불빛이 중국 땅에 환하고 그 중국 땅을 한이 비춰서 우리는 아 지상낙원이 여기거다 이랬는데 대한민국에 와보니까요. 대한민국은 지상낙원이 아니고 지상천국이었어요. 밤이 돼서 더 찬란하더라고요. 대한민국에 와서도 저는 제일 처음에 저를 교회를 인도했던 친구분의 주안장로 교회라는 데를 저를 처음에 데리고 갔는데 가니까 사람들만 많고 저희가 가도 누가 쳐다도 안 보고 하니까 교회라는 데 가면 어찌 보면 좀 사람을 알고 싶고 또 본인들이 누구를 통해서 이 사람이 나를 좀 관심을 가져줄까 하고 갔는데 교회라는 것을 제가 잘 모르지만 해도 거기는 사람이 많으니까 저희가 누구한테 말을 붙일 수 있는 이런 시간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 나는 가보니까 그 교회라는 데가 아닌 것 같아 하고 한번 가고는 안 가봤습니다. 근데 제가 두 번째로 교회를 인도받은 것이 제가 식당 일을 하는데 사장님이 사모님이 권사님이라 하시더라고요. 그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 장로님들 이런 분들이 많이 저희 식당에 오셔가지고 제가 북한에서 왔다니까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면서 교회를 가봤냐고. 저는 교회라는 데 가보니까 별로 나는 모르겠습니다 하니까 거기 장로님 한 분이 저한테 전도 가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전도가 뭔지 모르니까 그러면 전도가 어디입니까 하니까 아 전도입니다. 저는 전도라고 해서 사실은 뭐 저 제주도나 뭐 신도처럼 놀러가는 데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 전도 좋은 데입니까? 좋은 데래요. 그래요. 그럼 나 전도 놀러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갑시다. 갔는데 다음 날에 어디로 오래서 갔더니 교회를 가는 거예요. 아 전도 간다면서요? 했더니 저를 전도해서 가신다는 말을 했는데 저는 전도 놀러 가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교회에 아무런 영어도 모르면서 갔다가 아 그것도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그 교회 분들은 또 참 관심을 또 너무 많이 가져가지고 제가 집 주소를 일단 우리가 가면 새 카드에 다 이렇게 등록을 하지 않습니까? 저희 집에 와서 계속 문 두드립니다. 그분들과 맞서 싸웁니다. 내가 여기 북한에서 여기까지 온 것도 내 뜻으로 왔고 나는 김일성이라는 인간한테 내가 충성 다 했다가 우린 배신받은 사람이다. 근데 내가 보지 못한 하나님이란 사람이 어딨냐고 물어보니까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아 마음 난 당신 마음 모르겠고 그리고 내가 뭔 잘못해서 나를 자꾸 비판하러 오는 것처럼 왜 자꾸 몰려오는가 오지 마세요. 정말 그분들과 많이 싸우면서 지치니까 그분들이 정말 두석단을 오시더니 안 오시더라고요. 그랬던 제 인생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던 큰 사건이 일어납니다. 어느 정도 자리 잡았던 2012년도에 제가 큰 교통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교통사고를 당하는 순간에 저는 정신을 잃어버려가지고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고 눈 떠보니까 병원인 겁니다. 그때 중환자실에서 제가 3일을 사경을 헤맸는데 지금도 너무나도 기억이 또렷이 나는데 큰 넓은 방에 들어갔더니 흰옷을 입은 분들이 가득 앉아있는데 어떤 아주머니 된 분이 그 흰승을 주면서 같이 이 복장을 입고 여기 같이 눕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분들인데 왜 같이 누워요 하니까 그분이 하시는 말씀 여기 누우면 엄청 편안하다고 그래서 그래요? 그래요? 나도 좀 편안한데 가고 싶네? 그래요? 편안하면 나도 같이 가죠. 뭐 누우려고 하는데 저 앞에 흰 옷을 입고 수염이 있고 구부러진 지팽이를 쥔 그분이 서서 벽을 땅땅 두드리면서 나오너라 나오너라 아직 너는 그곳에 있을 때 아니다 하면서 뭔 소리냐고 나 지금 여기서 너무 편안하니까 여기 갈 거다 했더니 나오라고 부르는 소리에 내가 눈을 딱 떴는데 내 눈앞에 정말 흰옷을 입은 사람이 서 있더라고요. 저는 이게 지금 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는 몰라요. 눈을 떠서 보니까 그분이 참 수고하셨습니다. 기적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후에 그분이 저를 수술해 주신 박사 선생님인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 대한민국에서 장파열 해가지고

아니고 0.01%의 그 확률을 가지고 치료를 해서 살아난 사람이 저라고, 그리고 0.023%의 기적을 가지고 저를 수술을 했다 하더라고. 저희 장파열 수준이 완전히 찢어져 버려가지고 어떻게 수습을 할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장기가 다 훼손돼 가지고 아무런 생각이 안 났답니다. 그랬는데 어떻게 끼워서 맞춰 가지고 제가 눈을 떴어요. 그때 내가 이거 들었던 그 목소리가 누구지? 그 사람이 누구지? 자꾸 기억을 했다가 9일 만에 다시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내려가게 됐습니다. 몸에 다 이게 물주머니 타고 들어가서 피주머니 타고 내려갔는데 너무 아프니까 밤은 자지 못하니까 선생님들이 한 열흘 정도 되니까 운동을 하래요. 장 운동을 해야지만이 살 수가 있다고. 그래서 아파 죽겠는데 장 운동을 하라니까 못 걸으면 휠체어로 아예 밀면서라도 할 수밖에 없어서 한 20일쯤 버티고 있었는데 아프니까 밤새 안 자고 계속 돌다가 거기 어떤 분이 저한테 왜 이렇게 못 자고 있냐.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렇게 너무 아파가지고 못 잔다니까 그분이 저를 그러면 한번 이 우로 올라가자 그래. 그 위에 올라가면 뭐가 있어? 그러니까 당신이 마음이 편안할 때가 있다 그래가지고 편안할 때가 뭔지는 모르지만 아프니까 따라 올라갔더니 그것이 이렇게 기도실이 돼. 음악을 잔잔하게 틀어놓고 많은 분들이 아프니까 엎드려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그것이 처음으로 제 새벽 기도라고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당신이란 분이 계시면 저 여기서 물한 모금 넘길 수 있고 정말 음식을 삼킬 수 있다면 저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하고 그때부터 제가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시간에 저와 함께 해주신 방송가족 여러분, 탈북민 여러분, 그리고 북녘에서 청취하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시간 다 내려놓으시고요. 주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충전되는 복된 토요일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순서 마칩니다. 주님의 시간에 정숙경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T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초대교회 한창 박해를 받고 있던 시기에 소아시아의 비두니아 총독이 로마 황제에게 그리스도인에 대해 이런 보고서를 보냈다고 하죠. 친애하는 황제폐하, 저는 충직한 부하 몇 명을 위장시켜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에 나가게 해 많은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부하들의 보고에 따르면 그들은 모이기만 하면 언제나 그들의 신인 예수에 대해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빵과 포도주를 자주 나누어 먹으며 서로 즐거워하기도 하는데 가장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자신들을 괴롭히는 이들을 위해 기도한다는 사실입니다. 황제시여, 그들은 로마의 관리들과 황제 폐하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 부하들이 느꼈던 가장 확실한 사실 중 하나는 그들에게 사랑이 있으며 또 서로 사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박해를 피해 예배하기 위해 도망갔던 카타콤의 벽에는 이 보고서의 내용과 비슷한 글귀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함으로 천국이 무엇인지를 경험한다라고 말이죠.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남과 북의 청취자 여러분, 진정한 사랑이 있을 때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을 구하며 섬기고 기도하는 사랑의 마음을 구하며 복음의 메아리 문을 열어봅니다.

그크신 하나님의 사랑 안산시립 합창단이었고요. 러시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 찬송까지 이어서 올려드렸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 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돼 주 믿지 않는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몰기를 힘쓰며 함께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이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날마다 주님 안에서 이 마음을 함께 할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라면서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주님의 사랑, 감히 다 채울 수 없는 그런 주님의 사랑을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 채우고요. 주변에도 흘려보낼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의 가사가 우리의 고백이 되길 바라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감동을 따라 오늘 이 새벽도 주님의 사랑에 흠뻑 빠지는 복된 시간 보내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은 언제나 극동방송 음반 가운데 있는 찬양 함께 했고요. 샘물과 같은 보혈은 그리고 바다 같은 주의 사랑까지 세 곡의 찬송이었습니다. 계속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이번에는 서울 바합창단의 목소리로 함께 찬송합니다. 찬양 후에는 매일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주님의 말씀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십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하나님의 말씀, 구원의 능력.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어떻습니까? 복음을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는지요? 복음을 머리로만 알고 있는지요? 아니면 복음이 정말 여러분의 삶을 들어와서 삶의 중심에 되어서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복음의 능력, 이사야서 61장 1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주 여호와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라고 하신 말씀을. 이 말씀은 메시아의 구원사역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리고 훗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말씀이 다시 선포가 되는데 그것이 누가복음 4장 1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사야서 61장에 있는 말씀이 신약 누가복음 4장 18절에 다시 언급돼 있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다고 하는 것을 저희들에게 알려주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에 인간의 죄악으로 생겨난 왜곡되고 삐뚤어진 모습들을 고쳐 놓으셨습니다. 육체인 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병도 고치셨습니다. 그분의 억압되고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셨다. 또한 인간은 예수님에게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대목을 보니까 상한 마음이 고침을 받았다.

상한 마음을 어루어 만져주시는 주님을 함께 찬양했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찬송에 이어서 내 평생에 가는 길, 광주시립 합창단이었습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우리를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을 마음판에 다시 한번 새기면서 주 음성 외에는 이어서 함께 찬양 올려드리고요. 매주 주말마다 함께 나누

0: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시편 133편 1편 말씀. 이어서 북한어 성경입니다. 보라, 형제들이 연합하여 함께 사는 것이 얼마나 선한고 아름다운가. 아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80년간 분열과 불신으로 갈라진 남북관계를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한 형제로 연합하고 동거하는 일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념과 체제의 장벽을 넘어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며 상호 신뢰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혜와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불신과 적대감이 사라지고 진정한 형제로 하나 되는 아름다운 관계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약복강의 철야기도 이후 20년 동안 반목했던 야곱과 에서의 관계가 회복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로 복음 통일이 오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북한의 고향인 김성혁 형제 기도와도 같이 주님 안에서 연합하여 분단의 장벽을 넘어 사랑과 복음, 주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남과 북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우리가 감히 상상하지 못할 크고 비밀한 그 일을 기대하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찬양 후에 2부 순서 이어집니다.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아멘.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FM 90.3MHz, 울릉 FM 96.7MHz, 출력 3kW, 호출부 HLDG로 방송되는 FEBC 포항극동방송입니다. 포항극동방송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순수 복음방송입니다.

포항교통 방송은 매일 24시간 방송하고 있으며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포항교통 방송은 포항시 북구 용당로 164에 연주소를 두고 FM 송신소는 포항시 도음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의 출연자들의 의견은 반드시 포항교통방송과는 일치하지 않습니다. 포항교통방송은 청취자 여러분들의 기도와 헌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포항교통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김영보 지사장입니다. 오늘도 포항교통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FEBC FM 포항교통방송입니다. HLDC

0: FE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시편 133편 1절의 말씀으로 출발합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1부 순서에서 나누었던 성경 구절 우리 주님의 말씀이지요. 남과 북이 서로를 향한 총구를 거두고 서로를 향한 기도의 손길, 축복의 손길, 사랑과 나눔의 손길을 내어 함께할 수 있는 우리 한반도 땅이 되기를 바라면서요. 주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남과 북의 모습을 위해 기도하면서 시편 133편 1절의 말씀을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합니다. 보라, 형제들이 연합하여 함께 사는 것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가. 아멘. 선하신 주님의 그 풍성한 은혜 가운데 이 새벽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출발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를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샵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용료 부과되는 우물정 1069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해주시는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드립니다.

0: 외화보리의 진실. 오늘의 외화벌이의 진실, 데일리 NK 엔드센터 이상용 국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국장님.
1: 네, 안녕하세요.
0: 최근 북한의 IT 노동자 문제가 다시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상황인가요?
1: 지난번 방송을 통해서도 한번 짚어드렸는데 어떻게 보면 계속적으로 그런 탈취라든지 위장 취업 이런 걸 통해서 외화를 계속적으로 벌어들이겠다라고 하는 목적이 있고 그에 따라 실행을 하고 있는 모습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 원래 저희가 이제 그런 말씀을 많이 하잖아요. 꼬리가 길면 밟힌다. 막 이런 거 있는 건데.
0: 그쵸.
1: 그러니까 위장 취업을 했는데 아, 이 사람이 약간 북한에서 온 사람이 아닌가라고 하는 식의 것들이 좀 사례가 드러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북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뭐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 사는 개발자인 것처럼 꾸미서 이 원격 근무 일자리를 얻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집에서 뭐 한다든지 하는 건데 이 코로나 이후 전 세계적으로 재택 근무와 원격 개발 일이 늘어난 점을 이 북한이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는데 이게 소수들이 드러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0: 그 주변에 뭐 북한이나 통일에 대해 관심이 없는 제 또래 친구들도 이 관련 사건만큼은 너무 잘 알더라고요.
1: 네네.
0: 가짜 이력서로 취업하고 면접을 본 게 화제가 됐었잖아요.
1: 네. 이 문제는 단순히 가짜 이력서로 취업했다는 수준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법무부 혹은 재무부가 북한 IT 노동자들이 훔친 신분증, 뭐 가짜 이력, 그리고 조작된 온라인 계정을 이용해 뭐 기업에 들어가고 그 임금의 상당 부분이 북한 정권으로 흘러간다라고 이미 파악을 한 사례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0: 네.
1: 그러니까 이 재무부는 이 돈이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 그리고 이제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데 쓰일 수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0: 그러면은 미국 법무부나 재무부까지 같이 간섭을 한 거면
1: 네.
0: 미국까지도 진출이 충분히 될 수 있는 범위인 것 같은데.
1: 그렇죠.
0: 요즘은 그럼 어떤 방식으로 위장 취업을 하고 있는 건가요?
1: 가장 기본적인 방식은 신분을 속이는 겁니다. 자기 자신의 뿌리는 이제 북한 사람이지만 내가 미국인인 것처럼 혹은 뭐 중국인, 동유럽 개발자 혹은 다른 나라 프리랜서인 것처럼 온라인 프로필을 만듭니다.
0: 네.
1: 심지어 그 사람들에게 돈을 주고 그 신분을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0: 어디 어디 살고 어디서 태어났고 어디 학교 출신이고.
1: 그렇죠. 그래서 이력서에는 유명 회사 경력이나 개발 능력을 넣고요.
0: 네.
1: 사진이나 이름도 실제와 다르게 꾸밉니다. 아니면 그 사람의 그 뇌물 주고 산 사람의 이력을 바탕으로 해서 사진도 이렇게 꾸미는 거죠. 때로는 실제 사람의 신분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훔쳐 사용하기도 합니다.
0: 네.
1: 또 하나 중요한 방식은 원격 근무의 허점을 노리는 건데요.

0: 회사는 지원자가 어디에 있는지 직접 확인하기 어렵잖아요.
1: 그렇죠.
0: 그래서 북한 IT 노동자는 화상 면접이나 이메일, 채팅, 코딩 테스트만 통과하면 실제 위치를 숨긴 채 일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 법무부는 이런 방식으로 북한 IT 노동자들이 무려 100개가 넘는 미국 회사에 취업한 사례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1: 참 이게 보안 문제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게 되는 숫자인 것 같아요. 100개.
0: 네.
1: 그것도 진짜 미국에서.
0: 원격 근무를 이렇게 원하는 기업이 정말 많거든요. 그리고 이게 100개 네. 넘, 뭐, 반개, 뭐, 천 개, 수천 개, 막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 그런 것들이 너무 늘어나고 있다. 이거를 북한 당국이 당연히 알 수밖에 없고, 이거를 노리면 우리도 손쉽게 돈을 벌 수 있겠구나. 북한에서도. 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1: 그리고 딱 그 실무만 보는 것 같아요. 이게 어떤 추가 테스트가 있는 게 아니고 실력이 얼마나 되는지.
0: 네.
1: 그리고 프로필만 본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0: 네, 그렇죠. 근데 그게 계속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불법적인 방식으로 이제 탈취를 했고 네. 내가 이제 가짜 뭐 이런 것도 만들었고 그리고 그 자금이 이 인류의 위협을 가하거나 혹은 다른 어떤 한 사람의 그 돈을 불려주기 위한 것이거나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1: 네.
0: 그렇게 그래서 이 문제를 계속적으로 주시하고 문제가 있다는 걸 계속 상기하면서 이 문제의 틀을 좀 없애는 차단하는 방법들이 계속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1: 네. 그리고 이른바 김정은 테스트, 김정은 시험법. 이라는 것도 등장했잖아요. 이게 네. 참 떠들썩했죠.
0: 그렇죠. 일부 기업이나 개발자들 사이에서 위장 취업 이승자를 길러내기 위해서 이제 걸러내기 위해서 이 김정은을 비판해 보라는 식의 질문을 던지는 사례가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른바 김정은 테스트라고 불리는 방식인데 최근 보도에 따르면 북한 노동자로 의심되는 지원자가 이런 질문을 받자 갑자기 동문서답을 하거나. 막 얼굴이 붉어지거나 말을 못하거나 말을 못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1: 그렇죠.
0: 김정은 위원장을 말 비판을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또 연결을 끊는 모습이 공개돼서 주목을 받은 바 있습니다.
1: 저도 이게 한 영상을 봤던 게 이 말을 하자마자 욕을 하면서 끊더라고요. 북한 네, 주민이
0: 그렇죠.
1: 네
0: 그렇게 욕을 해야 끊어야 내가 처벌을 받지 않기 때문에
1: 그러니까요.
0: 네, 그런 방식입니다.
1: 이렇게 뭐 이 시험법 아니더라도 통과가 된 북한 노동자들에 의해서
0: 네.
1: 이 위장 취업으로 피해를 받았다라는 직접적인 사례가 있나요?
0: 네, 많습니다. 첫째는 이제 금전적 피해인데요. 회사는 정상적인 직원을 고용했다고 생각하고 월급을 지급합니다.
1: 네.
0: 하지만 나중에 그 사람이 북한 IT 노동자였다는 사실이 드러나면 이게 법률 비용도 있고 보안 점검 비용도 있고 시스템 복구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렇죠. 아니, 나는 그냥 네.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이렇게 취업을 보장해뒀는데
1: 그쵸.
0: 그 사람이 IT 노동자였다고 하는 거죠.
1: 법률적으로 위반되는 행동이니까.
0: 그렇죠. 이걸 이제 피해가기 위해서 발생하는 거고 기업이 피해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미국 법무부는 어떤 사건에서 피해 기업들이 감사와 시스템 복귀에 100만 달러가 넘는 비용을 부담했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국 돈은 10억이 넘는 14억 뭐 이 정도 되는 그런 비용이죠. 둘째는 이제 보안 피해인데요. IT 개발자는 회사 시스템 깊숙이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1: 그렇죠.
0: 소스 코드라든지 고객 정보, 내부 분석, 결제 시스템 등에 접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북한 IT 노동자가 회사 네트워크에 악성 코드를 심거나 민간 정보를 빼내는 경우도 있었다라고 미국 재무부는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1: 사실 이게 그 회사 아이디 하나만 있어도
0: 그렇죠.
1: 들어가기가 쉽고
0: 맞아요.
1: 회사가 아무리 규모가 작아도 드는 생각이
0: 네.
1: 그 대표의 관련 정보 뭐
0: 그렇죠.
1: 주고받은 이메일들 휴대폰 번호 주소록만 해킹해도 굉장할 것 같아요.
0: 맞아요. 그래서 대표적인 방식이 노트북 팜이라고 하는 방식인데요. 회사가 직원에게 보낸 업무용 노트북을 조력자의 집이나 사무실에 그냥 모아두고 북한 노동자는 이 해외에서 원격으로 접속해 일하는 방식입니다. 미국 법무부는 2026년 4월과 5월 발표해서 미국인 조력자들이 북한 IT 노동자의 위장 취업을 도왔고 피해 기업들이 큰 보안과 비용과 이런 피해를 입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1: 노트북 팜이라는 거는 저는 거의 처음 들어보는데요.
0: 네. 노트북 그런 뭐 농장이

0: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실제 위치를 핵심 장치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회사가 미국에 사는 개발자를 고용했다고 생각하고
1: 네.
0: 노트북을 미국 주소로 보냅니다. 근데 실제로는 그 노트북은 조력자 그냥 집에만 놓여져 있는 거고 실제로는 이제 북한 노동자는 다른 나라에서 그 컴퓨터에 원격 접속하는 거죠.
1: 네.
0: 회사 입장에서는 접속 위치가 미국처럼 보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기업은 자신도 모르게 북한 노동자에게 내부 시스템 접근 권한을 주게 됩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 개발 코드라든지 고객 정보, 회사 내부 자료에 접근할 수 있다는 그쵸. 뜻인 거고 그래서 이에 따라서 이런 행위가 단순한 취업 사기가 아니라 기업 네트워크 침투 이게 국가 안보 문제라고 현재 미국 정부는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이게 IT 인재면 그 어디에서도 꽤 귀한 인력이잖아요.
0: 네.
1: 해외에 보내거나 원격으로 일하게 되는 이유가 이렇게 쭉 들어보니까 단순히 돈 때문은 아니네요.
0: 에 대한 그 북한 당국은 돈이 계속 필요한 거잖아요. 국가의
1: 네.
0: 재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과거에 북한은 건설이라든지 식당, 벌목, 봉제 같은 분야의 노동자를 파견해서 외화를 벌었습니다. 근데 이제 국제 제재가 당연히 강화되면서 전통적인 이런 방식은 어려워졌잖아요.
1: 네.
0: 대신 IT 분야는 국경을 넘지 않아도 돈을 벌 수 있고 실력만 있으면 비교적 높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명의 개발자가 해외 기업에서 받는 월급은 일반 노동자보다 훨씬 클 수 있습니다. 또한 원격 근무라면 신분과 위치를 숨기기도 쉽고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돈도 벌고
1: 네.
0: 미국의 어떤 회사의 정보도 이제 벌어서 그런 거기에 숨겨져 있는 그런 뭐 무기 개발에 필요한 그런 정보까지 탈출해서 또 국가를 더욱더 기술 개발에 나서겠다 이런
1: 네.
0: 식으로 해서 북한 당국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근데 이게 돈이 아무리 일반 외화벌이 북한 주민분들보다 임금이 높아도 북한의 그 IT 인재들의 노동자들 개인에게는 들어갈 수가 없겠죠.
0: 이게 전반적으로 강제 노동 구조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당 부분이 북한 당국에 가져가는 구조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1: 네.
0: 해외 파견 노동자들은 일반적으로 임금의 많은 부분을 국가에 바치고요. 뭐 80에서 90%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일부만 생활비나 개인 몫으로 받습니다. IT 노동자도 예외가 아닐 가능성이 당연히 크고 실제로는 그 돈이 북한 정권의 통치 자금 혹은 무기 개발 자금으로 흘러갈 위험성이 있다라고 국제사회는 보고 있습니다.
1: 이런 현상에 우리가 앞으로는 어떤 부분을 계속 주목해야 될까요?
0: 이 북한 IT 노동자 문제, 이제 AI 시대잖아요.
1: 그렇죠.
0: 그렇기 때문에 원격 근무 이거는 계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 당국도 이 부분을 알고 있고
1: 네.
0: 더욱더 정교한 방법을 쓰겠죠. 이제 김정은 테스트도 이렇게 AI로 조작해서 밝게 발언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만드는 거죠.
1: 내가 하지 않는
0: 거를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어떻게 보면 북한 당국이 또 나오지 않을까요?
1: 네.
0: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력서만 속였다면 앞으로는 영상과 음성까지 속이는 방식이 늘어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외신들은 북한 연계 인력이 IT 도구를 활용해서 서방 기업의 채용 절차를 속이고 있다는 분석을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문제는 북한 인권과도 연결해서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인데요.
1: 네.
0: 실제로는 고급 인력 기술처럼 보이지만 감시와 상납 구조 안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자유로운 노동보다는
1: 네.
0: 당연히 국가가 조직적으로 관리하는 외화벌이 체계일 수도 있는 건데요. 따라서 이거는 기업 보안 차원의 대응뿐만 아니라 북한 당국이 노동자의 임금, 이동, 신분을 통제하는 구조까지 함께 바라보면서 구체적인 대응 방안까지 마련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1: 네, 참 사람을 이용한 북한의 거짓은 또 거짓을 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거짓과 어둠으로 가득한 북한의 면모가 깨어지고 빛 가운데로 나와서 함께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청년들 우리 인재가 되기를 그런 나를 위해서 속히 오기를 기도하면서 오늘의 외화벌이의 진실은 여기서 인사를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일리 NK 엔드센터 이상용 국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0: 북한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므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0: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시편 145편 1절입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숨쉬는 모든 순간 하나님을 송축하기를 소망하면서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함께 할까요?
1: 어느 한 분이 화상을 입었어요. 집에 불이 나가지고. 그래서 얼굴이 흉측하고 손이 오그라붙었어요. 젊은 아내는 그 화재 때문에 세상을 떴어요. 그리고 두 갓난아기, 두 남매를 홀로 키우게 됐어요. 자기의 흉측한 얼굴 때문에, 오그라진 손 때문에 자녀를 잘 키울 수가 없어서 보육원에 맡겼어요. 그리고 그 아버지는 홀로 시골 외딴 데서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어요. 두 남매는 자라나면서 아버지가 자기 자신들을 버렸다라 오해를 했어요. 원망을 했어요. 불평을 했어요. 자식이 너무너무 보고 싶어서 어느 날 자식들을 찾아왔어요. 아버지의 그 흉측한 몰골을 보고 너무 낙심을 하고 너무 충격을 받고 실망을 해서 우리는 차라리 고아로 사는 게 좋다고 아버지를 외면해 버렸어요. 시간이 흘러서 남매는 자라서 결혼까지 하게 됐어요.

0: 얼마 후에 몇 년 후에 자식들에게 전갈이 왔어요. 아버지가 위독하다고. 그래도 어떻게 해요? 두 남매는 같이 만나서 함께 물어 시골 외딴 집 아버지 집으로 찾아갔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이미 세상을 떠난 상태였어요. 마을 노인 한 분이 그 차가운 시신을 지키고 있었어요. 그 마을 노인이 이런 말을 해줬답니다. 평소에 당신들의 아버지가 늘 말하기를 나는 화장이 싫다고, 내가 죽거들랑 뒷산에 묻어달라고. 하지만 자식들은 아버지를 산에 묻으면 명절 때마다 기일 때마다 찾아와야 되고 번거롭고 귀찮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화장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아버지 유골을 여기저기 그냥 뿌려버렸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버지의 흔적을 없애기 위해서 아버지 모든 유품을 끌어내와서 다 태웠어요. 불 태우는 중간에 뭔가 노트 한 권이 거기 타고 있었어요. 그래서 비망록이라고 일기책이죠. 그래서 뭔가 섬찟한, 뭔가 좀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얼른 끄집어냈어요. 타다 남은 그 일기책을 아들이 읽게 됐어요. 그 일기 속에는 아버지의 여러 사연들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아버지 얼굴이 왜 그렇게 흉측하게 됐는지, 그 손이 왜 오그라붙었는지, 왜 자식들을 보육원에 맡겼으며 왜 숨어 살게 되었는지, 얼마나 자식들을 그리워하고 또 사모했는지, 그 사연들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의 얼굴이 흉측하게 되고 손에 오그라붙고 그렇게 된 그것은 바로 자식들인 자기들을 구원하려고 자기들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그를 알게 된 거예요. 아들은 일기장을 가슴에 품고 통곡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일기장 마지막에는 죽은 아내를 향한 편지, 그리고 남매 자식들을 향한 편지, 마지막 편지가 기록되어 있었어요. 제가 그 편지를 한번 읽어볼게요. 먼저 죽은 아내에 대한 편지예요. 사랑하는 여보, 내가 당신을 여보라고 부를 자격이 없구려. 그날 우리 집이 불길에 휩싸였을 때, 당신을 업고 나오지 못한 날, 그러한 날을 용서하구려. 울부짖는 두 어린 자식들을 뒤로 하고 당신만을 업고 나올 수가 없었다오. 이제 당신 곁으로 가려하니 나를 너무 나무라지 말아주오. 덕분에 아이들은 잘 자라서 지금 잘 살고 있다오. 비록 아버지로서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지만은 당신이 몹시 보고 싶구려. 그 다음에 자식을 향한 편지예요. 너무너무 그리운 내 아들 딸들에게 미안하다. 평생 아버지 노릇 못하고 집만 되어서 그저 미안한 것뿐이고 없구나. 용서해다오. 이 아버지 대신 행복하게 살아다오. 염치불구하고 한 가지 부탁했단다. 내가 죽거들랑 절대로 화장은 하지 말아다. 나는 불이 무섭단다, 싫단다. 평생 밤마다 불에 타는 악몽에 시달렸단다. 30년이 넘게. 예. 그러나 이미 아버지는 화장이 되어 연기로 사라진 뒤였습니다. 뒤늦게 두 남매는 후회하며 통곡했습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는 다 그 나름대로 사연이 있는 거예요. 그 사연을 모르니까 오해를 하고 미워하고 싫어하고 불효막심하고, 결국 불효한 것은 몰라서 그런 거예요.
1: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파주 충만한 교회 임다윗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5월 30일 토요일 날씨입니다. 현재 서울은 맑은 하늘이 드러나면서 낮 기온은 빠르게 오르고 있는데요.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체감도에는 더 심하게 느껴지는 초여름 날씨입니다. 마찬가지로 북한도 전 지역의 하늘이 맑겠는데요. 최저 기온은 제주와 강릉이 19도, 부산이 17도, 신의주와 서울, 여수, 포항이 16도, 평양과 함흥, 목포와 대구가 15도로 보이고요. 춘천과 대전, 광주가 14도, 개성이 13도, 청진이 12도, 해산이 9도, 강계가 11도로 전망됩니다. 최고 기온은 포항이 32도, 함흥이 31도, 대구가 30도, 춘천과 대전,

광주, 부산과 여수가 29도, 신의주와 서울이 28도로 보이고요. 평양과 강계, 개성이 27도, 목포와 제주가 26도, 해산이 23도, 청진이 20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의 하늘 모두 맑겠습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의 파도는 대체로 0.5m에서 1.5m 사이로 일겠는데요. 동해 북부의 먼 바다는 최대 2m까지 높아지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우리와 신실하게 동행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따뜻한 온기를 나누는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향 땅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힘들고 지쳐 넘어질 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손을 꼭 붙들고 일어나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일어나는 복된 승리의 날 보내시기를 기도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FEBC 미션 FM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북한 구원과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 예장 고신 전 총회장이시자 고신 통일대비위원장으로 사역하신 사직동교회 김철봉 원로 목사님의 기도입니다.
1: 우주 만물과 인류 역사를 다스리시는 삼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라고 우리 인생을 최고의 아름다운 피조물로 창조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아무도 멸망치 않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은 끝없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구원의 은총을 거역하면서 교만과 배신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사악하고 유치한 전쟁과 살육, 동성애, 가정파괴, 미워함, 낭비, 환경오염, 파괴를 자행합니다. 양심의 소리에 귀를 막습니다. 생명과 평강을 선사하는 진리의 복음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면 마침내 그 결과는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만 있을 것입니다. 특히 북한의 지도자들이 변망덕한 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인간 박해가 너무나 극심합니다. 하나님이시여 부디 북한 땅에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저희들도 변망덕한 죄를 짓지 않도록 깨어 경성하면서 복음의 제사장 사명을 잘 감당케 하옵소서. 통일된 대한민국 한반도가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0: 북한 구원과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 지금까지 예장 고신 전 총회장이시자 고신 통일대비위원장으로 사역하셨던 사직동교회 김철봉 원로 목사님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 FEBC 새벽 예배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아멘 갈라디아서 6장 4절 말씀입니다. 생명과 호흡을 허락하셔서 선물 같은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며 겸손히 믿음으로 나아가 승리하는 복된 하루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대한민국을 비롯해 북한과 중국 동북 삼성, 연해주 지역 등 북방의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방송으로 예배드리며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FEBC 새벽 예배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통합찬송가 353장, 새찬송가 317장, 내주 예수 주신 은혜. 통합찬송가 353장, 새찬송가 317장, 내주 예수 주신 은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 마음을 모아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퇴계원 성결교회 도강록 목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하십니다.

0: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찬양드립니다. 오늘도 삶의 현장으로 나가는 이 순간이지만 내 마음이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내 마음의 골방에서 주님을 찾고 갈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내 삶의 현장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주옵소서.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 하신 아버지 하나님, 내게 용기를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어떤 상황 만나든지 당황하지 않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오늘 한 날을 마친 후에 내가 예수의 사람으로 살았노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기도 하기를 원하오니 성령으로 한 날을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1: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받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여의도 순복음 성북교회 정재명 목사님께서 다니엘 3장 1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다니엘의 기적이라는 제목의 설교 전하십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중 2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개역 한글 성경으로 봉독해드리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가로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 사자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 몸을 버려서 왕의 명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방언하는 자가 무릇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설만이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으로 걸음터를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고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도에서 더욱 높이니라. 아멘. 은혜로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다니엘 3장 1절에서 30절의 말씀을 통하여 다니엘의 기적 첫 번째의 시간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3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느부갓네살이 금신상을 만듭니다. 왜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을까요? 다니엘서 2장에 다니엘이 왕의 꿈을 해석하면서 머리는 금이요 팔과 가슴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종아리는 쇠요 발은 쇠와 진흙으로 만들어진 신상을 보았습니다. 이는 장차 세상을 다스릴 바벨론과 메대, 헬라와 노마와 그 외 여러 나라들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해석을 들은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15년이 지난 후 왕은 자신의 나라가 사라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금으로 상징되는 자신의 나라가 영원히 계속되기를 바랬습니다. 은과 놋, 쇠와 진흙으로 상징되는 다른 나라들이 생겨나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금으로 신상을 만들어 그 앞에 절하라 명하였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풀무불에 넣겠다 합니다. 이것이 세상의 권력자들이 택하는 방법입니다. 자신의 방법으로 사람들을 굴복시키려 하는 것입니다. 각종의 방법들을 동원해 사람들을 두렵게 만들어 자신에게 복종하라 합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을 택하신다면 누가 그 앞에 복종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주님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그분을 사랑하고 진심으로 그분을 경외하며 예배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지금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힘으로 위협하는 느부갓네살의 권세에 굴복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그분을 경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못마땅하게 여기던 무리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고발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려 하면

세상이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귀는 우리로 두렵게 합니다. 세상의 권세를 따르지 않으면 패배할 것이라 하며 우리로 하나님이 주신 참 평안이 아닌 거짓 평안에 안주하게 만듭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여러 방법으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위협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장 13절 말씀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여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고라 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고 온지라. 여기서 드디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여기서 우리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무너뜨리기 위해 많은 사람이 오랫동안 왕에게 참소한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들이 왕 앞에 끌려왔을 때 사단은 승리한 것 같았을 것입니다. 도무지 어찌할 수 없는 깊은 수렁에 빠뜨렸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참소한 사람들 역시 동일한 생각을 했었을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이르렀으니 완전한 승리를 했다 그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코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은 그를 경외하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위한 큰 승리를 허락하여 주신 겁니다. 오늘 결론을 먼저 보면 28절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모함하고 멸시하며 죽이려 할때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마침내 승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이 자기 앞에 끌려온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간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불목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겠느냐 하니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다니엘의 꿈 해석을 통해 장차 있을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지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목숨이 자기의 손에 달려 있다고 말합니다. 어떤 신도 그들을 건져낼 수 없을 것이라 말합니다. 십자가에서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못 박은 자들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지금 내려와 보라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믿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마르다도 동일한 이야기를 합니다.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마르다는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지금이어야 합니다. 과거의 하나님, 미래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희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느부갓네살의 위협 앞에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무어라 대답했습니까? 16절 말씀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요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이들의 마음은 이미 정해졌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에 온 그날로부터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바벨론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로 작정하였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해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0: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또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 이하의 말씀에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여러분, 이들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랄 뿐만이 아니라 혹여 하나님이 지금 자신들을 건지시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분을 여전히 경외함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기뻐하셨고 또한 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그들을 건져 주신 것입니다. 그러자 느부갓네살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28절 말씀에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3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하나님은 그분을 경외하는 자들을 높여 주십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을 높이셨듯 우리를 높여 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합니다. 고난이 없으면 영광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의 친구들과 같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을 신뢰하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지금 여기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며 우리를 높여주시는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지금까지 여의도 순복음 성북교회 정재명 목사님께서 다니엘 3장 1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다니엘의 기적이라는 제목의 설교 전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서울전화 02-949-0000번, 서울전화 02-940-0000번, 여의도 순복음 성북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통합 찬송가 423장, 새 찬송가 374장, 나의 믿음 약할 때. 통합 찬송가 423장, 새 찬송가 374장, 나의 믿음 약할 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기도 하심으로 FEBC 새벽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지금까지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그리고 북방 전역의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라디오를 통해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새벽 예배 함께했습니다. 오늘 예배 함께 하시며 받은 은혜와 청취 소감을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또한 북방 지역의 성도님들도 신앙 간증과 은혜 나눔, 방송 소감을 편지나 엽서에 적어 보내주시길 간절히 기다립니다.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FEBC 새벽 예배 문명선 PD 앞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담대히 승리하는 은혜로운 하루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FEBC 새벽 예배 제작 진행의 문명선이었습니다. FEBC 새벽 예배는 결의, 나라, 누리를 하나님께 조국교회의 부흥과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기업, 주식회사 K2팜과 함께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 3장 5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방송 가족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지요? 내용은 햇빛비치니 윤재희입니다.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요, 오직 십자가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작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안의 본질을 바꾸어 주시길,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경험하는 오늘이 되길 소망합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오늘 레오네 피피치니 첫 찬양으로 함께 불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찬양과 은혜로운 말씀으로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찬양 또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는 분들 가운데 문자 메시지 가능하신 분들 50원, 100원의 정보용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나를 바꾼 주의 십자가 함께하겠습니다.

0: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네오네 비피치니 함께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은혜 받습니다. 은혜제일교회를 섬기시는 최원호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할렐루야! 오늘 또 고통의 멍에를 벗는 기도의 자리로 달려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는 왜 수많은 삶의 자리를 두고 결국 다시 이 기도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일까요? 솔직히 고백하자면 우리는 인생이 아무런 문제 없이 잘 나갈 때는 이 기도의 자리에 기꺼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모든 일이 뜻대로 형통할 때는 세상 일로 바쁘다란 핑계를 대며 자꾸만 무릎 꿇는 시간을 뒤로 미루곤 하지요. 그러다 내 힘으로 도저히 넘어설 수 없는 거대한 절벽에 부딪히고 나서야 비로소 비틀거리며 이 자리를 다시 찾습니다. 기도의 자리는 본질적으로 무너진 영혼이 다시 살아난 회개와 회복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성경 속의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도 우리와 성정이 똑같았습니다. 위대한 왕 다윗도 평탄할 때는 범죄하였으나 자신의 처절한 죄를 뼈저리게 깨닫고 나서야 비로소 침상이 적시도록 눈물로 엎드렸고, 수제자 베드로 역시 호기롭던 자존심이 무너지고 주님을 세 번이나 부인한 뒤에야 통곡하며 주님 앞에 깨어져 돌아왔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내 힘과 의지가 완전히 무너내릴 때 비로소 참된 기도의 자리를 갈망하게 됩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 272장,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옵니다라고 하는 이 절절한 가사는 바로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의 고백을 고스란히 대변해 줍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 나갑니다. 우리는 왜 주님께로 나갑니까? 내 목을 죄어오는 인생의 멍에가 너무나 무겁고 고통스러워 내 연약한 힘으로 도저히 혼자 벗어던질 수 없기에 주님 발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낭패와 실망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우리는 과연 언제 기도의 문을 두드립니까? 내 완벽했던 계획이 사정없이 무너지고 믿었던 기대가 처참하게 깨어지고 하늘을 찌르던 자존심이 바닥으로 사정없이 내려앉은 뒤에야 비로소 주님을 의지하러 나아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아갑니다. 과연 어떤 사람이 기도의 골방으로 걸어 들어갑니까? 내가 내 힘과 지혜로는 단 하루도 온전히 살수 없는 무력한 존재임을

0: 정직하게 인정하는 겸손한 사람이 나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나아갑니까? 파멸을 향해 치닫던 내 이기적인 길에서 과감하게 방향을 바꾸어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십자가 앞으로 온전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렇듯 기도의 자리는 세상 경쟁에서 밀려난 패자들이 숨어드는 비겁한 도피처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잘못된 길을 걸어가던 인생이 가던 길을 멈추고 주님께로 돌아서는 영광스러운 새로운 출발점입니다. 그 거룩한 처소에서 영적으로 빈궁했던 우리의 삶이 비로소 하늘의 풍요로움으로 부해지고 찢겨 고독하던 마음이 하늘의 위로를 받으며 실망으로 가득했던 필요한 육신이 다시 일어서는 새 힘을 얻게 됩니다. 영원한 멸망의 포구를 벗어나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라는 전혀 새로운 항로를 향해 돛을 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는 스스로 잘났다라고 자부하는 자들이 자신을 증명하는 자랑의 무대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상처입은 사람이 그저 넋을 놓고 숨어있는 정적인 자리도 아닙니다. 기도는 낙심한 자가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담대히 다시 시작하는 자리입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개는 온몸이 부서지고 무너진 뒤에야 비로소 그 자리로 걸어옵니다. 왜 옵니까? 다른 방법이 없기에 오직 살기 위해서 찾아옵니다. 어떻게 옵니까? 대단한 자격이나 미사 여구를 갖출 필요 없이 그냥 엎드리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붙들던 체면도 내려놓고 마지막까지 부리던 알량한 자존심도 다 내려놓은 채 그저 천부여 의지 없어서 두 손 들고 나오는 것입니다. 결국 기도의 자리는 내 힘겨운 인생의 모든 멍에를 벗겨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맛보는 자리이며 내 내면에 비대해진 교만을 철저히 배설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죽어 마땅한 인생이 영원한 생명의 길로 영원한 삶의 방향을 기적처럼 바꾸는 축복의 자리입니다. 오늘 아침 당신은 어떤 애타는 이유로 이 기도의 자리에 서 계십니까? 감당할 수 없는 고통 때문입니까? 사람을 향한 깊은 실망 때문입니까? 아니면 내 인생이 지금 무너졌을지라도 하나님 안에서는 결코 늦지 않았다라는 신실한 믿음 때문입니까? 기도의 자리는 완전한 회복의 자리입니다. 그곳에서 잿더미 같은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길로 다시 견고하게 세워질 것입니다. 막혔던 사방의 문이 열리고 영혼을 묶고 있던 죄의 사슬이 풀리고 닫혔던 은혜의 문이 활짝 열리는 이 기적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지금까지 은혜제일교회를 섬기시는 최원호 목사님의 말씀을 함께 하셨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아 함께 부르는 찬양입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함께 부르겠습니다.

시편 145편 1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아멘. 우리의 고통과 슬픔을 아시는 주님께 엎드려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마음의 평안과 위로가 임하는 걸 우린 오늘도 경험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 오늘도 나아갑니다. 네온의 빛빛이니 오늘 마지막 찬양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함께 찬양하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여러분 만나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재희였고요.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 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1: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안개 발생 시 안전운전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안개는 계절이 바뀌거나 잦은 비가 내릴 때 혹은 해빙기 물의 증발량이 많은 시기에 발생합니다. 짙은 안개가 발생한 경우 보행자는 물론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해서 교통사고의 주요 유발 요인이 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개가 예상되는 날에는 외출하기 전에 인터넷이나 뉴스, 라디오 등을 통해 그날의 날씨와 안개에 대한 사항을 확인합니다. 출발 전에 전조등과 비상등 상태를 미리 점검합니다. 운전 중에는 안개등을 켜고 안개가 심할 때는 비상 깜빡이를 켜서 본인의 위치를 알립니다. 안개가 짙을 때는 시야 확보가 어려운 만큼 평소보다 속도를 줄이고 차간 거리를 2배 이상 확보합니다. 강변도로나 하천도로, 안개의 경계가 되는 터널의 입출구는 특히 주의하여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안개 발생 시 안전운전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K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말씀 365일 조미정입니다. 오늘도 주님 주신 축복의 하루로 시작하고 계시지요. 말씀 통해 하루를 여는 말씀 365일. 오늘은 구약 성경 여호수아 12장 7절 말씀부터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이편 곧 서쪽 레바논 골짜기에 바알갓에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곳 할락 산까지 쳐서 멸한 그 땅의 왕들은 이러하니라. 그 땅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파들에게 구분에 따라 소유로 주었으니 곧 산지와 평지와 아라바와 경사지와 광야와 네겝 곧 헷족 속과 아모리족 속과 가나안족 속과 브리스족 속과 히위족 속과 여부스족 속의 땅이라.

하나는 여리고 왕이요, 하나는 베델 곁에 아이 왕이요, 하나는 예루살렘 왕이요, 하나는 헤브론 왕이요, 하나는 야르뭇 왕이요, 하나는 라기스 왕이요, 하나는 에글론 왕이요, 하나는 게셀 왕이요, 하나는 드빌 왕이요, 하나는 게델 왕이요, 하나는 호르마 왕이요, 하나는 아랏 왕이요, 하나는 림나 왕이요, 하나는 아둘람 왕이요, 하나는 막게다 왕이요, 하나는 베델 왕이요, 하나는 닥부아 왕이요, 하나는 헤벨 왕이요, 하나는 아벡 왕이요, 하나는 라사론 왕이요, 하나는 마돈 왕이요, 하나는 하솔 왕이요, 하나는 시므롯 므론 왕이요, 하나는 악사 왕이요, 하나는 다낙 왕이요, 하나는 므깃도 왕이요, 하나는 게데스 왕이요, 하나는 갈멜의 용르암 왕이요, 하나는 돌의 높은 곳의 돌 왕이요, 하나는 길갈의 고임 왕이요, 하나는 디르사 왕이라. 모두 31 왕이었더라.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과 그 술족 속의 모든 지역 곧 애굽 앞 시홀 시내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쪽 에그론 경계까지와 블레셋 사람의 다섯 통치자들의 땅 곧 가사 족속과 아스돗 족속과 아스글론 족속과 가데 족속과 에그론 족속과 또 남쪽 아위 족속의 땅과 또 가나안 족속의 모든 땅과 시돈 사람에게 속한 무아라와 아모리 족속의 경계 아베까지와 또 그발 족속의 땅과 해 뜨는 곳에 온 레바논 곧 헤르몬 산 아래 바알갓에서부터 하맛에 들어가는 곳까지와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봇 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너는 이 땅을 아홉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므낫세 반 지파와 함께 르우벤 족속과 갓 족속은 요단 저편 동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모세에게 받았는데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은 이러하니 곧 아르논 골짜기 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에 있는 성읍과 디본까지 이르는 메드바 온 평지와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혼의 모든 성읍 곧 암몬 자손의 경계까지와 길르앗과 및 그술 족속과 마아가 족속의 지역과 온 헤르몬 산과 살르가까지 온 바산 곧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타롯과 에드레이에서 다스리던 바산 왕 옥의 온 나라라. 모세가 이 땅의 사람들을 쳐서 쫓아냈어도 그술 족속과 마아가 족속은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슬과 마아갓이 오늘까지 이스라엘 가운데에 거주하니라. 말씀 365일 오늘은 여호수아 13장 13절 말씀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과 이 아침을. 주 안에서 평안하십니까? 공부영입니다. 가정의 달 5월도 오늘이 30일, 매일 하루 남았어요. 1년 중에 가장 아름다운 계절, 5월을 보내는 아쉬움이 큽니다. 우리 모두는 쉬지 않고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살아갑니다. 과거는 우리에게 후회와 아쉬움을 남기고, 현재는 긴장감을 주고, 미래는 불안하고 또 두려움을 줍니다. 이러한 시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성 어거스틴은 과거는 주님의 자비에 맡기고, 현재는 주님의 사랑에 맡기고, 미래는 주님의 섭리에 맡겨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네, 지나간 시간의 아픔과 연약함은 모두 주님의 자비에 맡기세요. 그리고 현재 시간 속에서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그 사랑을 누리십시오. 시간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도와주실 겁니다. 오늘도 지혜로운 자가 돼 주님만을 섬기는 그런 하루가 되십시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오늘 준비된 첫 곡입니다. 주님의 시간에 올레이션스 경배와 찬양입니다.

0: 라디오 큐티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라디오 큐티는 나침반 출판사가 발행한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 경건생활 365일 세일을 행하리라와 함께합니다.
1: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마가복음 12장 24절 말씀입니다. 사람의 모순 오늘의 큐티 제목입니다. 국내의 한 대학에서 사랑을 연구해 사랑의 열 가지 모순이라는 논문을 발표했는데 그중 다섯 가지의 제목입니다. 첫째, 사랑은 주는 것인가 쟁취하는 것인가. 둘째, 사랑은 남을 돕는 것인가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것인가. 셋째, 사랑은 새로운 상대에게 끌리는 것인가 옛 추억을 회상하는 것인가. 넷째, 사랑은 무조건 옳은 것인가 잘못된 사랑도 있는 것인가. 다섯째, 사랑은 이기적인 것인가 배려인 것인가. 모순은 명제끼리 서로 맞지 않을 때 혹은 명제와 행동이 맞지 않을 때 일어나는 어긋남입니다. 사랑이 무엇인지 모르고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저마다 사랑에 대해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고 잘못된 사랑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신앙생활에도 이와 같은 유명한 세 가지 모순이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며 주님의 말씀인 성경은 멀리하는 것. 둘째,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전도는 일절하지 않는 것. 셋째, 성경도 안 보고 전도도 안 하면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 나의 신앙생활은 고백대로 드려지는 예배입니까? 아니라면 행동과 고백이 다른 모순적인 삶입니다. 말하는 대로 살아가고 살아가고자 하는 대로 고백하는 겉과 속이 같은 크리스천이 되십시오. 복되고 형통합니다. 아멘. 주님, 사랑에 대해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사랑하여 주님께 기쁨을 드리게 하소서. 사랑이 무엇인지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를 바르게 알아 이웃을 섬기며 삽시다. 묵상하시면서 각자의 영적 일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하는 라디오 큐티는 유튜브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에게는 전도용으로, 믿음의 가족들에게는 풍성한 하루를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 50원의 유료 문자로 큐티라고 보내주시면 라디오 큐티 유튜브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국립합창단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이어지는 곡 세월이 흘러가는데 남성 독창으로 준비했습니다.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오늘 마련한 주님과 이 아침을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0: 오늘의 양식. 오늘 이 시간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오늘 설교 제목이 성령을 받아라. Receive Holy Spirit. 사람들이 성령에 대해서 과대평가하거나 과소평가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여러분들 나하고 같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교회에 나오는 거 성령이 인도하지 않았으면 여러분들 교회 안 나와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었다. 아, 내가 예수 믿었다 아니죠. 성령이 이미 여러분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했기 때문에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After he was resurrected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성령 받았어. 왜? 주님이 명령하시는 성령 모든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봐서 성령 받은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나 성령 안 받았기 때문에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착각하고 의심하고 성령이 아니면은 여러분 오늘 여기 교회 못 나와. 성령이 아니면 여러분들 스스로 예수 못 믿어요. 나는 17살 때까지 교회도 한 번도 안 나갔어. 성령이 뭔지도 몰랐어. 성경 한 번도 안 봤어. 그럼 미국에 유학을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나를 믿는 학교로 인도하신 거예요. 그건 성령이 하신 거예요. 거기 가서 채합을 참석하고 저녁 예배 참석하고 할 때에 이미 성령께서 제 마음속에 성령을 주셨어. 그러니까 나 예수 믿어야지. 믿었지? 세례받았지? 난 침례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보시면은 다 성령이 충만했다고 그랬어요. 성령이 충만하면 기도도 응답되고 원수도 사랑할 수가 있고 나 미워하는 사람도 사랑할 수가 있고 God plans everything.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성령님께서 강림하셨다고 하는 것은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성령 안 받은 사람이 교회 못 나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성령을 자기 마음대로 움직인 줄 알아서 못해요. 성령이 나를 움직이지 내가 성령을 움직이는 게 아니죠. 어떤 사람은 성령을 충분하게 받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성령을 충분히 못 받은 사람들이 있지. 그러나 성령이 아니고는 내가 예수를 믿을 수도 없고 교회도 나올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이미 역사를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님께서 초대교회에 임하신 사건은 지구 최대의 사건이라고 볼 수 있죠. 성령 강림절을 교회의 생일이라고 그랬지. 성령이 강림. 그게 초대교회의 생일이요. 성령 없이는 교회가 움직일 수가 없어요. 성령 때문에 오늘 우리가 말씀도 증거하고 찬양도 하고 나팔도 불고 기도도 할 수 있는 거죠. 침례 요한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불과 성령으로 침례를 주신다고 약속했어요. 예수님께서도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을 받으리라. 그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성령을 받아라. Receive a Holy Spirit. 제자들이 성령 받고 예수님 대신 손을 얹으면 병이 낫고 바울사도는 손수건만 만져도 사람들이 병을 낫고 독사를 밟아도 우리가 독사에 물려도 아무런 증거가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게는 세상 물질에 관심이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성령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 교회는 성령에 대해서 오해가 많습니다. 성령을 과소평가하는 사람, 성령을 과대평가하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과소평가하는 사람은 마치 이성봉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성결교회 유명한 부흥 목사님이에요. 성령 과소평가하는 사람은 기름 마른 기계 같고 엔진이 꺼진 자동차 같고 바람이 빠진 풍금 같고 목마른 우물 같고 비 없는 구름 같고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같다고 해서 누가? 성령을 과소평가하는 사람. 이사야서 63장 10절에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신을 근심케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시니 친히 그들을 치셨다 그래서 성령을 과소평가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치셨다 그래서 시편 51편 11절입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면은 내 기도가 응답되고 내가 미운 사람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은혜를 더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계적인 범죄인으로서 칼 힐티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 행복한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한평생 연구를 한 사람입니다 많은 종교들은 경전이나 철학 서적이나 자기 개발 서적이나 섭렵한 힐티라고 하는 사람은 자신의 철학을 행복론 Happiness Essay on the Meaning of Life Happiness 행복론을 썼는데 그 책에서 어떻게 나오는 거 하니 첫째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인생의 즐거움 이게 성령 충만한 다섯 가지 유의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로 모든 사람과 사물에 대한 공포의 해방 돈이 없어도 걱정 안 하고 양식이 없어도 걱정 안 하고 세 번째로 모든 염려에서 자유로워요 왜? 너의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라고 그랬어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세상에 큰 존재하지 않는 열정과 생기를 소유한다고 그랬어 다섯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얻는 권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God gives you power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만사가 형통할 수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Galatians chapter 5 오직 성령의 열매 성경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성령의 열매 Fruit of the Spirit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선, 충성, 온유와 절제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성령 받은 사람들은 이러한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는데 홍 장로님 그 열매 다 맺어요? 아니 못 맺어 하나 정도는 맺을 거예요 사랑, 희락의 열매, 화평의 열매, 인내, 오래 참는 거 그건 우리가 열매 받을 수 있지 아이 또 마누라가 바가지를 긁어도 좀 참어야지 애들이 좀 싸워도 참어야지 하나님께서 그거는 성령의 열매로 우리들에게 열매를 주시는데 그 열매를 다 맺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성령이 주시는 대로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희락의 열매, 화평의 열매, 오래 참는 거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돈 쓰는 것도 절제할 수 있어 어디 가서 쇼핑하는데 보면 사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돈이 없어서 절제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절제시키는 거예요. 나 살 수 있어. 그만한 돈은 있기 때문에 살 수 있어. 근데 성령이 너 필요 없어. 절제하라. 그걸 다른 데 쓰는 거예요. 뭐 어디 써요? 하나님 섬기는 일에 쓰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령을 너무 과대평가하면 또 이것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모든 게 과식을 하거나 과음을 하거나 이 과자가 들어간 거는 무서워요. 그래서 성령을 과대평가한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성경을 그냥 딱 돌려펴고 이거 하면 그게 하나님이 자기 주신 말씀이래. 뭐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성령에 대해서 정말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는데 오순절에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났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올라가심으로써 성령을 대신 보냈는데 그분이 보혜사라고 그랬어.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성육신으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의 구속의 은총 십자가예요.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승천, 성령의 강림, 예수님의 재림. 역시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요.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아라. 예, 성경이요. 왜 성령 안 받아요? 성령을 받으라고 예수님께서 명하셨는데 Receive Holy Spirit. 주시는 거 받으세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무슨 일이 나느냐? 권능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능력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2장 3절입니다. 불의의 혀같이, 불의 혀가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였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우리 다 성령 받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가 더 강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전 권능을 우리가 받으면 첫째, 변화의 권능을 받습니다. We have to be changed.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변화가 있어야 돼요. 술 먹던 사람 술 끊어야 돼요. 담배 피던 담배 끊어야 돼요. 그럼 무엇을 하냐? 끊어. 변화가 있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서 32장 15절에 필경은 위에서부터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우게 되며 아름다운 밭을 살림으로 여기게 되니라. 광야, 못쓸 땅이 아름답게 되는 거예요. 그럼 쓸모있는 땅이 되는 거예요. 참 성령을 받으면, 그래서 성령의 능력은 반드시 변화, 개혁, 개종, 변혁 시킬 수 있는 게 성령의 능력이에요. 이 세계에서 개혁하고 변화하는 거는 때가 지나면 변해요. 진정한 변화나 개혁은 하나님의 성령의 소관이지 세상 거는 수시로 변해. 그래서 미국의 Ladies are very fickle in America. 그렇죠? Change. 성령이 주는 변화는 변하지 않아.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된다? 성경에 나오지요. 광야가 아름다운 밭으로 변하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변화되고 저주에서 축복으로 변화되고 고통에서 기쁨으로 변화되고 절망에서 소망으로 변화되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가나안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어.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지면 이거 망신이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수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대로 해라. 그리고 예수님한테 아들한테 가서 포도주가 떨어졌다. 아유, 그게 저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하인들에게 거기 풍속으로 물통

다섯 개가 있는 거라. 오시는 손님들 손 닦고 발 닦고 하는 물통이야. 예수님이 종들한테 저기다 물을 가득하게 채워라. 그 사람들이 뭣도 모르고 물 갖다 채운 거예요. 이제 그걸 떠다가 연회당에 잔치집에 갖다 줘라. 야, 그거 먹어보니까 맛있는 포도주라고 그러는데, 나는 그 성경을 보면서 이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숙성을 해야 돼. 그렇지? 금방 포도 집을 틀어가지고 하면 술이 안 되는 거예요. 6개월, 1년 수성을 해야 그게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 제일 맛있는 포도 주스가 들어가지 않았나,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왜? 아니 금방 물 떠다가 갖다 놨는데 그게 어디 술이 되냐. 포도 주스는 될 수 있지만 술은 숙성이 돼야 돼요, 농림부 장관. 그래 안 그래? 한번 김일두 목사가 있어요. 한국 최초의 능력이 종이었었어요. 황해도 신천 출신이에요. 이 사람 깡패 중에 깡패예요, 김익두. 그 사람은 부흥회 하면 다 신발 벗어놓고 들어가는데 그 신발을 다 갖다가, 그런 사람이요. 그 사람은 시장에 나무 해러 가요. 산 위로 가질 않고 시장 위로 가. 왜? 기계에다가, 아니 지게에다가 나무 팔러 오는 사람들이 있어 옛날에. 그럼 그 사람이 발길로 걷어차고 자기가 하나 치고 가. 그런 사람이었어. 근데 그가 예수 믿고 변한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그 사람이 기도를 열심히 하고 내려오는데 골목에 하반신 불구자 장애인이 한 사람이 있었어. 그 사람이 성경 보면서 제자들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러니까 안질뱅이가 일어나서 성전에 들어가서 뛰기도 하고 찬양도 하고 그랬다고 하는 게 사도행전 3장에 나와요. 야, 나도 한번 해봐야지. 그래가지고 기도 끝마치고 산에서 내려와가지고 그 환자를 보고, 오늘 나도 한번 해봐야지. 보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한번 시험 한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 손 붙들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꼼짝 안 하고 있는 거라. 천만다행으로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 그래서 회개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나오는데 교인 어린아이를 데리고 와서 위급하니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해주고 계속 금식 철화를 하고 있으니 그 아이가 다 난 거예요.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자기의 힘으로 하니까 안 돼요. 성령으로 하니까 그 아이가 고쳤어. 뭐 기도해 보니까 거의 죽었던 애가 살아난 것도 봤고, 그런데 매번 기도했다고 암 환자가 다 고쳐지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역사하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즉 성령이 임하시면 변화는 반드시 온다고 그랬어요.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전도하는 능력이 생긴다고 했습니다. 데모데 후서 4장 2절에 너희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랬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전도할 수 있는, 예, 어떻게 전도?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면은 믿지 않는 사람이 변해서 예수 믿고 나보다 믿음이 더 좋아지더라고. 너 우리 형님 누님 예수 믿고 변하는 거 봤어? 우리 형님들은 이거 잘해. 내가 일찍 예수 믿었기 때문에 나도 그 혈통을 받아가지고 이거 잘할 수 있는데, 미국 가서 예수를 일찍 믿었기 때문에 일체 알코올은 입에도 안 돼. 우리 형님들은 뭐 이거 마시면은 고주망태기가 돼서 술집에서 나오지 못해가지고 얻고 와야 돼, 가서 얻고 와야 돼. 전도하는 능력을 주신다. 제자들이 나가 각 촌에 두루 행하여 처처의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베드로,

예수를 믿었지만은 예수님이 법정에서 재판을 받을 때, 변호사님들 오셨는데 베드로가 가서 불을 쬐이고 있을 때 비자라는 건 식모 비슷한 여자예요. 와서 당신도 그 당이라고 하니까 나 아니라고 세 번 부인했어. 예수님께서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세 번 부인할 거다. 그때 성령이 조금 없어서 베드로가 자기 힘으로 다 하려고 그랬어. 바깥에 나가서 통곡했어. 왜? 자기가 세 번 부인하니까 나 예수 모른다, 나 그 사람 당 아니다 했을 때에 닭이 꼭 깨어 꼭 하고 울었을 때 그 성령의 역사예요. 그게 닭을 통해서 베드로가 회개하고 그때서부터 하나님의 성령을 얼마나 받았는지 몰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손만 대도 병이 떠나가는 거예요. 이거는 베드로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그 감옥소에 갇혀 있었을 때 잠을 자고 있는데 성령께서 야 빨리 깨서 나가라, 문이 다 열렸어. 그래서 로단의 집에 가니까 사람들이 베드로 위에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감옥소에서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베드로가 나와가지고 집 가서 문을 두들기니까 식모 비자가 나와서 누구세요? 나 베드로요. 기겁을 하고 들어가서 기도하는 사람들한테 아 저 기도 그만해라, 지금 베드로가 저금 문에 서 있다. 그러니까 야 그 혼이 왔나 보다, 이미 죽어서 혼이 왔나 보다. 계속 두들기니까 그 사람들이 나와서 보니까 베드로야. 성령의 역사예요. 즉 성령이 임하시면 변화는 반드시 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권능을 받고 전도하는 힘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사마리아 여인 얼마나 부도덕한 여자예요. 남편이 몇 명? 다섯 명 있었어. She had five husbands. 참 잘난 여자다. Five. 지금 네가 데리고 사는 남자도 정식 네 남편이 아니라고 그랬어. 그 양반이 물을 길러왔다가 예수님을 우물가에서 만난 거예요. 우물가의 여인처럼 예수 만나고 변했어. 동네 들어가서 내 과거를 다 얘기하는 사람이 여기 와 있으니 와서 보라고 할 때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와서 그 여자의 말보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동네다 예수 믿었어. 변화가 온 거야. 침례 요한이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성령이 임하시면 죄를 지적해 주세요. 성령 받았으니까 내가 죄 조금만 져도 죄여 지적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또 회개하고 잘못했다고 빌어.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여요. 오순절날이 이미 임함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의 앉은 집에 가득했다 그래.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들이 지은 죄를 지적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지적해 주십니다. 야, 너 그거 계속하면 너는 죽어. 요한일서 5장 16절입니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저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하여 나는 구하리라 하지 않노라. 나 같은 가망이 없는 사람도 불쌍히 여기시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순간순간 느껴질 때에 그동안 지은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 깨달았지만은 그럼에도 돌아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데 희망도 없고 가망도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아들을 십자가에 보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죠.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심장을 감찰하신다 그랬어. 가롯 유다 외식하는 죄, 오만 불순한 죄, 무자비한 죄, 하나님께서 사실 자기

자기가 자기 스스로 자기 생명을 끊은 가룟 유다예요. 회개 못하는 죄 지적해 주셨죠. 그게 뭐냐?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용서를 받지 못하는 죄라고 그랬어요. 존 웨슬리

0: 동네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그 예배를 방해하기 위해서 고함을 지르고 있을 때에 바깥에서 문을 잠그고 예배 드리는 사람들을 방해하고 있었을 때, 요한일서 1장 8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다 그랬어. 우리는 다 죄인이요. 모든 사람이 죄를 All have sinned and come short of the glory of God 이라고 그랬어. 세 번째로 성령이 오시면 구원을 받는다고 그랬죠. 요새 사도행전 2장 21절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님의 이름만 부르면 구원 얻는 거예요. 왜? 모든 죄인은 구원이 절대 필요하기 때문에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우리는 지옥 가게 돼 있어서 하나님의 뜻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구원을 해 주셨죠.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예수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능력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구원받으면 천국을 볼 수 있고 악한 자가 나를 만지지 못하고 의를 행하게 되고 서로 사랑을 하고 세상을 이기게 되고 소망을 가지게 되고 후사, 예수님의 후사가 되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흑암에서 광명으로 옮겨진다고 그랬죠. 예배를 마치기 위해서 내가 매일 기쁘게라고 하는 찬송을 허버트 버펌이라고 하는 사람 목사가 1922년에 작시를 했고 생께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작곡을 해서 영어로는 He abides,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표현으로 보혜사 성령을 찬양하는 찬양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하신 말씀을 버펌 목사가 시를 써서 생께라고 하는 사람이 가사를 비춰서 내가 매일 기쁘게 그 찬송은 천국을 향한 순례자의 승리의 찬 삶의 여정의 노래입니다. 오늘 이 설교를 마치면서 우리 함석헌 교수께서 내가 매일 기쁘게 I am rejoicing 나 이런 데이 찬송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1: 지금까지 수원중앙침례교회 김장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31-229-9000번 031-229-9000 수원중앙침례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양식,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FE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세울산 침례교회 유병곤 목사님입니다.
1: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번 선거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협력과 견제의 정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다음 세대 교육을 책임질 교육감 선거도 있습니다. 국민들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좋은 교육감을 선출하여 성경적 가치가 훼손되지 않는 교육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지방선거가 사건 사고 없이 평화롭게 이루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행복한 토요일 굿모닝 FEBC. 사랑해 라는 말, 달콤하지만 진심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지 확인하려면 말이 아니라 행동을 보라는 글을 본 적이 있어요. 100번 사랑한다는 말보다 내가 필요할 때, 내가 아플 때, 나에게 달려오는 그 발이 숨길 수 없는 진심이라는 거예요. 말이 좀 투박하면 어때요? 진심은 다 보이는 법인데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 아멘. 고백보다 행함을 보고 진심을 안다면 주님을 향한 제 마음은 무엇이었는지 좀 생각해보게 되네요. 주님께 우리의 마음 더 많이 보여줘도 좋겠다 싶은 그런 아침입니다. 주님의 친절한 팔에 가까이 달려가서 우리의 진심 다 보여줘도 좋겠는 행복한 토요일의 엄수빈입니다.

5월 30일 행복한 토요일 굿모닝 FEBC 시작했습니다. 한웅재의 주의 친절한 팔에 안 계세에 이어서 기프티드의 주를 바라보며 찬양까지 전해드렸어요. 주님의 친절한 팔에 달려가서 안기고 또 주님을 계속해서 바라봄으로 우리가 말로만 주님을 사랑합니다는 것이 아니라 직접 행동으로 전하는 진심, 오늘 좀 행동으로 그 마음을 표현해 볼까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표현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먼저 하셨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먼저 그 진심을 보여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사 우리의 죄를 다 사하여 주신 그 사랑. 사실 보여주지 않으셨으면 우리도 못 믿겠는데요, 그 진심이라고 했을 수도 있어요. 우리의 그 의심하는 마음을 어찌하시고 또 그렇게 보여주셨는지 모르겠네요. 행동으로 다 보인다는 그 진심. 오늘요, 우리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표현할 수 있을까 고민해보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마음 표현하면 좋을지 생각해보시면서 그 이야기들, 또 찬양 신청들을 기다릴게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예요. 샵 1069로 보내주시면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또 어플로 끊김 없이 듣고 계시는 분들은 어플 채팅창에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어요. 찬양 선정되신 몇 분께는요, 저녁에 기도하실 수 있는 기도문 책을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0220님이 문자 보내주셨네요. 샬롬, 부산입니다. 지금 혈액 투석하면서 듣고 있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찬양 듣고 싶은데요. 늘 찬양 들으면서 투석하니까 힘이 안 드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라고 문자 보내주셨네요. 찬양이 우리 0220님께 힘이 된다고 하니까요, 더 큰 힘 이 찬양으로 전해드리고 싶네요.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는 하루 되시기를, 그래서 그 사랑이 너무 풍성하게 느껴지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9149님, 출근길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아침 출근 전 자고 있는 아이들을 보며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라는 찬양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이 아침 우리 아이들은 물론 모든 사람에게 들려주고 싶어요. 예쁘고 소중한 우리 모두에게 전하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 우리 9149님이 보내주셨네요. 근데 9149님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싶은 너무 멋지고 예쁘고 소중한 자녀일 건데요. 그 하나님의 마음, 한 사람 한 사람 지으시고 심히 좋으셨다는 그 사랑 담아서 이 찬양 우리 방송 가족분들과 함께 나눕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그리고 이어서 너는 꽃이야 찬양 전해드리고요, 신청해 주신 0220님, 9149님께는 기도문책을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0: 하나님과 함께하는 주말, 찬양으로 쉬어가는 토요일. 여러분은 지금 행복한 토요일 굿모닝 FEBC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1: 말씀으로 오늘 하루 더 행복하게 보내는 방법, 행복한 말씀 퀴즈를 풀면 됩니다. 오늘도 준비됐습니다. 행복한 말씀 퀴즈. 오늘은요, 빈칸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말씀 구절을 전해드리고요, 뿅뿅이라고 중간에 빈칸이 나와요. 이 빈칸에 들어갈 단어를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늘은 주관식입니다. 오늘 말씀 퀴즈는요, 요한일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외우는 분이 계시면 너무 좋겠지만 또 급하게 찾아보셔도 눈 감아드릴 테니까요. 한번 성경구절 찾아보시고 빈칸을 맞춰주세요. 요한일서 2장 5절 말씀 퀴즈 전해드립니다. 누구든지 그의 뿅뿅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아멘. 오늘 오프닝 하면서 나눴던 이 이야기와 일맥상통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무엇을 좀 지켜야, 행해야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것을 드러낼 수 있는 걸까요? 우선 두 글자 단어고요. 어학사전 힌트를 드리자면 남의 말을 높여서 이르는 말이에요. 말만 많이 한다고 진심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켜야 해요. 마음 씀씀이로 그 진심을 아는 거죠. 씀씀이. 네. 힌트를 이미 드렸습니다. 말을 높여 이르는 말. 빈칸 다시 전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보시면서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요한일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그의 뿅뿅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아멘. 정답 아시는 분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입니다. 샵 1069 우물정 누르시고요. 1069 받는 사람란에 누르셔서 문자로 답 기다릴게요. 극동방송 어플로는 무료 채팅창에 남겨주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선정되신 분께는 엔딩에서 함께 나누는 365 기도문책을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지금이 결정적인 힌트입니다. 힌트가 될 만한 두 곡의 찬양 함께 하시죠.

두 곡의 찬양 함께 하셨습니다. 이제 행복한 말씀 퀴즈 정답 전해 드릴까요? 요한일서 2장 5절 말씀이었죠? 정답은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 단어 넣어서 요한일서 2장 5절 말씀을 완성해서 전해 드릴게요.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아멘. 6절 말씀 이어서 좀더 전해 드릴게요.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아멘. 빛 가운데 있다고 믿는 것처럼 빛 가운데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을 받은 것처럼 누군가를 사랑하는 일이요. 정말 그게 진심이겠죠. 보여주는 것. 오늘 우리 더 많이 사랑해 보는 거 어때요? 보여주면서. 가정의 달도 내일 하루 남았어요. 벌써 5월이 하루 남았습니다. 내일까지, 끝나기 전까지. 사실은 계속 그래야 하겠지만, 그래도

괜찮은 핑계잖아요. 가정의 달이니까 사랑을 표현하는 그 일들이요. 오늘 내일 앞으로도 더 많이 우리 사랑하고 사랑받고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네요.

행복한 토요일의 기도. 나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나의 영혼을 평안으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어제 고단함을 모두 털고 새로운 힘과 은혜를 새롭게 채워주소서. 나의 육체의 힘은 많지 않지만 나의 영혼을 새롭게 하셔서 신선한 아침을 맞게 하소서. 아침마다 주시는 성실하신 은혜를 기대합니다. 하루 종일 만나는 모든 일 앞에 담대하기 원합니다. 일에 눌려 불행하다 여기고 하나님이 안 계시다 생각하지 않게 하소서. 일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도록 도와주소서. 내가 일을 다스리게 하셔서 두려움 없이 그 일을 감당하게 하소서. 오늘 만나는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서 인색하지 않기를 구합니다. 나만 사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사정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소서. 인내로 너그럽게 그들을 이해하고 받아주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을 대하는 하루 되기 원합니다. 오늘도 만물에 복을 주시는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에 주신 복이 오늘도 나와 가족과 학교와 일터와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과 동행하는 좋은 날 되게 하소서. 나의 사랑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방송 선물 협찬으로 함께하는 생명의 말씀사 김민정 목사님의 책 하나님과 함께하는 아침기도 365에서 오늘의 기도를 전해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광야에서 말 그대로 일용할 양식, 하루의 양식만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손이 작아

받아서가 아닙니다. 매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지 않았을까 생각해 봤어요.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를 채우시는 은혜 더 주고 싶지만 매일매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다 라는 그 사랑의 하나님을 느끼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시편 73편 28절 말씀. 아멘.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오늘, 극동방송과 함께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오늘, 여러분 반드시 꼭 행복해지세요. 지금까지 행복한 토요일 굿모닝 FEBC 제작 진행의 저는 엄수빈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행복 가득, 기쁨 가득한 하루 되세요.

0: SD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길가에서 만난 예수. 평안하셨습니까? 유영미 아나운서입니다. 사람에게는 선한 양심이 있다고 하죠. 바쁜 생활 속에서 올바른 착한 마음을 갖고 움직인다는 게 쉬운 것 같지만 막상 현실에 부딪히면 갈등하고 갈 바를 몰라서 헤매는 것이 또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남한테는 작고 사소한 일일지라도

자신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한 일들 결정해야 할 때 어떻게 하세요? 늘 성령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뒤에 이길재 선교사님 만날게요.

0: 테너 이다윗의 음성이었습니다. 나의 갈길 다가도록 함께 하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이길재 선교사님.
1: 네, 안녕하세요. 이길재 선교사입니다.
0: 왜 저보고 웃으세요?
1: 아니요, 저희가 포즈를 잠깐 주셨는데 제 이름을 불러주실 줄 알았는데 멈추신 듯 해가지고
0: 네.
1: 순간 제가 당황해서 미소로 위기를 넘기려고 했는데
0: 아니, 그 미소에 제가 또 그냥 웃지 않을 수가 없죠.
1: 네.
0: 만나면 왜 이렇게 반가운 걸까요?
1: 감사합니다. 제가 뭐 맛있는 걸 사드린 것도 아닌데 자꾸 저를 보면 반갑다
0: 저는
1: 하셔서.
0: 아마도 그럴 거예요. 그 이길재 선교수님하고 저하고 이제 티격태격 방송하면 우리 방송 가지고 여러분들도 그냥 잔잔하게 웃어주시지 않을까
1: 네네,
0: 그런 생각을 또
1: 네.
0: 합니다. 자, 대구 이야기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1: 네. 우리 존슨 선교사님이 그 치료하는 것과 함께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했던
0: 네.
1: 계몽 운동 하셨던 선교사님 이야기 소개했었잖아요.
0: 예.
1: 그 계몽 운동이 활발히 진행되던 1909년에 존슨 선교사님에게 잊을 수 없는 또 하나의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는 산모와 신생아의 목숨을 구하는 일이었어요.
0: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1: 130여 년전 우리나라의 여성들은 출산 중에 아기를 잃거나 산모가 사망하는 일이 참 많았다고 해요.
0: 네.
1: 또한 그릇된 민간 요법으로 인해 여성들이 평생 고통 속에 살아가야 하는 일들이 부지기수로 발생합니다. 1909년 6월 27일 의료일지에 아주 중요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0: 존슨 의사는 아내의 도움을 받아 그의 첫 번째 제왕절개 수술을 실시했다. 이 수술에 성공함으로써 산후와 아기의 목숨을 건졌다. 이 외과 수술은 존슨 의사의 명성을 더욱 높였다. 제왕절개라는 거예요.
1: 네. 1900년대
0: 와,
1: 초반에요.
0: 대단합니다.
1: 그 선사님
0: 예.
1: 혹시 이제 뭐 구한말?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대한제국 요 시기를
0: 네네.
1: 겪던 그 시기에 우리나라의 영유아 사망률이 어느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0: 예전에는 이제 아이들 많이 낳잖아요.
1: 네네.
0: 반은 잃고
1: 네.
0: 정말
1: 맞습니다.
0: 그랬다
1: 맞습니다.
0: 그래
1: 예.
0: 들었어요.
1: 실제로 영유아 사망률, 그러니까 한 2살, 3살 되기 전에
0: 그렇죠.
1: 아이들이 부모 곁을 떠나는 수가 2명 중에 거의 1명 가까이 됐다고
0: 맞아요.
1: 하더라고요. 그 가운데 가장 큰 원인이 됐던 질병은요, 바로 천연두였대요. 어른들은 옛날에 이걸 마마라고 표현을
0: 네네.
1: 했었거든요.
0: 예.
1: 당시 어린이 사망의 원인이 절반 정도가 천연두로 인한 사망이었다라고 합니다.
0: 네.
1: 그래서 조선에서는 천연두를 치르기 전에는 아이의 이름을 짓지 않고 식구의 숫자에도 포함하지 않았다라고 하더라고요.
0: 아휴, 진짜 가슴 아픈 일입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어릴 때.
1: 네.
0: 그 예전 어르신들 가운데 출생신고도 늦게 하신 분들이 이제 이런 이유가 많으셨을
1: 그러니까요. 요즘
0: 거예요.
1: 젊은이들은 이게 무슨 말인가 이해 못 하실 겁니다.
0: 네. 그러니까 아이가 이제 병약하게 태어나면 좀 지켜보고 나서 출생신고 하신
1: 네,
0: 거였겠죠.
1: 그렇죠.
0: 네.
1: 근데 사실 이곳에는 안타까운 이야기가 숨겨져 있는데요. 그 이야기는 조금 뒤에 하려고 하는데,
0: 네.
1: 그 존슨 선교사님이 대구 제중원에 오기 전에 사실은 아무런 마마에 대한 대비책이 없었습니다. 그저 마마가 지나가거나 이겨내기를 바랄 뿐이었죠.
0: 네.
1: 그 아이가 왜 이름을 안 지어줬냐 하면, 이름을 안 지어주면 아직 우리나라 문화 속에선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아이가 죽고 나면 그 아이를 묘를 세우지 않고 아이들을 갖다 내다 버리는 언덕에, 성문 밖
0: 네.
1: 언덕에다가 그 아기를 내다 버렸던 거죠. 그거를 우리나라는 이 장례 풍습이 있었어요. 풍장이라고.
0: 그렇죠.
1: 그래서 어떤 지역은 아기를 그냥 땅에 놓고 돌로 이렇게 돌무덤을 쌓거나, 또는 가만히 쌓인 작은 아기들의 시신을 나무에다가 돌돌돌 묶어서 그렇게 떠나보내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0: 네.
1: 그 어린 아기들이 묻혀 있는 동네가 서울에서는 애오개라는 지하철역 이름으로 되어 있고요.
0: 네.
1: 그게 이제 아이 고개가 줄어서 된 말이거든요.
0: 네.
1: 전국에 서대문 밖쪽 어딘가 언덕에 아이 고개가 다 있었습니다. 실제로 서대문에 가시면 애오개 탈춤이라고 지금도 그 공연을 하는데요.
0: 아, 가슴 아픈
1: 가사가
0: 이야기입니다.
1: 이렇더라고요. 아버지 어머니 왜날 낳으셨소? 아버지 어머니

0: 왜 날 버리셨어? 차가운 돌짝밭에 돌짐을 쥐고 누워 하늘만 바라보, 하늘만 바라보.
1: 애기들이 일찍 죽은 거죠. 네네네. 병으로. 5호선 애호개혁 있잖아요.
0: 네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존슨 선교사님은 이런 어린 아이들의 죽음을 바라만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영국에서 발명돼서 보급되고 있었던 백신을 요청하고요. 네. 그 백신을 아이들에게 이제 놔주기 시작하는 거죠. 그 기록이 남겨져 있습니다.
1: 그때까지 천연두의 특효 예방제인 백신이 이 영남 지역에는 알려져 있지 않았다. 존슨 선교사는 미국 제약회사에 주문하여 구입했다. 이 백신이 좋다는 소문이 금방 퍼졌다. 접종 비용이 10전밖에 안 되는 싼 값이었으므로 극빈한 가정의 아이도 쉽게 예방접종을 할 수 있었다. 그래요. 정말 실비로 할 수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0: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선교사님은 이러한 의료 사역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의료 혜택을 받게 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홀로 그 일을 하다가 건강을 잃으셨잖아요.
1: 그래요.
0: 현지 의료진이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1: 그렇죠.
0: 1908년에 7명의 젊은이를 선발하여 서양 의학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교과 과목도요. 정말로 지금이랑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해부학, 생리학, 약품학, 치료학, 내과학, 산과학 그리고 영어 교육까지요.
1: 하지만 한국어 교육이 아니라 영어 교육.
0: 네네네. 왜냐 원서들을 또 봐야 되고 하니까. 하지만 그의 수고와 노력은 2년 만에 큰 장벽을 만납니다.
1: 계속해서 이제 어려움이 오네요.
0: 네네.
1: 아, 그 믿는 우리들이 세상과 다른 것은 이제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이걸 어떻게 넘느냐 이게 관건인데.
0: 네네.
1: 어떤 어려움이 오고 또 이걸 어떻게 넘기십니까?
0: 우리나라가 일본에 의해서 나라를 빼앗겨가는 시기였잖아요.
1: 맞아요.
0: 일제가 공식적으로 외국인 의료 학교를 제한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거예요. 또한 한국을 강제 병탄하라는 계약을 세우고 사회 전반에 걸쳐서 탄압을 시작하던 시기였거든요. 그렇게 일제는요, 1909년에 지방 곳곳에 자해의원이라는 병원을 설립합니다. 재정과 의료진을 투입하여 선진화된 의료기술을 앞세워서 환자들을 진료하고 가난한 한국인들에게 무료 진료를 시행하거든요.
1: 잠깐만요. 가난한 한국인에게 무료 진료.
0: 네네.
1: 이름도 자해의원입니다.
0: 네.
1: 이게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 겉으로는 좀 좋아 보이는데.
0: 그렇죠. 예, 예.
1: 돈 없어도 가잖아요.
0: 그러니까요.
1: 병 치료한 받고.
0: 네. 그 안에 일제의 꼼수가 있었어요.
1: 이 꼼수가 문제인 거죠.
0: 전국적으로 의병을 탄압하던 일본은요. 일본 군경을 지원하기에 자해 병원을 설립했던 거예요. 그리고 서구의 선교사들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선교 병원을 무력화하려는 계획도 그 안에 품고 있었습니다.
1: 그렇죠.
0: 이 영향으로 존슨 선교사님의 의학 교육은 2년 만에 자해의원에서 운영하던 조선총독부의원 부속의학가습소로 편입되고요. 학생들은 강제 전학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선교사님이 시작했던 학교는 병원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고요.
1: 아, 진짜 낙심이 너무 크셨을 것 같아요. 건강도 좋지 않으셨잖아요.
0: 그렇죠. 1910년 앞서도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의료사역을 내려놓게 되고요.
1: 네.
0: 건강이 너무 악화되어서 더 이상 의료사역은 그가 감당하면 안 되겠다. 혹시 질병에 감염될 수도 있고 하니까요.
1: 네.
0: 존슨 선교사님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전도 사역자로 살아가기로 결정했던 거죠. 하지만 그의 사역은 다시 멈추고 납니다. 복음 전도자의 사역 역시 건강을 잃게 하는 힘든 일이었거든요. 그런 그에게 어려움이 발생했던 겁니다.
1: 너무 무리하신 거예요.
0: 네네.
1: 너무 과로하셨고 조금 충분히 쉬셨어야 하는데.
0: 그 선교사님이 진료한 환자 수를 보니까요. 1999년 도착하셔서 병원 시작해서 겨울부터 6개월 동안 그가 진료한 환자가 1,700여 명이었고요. 50회의 수술과 80여의 왕진을 마다하지 않으셨대요. 1901년, 2년 사이에는 2,000명의 환자를 치료했고요. 밀려드는 환자와 구경꾼들로 인해 병원 둘레에 철사 울타리를 쳐야만 했다고 합니다.
1: 그러니까요.
0: 이 시기에 건강을 잃고 마신 거고요. 안식년 다녀오신 후에 다시 5,000명의 환자를 진료하시고요. 자신의 건강을 돌보지 않고 이웃을 생각하며 진료하고 복음을 전하던 그가 그렇게 15년 만에 조선에서의 사역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1: 아, 안타까운 일입니다. 찬양하고 듣고 나서요. 계속 예, 전해드릴게요. 유현이 노래합니다. 행복.

0: 네, 선교사님,
1: 네.
0: 그 존슨 선교사님 사역 가운데 우리가 기념할 만한 것들 좀 소개해 주십시오.
1: 한 할머니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0: 네.
1: 64세, 뭐 당시에 참 고령이었을 것 같고요.
0: 그렇죠.
1: 한 할머니는 백내장으로 두 눈이 완전히 실명된 상태로 병원을 찾아왔어요.
0: 네.
1: 존슨 선교사님은 진료 전에 늘 이렇게 물으셨는데요. 이날도 변함없이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어머님,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러자 할머니는 이렇게 대답하세요.
0: 내 눈을 고쳐주기만 하면 나는 물론이고 아들까지 믿게 할게요.
1: 병원에 입원한 어머니를 문안하러 온 출가한 딸도 또 여기에 또 덧붙입니다.
0: 우리 어머니 눈만 고쳐주시면 저도 믿을게요.
1: 저는 지금 아나운서와 방송을 하고 있는 걸까요? 연극배우와 방송을 하고 있는 걸까요? 존슨 선교사님은요,
0: 네.
1: 최선을 다해 백내장 수술을 해주세요.
0: 네.
1: 그리고 붕대를 풀던 날, 감사하게 할머니는 세상을 보는 것을 넘어 예수를 보게 됩니다.
0: 아멘. 하나님이 내 눈을 고쳐주셨습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1: 이때 당시에 18살 된 늦둥이 아들이 있었는데요. 저도 예수 믿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0: 와.
1: 이때부터 대구 제중원의 위상은 더 높아집니다.
0: 그렇죠.
1: 왜냐하면 제중원에 가면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쓰면 안 되지만 눈먼 소경도 고친다고 하더라라는
0: 그렇죠.
1: 소문이 대구 성내에 가득했습니다.
0: 음,
1: 그렇게 제중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육체와 영혼을 고치고 치유하는 기적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0: 존슨 선교사님 건강 회복하죠.
1: 그러니까 그 과정 가운데는 사실은 중간중간
0: 네.
1: 회복하시고 사역하시는 건데
0: 네.
1: 결국 이제 떠나게 되시는 건데요. 존슨 선교사님의 대구에서의 마지막 시기를 소개하면서
0: 네.
1: 이 오늘 이야기를 좀 마무리하는데요. 사실 선교사님의 열심이 그의 건강을 빼앗아 갔던 참 안타까운 이야기이지요. 입국 후 4년 차에 접어들던 시절에 동료 선교사의 선교 보고서에 존슨 선교사님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0: 네.
1: 한번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0: 존슨이 심각한 병환 중에 있는 동안 저희가 얼마나 초조했었는지 박사님께서는 상상할 수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마치 저희가 짙은 구름 속에 갇혀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를 구해 주셨고 그의 간호사

0: 사람들이 그 끔찍한 질병에 감염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한국인 중에는 아무도 그의 심장 상태를 돌보도록 맡길 수 있는 사람이 없었기에 남편과 불원 씨는 밤낮으로 그와 함께 있었습니다. 가장 심각한 열흘 동안 로스 씨가 도와주지 않았다면 분명히 쓰러졌을 겁니다.
1: 예, 이게 아담스라는 선교사님의 사모님이 썼던 네. 선교 보고인데요. 존슨 선교사님도 위험했고요. 밤낮으로 선교사님을 간호하던 남편과 아담스 선교사님과 브루언 선교사님도 또 몸에 어려움이 그렇죠. 있으니까 또 로스라는 선교사님이 와서 또 도와주고요. 그가 의료 사역을 이제 1910년에 내려놓았다고 네.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그 12월경에 또 다른 동료 선교사는 이렇게 선교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0: 지난 1년 동안 존슨은 그 병원 안동 성서병원에서 수술 작업을 수행하기에 신체적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말해왔습니다. 그래서 연례 선교대회에서 물러나겠다고 요청했습니다. 플레처가 이곳으로 전근을 오고 존슨이 전도사역을 하며 건강을 회복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것은 실험적입니다. 저희는 그 일이 어떻게 되어갈지 알지 못합니다. 그가 그 일을 잘 수행하지 못한다면 그는 사임을 해야 합니다. 목사 안수를 받은 사역자의 부족으로 인해 우리 선교지부의 현장 사역에 큰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안동의 의사 자리는 하루라도 빨리 채워져야 합니다. 존슨은 필요 이상으로 오래 의료 사역에 계속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그의 회복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를 대신해서 안동에 파견할 의사는 수술과 의료 사역을 함께 담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려운 상황입니다.
1: 네, 우리 방송가족분들께서 약간 고개를 갸우뚱하실 것 같아요. 왜 대구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안동 이야기가 나오지? 네. 사실 선교사님이 안동으로 병원을 잠시 옮기거든요. 예. 예, 거처를, 사역지를요. 그 이유는 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소도시였던 그 안동이 아마 환자 수도 좀 적을 것 같고 해서 네. 선교사님 그곳에서 좀 쉼의 시간을 가지면서 회복하기를 바라는 선교부의 배려였습니다. 네. 하지만 그곳에서도 존슨 선교사님의 치료를 받기 위해서 사람들이 병원으로 찾아오는 일은 계속되었던 거지요. 선교사님은 스스로 더 이상 의료사역을 감당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사임을 고민했던 시기를 그렇게 기록에 남겨놓았던 겁니다. 예. 그 후 복음 전도자가 되기로 마음을 먹었던 거죠. 하지만 건강을 회복하지 못하고 1912년 11월 정든 대구와 또 조선과 한국과 작별하고 고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0: 네.
1: 1897년 말 28살의 존슨과 26살의 아내 이디스 파커 부부가 대구 선교지부 선교사로 부임하여 이루어 놓은 의료 사역의 업적은 간단히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컸습니다.
0: 네.
1: 존슨 선교사 그의 이름은요 동산 의료원의 창설자일 뿐 아니라 대구 에라곤의 기초를 놓은 대구 현대의학의 최초 보급자로 또한 기억됩니다. 그가 이 땅에 남긴 선교적인 업적은 이렇게 정리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업적을 제가 권사님께 부탁드렸습니다.
0: 첫째, 1899년 성탄절 직전에 대구에서 제중원이란 진료소를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동산의료원의 모체가 되었습니다. 둘째, 한센인 선교입니다. 일반 환자들을 돌보기에도 손이 모자라는 형편이었지만 끊임없이 찾아오는 한센인들을 외면할 수 없었던 그는 1909년 병원 근처 작은 초가집을 구해서 한센병 환자 보호소를 설립했는데 이것이 대구 에라곤의 모체가 되었습니다. 셋째, 1908년에서 1909년 사이 제중원에 근무하는 청년 중에서 7명을 선발하여 현대의학을 가르친 것입니다. 그의 이러한 시도가 동산기독병원이 계명대학교와 통합하여 의과대학을 설립함으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정말 위대한 일들.
1: 네.
0: 선견지명의 선교사역이었습니다.
1: 네. 당시 선교사들이 내지로 들어가지 않던 시대, 네. 조금 어려워하던 그 시기에 네. 어려운

0: 땅 내지로 들어가 대구 땅에서 또 안동에서 곳곳에서 귀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했던 거죠.
1: 예.
0: 미국으로 귀국한 선교사님은요. 천직인 선교와 봉사의 삶을 놓지 않습니다. 건강을 회복한 그는 비행 청소년들을 돕는 보호소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며 남은 생을 또 다 드립니다.
1: 네.
0: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내 자녀들은요. 첫째는 멕시코 선교사로, 둘째는 의사이며 성경학교 교수로, 셋째는 사회봉사가로, 그리고 막내는 지역 아동 청소년들을 보호하는 보호 관찰사로 자신의 삶을 헌신하고 드렸다라는 기록이 가족들 이야기 가운데 남겨져 있더라고요.
1: 자녀들의 직업이 다 훌륭합니다.
0: 네.
1: 선교사, 교수, 성경학교, 또 의사, 봉사자, 참 청소년 보호하는 일들.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0: 네, 맞습니다. 또 아버지로부터 흘러갔던, 어머니로부터 네. 받았던 그 신앙의 유산이,
1: 그렇죠.
0: 그 믿음이 자녀들에게 이렇게 잘 또 전수되어서 또 다른 곳에서 각자의 삶의 영향 속에서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증거하는 일로 쓰임받았던 거죠.
1: 부모들의 삶을 보면서 자녀들은 성장합니다.
0: 네, 맞습니다. 네.
1: 이길재 선교사님, 대구에 대해서 새로운 거 많이 배웠습니다. 감사해요.
0: 네,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십시오.
1: 네. 이길재 선교사님 보내드렸고요. 자, 길가에서 만난 예수, 우리 청취자 여러분의 소감 기다리고 있습니다. 유료 문자 1069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기업 이루다 상점에서 행님아 춘천 양념 순살 닭갈비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끝 찬양은요, 주님의 숲 준비합니다. 제작의 문명선 PD, 아나운서 유영미였습니다. 사랑합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생명은 빛으로 오늘 이 시간에는 흥해 성광감리교회 박두식 목사님께서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성령 충만의 기적이란 제목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들으시고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 충만의 기적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고 있을 때에 그가 싸운 대상은 로마 카톨릭군이 아니었습니다. 둘이 더 있었는데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로 기독교를 개혁했습니다. 그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에 적수가 둘이 있었는데 하나는 이성주의예요. 또 다른 하나는 신비주의입니다. 이성주의라고 하는 것은 휴메니즘, 인간의 이성이 합리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 이성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인간의 이성은 타락하고 부패한 것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신비주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신비주의는 신비하고 달라요. 신비주의와 신비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이 신비주의 이 운동의 대표적인 그런 운동이 제세례파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소위 아나바스터라고 그러지요. 이 사람들은 자기의 신비의 체험에 집착을 해서 주관적인 신앙을 강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께 뭘 봤다, 환상을 봤다, 계시를 들었다, 직통계시를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알고 보면 자기가 만든 거예요. 인본주의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이성주의라고 하는 인본주의와 또 신비주의라고 하는 인본주의 이 두 가지를 대상으로 해서 종교개혁을 일으킨 거예요.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시대나 계속되고 있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개혁적 신앙이 필요해요. 성령에 의지하고 말씀으로 돌아가는 운동이 요한 웨슬레의 성령 운동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인본주의를 사람의 마음을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성경적 신앙으로 돌리는 수고와 싸움은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래백사장에 겨울살이 있는 그 모래백사장에 서 있어 보세요. 난 가만히 서 있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물살에 의해서 이제 내 발밑이 자꾸 파이고 내가 이동이 됩니다. 이 새 속에 우리가 거슬러 살아간다고는 하지만 나도 모르게 새 속에 따라가는 거예요. 세속 문화, 물질 문화, 이 잘못된 사상에 우리가 그렇게 끌려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 그런 거로 나도 모르게 우리가 이 세상을 본받고요. 인본주의 세상적인 것으로 기울어지고 맙니다.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초대교회 신앙, 개혁적 신앙을 유지할 수가 있겠는가? 어떤 교회라야 이상적인 교회가 되고 어떤 성도라야 이상적인 성도가 될 것인가? 오늘 성령 충만의 기적이란 말씀으로 초대교회 모습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경건한 두려움이 표적으로 나타나는 교회였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경건한 두려움이 표적으로 나타나는 교회. 오늘 말씀 43절을 같이 읽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기사, 이적은 헬라어로 데라타입니다. 표적은 세메이아 그렇습니다. 이건 초자연적인 사건이에요. 우리의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에게 어떻게 의미로 해석되어지느냐,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 적용하느냐 따라서 표적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8절 말씀 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르라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이 거지 앉은뱅이는 예수를 몰랐어요. 하나님도 잘 몰랐다고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어요. 성전 미문에 있는 것은 한 푼 주세요. 적선을 요청하기 위해서 거기 앉아있는 것.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착하니까 자기를 많이 도와주니까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 나오는 사람 보면서 한 푼 주세요. 구걸했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은 베드로와 요한이 그 모습을 보면서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라. 그리고 앉은뱅이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더니 그 앉은뱅이가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걷고 뛰고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이게 의미가 된 거잖아요. 그걸 표적이라고 그러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표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경건한 두려움으로 여기 이적과 표적이 나타났다고 그랬습니다. 또 사도행전 8장 4절 말씀 봅니다. 많은 사람 그때 어떤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이 모습이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하고 똑같잖아요. 성령 세례를 받은 베드로와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앉은뱅이가 일어나요. 귀신이 쫓겨가요. 중풍병자가 걸어다닙니다. 그런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신체에 나타난 이적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병 고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를 몰랐던 사람이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나

나는 중생의 체험이 참 중요한 거예요. 그게 기적 중에 기적인 거예요. 여러분, 사람 하나가 변화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들이 교도소를 간다고 변화됩니까? 그들이 무슨 교육을 받는다고 변화됩니까? 그들이 석사, 박사 학위를 갖는다고 변화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이 들어가야 인격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 성품을 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어지고 중생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또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병 고치는 기사가 나타나요. 중생의 체험이 나타나요. 그런데 이것이 교회 안에서 사랑으로 실천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산 있는 사람이 재산을 팔아서 사돌의 발 앞에 갖다 두고 사돌이 이것을 나눠주게 되어지고 있는 자가 베풀게 되어지고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게 사회에 나타난 기적입니다. 좀 더 이것을 분석해 드리면 이렇습니다. 43절 보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무엇을 무서워합니까?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맹수가 무섭지요. 맹수보다 더 무서운 존재가 사람이에요.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그렇게 타락하고 부패한 사람들이 막 그렇게 사람들 이유 없이 위해를 가하잖아요. 그래서 혼자 밤거리를 다니기가 두렵잖아요. 살인사건이다, 강력범죄다, 역기적 사건들이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 그들에게만 일어나는 걸까요? 내 안에는 그런 마음이 없나요? 어느 여집사님이 술 취하고 주사를 부리고 이 남편 때문에 속을 끓였답니다. 어떤 때는 너무 속이 상해서 차라리 과부가 낫지 이런 신세의 한탄을 했다는 거예요. 무심결에 일어난 생각이지만 이게 얼마나 무서운 생각입니까? 그 집사님이 그런 생각을 하다 말고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내 속에 이렇게 악한 것이 있나? 차라리 남편이 죽었으면 좋겠다. 자기도 모르게 그런 말이 툭 튀어나오더래요. 우리는 때때로 폭력을 두려워하고 실패를 두려워하고 질병을 두려워하고 테러와 전쟁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정말 내가 두려워할 게 뭡니까? 내 속에 있는 시기, 다툼, 미움, 죄악을 두려워해야 돼. 우리가 정말 두려워할 대상은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과 육신을 지옥에 멸할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 경건한 두려움이 필요합니다. 성령을 받고 나니까 경건한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로마 정치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유대교의 종교적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고 담대하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에 처음 나오는 분들은 교회 앉아있으면 경건한 두려움이 있어요. 여기 어딘데,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예배드리는 곳인데,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있어요. 처음 교회 나올 땐 그렇다니까요. 착하니까요, 순수하니까요. 근데 세월이 가면 마음이 퇴색됩니다.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리고요. 이 신앙의 연륜이 쌓여감에 따라서 내가 누군데 내 교회를 내가 몇십 년 다녔는데 그리고 막 교회 안에서 소리치고 혈기를 부리는 거예요. 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어떤 때는 예배를 드리면서 경건의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분들이 있잖아요.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칠 때를 보면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러면서 눈을 감고 중얼중얼하면서 가방을 싸는 거예요. 주기도문이 끝나기 전에 막 나가는 거예요. 그 자리가 무슨 자리인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배를 받으시는 자리인데 경건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내게 응답하신 하나님 그런 의식이 있습니까? 예배하는 자세가 불경건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들리는 것도 없고 보이는 것도 없어요.
당연히

무서워야 될 것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계심을 믿으십시오. 초대교회는 순간순간 주님의 임재를 가까이 느끼면서 신령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얼마나 경건한 모습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경건한 두려움. God's fear.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이것은 죄 때문이 아니라 저주 때문이 아니라 심판 때문이 아니라 그 두려움은 하나님 임재의 의식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얻어지는 두려움이에요. 그런데 이 두려움에는 정반대 현상이 늘 따라다닙니다. 엄청난 용기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가 이제는 담대하게 예수를 증거하는 그가 매를 맞아도 감옥에 갇혀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당신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전파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8절 이하의 말씀 봅니다. 그들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게 옳은가? 하는 말씀을 내가 듣고 행하는 게 옳은가?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을 증거하지 않을 수 없노라. 감옥에 갇혀도, 매를 맞아도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그렇게 나타났다. 그 말이 아무것도 세상 것은 무섭지 않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죽음을 초월했는데 무엇이 무섭겠습니까? 하나님을 참으로 두려워하는 사람은 그와 동시에 신령한 용기의 사람인 거예요. 아인슈타인 박사의 이야기를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히틀러가 나치스를 만들어서 독일을 독재하고 있을 때입니다.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죽여가고 있었을 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받고 고생하는데도 이 독재자 밑에서 모두가 다 무릎을 꿇는 거예요. 아인슈타인 박사는 처음에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교인이잖아요. 그는 기대했습니다. 대학 교수들이 나서겠지. 아무도 나서지 않네. 언론인들이 나서겠지. 아무도 나서지 않는 거예요. 하 히틀러, 하 히틀러. 그러면서 다 충성맹세를 하는 거예요. 히틀러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저술가도 예술가도 언론인도 이력저력 다 매수되고 말았습니다. 아인슈타인 박사는 크게 낙심했습니다. 그런데 오직 교회만은 독재자에게 항거하는 거예요. 교회가 많은 순교자를 내면서도 독재자와 항거하는 것을 보자 아인슈타인은 비록 기독교인은 아니지만 교회를 사랑하고 존경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참된 교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에 하나님 외에는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들이 누리는 충만의 기적이에요. 영딴 사람으로 중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딴 사람이 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느냐. 예수님의 십자가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나의 모든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서 다 용서가 되어지고 십자가의 그 큰 사랑 나를 받아주시고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나는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노라. 이렇게 되는 초대교회 오순절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이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상적 교회상입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것이 이상적인 교회입니다. 두 번째는 유무상통하는 기적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유무상통하는 기적. 오늘 본문에 말씀 44절 45절 같이 읽습니다. 믿는 사람이다 함께 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성경을 피상적으로 읽는 사람은 이렇게 나눠주는 것을 보니까 이게 공산주의가 여기서 나온 것 아니냐. 공산주의는 평등을 외치잖아요. 근데 어리석은 주장이에요. 물건을 서로 통용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유무상통한다는 의미잖아요.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에게 주는 것. 많이 배운 사람이 지식을 나눠주고요. 많은 은사를 가진 사람이 사람으로 섬기고

주고요, 재능을 기부하고요, 돈을 주고 지식을 주고 재능을 기부하고, 그래서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서로 상통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지구사회에는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영양실조로 죽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요? 그런데 정말 GNP가 높은 나라가 나눠주면 굶어 죽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요. 나눠주지 못하는 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가시 직전에, 돌아간 다음에 그것을 처리하기 어려워서 불태우지 말고, 여러분 좋은 옷 있잖아요. 그 미리 다 나눠주세요. 가전제품 쓰지 않는 것도 나눠주시고요. 그게 유무상통하는 정신이잖아요. 또 필요를 따라 나눠준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이것은 능력을 따라 나눠준다는 말이 아닙니다. 능력에 따라 나눠주는 것, 이게 자본주의 사회에서 통용되는 분배 방식인데, 여기서 자본주의의 결정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실력 있는 사람, 재간 있는 사람, 수고한 사람을 많이 가지고 능력 없는 사람, 재주 없는 사람은 조금 가져라. 이것이 자본주의의 맹점이에요. 필요를 따라 나눠준다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이 사회가 능력에 따라 분배가 되면 건강한 사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능력이 없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복지사회는 가진 자가 능력이 많은 사람이 나눠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사람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전혀 다릅니다. 그러므로 성경 안에 공산주의가 있다 이런 쓸데없는 말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와 공산주의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 구조를 잠깐 살펴봅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의 것을 당신에게 드립니다. 그것도 자발적으로 사람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그런데 공산주의는 너에 있는 것을 빼앗아서 내가 나눠 갖겠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사람들은 가난이들에 대한 사랑이 뿌리가 되어서 그 사랑 때문에 나눠줍니다만, 공산주의자들은 부자를 증오한 나머지 강제로 빼앗는 거예요. 초대교회에서는 사람과 동정으로 화합과 일치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분노와 증오로 분열과 불신을 낳습니다. 초대교회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말씀이 성령이 동인이 되어서 그렇게 나눠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피를 떠 나눠준 일이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이데올로기와 투쟁과 혁명으로 이것을 가능하게 한다고 말합니다. 프롤레타리아가 부르주아의 것을 빼앗아서 나눈다는 것. 결론적으로 말하면 초대교회는 모든 것이 신앙적이고 자발성이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반면에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모든 것이 강제적입니다. 힘으로 밀어붙이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주는 자가 주도합니다. 주는 편에서 마음을 열고 기쁜 마음으로 주는 이상적인 사회입니다. 그런데 공산주의 사회는 받는 자가 주도합니다. 받는 자가 나눠주지 않는 자 부르주아를 처형해서 빼앗아오는 거예요. 초대교회와 공산주의가 이처럼 근본적으로 달라요. 정반대입니다. 초대교회 아름다운 이상적 교회상, 이상적 사회상은 오순절에 근거하는 겁니다. 이 오순절은 다시 부활절에 근거합니다. 부활절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근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 몸을 찢고 피를 흘려서 우리의 모든 것을 나눠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다 없이 하시고 우리를 높여주시고 부요케 하시고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힘있게 권세있게 능력있게 살아가도록 한 거예요. 이것이 성령 강림의 사건이에요. 유럽의 어느 교회의 십자가 위치에 예배당 정면에 둥그런 커다란 눈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 교회를 방문해서 물었습니다. 이상하네요. 이 교회는 왜 십자가가 없나요? 저 눈은 뭘 말씀하는 건가요? 그랬더니 그 교회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더랍니다. 하나님의 눈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면전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면전에 꼬람되어 그분 앞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늘 예배 시간 때마다 하나님의 면전 앞에 나는 서 있다고 하는 것을 느끼도록, 그래서 상징적으로 둥그런 큰 눈을 그렇게 그려놨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보십니다. 초대 교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영으로 현존되시고 계시다, 이걸 믿은 거예요. 그래서 유무상통하는 기적을 가져온 거예요. 세 번째는 회개하는 기적입니다. 우리 따라하십니다. 회개하는 기적. 여러분, 회개도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이 임해야 믿음이 들어가야 죄를 알게 되고요. 죄를 슬퍼하게 되고요. 죄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37절, 38절 말씀 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여기 본문에서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이 가슴을 팍 치고 통에 자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찌할꼬,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베드로의 설교는 날카로웠습니다.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느니라. 하나님 그 예수를 십자가에 죽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느니라. 그 예수를 믿고 죄의 사함을 받아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그랬더니 주님 통에 자복하는 거. 우리가 어찌할꼬,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통에 자복하고 회개하는 기도를 드려본 적이 있습니까? 내가 교회를 어지럽힌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솔선수범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습니다. 내 의를 부활시켜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와 자신 이러한 개인적인 관계를 맺는 순간 그들 모든 지나간 죄의 그 문제를 해결받은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 안에서 완전히 새롭게 된 자신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경건한 두려움과 참된 용기를 지니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믿게 된 것.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 은혜가 믿어지지 않는 것처럼 어려운 일이 없습니다. 설명을 들어서 설교를 들어서 아는 건 많아요. 이치는 맞는데 믿을 수가 없어요. 이게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왜 안 믿느냐고 따질 수도 없습니다. 안 믿어지는데 도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회개하는 기적도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아구스티누스는 말합니다. 우리는 보지 못하는 것을 믿는다. 그러나 믿음으로써 믿는 바를 보게 된다고 그랬어요. 초대교회 사람들은 성령 은혜 가운데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믿게 되었고, 그 예수는 나의 주님이라고 담대하게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랑이 없으면 안 돼.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러 번 만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간다. 갈릴리바 다시 나갑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베드로가 모르는 게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을 모르는 바가 아니에요. 그럼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간다. 이런 베드로를 다시 예수님은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세 번 물으시는 거예요. 바요나 시모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에게는 사랑이 없었던 거예요. 사랑의 능력이 없었던 거예요. 그 사랑의 능력은 성령이 임해야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할 때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약속한 성령을 사모하고 기대하고 기도해라. 성령이 너희에 임하면 너희가 능력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성령 세례가 임해야만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성령 세례를 받은 오순절의 성로들이 권능이 임합니다.
나가서 저들은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유무상통합니다. 회개하는 기적을 가져온 거예요.

한 영국인 여성 교사의 간증입니다. 미모와 지성을 겸비한 여인입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분입니다. 그가 선교사가 되기 전에 자신은 매사에

0: 오늘날 교회에서 예배드리다가 간절히 기도하다가 성령 세례를 받은 거예요. 성령의 중생을 체험하는 순간부터 이야기가 180도 달라지게 됩니다. 이제는 자기가 누가 칭찬하지 않아도 누더기를 걸쳐 입어도 그렇게 고맙고 감사하고 내가 많이 가졌고 다른 사람들은 못 가졌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눠줘야 되겠다, 도와줘야 되겠다. 그래서 성령세를 받으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난 아프리카로 가겠다. 그들을 섬겨주는 삶을 살고 싶다. 성령이 임하면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고 감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요, 성례가 집행되고요, 성도들이 사랑으로 교제하고요, 말씀으로 훈련을 받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입니다. 흔히 교회는 다섯 가지가 필요하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캐리그마가 필요합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결론 맺습니다. 요한 7장 37절 말씀이에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여러분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기를 바랍니다. 배심을 좀 가지시고 용기를 가지시고 예수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에게 여러분 구체적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본 적이 있습니까? 내 가까운 친구들에게 예수를 믿어야 죄사함 받고 천국에 간다고 여러분 전해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 능력이 성령이 충만하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래서 날마다 구원받는 수를 더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우리 교회도 나타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흥해 성광감리교회 박두식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4-261-0169번 흥해 성광감리교회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은 빛으로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RT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토요 강단. 토요 강단 오늘 이 시간에는 푸른숲 성상교회 최임성 목사님께서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성령 받으라,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여섯 번째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들으시고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서 예수님 부활하시고 40일 땅에 거하시면서 행하신 말씀, 오늘 그 시리즈 여섯 번 마지막째 시간으로 이제 성령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하는 제목의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님 공생애 사시고 부활 이후에 40일간 거니시면서 제자들에게 결론적인 것들을 많은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승천하시기 직전까지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성령을 받으라인 것입니다. 기독교는 영의 세계죠. 아무리 뭐 세상 보이는 것들이 중요하지만 하나님 영이시라면 영의 이야기가 이야기의 전부가 되고 영의 결론이 그의 인생의 결말이 되는 것이기에 영이 가장 중요한데 영적으로 가장 최상의 상태, 가장 최고의 결말